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위 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보유한 주식 등을 팔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도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이 영업일 뒤부터 인정됩니다. 6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2.3%가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관공업, 금융, 운수 등 서비스에서 생산이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2.7%가 늘었고 설비 투자도 5.8%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은 늘었지만 준공은 대폭 줄어 당장 입주할 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분양은 13,136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7%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2,396호로 153.3%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가 가능한 준공 물량은 수도권 1,53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줄었고 서울은 77.7%가 감소한 2,049호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정부가 화재 우려가 있는 전국의 공장과 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 조사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과 창고가 중심이지만 위험물 보관소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위험도가 가장 높은 초고위험도의 공장, 창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본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283만 6천 명으로 2024년보다 6.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수급자 중 65살 이상 노인은 121만 2천여 명으로 44.4%를 차지했습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과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기업들의 투자 기회 발굴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매세에 시달렸던 미국 반도체 주가 현지 시각 30일 일제히 폭등하며 급반전했습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19% 급등해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등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램 리서치의 실적 호조가 촉발했고 SK하이닉스 ADR도 17% 넘게 상승하는 등 메모리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기타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5도, 강릉 37도, 부산이 39도, 양산은 4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쪽 지방의 기온이 점점 올라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도입니다. KBS 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물은 섭씨 99도까지는 여전히 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단 1도가 더 올라서 100도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액체가 아닌 기체가 됩니다. 단단한 쇳덩이 역시 특정 온도 이상을 넘어서야 붉은 액체로 흘러내립니다. 특정한 임계점을 돌파하면 물질은 그 본질과 상태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뀝니다. 물리학으로는 상전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노력을 해도 실력이나 성과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운동, 투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는 건 물이 90도, 95도에 이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게 쌓여가죠. 그게 몇 도인지 알 순 없지만 오늘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쌓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에는 온도계나 속도계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넘어서는 임계점이 있을 뿐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와,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저만 그랬나요? 7월이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그 이유는 31일까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시장이 막 폭락하고 막 다시 급반등하고 그래서였던가요? 오늘은 코스피가 이 시각 현재 12% 정도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6200선까지 단숨에 넘어섰는데요. 여러분은 특히 이 증시 속에서 7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인데 원탁의 기자들에서 본격적으로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출발과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고요. 어제 하루 쉬었죠? 서킷 브레이커가 연속으로 걸리다가 어제 하루 좀 잠잠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뭐 한 12% 이상 힘차게 출발하다가 금세 또 한 100포인트 이상 상승폭을 또 좁히기도 하는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그 예탁금 상향, 그게 또 오늘부터 적용이 되긴 하는데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원탁의 기자들과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오늘도 또 잊지 않고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명숙님, 이동인님, 이상렬님 등등 반갑습니다. 성연관님은 직장에서 듣다가 너무 좋아서 다른 방송 듣다가 넘어와서 댓글까지 달아본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큰일 나네. 다른 방송 들으시다가 다 넘어오시겠네, 이거.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답이 세 글자인데요. 세 글자 정답. 대출 규제가 너무 타이트해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아예 아파트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직접 빌려주는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29억짜리 아파트인데 19억 원을 집주인이 빌려주겠다. 이런 매물까지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그냥 빌려줄 순 없죠.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매수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이 추후에 경매를 통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게 장치를 걸어놓는 건데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도 설정하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파는 사람이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걸 설정하는 것. 최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방식을 또 알게 됐죠. 세 글자. 저당을 잡아놓는 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알고란의 고우란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그 오프닝 들으시면서 우리 주식시장 같이 느끼시면서 김애란 님이 제 인생 최대 임계점을 느껴봤다고. 30% 내려간 게 있어서 더 올라야 돼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반등이 글쎄요. 좀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충족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휴, 7월 한 달 우리 기자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게 참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제 월급에서 좀 남은 돈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뭐 지수나 뭐 다들 뭐 모두들 하시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투자를 해본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거의 7월 한 달 동안에 실시간으로 제 돈이 내려가는 것들을 쓱 보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잘 아는 분들한테는 이제 언제쯤 바닥을 칠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거의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은 내 자산이 좀 안전하게 보존이 될까? 오르는 건 이제 뭐 기대도 안 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장세들이 막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거죠.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하겠습니다.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주변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좀 뭐 코스피가 12% 폭등 반등하니까 그나마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한데, 어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4: 그 벌어진 일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 이제 제가 투자의 역사를 짚어보자면 대학생 때 알바로 받은 용돈을 가지고 닷컴밥을 끝자락에 투자했다가 이제 그냥 그 소소 아주 그때는 차라리 금액이 작은 게 나았었죠. 금액을 이제 날린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국 펀드 붐 일었을 때 인사이트 펀드 붐도 겪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고
0: 나름 좀 롤러코스터 좀 탄다는
4: 그리스 금융위기도 겪고 그다음에 코인장도 겪어보고 했는데 아 이게 그 진짜 투자 시장에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일이 항상 벌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이 버핏 이제 끝났어.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시장의 꼭지라는 건데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버핏 끝났어. 라고 하는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0: 그렇죠. 그랬죠.
4: 아, 그런데 역시 시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는 분은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아, 정말 시장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
0: 코스피가 7월에만 한 달에 한 35% 가까이 폭락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지수가 그 정도면 개별 종목은 더

0: 대비 6, 70%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박수익 기자 네. 증권 부장이신가요? 네. 예.
1: 와, 바쁘시겠어요.
2: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인 투자의 경험보다는 사실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상품이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이후에 제가 뭐 쓰거나 또는 데스킹을 와서 출고한 기사들이 제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 저도 좀 너무 이렇게 상품의 경쟁적인 측면 또는 시장 그 상품 시장을 초반에 견인하는 모습을 좀 너무 단순 중계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좀 약간 반성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오는 정부의 대책이나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반성 속에서 요즘에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야근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특히 뭐 해외 시장까지도 이제 연관성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변동성은 뭐 미국이나 일본도 또 커진 상황이고 그 투자자로서의 좀 복귀를 한다면 아. 나의 투자 방식이 이게 참 옳았던 게 아니구나 또 많이 되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 분도 혹시 그 중에 포함이 되나요?
1: 항상 느끼는 건데 아 이게 매번 생각하거든요. 현금도 종목이다.
0: 아 그렇죠.
1: 그런데 아 이게 그 아마 많이들 겪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치병 같습니다. 매수병이라고. 현금 있으면
0: 가만 못 놔두죠.
1: 못 놔두고 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삼전닉 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경우 굉장히 어쨌든 이 출발은 지난해만 해도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였잖아요. 이렇게 출발할 때 하다가 반도체가 정말 이제 사이클을 좀 벗어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고점에 샀잖아요. 샀는데 예, 소위 말하는 그래서 펀더멘탈은 튼튼하기 때문에 소위 말한 물타기를 할 때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수병이 도시니까 충분히 뭔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할 때 사야 되는데 현금이 있으면 사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제가 한 매수한 물타기한 가격보다 또 내려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더 싸진 가격을 보면 또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현금은 항상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막상 그런 느낌이 오면 또 이게 사는 매수병이 도져가지고 항상 네. 반성합니다.
0: 사실은 내려오면서 아 이쯤 되면 많이 빠졌다. 밸류에이션으로도 그렇고 좀 과하다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그 밑으로 이제 지하실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또 항상 또 물려있는 게 또 마음이 편합니다.
1: 물려있는 게
0: 차라리. 근데 코스피가 사실은 장중 기준으로는 9,300, 종가 기준으로는 9,100 넘었었다가 거의 한 5,200까지 수직 낙하를 했었습니다. 저점까지 놓고 보면 이 바닥을 모르고 내려갔었던. 근데 사실 그 사이에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는 계속 나왔었고 물론 이제 추락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만은 시장의 이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였잖아요.
2: 그렇죠.
0: 박수기죠. 네,
2: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조금 반등을 크게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하나의 변동성의 한 장면이라고 보고 그쵸.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그동안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 일단 전 세계의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고 또 특히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다 빠지는 가운데 조정폭이 좀 매우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정도 이렇게 전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거의 한 40%, 코스닥은 거의 50% 가까이 지금 전 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오늘을 제외하고 보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또 반도체의 비중이 좀 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또 비슷하게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만도 사실 대만에서는 TSMC라는 회사 하나가 대만의 각권 지수라고 하는 대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고 그 주변의 밸류체인까지 합치면 50% 넘고요. 네.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삼전 닉스를 합치면은 50%가 좀 넘는 그런 시장 자체가 반도체 중심의 독과점 사실상 그런 시장이 비슷한데 대만은 우리가 코스피가 40% 빠를 때 대만 각권 지수는 20%도 채 안 빠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반도체의 비중이 높아서만 그렇다라고 또 설명하는 것도 불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한국 고유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게 지금 이제

0: 계속적으로 거론되어 있는 이 레버리지의 청산 또 거기에 따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일이 좀 극단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ETF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 저희도 이야기 많이 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에 상장된 이후에 어떤 쏠림과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는지는 아마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최근에 그 폭락장에서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인버스 레버리지죠. 두 배짜리 인버스 또 단일 종목으로 몰려가고 안 바뀌던데요.
2: 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한 번에 이걸 좀 만회를 해봐야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전에 이제 사실 우리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된 이후에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뭐 상승장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내가 좀 더 많이 투자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더 많은 이득을 보겠다 이게 좀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 최근 7월 들어서의 레버리지 투자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보인 모습들도 그렇고 지금 주가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잃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었던 뭐 돈들 자산이 굉장히 막 줄어든 게 보이니까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한번 크게 좀 가져와서 만회해봐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났는데 이거 3배 올라야 본전되는데 그냥 가서 어떻게 가나. 또 오늘 같은 날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22% 오르는데 아 이거 내가 어제 레버리지 샀으면 44% 먹는 건데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3: 그래서 약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기본 예탁금을 이제 올렸잖아요.
1: 오늘부터 적용되죠. 네, 오늘부터 적용되죠.
3: 그럼 오늘 급등장을 보신 분들 가운데 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서 예탁금을 3천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역시 레버리지를 해야지 빨리 만회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 막 비판하러 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의 총량을 그 레버리지 투자를 20%로 제한하겠다라는 발표를 또 했잖아요. 그 이제 추가 대책이라고.
3: 전체 자산.
1: 그러면 전체 자산 더 끌어오면은 그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자꾸 대,

0: 기본 예탁금 올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쨌든 급한 불을 끌려면 하긴 해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기본 예탁금 넣고 뭐 시작을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또 이렇게 보면 개인별로 투자 한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시장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뭐 이게 좀 더 또 투자자 간의 격차들을 벌리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예탁금 올린 것만으로 지금 해소가 될 만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저는.
1: 그리고 이게 그 레버리지 ETF를 누가 주로 이제 거래를 하냐라고 보면 우리 이제 개인만 집중하게 되는데 외국인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외국인들이 이게 넥스트에서는 또 ETF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본장 에서 거래가 되고, 뭐 선물 거래, 차익 거래 뭐 이런 걸 통하고, 게다가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ETF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초단타 매매가 굉장히 그렇죠. 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여기다 이제 개인들의 약간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거까지 이제 거들어져가지고 뭔가 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한 이걸 뭔가 불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일종의 약간 첨단 금융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2: 그러니까
1: 이제.
2: 그죠. 그, 3시 반 정규시장까지만 ETF는 거래가 되고, 저녁 8시까지는 개별 종목 거래가 되니, 정규시장이 마무리되기 전에 인버스 ETF를 사놓고, 그 다음날 뭐 아침부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매도를 하면서 뭐 밀어낸다. 그러면은 뭐 양쪽으로 먹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1: 얘기가 돌고 있어요.
2: 뭐 다 확인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1: 그래서 뭐 약간 어제 그때 뭐 거론된 대책 가운데 과다 호가 부담금 해가지고 이제 그 초단타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부담을 지우겠다. 그래서 그걸 조금 억제하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2: 그렇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금감원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고빈도 매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죠.
1: 그러니까 그 이제 개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개인들은 어떻게 보자면 대책이 들어오지 마라는 대책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던 외국인의 약간 투기성 거래나 아무튼 요걸 이제 활용한 어떻게 보자면 약간 편법으로 차익을 올리는 거래 같은 걸 이제 막는 대책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2: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다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떤 기관이나 헤지펀드도 뭐 그런 걸 나름대로 설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투기성 강한 저 시장에서 변동성이 저렇게 큰데 저걸 그냥 보기만 해? 저걸 우리가 이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인데 뭐 하여튼 뭐 2차 대책 뭐 계속 나오긴 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최종적으로 그 박수희 증권부장님은
3: 일단 지금 보름 만에 세 번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보안에 세 번의 대책이 나왔고 마지막에 나왔던 지난 수요일 이제 29일 밤에 나온 대책이 이제 개인의 그 투자 총량을 제한하고 뭐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일단 당장 가능한 것만 계속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불이 계속 아까 났을 때 이제 끈다고 했는데 불이 나서 끌려고 소화기를 계속 새로운 소화기를 계속 갖고 오는데 이 소화기 사용법을 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가 하루 뒤에 다시 이게 업계와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말이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3차 대책의 경우에 일단 카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사실 당장은 아니고 논의해서 할게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정부 자체도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2: 저도 그런 비판을 방송 중에 했습니다만 산불이 났는데 소화기 하나 들고 오고 필요시 하나 더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규모를 지금 현실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김은주님이 지금 주식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 이거는 정부가 부추기는 도박 중독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박현주님이 투자도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도파민 도박판이 된 것 같아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11년 2012년 ELW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도 정말 엄청난 도박판이 주식시장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한 1년 반 동안 세계 파생상품 시장 1위를 먹었었어요. 거래 규모로 봤을 때 홍콩을 제치고 그러다가 증거금을

0: 쑥 올려버리면서 그냥 그 시장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글쎄요. 그걸 이제 10여 년 만에 당국에서 잊은 건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 그래서 일단 최근 뭐 가장 또 최신 버전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어쨌든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 증권사들이 계속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 호가만 제시해서 어떻게 보면 사기만 하고 매도 호가를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량이 계속 이제 걷어들이는 일종의 약간 자연사시키는 그런 논의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뭐 계류율도 많이 발생하고 했을 때 그렇죠. 당국이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는 용인해 줄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시장 자체가 그걸로 인한 또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대책의 끝판왕인 것 같고 좀 이 어쨌든 뭐 계속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효과는 있겠죠.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개인을 중심으로.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거들어드리면 그냥 유동성 공급자 매수가 매도가 제시하는 증권사들한테 지금 있는 ETF 그냥 다 사들여라.
1: 네 맞습니다.
0: 매점 시장에 매석. 아예 그냥 매물이 없게 말려버려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분명히 이제 괴리율은 굉장히 커질 거고 순자산 같이 못 따라가는 추적오차라든지. 근데 그게 또 그 LP 증권사들에게는 페널티 요인이거든요. 현재 제도로는. 그럼 약간 앞뒤가 안 맞다는 건데 뭐 제도야 뭐 바꾸면 되는 거니까.
1: 결국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니들의 몫이다. 이런 약간 느낌도 있는 거죠.
0: 근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이거 허용해 준 게 누군데.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이 상품 만듭시다가 아니라 고위층에서 누군가가 밀어붙였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이런 질타 많이 쏟아졌잖아요.
2: 뭐 그 현안 질의에서 일단은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뭐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 금융위가 한 거다라고 이제 분명히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사실 다들 조금 의혹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운용사가 이제 뭐 만들라고 막 요청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24년에 나온 거예요. 약사가 짧습니다. 그 지수 레버리지는 되게 놀라운 사실은 지수 레버리지 상품이 2006년인가 미국 시장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거 만드신 분이 한국 분이세요.
0: 맞아요.
2: 네, 그 이태용 전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장님인데 프로쉐어즈라는 미국 회사에 있을 때 그 이걸 고안하셔서 약간 농담으로 한국은 역시 레버리지의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24년에야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SEC 입장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보수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단일종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지수야 그렇다 치지만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출시된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이 상당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을 출시했다는 건 사실 뭔가 더 윗선에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그 없던 규정을 이제 바꿔서까지도 그 단일 종목으로 ETF를 출시한 거니까요. 물론 지금 와서 당국에서는 이거는 ETF 아니다. ETF라는 이름을 빼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만 동가리고 아웅이고 박수익 기자는 어떻게
1: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0: 김용범 실장이
1: 네. 근데 이게 너무 눈가리기 아웅하긴 게 제가 지금 기사라는 창을 보고 있는데
0: 네.
1: 1월 16일 그 한 그 종합일간지 기사 인터뷰에 이렇게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금융위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미국 가서 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고 했다.
0: 그래서 본인
1: 이거 그것도 인터뷰가 두 종류로 나누죠. 서술하는 인터뷰가 있고 문답식 인터뷰가 있잖아요. 문답식 인터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0: 직접 인용.
1: 예, 예. 직접 인용이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내에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하면서 단종 레버리지가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언론 기사가 맞다면 인터뷰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직접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게 맞다라는 건데 뭐 국회에서 이어건 위원장의 발언을 저를 들으면서도 참 열심히 방어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우리 청취자분들도 표현하듯이 도박판이 만들어졌고 시가총액이 2000조, 3000조 원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해외 투자로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하던 거 몇십조 원 정도 덜 나갔습니다라고 자화자찬하던 그런 모습들 그게 맞나 싶은 거죠. 그리고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가 라는 것들.
1: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5월 말이라는 어떤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상품 출시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는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속도에 신경을 쓰고 어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위험 관리에는 너무 좀 안일했다라는 그런 그런 반성들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고 대신 우리 또 시장에 나가야 할 바는 뭐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과제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좀 병행이 되는 그런 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정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증시의 이 등락과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0: 네.
3: 저는 당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지금 증시가 굉장히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주기 때문에
0: 막 올라갈 때
3: 네, 막 올라갈 때
0: 위에서도 저평가다 막 이렇게
3: 네, 하던 그래서 뭐 5,000피, 6,000피, 7,000피 뭐 중간에는 뭐 레버리지를 뭐 이렇게 B2도 뭐 레버리지 투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그 정부 입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네. 갑자기 이 폭락이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그때부터는 이제 정책에서 어떤 핵심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말을 아끼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부 전체의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는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호황을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걸 좀 떨어질 때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0: 최근에 어떤 기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정부 정책 탓, 내려갈 때는 국민성 탓 이러면서 그 기사도 많이 또 회자가 되던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글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송윤강님이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폭락한 건 단기간에 너무 높게 오버슈팅된 거 제자리에 돌아오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박현주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두 번째 이슈는 오늘 계속 증시 이야기입니다. 경제상식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또 이어갈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오늘은 원금과 앞으로 붙을 이자 등을 고려해서 최고 한도를 정하고요. 그 범위 안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 저당을 잡아놓는 권리를 세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아예 집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셈으로 치고 부족한 잔금만큼을 또 거기에 대해 이자까지 더 더해서 집 등기부에 이것을 설정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돈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은 저혈당이라고 한자 맞으셨네 한자.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놔서 고통받아서 저혈당 쇼크가 올 것 같아요라고도 보내주셨고.
2: 근데 투자 맞은 건데.
0: 아 당. 아 저당. 아유 헷갈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8960 쓰시는 분은 우리 집도 이거 풀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 그렇죠. 대출 다 갚는 날 항상 또 다들 꿈꾸는 시간이기도 하죠. 세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우리가 증시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휴, 코스피가 오름폭을 14.8%까지 더 높이고 있네요. 개별 종목 아니고
2: 네.
0: 코스피가 14% 올라가고 그 삼성전자가 21%, 하이닉스가 26% 올라가고 있고
2: 상한가 한번 보나요?
0: SK스퀘어랑 삼성전기는 상한가 갔어요.
2: 아, 갔구나.
0: 아니, 시가총액 지금 130조짜리 SK스퀘어가 상한가 갔습니다.
2: 예, 어쨌든 오늘 상승을 보자면 이제 과매도에 따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월가에서 어젯밤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요.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24살짜리 오픈 AI 출신의

0: 연구원이 24년에 만든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2억 달러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운용 자산 규모가 최근 집계된 게 200억 달러고요. 그러니까 급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 뭐 전력 그 설비, 그 반도체 기업들을 굉장히 롱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한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쓰면서 운용 자산을 급격히 불려왔는데 사실 이렇게 포지션이 노출되면 아, 저기가 반도체를 많이 롱을 잡았대. 라고 하면 월가에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공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물로 내놓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그간 반도체 기업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어제 여기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운용 자산 전체를 시타델이라는 공매도 전문 운용사에 넘기기로 했대요. 이걸 보고 시장은 아, 더 이상 반도체 매물이 이제 안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요. 어제 시장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SK하이닉스, ADR 등이 20% 안팎 뛰었거든요.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레버리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AI 개발한 천재였어도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나면은 그 변동성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던 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고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만든 LTCM이라는 펀드가 파산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어떤 특정 기법, 천재적인 머리, 그게 다 통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금융시장 그만큼 어렵고 또 위험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폭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최태원 회장이 한 3,620주 48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은.
0: 일종의 보자면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에게 고작 그거 샀어? 50억 조금 못 미치는 돈이거든요.
1: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자산 치고는.
0: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사려면 미리 공시를 해야 됩니다.
1: 한 달 전에.
0: 네. 그런데 사실 공시를 안 한 상황에서 사면 이건 공시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50억 미만이면은 공시를 안 하고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지키기 위함 그리고 이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제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언제 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슈카라는 경제 유튜버가 네. 시황 방송을 하고 있는데
1: 공시가 나왔죠.
0: 갑자기 누가 3,600개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라고 했는데 그 물량이 결국 최태원 회장의 물량이 아니었냐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1: 어제 늦은 시간에 일단 공시는 나왔고 근데 최근에 좀 아쉬웠던 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주주 환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밝힌 주당 374원의 현금 배당은 이제 2분기이고 또 과거 3년치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보니까 이제 당시보다는 이익이 뭐 10배?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포인트예요.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백상균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2: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 할 때 그 얘기들도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이익을 많이 봤다는데 대체 주주 환원을 언제 근데 어제 이제 그 좀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최태원 회장의 어제 그 장래 주식 매수 같은 경우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뭐 그런 어떤 주주 환원적 성격의 약간 뉘앙스를 좀 그래도 조금은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뭐 그 가격 뭐 폭락이 좀 지금 이제 뭐 주주 환원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뭐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들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제가 최태원 회장 매수 네. 관련해서 그 피터 린치가 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내부자가 주식을 파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식을 사는 건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 오를 것 같아서.
1: 아니면은 또 시장의 어떤 자신감을 또 보여주는 거고요. 피터 린치의 그 예전에 했던 말이고. 인터넷에서 농담 반 뭐 이렇게 기대 반 그런 거 있어요. 48억 원어치 산 게 자꾸 4848 하지 마라. 그럴 뜻 아니냐. 3,620주 산 게 목표가 362만 원 제시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희망 섞인 농담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 2701님. 진짜 주식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듭니다. 코스닥은 언제 오르나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코스닥이 뭐 8% 오르긴 합니다만 697입니다. 30년 전이 1000포인트인데 지금 697. 그러니까 오를 때는 사실은 또 대형주에 또 많이 뒤처지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1200을 넘어섰던 그 5월 말에 비하면 뭐 두 달 반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코스닥 지수예요. 여기는 좀 어떻게 희망이 어떻게 안 보입니까?
3: 이게 그 우스갯소리로 개그맨보다 가수나 배우가 더 웃기면 개그맨들 밥줄 끊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의 매력이 이제 변동성인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근데 그런 변동성에 대한 투자 수요를 어떤 밥줄을 코스닥의 밥줄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뺏어가서 코스닥의 빈집이 되어버린 최근에 그런 상황이죠.
1: 그러니까 5월 말 레버리지 ETF 나오고 나서부터 그런 수요가
3: 특히 더, 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막 쏠려갔고 심지어 요즘 코인 시장도 한산한 게
0: 거래대금이
1: 닉스 변동성이 저렇게 큰데 그렇죠. 뭐하러 코인을 하느냐 이렇다면서요.
0: 그 5대 거래소 합쳐서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됩니다.
1: 그게 과거는 비교하면 엄청 줄어든 거예요.
0: 거래 다 그 한창 때는요.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한 종목 거래대금이 10조였어요.
3: 하루에. 지금 하루에 그 하이닉스 인버스 레버리지 거래량이 2조 3조 이렇게 그렇죠. 나오기도 하니까.
1: 16종의 예. ETF 합치면 한 10조 15조 하루에 예.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홀을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만들어서 그것도 빨리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3: 코스닥이 특히 이게 좀 시장의 부진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또 약간 우스갯소리로 송아지가 소보다 비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송아지라는 것은 아직 코스닥에 상장하지 않는 벤처기업. 소는 이미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을 지칭한다면 벤처기업들이 꿈이 코스닥 상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사는 투자자들이 있고 그래서 상장 전에 미리 사서 상장 후에 이제 또 기업 가치를 더 많이 측정받아서 그 투자 회수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벤처기업의 어떤 생태계의 한 큰 줄기인데 지금 이미 코스닥에 상장 있는 소값이 상장 회사의 값이 굉장히 저평가되다 보니까 이 송아지 라고 하시는데 벤처기업 몸값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측정해야 될지 잘 측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부진이 단지 코스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벤처기업 생태계도 굉장히 좀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있는데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주식시장 상장된 시장이 썩어가면 당연히 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왜 바다 자체가 다 썩어 있으면 아무리 강물이나 냇물이 맑게 흘러내려와도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딱 그러하다라는 걸 비유를 해 주신 것 같고 안타까운 게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북미 남미 연속적으로 순방을 하는데 그 순방

0: 묻히는 감도 좀 있고, 그 아까 조영만님은 주식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정치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내려가면은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정부가 밉다라고 이렇게도 글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또 많이들 이제 걱정들 하시는 게, 특히 청년 세대. 부동산은 이미 집값이 너무 높아졌고, 또 뭔가 내 소득이 늘어나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집 마련도 어렵고, 그래서 좀 재테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양쪽으로 더 고통을 받는 시기 아닌가 이런 염려들도 나와요.
1: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은 진입 장벽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상대적 박탈감은 부동산 급등기보다 최근에 훨씬 더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모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마침 내가 들어가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자기가 그간 모은 굉장히 뭐 소소한 그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소소한 자산이겠지만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일군 그 자산의 상당 부분 날렸다는 얘기들을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0: 그러게 해서 오늘 뭐 반등 나온다고 해도 사실 뭐 얼마 그 큰 상처에 연고 한번 바르는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해서 앞부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었는가, 또 시장의 문화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2026년 7월 시장이 아주 아프게 보여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1: 그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자면, 국민연금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정치권에서 그냥 아예 그냥 관심을 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늘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즈워치 박수희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아유, 깜짝 놀랐네.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방송 하다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KBS 콩과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폭염특보 계속 내려져 있고, 부산, 경남, 양산, 김해, 창원 지역에 중대경보까지 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더위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취재를 한 낮은 곳의 기록 자, 파이낸셜 뉴스 한승궁 기자가 직접 취재했는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분은 누구시죠?
5: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뉴스의 한승곤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다행히 목소리가 좀 들리네요. 들려요. 목소리가.
5: 네.
4: 그 한승궁 기자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병아리입니까? 닭입니까? 탈이?
5: 아, 예. 제가 그 닭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관계로, 예. 닭입니다.
4: 아, 노란 닭?
5: 네.
4: 아, 그래서 큰 탈을 쓰고 계시고, 옷까지 입고 오셨어요.
5: 아, 예, 여기 이제
4: 방송을 위해서,
5: 예, 닭발집이어서 이제 닭발을 준비했는데요. 예, 닭발입니다. 예.
4: 아, 닭발까지 일부러 신고 오신 거예요?
5: 네네.
4: 와, 안 더우세요 지금?
5: 아, 예, 조금 더운데요. 그래도, 예,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예, 네, 밖에서 실외 노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4: 아니, 그 부리에 입이 있긴 하네요.
5: 예, 부리 여기 뚫려 있어서, 예, 급한 상황에 이제 물도 마실 수 있고. 예.
4: 앞에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5: 어떤 걸
4: 앞에 보는 것?
5: 아, 앞에는 여기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4: 예. 탈에?
5: 네네.
4: 아, 인형 탈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으로는 다 이렇게 쳐다보고 말하고 물도 마실 수 있고.
5: 네, 맞습니다.
4: 일부러 그걸 하신 거예요? 취재하시려고?
5: 예, 좀 실외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더울지 그런, 예, 것들을 좀 염두해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4: 네, 앞에 우리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알바할 때 뭐 소리도 내고 그랬나요?
5: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이파이브를 좀 해달라, 악수해달라 그럴 때는 이제 좀 닭소리도 살짝 내주고 조금, 네, 그들의 동심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4: 제가 알기로는 한승곤 기자가 굉장히 내향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5: 아, 예,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또 일할 때는 또 이렇게 본체를 좀 내려놓고 일하는 편입니다.
4: 파이낸셜 뉴스에서 한승곤, 네, 기자 월급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현장 취재하는 기자 요즘에 많지 않습니다. 아니, 더우시면 탈을 좀 내려놓으세요.
5: 아, 예.
4: 덥죠?
5: 네, 조금, 저희가 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4: 예. 아유, 벌써 막 땀 범벅이 됐네.

0: 그나마 라디오 부스는 여기 에어컨 잘 나와서 그렇긴 한데 밖에서 이렇게 쓰고 일하셨을 때 엄청 더우셨을 거 아니에요.
1: 예, 그때도 이제 좀 폭염 경보 뭐 이런 게 좀 내려올 때여서 예. 이제 그런 거 그 탈을 쓰고 또 이제 좀 시장 부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기나 이런 게 좀 전해져서 사실상 좀 폭염에 가까운 수준에서 노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0: 지금 또 등 다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조금 젖어 있습니다. 예.
0: 밖에서 일할 때는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 예, 그 바지까지 좀 많이 젖어서 예, 조금 축축했습니다.
0: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1: 저희가 이제 2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안 쉬고 일부러 안 쉬고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와, 이렇게 좀 폭염에서 일하는 게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0: 고정희님이 이게 뭔 일이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정한님은 내가 성공예감에서 보이는 라디오 켜기는 처음이라고 보기만 해도 덥다고 와 그리고 박민지님 여름에 뭐 어드벤처 어디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 들어왔는데 저거 쓰고 일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한다고 힘내시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체감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몇 도까지 올라가요? 인형탈 다 쓰고 있으면
1: 제가 이제 탈을 쓰고 일을 하면서 약국에서 그 체온계를 사서 이제 겨드랑이에 이제 껴놓고 일을 했었는데요.
0: 네, 제가 휴지 좀 드릴게요. 땀을 지금도 네, 많이 흘리고 있어가지고. 아예 체온계까지 해서 이렇게 취재해야 되니까 기사 예. 써야 되니까
1: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 2도 정도 그 표준 체온에서 조금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체온까지도 예. 올라가고 네. 혹시 또 다른 난관도 있었습니까? 덥다라는 거 말고도
1: 예, 그 인형탈의 경우 이제 그 발 부분이 신발을 신고할 수 없어서 사실상 이제 맨발로 다니는 거랑 똑같은데
0: 아.
1: 그럴 때 이제 뭐 돌이라든지 뭐 유리 조각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피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1: 네.
0: 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 덧신을 신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 인형 발. 특히 이제 닭발집의 생명은 닭발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닭발을 네.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시선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사실 네.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인형탈 알바생을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1: 예, 등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간판도 이동식 간판도 등에 메고 닭발집 주소부터 해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제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0: 그렇죠. 그 간판을 보이는 게 또 생명이다 보니까
1: 네.
0: 어떻게 좀 여름이어서 더 고생한다고 어떻게 시급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었나요?
1: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이제 야구르트 아주머니께서 야구르트 하나 먹고 힘내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0: 아 네, 진짜
1: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0: 아 우리 세상은 따뜻합니다. 그렇죠. 조혜영님도 기자님 토닥토닥 이렇게 글 올려주셨고요. 1989님은 어디지? 전남 나주입니다. 거기도 덥다고 야외 노동자들 무리하지 마시고 생명을 지키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그 두 시간 넘게 인형탈 쓰고 있고 옷까지 입고 있고 하면은 거의 뭐 그냥 너무 더워서 둔감해질 정도라면서요.
1: 예, 살짝 이제 어지러움이나 이제 오년 질환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중간 중간에 좀 어디 뭐 비상 계단이나 건물 이런 데서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숨을 좀 돌리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야 뭐 그렇지만 이제 뭐 배달 노동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뭐 다른 노동 실외 노동자 분들께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렇죠. 아예 쉴 곳이 없는 분들.
1: 예, 맞습니다.
0: 특히 이제 인형 탈 쓰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더 눈에 띄어야 하는 일이고 쉴 때는 아예 눈에 안 띄게 숨어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쉬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1: 예, 탈을 벗는 순간에 이제 약간 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분들의 현타 같은 것도 좀 올 수도 있고요.
0: 아이들이 네. 예쁜 네. 닭 인형이라고 해서 막 찾아왔는데 탈 벗고 한승공 기자를 본 순간
1: 네.
0: 뭐 이렇게 만만치 않게 귀여우시긴 하십니다만 그래서 땀 닦을 때도 그러면은 몰래 이렇게 네. 땀을 닦아야 되는
1: 몰래
0: 거잖아요.
1: 이제 닦았고 탈을 얼굴에 쓸 때 이제 탈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이게 가끔 거의 한 90도 돌아갈 때도 땀으로 인해서 돌아갈 때가 있어서 목이 좀 꺾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다시 신경 쓰고 정비하고 그랬던 나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0: 일하고 있으면 저 탈 안은 그냥 흠뻑 젖어 있겠네요. 아예.
1: 네. 많이 젖습니다.
0: 근데 오늘은 저 집에서 빌려주신 거예요?
1: 예.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렸더니 닭발집의 명예를 걸고 이제 흔쾌히.
0: 지금 그러면 저 닭발집은 홍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승공 기자가 탈 가져와가지고.
1: 예, 그래서 홍보가 무슨 대수냐 지금 KBS 방송이 이렇게 우리 집에 나오는데라고 하면서 흔쾌히.
0: 아, 또 반납하러 가셔야겠네요. 방송 끝나고.
1: 예.
0: 닭발집도 홍보하셔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 우리 주변에 그 힘들게 더위와 싸우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또 그 전하기 위해서 그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1: 네.
0: 다른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우신 분들.
1: 예, 맞습니다. 정부나 이런 그 고용노동부나 각종 제도가 뭐 한 2시간 이상 실외에서 노동을 하면 2, 30분 이렇게 쉬게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인형탈이나 뭐 배달 노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 휴식을 하고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에는 마땅한 그런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폭염 경보 그리고 중대 경보까지 올라왔을 때는 야외 작업 중지라고도 하는데 네. 그게 공공 발주에서는 통하지만 네. 민간은 그냥 권고 수준이라면서요.
1: 예, 아무래도 뭐 한 번 더 일을 하고 10분 더 일을 하면 이제 바로 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많이 쓰러지시고 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시는 거거든요.
0: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아유, 이거 쉬면 뭐 빨리 일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네. 성경희님이 7934님이 한승곤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기자님 정신력 최고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안영애님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사위도 공사장에서 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체험해보면서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필요하다. 이런 것만큼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걸 느끼셨어요?
1: 개인 사업자나 개인이 이렇게 노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휴식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안전.
1: 예.
0: 그죠. 요즘에는 왜 그 실외 에어컨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이 또 특정되어 있을 거고 한정되어 있을 거고.
1: 예, 그렇습니다.
0: 절실했죠.
1: 예, 많이 절실했습니다. 그 지나가시는 분들의 어떤 생수가 없었다면 정말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야쿠르트 아주머니부터 예. 또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또 응원 소리,
1: 네.
0: 물 한 잔 내어주시는 뭐 건너 사장님, 우리 사회가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무더위에 탈을 쓰고 직접 체험을 한 낮은 곳의 기록자들, 파이낸셜 뉴스 한승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제 탈 돌려주러 가세요. 네. 2부에서는 저희가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우리가 맛있게 먹는 캔. 참치캔을 비롯한 그 캔 속에 담겨있는 비밀도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대한민국 휠체어 앞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2: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4: 무더위가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9도로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지난달부터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양산, 창원과 김해는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산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으로 낮 기온 40도를 넘겼는데요. 오늘도 양산은 40도, 부산과 창원, 김해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34도, 강릉 37도, 대구와 광양은 양양은 36도가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두 개의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내일도 양산의 낮 기온은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더위의 중심이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겠습니다. 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 부산과 강릉은 34도 안팎으로 동쪽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2.3%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관공업, 금융, 운수 등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2.7% 늘었고 설비 투자도 5.8% 증가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효과의 효력이 정지됐고 같은 시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5% 오른 5,657.79로 거래를 시작한 뒤 10% 넘게 폭등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됐습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보유한 주식 등을 팔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도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이 영업일 뒤부터 인정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천리의 한 농로에서 1톤 트럭이 정차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추돌한 트럭의 60대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를 지키겠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에 합의했는데도 이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시각 30일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과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관련 사망자가 34명으로 집계됐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은 지진으로 굴뚝이 붕괴한 야스시로 제지 공장에서 내부에 갇힌 11명이 구조됐지만 이 중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 현장에서 실종자들의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72시간은 오늘 오후 4시 27분까지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이주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넘어오자 군 병력을 투입해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5도, 강릉 37도, 부산이 39도, 양산은 4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어젯밤 제주에서는 2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서울도 9일째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7월 31일 힘들었던 7월의 마지막 날. 저만 힘들었던 거는 아니겠죠. 더위 때문입니다. 설마 뭐 주식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주식은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 왜 눈물이 나려고 하죠? 네. 2부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답 세 글자.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줄 때 집을 담보로 잡죠. 또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아예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그런 특이한 거래도 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5194님 정답 근저당. 근데 저기요 당첨되는 건가요? 아 이게 삼행시였네. 아 저는 여기서 예 당첨됩니다라고 답해드리려고 했더니 삼행시 기가 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1886님 정답 근저당입니다. 결혼한 두 아이들이 서울에 있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려고 했더니 시골에 집이 있어서 2주택이라 안 된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뭐 매각 약속을 한다거나 또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죠. 성경희님 젊은 때는 주로 음악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는 KBS 1라디오 고정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115 쓰시는 분께서 8년 5개월 만에 아파트 담보대출 근저당을 풀었습니다. 드디어 완전 우리 집이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그런 거잖아요. 집 절반만 내 집이고 이제는 안방까지만 은행 집이고 오 근데 이제 다 갚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배경옥님이 요즘에 주식 때문에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질 않네요. 성공예감 방송 들을 때도 주식 이야기 듣게 될까 봐 겁이 나요. 요즘 귀를 막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시황 한번 봐야 되는데 잠깐만 배경옥님은 귀를 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증시가 급반등을 합니다. 코스피가 한 11-12% 상승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16.8%까지 오름폭을 높여서 6530 와 938포인트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여러분 서킷 브레이커는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8% 이상 떨어질 때만 발동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거래 중단이 없습니다. 뭐 사이드카야 뭐 개장 초반에 걸렸었고 6,500까지 넘어선 코스피 회복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9.66% 거의 10% 가까이 오름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707까지 올라가서 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25%, 하이닉스가 28% 이러다.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는 거 아닙니까? SK스퀘어와 삼성전기는 이미 상한가를 갔네요.

0: 두산 에너빌리티 10%, 주 SK도 20% 올라가고 있고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주들도 20% 안팎 올라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25% 상승하고 있고 두산도 2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이 20%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고 소재 부품 기업은 상한가 가는 것들도 눈에 띄고 있고 개장 초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주가 오름폭이 좀 부진했었는데 바이오주까지도 같이 오름폭을 키우면서 코스닥이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회복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금요일을 또 7월의 마지막 날을 많이 다쳤습니다만 연고 정도는 이제 발라주고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4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42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원화는 뭐 일단은 오늘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염경보 내려지는 지역 많습니다. 오전 11시 기해서 전북 전주, 군산, 옥도면 지역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너무 덥죠? 야외활동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수분도 섭취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승공 기자도 인형탈을 쓰고 출연을 했습니다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별히 건강부터 잘 챙기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요즘에 바다 수온 오르면서 동해안에서 참다랑어, 참치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획량 제한이 있어서 오히려 놔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참치 하면 우리가 캔을 떠올리죠. 거기에 또 엄청난 또 기술이 들어가고 재미난 기술이 또 숨어 있는데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에게 또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통조림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하죠. 매우 좋아하죠.
0: 네. 특히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1: 뭐 전 거의 뭐 다 좋아합니다. 골뱅이 통조림. 갑자기 왜 이게 생각났죠? 골뱅이 통조림 좋아하고요. 골뱅이. 뭐 오늘 이야기할 뭐 참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꽁치 뭐 참 이상하게 저는 통조림에 들으시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옥수수 그거 해놓은 거 그 통조림 담겨 있잖아요. 네. 그거는 누가 옥수수로 일부러 만든 것보다 통조림에 들어있는 게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들고.
0: 약간 짭조름하고.
1: 아 달콤하니. 예. 네.
0: 먹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였나? 네. 야채 참치, 고추 참치. 그게 캔으로 처음 나왔을 때 와,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그 도시락으로 항상 그거 막 엄마한테 싸달라고 하고.
1: 맛있죠.
0: 큰일 났습니다. 오늘 먹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조림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때문에 탄생했다면서요.
1: 네. 통조림의 시초가 어디냐라고 하면 흔히 이제 나폴레옹하고 많이 연관을 시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 군이 유럽의 정말 온갖 나라들하고 다 전투를 여기저기서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곳저곳으로 가는 이 군인들에게 많은 양의 식량을 보급해 주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프랑스 정부에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에도 나폴레옹이 또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 상은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프랑스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공한 인물이자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이 세계 통조림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네.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입니다.
0: 아페르.
1: 네, 아페르라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도 샹파뉴 출신이거든요. 샹파뉴 하면 우리가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샹파뉴 하면 샴페인이 유명하죠. 샴페인이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프랑스에서는 샴페인을 샹파뉴라고 하죠. 그래서 샴페인은 안에 이거 보글보글 기포 이 가스 탄산가스 탄산이 막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옛날부터 이 프랑스의 샹파뉴에서는 샴페인을 오랫동안 김새지 말고 보관하기 위해서 이거를 밀봉하는 기술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아페르가 양조업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이 아페르라는 사람이 어떤 음식물을 통에 잘 담은 다음에 밀봉을 잘하면 샴페인도 밀봉을 잘하면 김이 새지 않아서 오랫동안 마시듯이 밀봉을 잘하면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사실은 음식물이 상한다라는 현상은 음식물에 사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거기서 많이 자라나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0: 갉아먹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을 미생물들이 막 뿜어내 놓으면 그게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음식물이 상했다 썩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음식물 속에 살고 있는 이 세균 곰팡이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 죽여서 없앤 다음에 더 이상 외부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들어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을 해놓으면
1: 어허.
0: 거기에서는 더 이상 세균 곰팡이들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썩지도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뭐 200년 전 뭐 이럴 때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이런 미생물은 아무리 밀봉을 해놔도 저절로 내부에서 탄생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 이제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세균이나 미생물이라도 어딘가에서는 그 어미 애비가 날아오고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퍼져야지 그게 생겨나는 거지 완벽하게 차단을 해놓으면 아무리 미미한 생물이라도 저절로 생겨나는 건 없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거를 완벽하게 차단하면 썩는 거나 상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거든요.
1: 요즘에 특히 여름철이라
0: 네.
1: 집안에서 벌레 생기잖아요.
0: 네네.
1: 화랑곡 나방 이런
0: 네네.
1: 거. 정말 신기하거든요.
0: 네.
1: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다 알을 갔을까? 근데 네. 어디선가는 왔다는 거예요.
0: 어디선가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다못해 그게 유통이 될 때 뭐 포장지 같은 데 알이 붙어서 오더라도 어디선가는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무슨 뭐 음식물 쓰레기나 곡식 속에서 저절로 뭐 벌레가 탄생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1: 신기해요.
0: 거죠. 네. 그런데 이 아페르라는 사람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그런 원리가 아직 발견되기 전이거든요.
1: 예.
0: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자기 고향 동네에서 샴페인 하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1: 아하.
0: 완전히 밀봉을 하되 음식물을 담아놓고 그거를 뜨겁게 한번 지져본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음식물을 뜨겁게 지져봤더니 그러고 나서 밀봉을 했더니 밀봉을 한 채로 혹은 지져봤더니 되게 오래 보관이 된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1: 용접을 한 거예요?
0: 그렇죠. 뭐 용접을 하든지 이때는 이분은 이제 샴페인병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유리병으로 이걸 했어요. 금속 캔으로 한 게 아니라 유리병으로 한 다음에 밀봉을 하고 그다음에 지지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로 오랫동안 주변을 이렇게 막 뭐 좀 뭔가 소독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분은 원리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음식물 담아놓은 유리병을 뜨겁게 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세균 곰팡이들은 다 너무 뜨거워서 다 죽어버리고 그 상태로 완벽하게 밀봉이 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추가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무리 오래 놔도 그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지면서 상한 일은 없다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그 원리를 전혀 모르고 이걸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 프랑스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프랑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랑스하고 라이벌 관계가 많은 영국에서는
1: 네.
0: 이 사람은 유리병으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현대적인 통조림의 원조라고 볼 수 있지는 않는 거 아니냐라고
1: 소재가
0: 하면서
1: 다르다.
0: 예. 그 통조림을 이런 금속 캔으로 해가지고 성공시킨 네. 사람은 영국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거든요. 영국은 이런 깡통 통조림, 진정한 통조림은 우리가 최초다. 뭐 이런 주장을 영국에서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1: 할 법하네요.
0: 네, 그런 주장을 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 네, 또 나와요?
0: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 어떤 거 이거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하여튼 통에다가 밀봉해서 저장하는 거 그거를 금속 캔에 처음 한 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원조다. 이런 걸 또 네덜란드에서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이 통조림의 원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좀 프랑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통조림이 이렇게 개발된 이후에 그래서 굳이 뭐 구분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개발된 거는 병조림이고 그다음에 통조림이 나중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1: 말은 되네요.
0: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19세기 후반이 돼가지고 네. 프랑스의 한 과학자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과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성공시킨 프랑스의 과학자가 누구냐?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
1: 파스테르?
0: 네, 파스테르. 그래서 파스테르 유명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파스테르가 도대체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언뜻 이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파스테르가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처음 개발했나?
1: 유산균?
0: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네. 아니고요. 파스테르가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조림 이렇게 밀봉을 해놓으면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그 원리 생물이 다른 생물이 낳아주어야만 태어난다라는 이 과학적인 현상을 명확하게 증명한 게 큰 원리였고요. 그래서 프랑스나 아니면 영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보관을 위해서 살균하는 작업을 흔히 뭐 파스테라이즈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파스테라이즈한다라고 하면 뭐 유산균 음료를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살균한다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오래 보관할 수 있게 균을 없애는
0: 그렇습니다.
1: 그 작업.
0: 예.
1: 그러니까 그 작업부터 필요한 거예요. 통조림 안에 넣기
0: 그렇습니다.
1: 전에.
0: 예. 예.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넣어서 살균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미 밀봉을 한번 한 다음에 외부에서
1: 아, 찌듯이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0: 찌듯이 왜냐하면 금속캔이니까 좀 가기가 열광하게 좋잖아요. 아하. 우리나라 최초의 통조림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도 대부분 좀 많이들 거론하는 게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게 1892년 시점이 처음일 거다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여러 자료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1: 1800년대 우리나라에서 네. 통조림이요?
0: 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이 아페르가 통조림 처음 개발한 게 뭐 1820년대 이럴 때 개발해가지고 퍼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로 한 50, 60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초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자료가 불분명해가지고 의견이 뭐 여러 가지 뭐 완도에서 처음 시작된 것 같다. 완도가 아니라 뭐 다른 섬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식품산업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 자주 거론되는 설을 골라보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통조림은 전복 통조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전복 우리나라 전복 좋잖아요.
1: 생각을 못했네요. 전복 네, 통조림까지.
0: 우리나라 전복이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복을 좀 이렇게 유통을 많이 하면 좋은데 전복을 이때 이제 19세기 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막 구한 말 이런 시기로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오던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라남도에서 나온 좋은 전복을 일본이나 좀 먼 나라까지도 한번 팔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통조림이 소량으로 만들어진 게. 최초였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조림 산업이 점점 나름대로 발전해서 20세기 한 초반 중반까지 꽤 통조림이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의 주류 통조림으로 많이 나오던 게 지금처럼 뭐 참치 이런 것보다도 참치 통조림은 되게 좀 후대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뭐 정어리 통조림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돼지고기 통조림, 쇠고기 통조림, 그다음에 무슨 버섯 통조림 이런 일반 식재료 통조림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유통을 빨리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성식품을 지금처럼 트럭에 싣고 고속도로로 전국으로 뿌린다 이런 거는 못할 때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바로 이 농민들이 파서 판매하는 식품이 아니면 통조림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장기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뭐 냉장 냉동 보관 시설도 별로 없고 전기도 없고 하던 시절이니까 통조림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0: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1: 조림.
0: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이 네. 통조림 만들면 살균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채워놓고 오랫동안 가열하는 그런 게 뭔가 조리는 느낌이 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2: 왜 꽁치 캔 같은 경우는 좀 조림 요리가 들어있기는 해요.
0: 경우도 있고, 그죠?
2: 이게 골뱅이도 어차피 삶아서 넣는 거잖아.
0: 통조림이란 말이 이제 일본에서 통조림 기술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막 간스메 뭐 이런 말 사용하거든요. 아.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통조림하고는 좀 다른 뜻의 그런 말인데 다른 어감의 그런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 신문 기사나 뭐 광고 이런 걸 봐도 그때도 통조림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통조림이 거의 뭐 100년 된 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뿌리가 있는 말이고 자연스럽게 정착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2: 통 음식이 아니라
0: 네, 왜 조림일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캔드 푸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얘기해가지고 아. 뭐 통에 넣은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깡통에 넣은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림이라고 하는 게 좀 재밌기도 하네요.
2: 그런데 네. 곽지식 작가님이 성공예감 출연한 이후에 처음으로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김강수님이 곽지식 작가님 이름을 곽지식으로 개명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진짜. 유상호님이 뻔데기도 몸보신이 된다라고. 조혜영님 뭐 골뱅이 통조림의 황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0: 번데기 통조림 진짜 맛있죠.
2: 신기하죠.
0: 번데기 갑자기 먹고 싶을 때 어디서 구하기 쉽지 않은데 통조림 정말 좋아해 있어 하나 있으면.
2: 그죠 슈퍼마켓 가서 저녁에 이렇게 하나 사오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 네. 근데 사실 캔 네. 통조림 하면 참치가 빠질 수가 없어요.
0: 그렇습니다.
2: 요거는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0: 일단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동해안에 지금 많이 밀려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다라는 거는 네. 다랑어 중에서도 참다랑어라는 종입니다. 네. 이게 이제 혼마구로라고 흔히들 일본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2: 참치.
0: 이게 이제 횟감으로 막 좋다라고 해서 뭐 큰 게 잘 잡히면 엄청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참다랑어고요. 이게 되게 보호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물량을 국제적으로 정해서 그 이상은 잡아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만 톤, 2만 톤 사이에 물량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배정받은 물량이 1000 톤대 조금 넘게 배정받았어요.
2: 왜 이렇게 적어요?
0: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적다고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게 네. 지금 동해안에 많이 밀려들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동해안 같은 경우에 2010년대 초반에 5년 동안 물량을 합쳐봐도 뭐 10톤 좀 넘게 잡혔다. 15톤 잡혔다 이 정도였거든요.
2: 아 원래 연안엔 별로 없었으니까.
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해안 쪽엔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200톤이면 괜찮겠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생각을 별로 안 했던 동해안 쪽에 요즘에는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190톤이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동해안에서 5년 동안 15톤 들어왔는데.
2: 아니 원래 참치는 막 원양 어선이 멀리 나가서 잡는 거라 그렇죠. 생각했는데.
0: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골칫거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캔에 들어가는 참치는 이 비싸고 좋고 크기도 큰 이 참다랑어가 아니라 참다랑어의 먼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다랑어라는 것입니다. 가다랑어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가스오 부시 그 이제 가다랑어로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걸 좀 구분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민들이 이거를 구경도 못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다랑어, 다랭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밀하게 구분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합쳐서 참치라고 부르자 이런 말로 좀 생기고 해가지고 가다랑어, 뭐 참다랑어,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눈다랑어 여러 가지 그런 다랑어 계통의 물고기들 다 합해가지고 참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동해안에서 이번에는 밀려들고 있다라는 그거는 참다랑어고 참치 캔으로 많이 잡는 거는 가다랑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가다랑어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가다랑어 잡힙니다. 잡으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 멀리 먼바다에 가가지고 열대 아열대 이런 데 가다랑어가 많이 살거든요. 저 멀리 남태평양에 솔로몬 제도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큰 배들이 하루에 조업할 때 그게 나라의 구역에 들어가면 돈 내고 조업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를 좀 공해 비슷하게 자유롭게 온 세계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다랑어를 막 잡아가니까 이 근처 나라들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바다인데 우리나라는 혜택을 못 보고 너무 좀 손해 본다라고 해가지고 그러게요. 이걸 좀 제약을 가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꽤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많은 가다랑어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요즘은 이걸 돈 내고 조업을 하는 곳도 많은데 돈 내고 좀 많이 내고 조업을 할 때는 배 한 척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뭐 2천만 원 가까이 내고 조업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업을 해가지고 참치 사냥을 떠나면 참치 어선이 큽니다. 이런 큰 참치 어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량의 가다랑어를 잡아가지고 참치 캔을 만드는 거죠. 아까 우리나라

0: 에서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 1년에 이제 1200톤 잡는다. 그것도 옛날에는 좀 많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치캔 만드는 가다랑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원양해서 뭐 1년에 우리나라의 업체들 다 합쳐보면 뭐 한 30만 톤씩, 35만 톤씩 이렇게 수십만 톤 단위로 가다랑어는 잡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양에서 잡아오는 그런 어종 중에 거의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양업을 단일 종목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는 오징어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1: 예.
0: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에 오징어 잡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구 반대편에 막 저기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는 포클랜드 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도 오징어를 막 잡아보시거든요. 거기 정말 외딴 곳인데 그런데도 가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오징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오징어 원양업 이 어획량이 한 뭐 몇만 톤 단위로 따져요. 뭐 많으면 뭐 한 4, 5만 톤? 하여튼 몇만 톤 단위로 따지는데 참치는 그거 10배가 되니까 굉장히 참치가 많이 잡혀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잡히면 바로 이제 일부 손질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냉동을 하고요.
1: 예.
0: 그럼 그거를 국내에 있는 공장으로 들여옵니다. 국내에 있는 공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냉동창고에서 냉동 보관을 쭉 하다가 처음에 일단 한번 살짝 찝니다. 예, 그러면 자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로 한번 좀 먹을 만한 정도로 한번 찝니다. 그래서 찌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그럼 찌면 이제 어떤 약간 익은 상태 비슷하게 되겠죠.
1: 네.
0: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시들을 다 빼냅니다. 보통 이제 참치 이거 이 제조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참치에서 제거해야 될 뼈 가시가 총 뭐 270여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시 제거할 때 뭐 좀 먹기 나쁜 맛 없는 부분, 뭐 내장 부스러기 붙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떼내거든요.
1: 예.
0: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작업은 아직도 거의 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치 캔 공장이다라고 하면 창원에 있는 공장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장으로 유명한데요.
1: 예.
0: 이 공장 그 창원 KBS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데 여기에서 한 뭐 거의 한 100여 명, 수백여 명 되시는 보통 50, 60대 여성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쭉 늘어서 가지고 이거 익숙하신 분들은 정말 빠른 손놀림으로 쫙 이거 해체해 가지고 뼈를 빼내거든요.
1: 참치 뼈를 발라내는.
0: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게 참치 캔 품질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참치 캔 안에 가시가 있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1: 야, 없죠. 네. 없다고 그리고 믿고 먹죠.
0: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참치캔을 따가지고 그걸 통으로 바로 김치찌개 안에 팍 넣거나 이런 식으로 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시가 있으면
1: 보지도 않죠.
0: 네,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품질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 손기술이 어떻게 보면 달려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참치캔도 나름대로 경상남도 창원의 약간 어머님 손맛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4, 50년 전통을 가진 업체의 어머니 손맛이 아니냐.
1: 그렇죠. 수십 년 참치캔 먹으면서 가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0: 네,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통에 넣고요. 통에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혹시라도 조그마한 무슨 뼈 조각이나 이런 거라도 남아있을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엑스선 검사 같은 거 많이 하고요.
1: 네네.
0: 엑스선으로 볼 때도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다면 요즘에 뭘 사용하겠습니까? 요즘에 AI를 결합을 해가지고 AI로 판독을 해서 안에 무슨 혹시라도 뭐가 그런 뼈 같은 게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상황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기름도 채워놓고 조금 이제 향도 낼 만한 그런 것도 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봉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스테라이즈 한번 온도를 팍 높이고 압력도 살균. 높여가지고 살균 작업을 쫙 거쳐서 이때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1: 캔 통째로.
0: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더 이상 뭐 세균 곰팡이 이런 게 전혀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다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오랫동안 놔두어도 아무것도 외부로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정을 전체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 요즘은 조금씩 자동화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말 좀 피곤하게 손 많이 갔던 것 중에 어떤 거 있냐면 참치캔을 하나하나씩 팔기도 하지만 이거를 몇 개 들이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많이 팔잖아요. 네네.
1: 다섯 개 세트.
0: 뭐 다섯 개 세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포장을 만들 때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치캔을 쌓아서 포장을 하는데
1: 예.
0: 참치캔이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로고가 한쪽 면에 나란히 있게 포장을 하잖아요.
1: 예.
0: 그렇게 돼 있잖아요.
1: 그거 그렇죠? 어려울 텐데 그거.
0: 로고가 앞을 보고 있고 하나는 뒤로 보고 있고 이렇게 삐뚤빼뚤 돌아가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1: 예.
0: 예전에는 그런 거 사람 손으로 이렇게 쫙쫙 맞췄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로봇으로 다 맞추고 있습니다. 로봇이 무늬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맞춰야지 가지런히 맞출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곳에 아까 그 뼈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곳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게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지금 조업하고 계시는 하시는 이 50,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한두 명 더 이렇게 지금 현장을 떠나시게 되고 인력 이거 배우는데 1, 2년씩 걸린대요. 완벽하게 잘 하려면. 그래서 이런 인력을 좀 데려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곳에서 참치캔 이 제조에도 자동화, 로봇화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저는 신기한 게 참치캔 먹을 때 이렇게 쭉 따잖아요. 그러면 그 참치 살, 이 결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딱 들어있는 거 보면 야 참치 살 어쩜 이렇게 예쁠까 혹은 어쩜 이렇게 예쁘게 넣었을까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0: 고게 잘 되는 어종이 가다랑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고기 중에서도 이 참치가 이 캔으로 좀 많이 성공을 거둔 거고요. 우리나라에 막 방금 말씀드린 그 창원에 있는 공장이 하루에 한 200톤 정도의 참치를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캔으로 따지면 많이 만들어내면 하루에 한 80만 개, 보통 하루에 한 50만 개 정도의 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인데 세계에서 참치를 제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참치 공장은 미국령 사모아라고 하는 사모아라는 나라 옆에 있는 미국이 점령한 그 영토에 있는 남태평양의 그런 섬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긴 참치 산지하고 가깝잖아요. 거기에서 세계 최대급의 참치 공장, 거대한 참치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래서 창원 참치 공장도 작은 편이 아닌데 그거의 두 배 정도 되는 미국 공장이 세계 최대로 이 남태평양의 섬, 남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있는 공장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참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참치 회사가 조업이 잘 되고 이래가지고 2000년대 후반쯤이죠. 그 미국 참치 회사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계 최대의 그 참치 공장 있잖아요. 남태평양 한가운데 미국령 사모아에 있다는 공장. 그 공장도 우리나라 참치 회사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치 회사는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 샌드위치나 이런 데 참치 넣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그 미국 참치 회사하고 뭐 우리나라 참치 회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점유율 합쳐보면 미국에서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참치 회사의 계열사가 지금 미국 사람들의 참치 입맛을 석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세계의 이런 주요 참치 회사들을 좀 이렇게 합병해가면서 우리나라 참치 회사가 좀 손을 뻗치고 있는 뭐 이런 흐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K푸드에 많이 꽂혀 있는데 고추 참치 한번 먹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데 아 이거 한번 꽂히면 이거 큰일 나는데
0: 큰일이죠 진짜.
1: 아 지금 배고프다. 네. 참치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듣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들어와 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6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관련 사망자가 지금까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진짜 참치캔 이야기 하나만 해도 좀 몇 시간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재밌습니다. 곽재식 작가랑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참치 공장까지는 우리가 들어봤고.
0: 네네.
1: 일단은 배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렇죠.
1: 배 자체에도 막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
0: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참치잡이 어선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냉동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와. 솔로몬 제도에서 참치를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한국까지 들고 오는데 아무리 빨리 와도 뭐 일주일 그 이상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치를 냉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요. 참치가 과거에 대중화되지 못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참치 살이 사실은 잘 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급속도로 빠르게 냉동을 하는 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1: 잡자마자 급속 냉동.
0: 네. 그래서 웬만한 이런 참치 보관 시설에는 그리고 배에는 뭐 많이 내려가면 영하 60도까지 온도를 내려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창고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잡이는 참치가 크잖아요. 가다랑이가 가다랑어가 작은 참치 편이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한 1m씩은 되거든요. 이런 게 몇백 마리 막 몇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걸 한 번에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보통 이게 옛날에는 참치 회사에서 광고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사용했는데요.
1: 그물, 그물.
0: 예, 그물도 그물이고 1970년대 때부터 이런 참치잡이 배에는 헬리콥터를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싣고 다니다 헬리콥터를 출동을 시켜요. 네. 그래서

0: 바다에서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참치떼가 어디 있는지 봅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가지고 가까이 안 다가갑니다. 참치떼들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좀 떨어져가지고 참치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방향만 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조그마한 배 하나를 따로 출발을 시켜요. 그래서 그 배가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그물 한쪽 끝을 메고 거기서부터 그물을 쫙 펼치면서 멀리서 참치떼를 가다랑어 떼를 한번 확 싹 휘감습니다. 보통 한 2, 3km 정도 길이로 멀리서 휘감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싹 다 그 그물을 좁혀가지고 잡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헬리콥터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이런 식으로 싣고 가면 헬리콥터 정비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사도 섭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양어선에 태울 헬리콥터 조종사를 섭외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헬리콥터 조종사면 어디든지 다 뭐 이거 다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뭐 난 솔로몬 제도까지 갖고 조종 안 하겠다고 난 뭐 회장님 태우는 헬리콥터만 조종하겠다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참치업계뿐만 아니라 이런 원양어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헬리콥터 대신에 뭘 쓰자는 흐름이 있겠습니까? 요즘 드론을 쓰자는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안산에 있는 드론 회사라든가 부산에 있는 드론 회사 같은 데서 실제로 헬리콥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드론은 훨씬 더 작으니까 배에 싣고 다니기도 그러네요. 부담이 없고 조종하거나 정비하는데도 사람 직접 타는 게 아니니까 부담이 훨씬 덜하죠.
1: 그쵸.
0: 그래서 인력도 좀 구하기 쉽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헬리콥터를 이 드론들이 되게 많이 대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치잡이 어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참치가 하나에만 해도 뭐 수십 킬로그램이 되고 이거를 끝도 없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크레인이 달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참치잡이 어선 중에서도 이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한 번에 참치를 많이 잡는 이런 거를 이제 망을 선으로 연결해서 크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잡는다라고 해서 선망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망선 계통의 참치잡이 어선은 크면 한 2,000톤급은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유조선이나 무슨 뭐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수만 톤, 수십만 톤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작죠. 그래도 2,000톤이라고 하면 꽤 큰 게 2,000톤이라고 하면 딱 어느 정도냐면 그 서울에 망원동 쪽에 한강에 가보면 서울 함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군함이 한 척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호위함으로 개발해가지고 해군이 처음 본격적으로 사용한 그런 기종이라서 배 이름 자체도 서울함인데요. 이 배가 대충 2,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이 배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전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는 해군 장병 150명이 타고 다니면서 작전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는 배를 가지고 참치잡이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꽤 그렇게 작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뭐 쉽게 뚝딱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배는 아니고요.
1: 그러네.
0: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 조선사들이 이런 식의 원양어선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의 영도라든가 아니면 통영 이라든가 목포 이런 데 있는 이런 중견 조선사들이 이런 것들을 수주를 해가지고 만드는 일들을 이제 꾸준히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뭐 당연히 일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1: 네.
0: 원양어선은 한 번 또 만들면 오래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일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중소 조선사들이 선박 수리하는 사업 이런 것도 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조선사들이 전에 우리 조선업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요즘에는 배를 통짜로 만들기보다는 큰 배 일수록 블록 단위로 이렇게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많이 만든다라고
1: 네.
0: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록 자체를 만드는 거, 그 블록의 일부를 만드는 거 이런 걸 외주로 받아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이런 중대역 선박 만드는 이런 중견기업 조선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상황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 조선업을 튼튼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중견기업 조선사들도 잘 좀 살아남아가지고 잘 가야 되는데 어떨지 참치잡이 어선이라든가 이런 원양업 어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쭉 해가면서 잘 좀 튼튼하게 발전을 더 해야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이 뿌리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조선산업까지 이어지고.
0: 네,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여러 군데로 많이 진출을 해야 되니까 크기가 큰 배가 아니니까 좀 독특한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로 가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띄워보자 이런 것도 이런 중견기업 조선사들이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배는 아주 멀리 가는 무슨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거는 되게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전기로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컨테이너선 한번 뜨면 막 두 달씩도 가고 이러는데 충전해가지고 뭐 이틀 가다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어디서 또 충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연락선 형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배라든가 이런 거를 전기로 만들기가 좋은데 이런 것도 중견기업 조선사에서 하는 편이고 요즘은 이런 참치 어선 만드는 이런 중견기업 조선사에서 풍력

0: 풍력발전기 같은 거 바다에 설치를 하면 풍력발전기 중에서도 이 바다 밑에 설치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만드는 방법이 조선업하고 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넓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참치 사업과 우리나라 다른 산업계하고 이상하게 연결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우리나라 해운 업계에서 그러니까 수출 수입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선 싣고 다니면서 이제 장사하는 이 배달해 주는 이 업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이제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세운 회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해운사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컨테이너 상선 운영하는 해운사 중에서는 세계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보는 큰 회사인데
1: 네.
0: 이 회사가 지금은 그 정주영 회장님하고 그 이제 후손들하고 있는 그쪽 그룹사에서 좀 떨어져 나왔어요.
1: 다른 데를 합병을 했죠.
0: 네. 그래서 뭐 은행이 들고 있고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이제 계속 매물로 나와가지고 누가 살 것 같다, 누가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언론 보도를 보면 이쪽에서 사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곳이 이 참치회사로 출발한 요 그룹에서 우리나라 최고급의 해운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금년에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1: 바로 기사가 나오죠.
0: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이런 원양항해에 대해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60년대부터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원양항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데다가 수출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도 많고 배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사업을 한번 이쪽 방향으로 무역 쪽으로 크게 넓혀보면 어떨까 이런 구상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전혀 모르는 일이죠 아직은. 근데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면 참치잡이 하던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수출품들을 다 싣고 세계로 뿌리는 그런 일도 하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상상을 미래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겠죠.
1: 아 재밌습니다. 참치캔 이야기하다가 이제 원양, 어선, 해운, 조선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강호상님이 와이프가 참치 김치찌개 좋아해서 돼지 김치찌개는 못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미영님이 옛날 캔은 오래 지나면 좀 녹슨 부분이 보였었는데 아. 요즘에는 캔 재질이 좋아서 그런지 녹슬질 않아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캔도 옛날에 부식이 많이 됐잖아요.
0: 네.
1: 요즘엔 안 그래요?
0: 그렇죠. 옛날에도 사실은 부식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더 철저하게 코팅을 잘 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하고 있고요. 전에 한번 살짝 지나가다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캔 중에서 맥주 캔하고 참치 캔하고 뭐가 다를까요? 뭔가 좀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1: 맥주 캔은 확실히 알루미늄이에요.
0: 맞아요.
1: 참치 캔은 뭐 소재가 좀 다르죠.
0: 아,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참치 캔은 기본적으로 철입니다, 철. 그래서 이제 흔히 업계에서 스틸 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부터 그냥 철로 하면 녹슬기 때문에 거기에 주석을 코팅한 거를 가지고 이런 뭔가 음식물을 담는 통을 많이 만들었어요.
1: 아하.
0: 주석을 영어로 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틴 캔이라고 하면 그러면 직역을 하면 주석 캔 주석통이라는 뜻이잖아요.
1: 아.
0: 근데 그걸 주석을 통짜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런 뜻 아니고요.
1: 예.
0: 철판에다가 주석을 얇게 입힌 통을 영어권에서는 그냥 틴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 틴캔.
0: 예, 그 오즈의 마법사 보면
1: 네.
0: 양철 나무꾼 나오지 않습니까?
1: 오, 네.
0: 그건 이제 영어에서는 틴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틴이 주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고 보시면 그냥 직역을 하면 아, 주석 나무꾼인가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 아.
0: 여기서 틴이라는 말은 철 위에다가 주석을 얇게 바른 걸 말하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해가지고 철은 철인데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특이하게 개발한 철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양철이라고 합니다.
1: 그래서, 그래서 양철이었던 거예요?
0: 네. 그래서 양철이 철 위에다가 보통은 좀 얄팍한 철에다가 이 주석을 살짝 씌운 거를 양철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런데 또 양철 하면 그게 또 좀 뭐랄까요. 전문적인 느낌 좀 안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서양에서 들어온 철이면 다양철이라고 생각할까 봐 헷갈 일까 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계에서는 더 좀 어려운 한자를 써가지고 석도강판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석도강판이 뭐야? 그 저기 범죄의 도시에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마석도죠. 그래서 뭐 그분하고 상관있는 뭐 강판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석도강판이란 말이 주석을 도금한 강판이라는 뜻입니다. 양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도강판을 우리나라에 석도강판 만드는 주요 회사 석도삼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기본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석도강판도 기본적으로는 철이죠. 그죠? 그래서 딱 보면 포항 있는 쪽에 근거를 둔 석도강판 회사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 쪽에 그쪽에도 이제 제철사가 뭐 그쪽 근거를 둔 게 있죠. 예. 그쪽에 석도강판 크게 하는 회사가 또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을 근거지로 두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석도 3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 양철을 주석을 입힌 철을 떼와가지고 그걸로 캔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참치캔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면 거기다 이제 참치캔을 담아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캔 만드는 회사는 옛날에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또 한자를 써가지고 재관회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관회사 처음 들으시면 아 무슨 장의사 이런 거하고 상관있는 회사인가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캔 만드는 회사를 한자어로 예전부터 재관회사라고 했고요. 요즘은 참치 업체 쪽의 계열사 이런 재관회사 캔 만드는 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이용해서 이런 캔들을 만들고 재관회사가 이렇게 금속을 가공해가지고 캔 모양으로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알록달록한 무늬를 벗겨지지 않게 묻어나지 않게 인쇄를 겉면에 잘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멋진 기술이거든요. 한번 인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익혀가지고 그 페인트를 그거를 싹 다 상태를 바꿔버리는 그런 기술도 사용하고요. 얇게 플라스틱 막 같은 걸 코팅하는 기술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 이 그림 그려놓은 거 안 지워지게 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알루미늄 캔 쪽으로도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런 재관 업체 캔 만드는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철 만드는 업체 이 석도강판하는 업체들이 이게 중국 업체들이 끼어드는 게 좀 만만치 않거든요. 석도강판 이런 쪽에서는 뭐 금년에 뭐 덤핑 관련해가지고 무역위원회에서 뭐 이걸 안건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딴 쪽으로 진출하려고 이렇게 좀 찔러보고 있고 실제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이런 종목이 또 최근에 좀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금속에다 다른 금속을 얇게 씌운다거나 금속을 이리저리 구부려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물샐 틈 없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던 회사 들이 뭘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배터리 업계가 좋을 때는 이런 회사들이 배터리 소재, 배터리 부품 만드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진출했습니다.
1: 2차전지 캔, 뭐 파우치.
0: 네. 네. 네. 그래서 뭐 참치 캔 만들던 회사가 지금 뭐 첨단 2차전지 배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되게 좋을 때는 조망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1: 아 재밌습니다. 아 끝내기 전에 김강수님이 네. 참치캔 안에 있는 기름 버리는데 원래 네. 버려야 하나요? 또 박영희님은 그 기름과 국물 먹으면 안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0: 아, 이게
1: 캔 안에 들어있는 국물 아, 그 고민돼요.
0: 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만듭니다.
1: 그렇겠죠.
0: 그 옛날에는 면실류라고 해가지고 목화식이 짠 기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면실류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면실류가 좀 싼 기름이다 이런 게 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많이 싸다기보다는 원래는 잘 안 먹는 기름인데 뭐 이렇게 뭐 그냥 공업적으로 이런 회사에서 많이 쓴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좀 안 먹던 그런 흐름도 좀 있었습니다. 먹는 예. 기름이긴 한 거예요. 그때부터도. 그래가지고 요즘은 더욱더 친숙한 카놀라유 콩기름 이런 걸로 다 바꿨어요.
1: 아.
0: 그래서 옛날부터 원래부터도 먹을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은 더더욱 먹을 때 친숙한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그게 카놀라유 콩기름이거든요. 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리고 되게 기름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런 거를 먹을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노 드레인 캔이다, 노 드레인 튜나다라고 해가지고 드레인이 이제 따라 버리는 거 이런 걸 드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름 같은 걸 주입 안 한 것도 꽤 많이 판매를 합니다.
1: 기름이 없는 참치 캔이 있어요?
0: 네. 그럼 먹어보면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좀 싫어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네, 맛이 좀 다르고요. 좀 재밌는 예전에 이거 약간 인터넷에서 논란도 되게 많이 됐었는데 예전에 이런 참치 회사에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냐면 참치 캔이 바로 만들어진 것보다 한 석 달쯤 지난 게 더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아니 참치 캔이 절대 안 변해야 되는데 석 달쯤 지났다고 해가지고 맛이 바뀌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말뜻도 기본적으로 이 기름 속에 잠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름이 내부 속에 푹 스며든 그 상태가 됐을 때가 제일 맛이 좋다라고 하는 거라 가지고
1: 예.
0: 실제로 그 참치캔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갓 나온 참치캔 바로 뜯어 먹어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 사 먹었을 때하고 약간 실제로 맛이 다른 거는 느낄 수 있을 정도 충분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참치캔 많이 유통되는 이 생산되는 뭐 창원 이쪽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은 굳이 좀 맛을 민감하게 따지신다면 생산 입자를 보시고 너무 싱싱한 거 참치캔 고르시지
1: 바로
0: 마시고
1: 만든 거 말고
0: 한 두세 달 지난 거 그거를 사서 드시면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겠죠.
1: 어느 정도 기름이 배어 있어야 네.

0: 김치찌개 끓일 때 같이 네. 넣으면 더 좀 고소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1: 아, 비빔밥 만들어 먹을 거 뭐 재료 별다를 거 없을 때 그냥 찬밥에다가 참치 캔만 하나 확 다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아, 대신 이용해서 비벼서 먹으면 그 몸에 그렇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아, 그거 봐라.
1: 네, 맛은 맛있죠.
0: 오늘은 참치 캔, 주말에는 골뱅이 통조림 머릿속에 다 생각해놨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주말에는 역시 별책부록. 예, 토요일 아침에는 별책부록 들으셔야죠.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도 두 달이 다 돼갑니다. 물론 이제 주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과연 우주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발달해 나갈지 우주 발사체 그 이상의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재미나게 또 들어보시죠. 스페이스X 마켓이라는 책을 정의훈 연구원과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라디오도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던 전학전은 후에 창대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다. 한데 너를 만나 함께 지내며 무서움이 없어지고 호기심 많은 인간이 유배길에 잃었던 호기심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네 덕분에 음험하고 죽은 검은색 흑산에서 그윽하고 살아있는 검은색 자산을 발견하게 되었다. 창대야,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가혹하게 여겨졌던 유배는 학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산어보는 흑백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전작 동주를 흑백으로 만들며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오롯한 힘에 집중했고 그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치장 없이 선명하게 본질만 남은 화면은 담백하면서도 힘이 넘쳐흐릅니다. 몇몇 장면에만 색이 살짝 입혀지기도 하는데 영화는 이를 통해 그 장면들의 의미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산과 바다가 만들어낸 절경, 어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폭우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실제 촬영지는 흑산도가 아닌 도초도, 매화꽃이 만개한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은 발매마을 언덕이 초가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거대하고 아름다운 수묵화 같은 이 영화에서 진정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배우들입니다. 정약전을 연기하는 설경구와 창대를 연기하는 변요한, 가거댁에 옷을 입은 이정은 등의 얼굴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묵화의 먹입니다. 인물들의 얼굴에 파인 주름, 몸의 움직임, 시선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농담을 조절해 화면에 입힌 명암 같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풍광보다 더욱 스펙터클한 대상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

0: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30도, 경남 양산은 37.5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부산과 양산, 창원, 김해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35도 안팎으로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양산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으로 낮 기온 40.3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 40도, 부산과 창원, 김해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34도, 강릉 37도, 대구와 광양은 36도가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그만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두 개의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내일도 양산의 낮 기온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더위의 중심이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겠습니다. 화요일 서울의 낮 기온 37도까지 오르겠고 부산과 강릉은 34도 안팎으로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무제한 토론은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거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예탁금이 1천만 원이었고 주식, ETF, 채권 같은 대형 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오늘부터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또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결제가 완료돼 매도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이 영업일 뒤부터 인정됩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고 같은 시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5%가 오른 5,657.79로 거래를 시작한 뒤 10% 넘게 폭등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6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20.1로 전월 대비 2.3%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2.7% 늘었습니다. 투자 부문을 보면 기계류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투자가 모두 늘어서 전월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한-칠레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이자 오랜 우방인 칠레와의 협력을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회담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및 정부 간 협의체를 적극 재가동하여 이번 회담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며 민생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실태 조사를 실시해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을 전면 점검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우려가 있는 전국의 공장과 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 조사가 최초로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과 창고가 중심이지만 위험물 보건소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난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관련 사망자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구마모토현이 어제 오후 6번째 재난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진 관련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구마모토현 강진 현장에서 실종자들의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오늘 오후 4시 27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를 지키겠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5도, 강릉 37도, 부산이 39도, 양산은 4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지난밤 제주에서는 2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서울도 9일째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 조각나서 이스라엘 안에 섬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가자지구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늘리고 있는 서안지구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정착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통행을 봉쇄하면서 병원에 가지 못한 아기가 숨지는 비극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이 가속화되자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정착촌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상황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브라질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우주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의 우주산업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완전한 무장해제 합의를 확인했다고 AFP통신이 31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자지구의 치안과 행정을 맡게 된 새로운 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가 완전한 행정권을 확보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가자지구의 평화 및 안정, 재건 작업이 쉬워질 걸로 보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간으로 30일 요르단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파괴하고 다른 전투기 석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요격되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 측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선이 민간 유조선에 뚫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관련 사망자가 어제 오후까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마모토현 강진 현장에서 실종자들의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72시간은 오늘 오후 4시 27분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정오쯤부터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수천 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모로코 경찰이 막으려고 했지만 대규모 군중에 밀려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구 8만 5천 명의 세우타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영토입니다. 세우타 자치도시 수반은 완전한 인도주의적 사회적 긴급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이주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의 지분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국제축구연맹 FIFA가 강행할 경우 월드컵을 비롯한 FIFA 주관 모든 대회 출전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해당 제안이 전면 철회되고 FIFA가 향후 거버넌스나 대회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유럽축구연맹 소속 국가대표팀도 FIFA 주관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유럽축구연맹은 55개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 남녀축구 세계 랭킹 10개국 가운데 각각 6개국이 유럽축구연맹 소속일 만큼 유럽 국가들이 국제축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월드컵에 불참한다면 FIFA가 흥행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번엔 우리 차례.
1: 네,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란 남부 곳곳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25일에 일단 중단을 했다가 나흘 만에 재개를 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라는 걸 이유로 들면서 이번엔 우리 차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번 공습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시설 수십 곳을 겨냥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이 곧바로 맞대응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30일 미국 시설에 보복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뒤에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전투기와 병력에 피해를 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요르단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이 이제 미국과 이란 양자 구도를 넘어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라크 안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했고요. 사우디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별도 공격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 항구에서도 미국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가 이번 주 들어서 이집트역에서 액화 천연가스 가스 운반선 두 척이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홍해 쪽에서도 후티반군이 선박의 통항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이란 간 충돌이 중동 전역의 다자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 정도의 공습으로는 혁명 수비대의 보복 능력이나 호르무즈 해협 위협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긴 어렵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블룸버그의 이코노믹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끝장내겠다라면서 계속 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전투 재개에 대한 의지는 제한적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주저할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핵심 탄약이 고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 공급 차질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그 충격을 그동안 좀 완화해줬던 완충 장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량도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지금 대응을 하는데 전장을 훨씬 넓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방어를 해야 될 전선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따라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재보급과 유가 안정을 우선할지 아니면 여론의 압박과 이란에 대한 강경 기조를 앞세워서 다시 확전 카드를 꺼낼지 이건데요.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또는 이란 핵 문제라는 전쟁의 근본 변수가 풀리지 않는 이상 소강과 충돌이 반복되는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뭔가 쉬울 듯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은데 계속되는 키워드가 사빠진 이란이에요.
1: 네.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한 확전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이 공습을 하게 된 건 이란이 미국의 군사행동 중단 국면을 깨고 먼저 미군을 겨냥한 공격에 나선 뒤에 이뤄진 보복 조치였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로 공습할 가능성을 이란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도 먼저 군사 행동을 재개한 거니까 이제 전쟁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의 보복 위험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아지지 연구원은 이란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공격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란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시트리노비츠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닷새간 미국의 군사행동 중단을 자제가 아니라 전략적 약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추가 도발과 미국의 보복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고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요. 결국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거나 선박과 에너지 시설, 주요 해상 무역로를 둘러싼 장기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 그러게요.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또 이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 양상이 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면서 네.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협상이 되고 이 어려움이 빨리 타개가 되는 결론이 또
1: 나와야 될 텐데요. 네, 답답합니다.
2: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등골 브레이커.
1: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10만 달러 약 1억 4,2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네. 알려졌습니다.
2: 수수료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F1 즉 학생 비자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1년에서 3년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선택적 실무 연수 즉 OPT 제도에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내게 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 인력을 규제하는 정책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려고 했던 행정조치가 6월에 연방법원에서 제동에 걸렸거든요. 네. 대안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OPT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OPT는 미국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하는 통로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일반적으로 최대 1년간 OPT를 통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공자는 추가 연장을 통해서 최대 3년까지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이 OPT를 활용해서 유학생을 채용을 했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H1B 비자로 전환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 이민당국 통계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OPT를 통해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숫자가 41만 9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전체 징수액수가 419억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OPT 제도가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진학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 혜택을 못 입으면 대다수의 미국 유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의 미국 유학 매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외국인 졸업생을 채용해온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기업 그리고 유학생 유치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왔던 대학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 아, 이게 뭐 단기적 이익을 보느냐 네. 뭐 장기적으로 길게 보느냐 네네. 문제일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좀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맘다니의 계급 적대 리스트.
1: 네, 뉴욕시 당국이 비싼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맘다니 뉴욕시장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96만 건 정도에 달하는 부동산 정보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또 마녀 사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2: 그러게요.
1: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맘다니의 계급 적대 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계급의 적을 공개적으로 낙인 찍는 것만큼 통쾌한 일도 없다. 맘다니 시장의 따뜻한 집단주의가 다른 온도의 무언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2: 네.
1: 앞서 27일에 뉴욕시 재정국

0: 주택, 또 100만 달러 약 14억 3,300만 원 이상의 콘도 중에서 실거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 96만 건의 부동산 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명단에 포함된 고급 콘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부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살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러트닉 상무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 달러짜리 주택도 들어가 있고요. 우디 앨런 감독 등 정재계 또 연예계 유명 인사들의 집 주소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뉴욕시가 이들에게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또 발송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동산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를 한 달 안에 시 당국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당국이 심사를 해서 12월에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피에다테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조치에 뉴욕 재계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명단 규모가 당초에 추산됐던 3만 1,000명을 크게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네. 일부 실거주 부동산이 섞여 있다라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 맘다니 시장이 지지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계열의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약진하면서 중도층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공화당이 당연히 이 점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공포, 공산주의자 이 프레임을 계속해서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1: 자, 이번 키워드는 지진 대피소가 재난 현장이 됐다.
0: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 구마모토가 폭발 붕괴되면서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쇼핑몰을 재난 대피소로 활용해왔던 일본의 방재 거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에 쇼핑몰 건물 안에 방문객 한 3천 명 정도, 직원 2,700명, 거의 6천 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네. 대피 매뉴얼에 따라서 전원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직원이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채 재진입했다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건데요. 네. 사고 원인으로는 공조시설이나 입점한 식당에서 사용하던 액화 석유가스 배관이 지진 충격으로 파손이 되고 여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 스위치 불꽃 등의 반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0: 했는지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아, 내부 개조를 대대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대형 쇼핑몰은 부지가 넓고 식료품과 생필품 재고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이 발생했을 때 주민 대피소와 물자 보급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폭발이 발생한 이온그룹도 지방자치단체 200여 곳과 재해대응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었고요. 사고가 난 이온몰 구마모토도 2016년 강진 때 차량 대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각부의 방재 담당자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업시설의 방재 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서 관련 얘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의류판 에어비앤비 이번 키워드입니다.
0: 네, 미국에서 입지 않는 옷이나 패션 잡화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요.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옷장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를 대여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Z세대의 소비 문화와 맞물려서 새로운 부업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최근에 미국 포춘지가 개인 간 의류 및 패션 잡화 대여 플랫폼 피클이 미국의 20,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피클은 개인의 옷장을 이웃과 공유하는 의류 대여 플랫폼입니다. 명품 의류뿐만이 아니라 액세서리, 카메라, 다양한 물품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판 에어비앤비 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한 여성이 이곳을 통해서 집안에 방치돼 있던 $1,000 약 14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를 일주일 대여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150 20만 원에 등록을 했는데요. 대여 요청이 곧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입는 셔츠와 드레스를 추가로 등록을 했고 이후에 대여 수요가 높은 인기 의류를 직접 구매해서 상품 개수를 늘렸는데요. 이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월 평균 약 $7,000 약 1,009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물량을 관리하려고 지금 2.8평 규모의 창고도 임대를 했고요. 주문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직원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포춘에 따르면 지난달 이곳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이용자가 한 달간 3만 달러 약 4,33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가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성장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1: 이게 개개인이 각자 올리는 거죠?
0: P2P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동 창업자가 이 피클의 공동 창업자가 요즘 세대는 소유보다는 경험에 큰 가치를 두는데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한 뒤에 한번 입고 반납하는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더라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조사해봤더니 맨해튼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5세 여성의 약 25%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절반 이상이 매주 한 차례 이상 물품을 대여한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Z세대의 명품 뭐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경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소비자들이 명품을 직접 경험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피클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에 빌려주고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그런데
1: 이게 모두 다 이렇게 기업적인 그런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각각 빌려주고 또 빌리고 하는 것은 또 처음 보는 방식이라서
0: 확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1: 새롭네요.
0: 네.
1: 자, 다음 키워드는 천천히 가는 구급차.
0: 26일에 20대 한국인 여성 관광객 김모 씨가 타지마할을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타지마할 기념비 동문 밖에서 원숭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인도 유적을 관리하는 기관인 인도 고고학 조사국이 보건당국에 통지를 했는데 구급차가 1시간 동안이나 현장에 오질 않았습니다. 팔 부위에서 피를 흘렸는데요. 지금 SNS에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서 응급처치 를 받았고 3륜 택시인 오토릭샤를 타고 근처에 있는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지마할 관리소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현장으로 자신들은 급히 출동을 해서 구급차를 불렀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구급차 운전자 과실을 도착 지연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보고서를 지금 최고 의료 책임자에게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숭이에 물리면 광견병에도 걸릴 수 있고요. 드물게는 헤르페스 B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상처를 흐르는 물에 비누와 함께 씻어내고 응급처치를 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0: 근데 구급차가 너무 늦게 와서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진 블러썸스의 Follow You Down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6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통해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정원주 전 통해교 총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통신원 취재수첩.
4: 통신원 취재수첩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브라질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논의됐나요?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브라질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27일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주협력 MOU, 방산협력, 핵심광물에너지협력, 한국과 메르코스르 무역협정협상 재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단순한 정상 외교를 넘어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 네, 이번 국빈 방문 이후에 브라질 우주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주산업인데요. 양국 정상은 우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미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는데요. 올 하반기 재차 도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발사체 발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이곳에 와서 직접 봤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네, 뭐 이미 세계가 브라질의 우주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던데 브라질의 우주산업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5: 네, 브라질은 196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브라질 우주국, 국립우주연구원, 항공우주연구소를 중심으로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요. 특히 상파울루 뒤에 성 조세도 스캄포스는 브라질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연구기관과 대학, 첨단기업이 직접된 대표적인 우주산업 클러스터입니다. 브라질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알칸타라 우주센터인데요. 이곳은 적도에서 불과 약 2도 떨어져 있고 지구 자전 속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로켓이라도 연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더 무거운 위성을 발사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난데요. 또한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인구 밀도가 낮아 안정성이 높으며 태양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거의 없고 연중 안정적인 기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발사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오, 장점이 꽤 많네요.
5: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알칸타라 발사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 이노스페이스 역시 브라질 정부와 발사장 사용 계약을 체결해 민간 발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발사체뿐만 아니라 위성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아마조니아 1 위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농업과 산림관리, 불법 광산 감시니 국경 감시니 산불 모니터링 등 광대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성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처럼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위성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브라질 정부는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발사체 승인 절차와 라이선스 제도를 체계화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이 협력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질까요?
5: 네. 한국은 우수한 위성 제작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적도 인근의 발사장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반면 브라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발사 입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 우주 기술과 민간 발사 경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지리적 강점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한국의 우주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위성 공동 개발, 발사단 현대화, 산업용 위성 서비스, 상업용 발사체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우주 산업은 이제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브라질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미래 우주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브라질 정상회담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4: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오늘 팔레스타인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팔레스타인 뉴스 좀 지겹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 많이 나오죠.
1: 네,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킨 가자 지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네. 요르단강 서안 지구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제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가자지구, 조그만 가자지구랑 네. 그다음에 조금 더 큰 영토인 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0: 네.
1: 지난 7월 5일에 이 서안지구의 한 마을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이 어떤 아기 엄마 아빠를 가로막았어요. 생후 넉 달 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던 부부였는데 뭐 이 부부 가로막고 검문한다면서 뭐 최루탄 성광탄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차에서 내린 부모가 이제 아기를 데려오고 가다가 간신히 뭐 구급차에 태우고 했는데 검문소들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통행을 막아서 한 40km 정도를 둘러서 가다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기는 결국 이제 숨졌습니다. 이게 그냥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주장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기구 UNRWA라고 부르는 이 유엔 기구가 지난 10일 내놓은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12,000명 정도가 사는 몇몇 마을 접근로를 네. 이스라엘군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그냥 통행하지 못하게.
0: 그냥 막는 거예요.
1: 예,
0: 이유 없이.
1: 검문한다고 하고 네. 이유는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죠. 뭐 테러 위험이 있다든가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제 비포장도로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봉쇄가 넉 달 동안 이어졌대요. 이렇게 되니까 이곳 주민들은 일하러도 못 가고 아이들 학교에도 못 가고 먹을 거 사러도 못 가고 병원도 가기 힘들고
0: 그야말로 고립을 시키네요.
1: 살기 힘들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0: 아기가 아프다는데도 그렇게 가로막고 그러면 참 곤란할 텐데 사실 우리 뉴스는 가자지구와 관련해서는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서안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런저런 뉴스를 그만큼은 접하지는 못했어요.
1: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까지 한 진영이 가자지구에는 무장조직 그 하마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0: 네.
1: 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는 이 중심 지역은 사실 서안지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이 영토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죠.
0: 네.
1: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안과 가자를 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서안에 있는 자치정부하고 그다음에 가자의 하마스 정부 이게 결국 이렇게 영토가 떨어져 있으니까 통치 당국이 분리가 됐던 건데
0: 그렇죠.
1: 이게 물론 자치정부와 하마스 사이에도 내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뭐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추긴 측면 면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이제 가자 쪽은 꽁꽁 틀어막고 거기가 저항이 더 세니까
0: 네.
1: 살기가 더 힘들고 압박을 해왔던 건데 이제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그 학살이라든가 이런 무자비한 작전의 이제 명분은 다 저거죠.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라는 건데
0: 그쪽은 좀 무력으로 많이 대응하니까.
1: 그러면은 서안에서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0: 네.
1: 이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인 게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던 서안 지역에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 정착촌, 사실 점령촌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불법 점령을 하고 유대인 마을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마을들을 만들어 놓고서 띄엄띄엄 떨어진 마을들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로로 잇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넘어다닐 때 허락받아,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제일 심한 거는 우물 파지 마라. 예, 물 못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 군데군데에 이 도로 지나다닐 때 검문받아.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대 중반에는 이 정착촌들을 자기네들 땅으로 이렇게 포괄하면서 거대한 콘크리트 분리장벽을 만들고.
0: 팔레스타인 땅인데요?
1: 땅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점령촌, 이 정착촌들은 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유대인 마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뭐 무력 쓰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농민들 속수무책으로 네. 당하는 건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0: 네.
1: 이스라엘 그 분리장벽 넘어서 이스라엘 가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해요. 저임금 노동자로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툭하면 봉쇄하고 검문소에 무작정 기다리라고 세워두거나 일하러 못하게 일하러 못 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옥죄고 삶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7월 13일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

0: 분리장벽 넘어가려던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벽을 건너려다가 사살된 사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자 전쟁과는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뉴스에 잘 안 나오죠.
1: 네.
0: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 쪽으로 일하기 위해 건너가려다가 총 맞아 숨진 사람이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시작한 이래로 서한 지구에서 지금 최소 20명입니다.
1: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서한 지구의 주민들에게는 그냥 이제는 뭐 일상 같은
0: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최근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올 들어서 이제 몇 달 동안 유대인 그 정착촌에 들어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부러 주변의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공격하고 집에 불 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뭐 방어를 하진 않나요?
0: 방어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고 군인들이 지켜주고 이런 상태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면 뭐 돌을 던지거나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죠. 더 많이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항을 하지 못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항을 하면 이스라엘이 죽이는 겁니다.
1: 정부군은 그럼 뭐라고 있죠?
0: 네?
1: 팔레스타인의 그 정부.
0: 정부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용인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게 예전에 뭐 1990년대 오슬로 평화협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용인해서 만든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명실상부한 독립국가여야 되는데 주권을 반쪽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 능력이 없게 하는 거.
1: 아이고.
0: 예. 그래서 그거를 팔레스타인 소국가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정부를 꾸리고 그 땅에서 통치는 하되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해 그런 게 있고 또 하다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스라엘 군이 사실은 불법 점령한 데서 다 철수를 했다고 하면서도 팔레스타인 그 요르단강 서한지구 그 지역을 세 토막으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1: 네.
0: 뭐 A구역, B구역, C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A구역은 너희가 통제하지만 B구역은 우리가 대충 통제하고 C구역은 우리가 완전 통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의 대부분의 영토를 사실은 보안기능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가서 군림하는 거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이제 세계가 도와주잖아요. 많이.
1: 네네.
0: 그래서 가는 자금을 미국의 압박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직접 주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이스라엘로 줘요. 세계가. 국제기구도 그렇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세금을 이스라엘로 내야 되게 그렇게 그 군사적 강압을 통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재정을 유지하려면 이스라엘에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항의하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마스는 네. 가자지구에서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러면서 분란들이 많이 생긴 건데
1: 네.
0: 이제 이게 최근에는 그 정착촌이라는 거를 이스라엘이 1980년대부터 만들었는데 한동안 그거를 2000년대 중반에 좀 줄였었어요.
1: 네.
0: 이 문제 계속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데 2024년 초부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네. 공세적으로 정착촌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마을들 도로 더 끊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 죽어나가고 주민들 내쫓고 그래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마을들 한 50개 가까이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주민들 쫓겨난 곳까지만 100여 곳이 이제 결국 마을들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그래서 그 유엔의 그 인도주의 업무들을 전체 통계를 다 총괄하는 업무 조정관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 시작한 2023년 10월부터 이제 올해 7월 13일까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 서한 지구에서 숨진 사람만 가자 지구 말고
1: 네.
0: 서한 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00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군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정착민들이 주민들 공격한 사건 올 들어서만 지금 1,200건이 넘습니다.
1: 엄청난데. 그러면 서한 지구 정착촌 내에 있는 유대인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0: 지금 1967년부터 서한지구를 이제

0: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게 그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1: 네.
0: 원래 동부는 팔레스타인, 서부는 이스라엘이 영유하자라는 게 국제사회의 약속이었는데 유엔에서 통과된.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죠.
1: 네네.
0: 근데 예루살렘을 빼더라도 이 서안 전체의 팔레스타인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근데 이스라엘 정착민이 이제 유대인 주민이 한 50만 명 불법 정착촌에 이렇게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확장 정책을 다시 펼치고 있는 거죠.
1: 아, 사실 뭐 불법으로 정착촌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예.
1: 유럽에서는 좀 비판이 많을 것 같은데.
0: 예, 지금 사실은 미국 빼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비판을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한 10여 년 전, 2014년인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소다스트림이라는 그 업체, 이 소다수 만드는 이거를 광고를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소다스트림 회사가 뭐 미국의 슈퍼볼 경기도 후원하고 그래서 한때 뭐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 기업인데 본사가 팔레스타인의 바로 이 서안 지구에 불법으로 점령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제 구호 기구인 옥스팜이 아 우리는 그거 광고하는 요한스는 우리 홍보대사에선 제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유럽연합 쪽에서 이 이스라엘의 업체들이 정착촌에서 생산한 물건에는 이거는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다. 불법 점령지에서 만든 거니까 메이드 인 정착촌으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뭐 이스라엘이 난리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유럽 안에서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은 아예 유럽 우리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21일에 네덜란드 정부가 정착촌, 이스라엘의 정착촌과 관련된 법령을 최종 승인했는데 그래서 다음 달 20일부터는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은 수입, 구매, 판매 네덜란드에서는 안 된다. 이게 이미 작년에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이번에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날짜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기업이 뭐 이스라엘의 이제 정착촌이 연관되어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중개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불법이 됩니다.
1: 오, 그러면 이 정착촌에서 생산된 것들을 이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동안.
0: 유럽에서는 조금 많았더라고요. 이 알자지라 방송 보도를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뭐 이스라엘 점령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뭐 시민단체 소송 이런 것도 많던데 이런 소송을 주도해온 단체가 6월 달에 발표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량의 3분의 1 그리고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다른 물건들 수출량의 거의 절반이 네덜란드로 가고 있었대요. 이제 주로 이게 뭐 아보카도, 대추야자, 뭐 오렌지, 포도, 허브 이런 농산물이던데 근데 이제 연간 무역 규모는 한 수천만 유로 정도로만 추산이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정착촌산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일부러 명시를 안 하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골란고원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1967년부터 불법 점령을 하고 있어요. 유엔이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돌려주고 이번 네덜란드 법령은 거기 것도 이제 네덜란드로 수출 못 수입 못 한다라고 했는데 뭐 네덜란드의 극우파들은 이스라엘 편들죠. 그 유명한 극우 정치인 헤르트 빌더스는 뭐 이스라엘을 겨냥한 금수 조치는 아주 뭐 수치스러운 일이다. 뭐 왜 네덜란드인이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뭐 네덜란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가요?
0: 예, 유럽에서 지금 이렇게 한 나라가 네덜란드가 지금 네 번째입니다. 처음에 스페인, 아일랜드, 그다음에 벨기에, 그다음에 네덜란드인데 이미 재작년에 2년 전이네요. 2024년 7월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제 판결은 아니고 자문 의견을 내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서안지구에 정착촌 만드는 거는 불법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뭐 무역이나 투자 관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조치도 이제 이런 의견을 근거로 한 건데 근데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유럽연합

0: 외교장관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 이때 이스라엘의 그 불법 정착촌이 특히 그 유대인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상대로 폭력 휘두르고 네.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이거를 좀 무역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때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외교장관 회의에서. 같은 날에 이제 회원국 정상회의도 했었는데 이때 유럽연합의 이제 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이제 비공개로 세 가지 방안 정도를 논의를 했었어요.
1: 네.
0: 이게 뭐 비공개지만 나중에 언론을 통해 좀 유출이 됐는데 예를 들면 정착촌에서 생산된 것들은 수입 허가를 그 회원국들이 한다. 이건 좀 제재 수위가 좀 약한 거죠.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관세를 매긴다. 이런 방안도 좀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제일 강력한 게 아예 수입 금지, 이제 금수 조치를 취한다라는 네. 건데 이게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표결 방안 놓고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뭐 전체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1: 아이고.
0: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유럽연합의 기존에 표결할 때 보통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으니까 전체 인구의 한 65%를 포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런데 이제 유럽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이 무역 금지 시킨 네 나라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이렇게 다섯 나라는 아, 전면 수입 금지시켜야 된다. 불법 점령지에서 만든 거
1: 네.
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

0: 이탈리아는 조금 반대. 이래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1: 유엔 내에서도 이스라엘과 갈등이 좀 있네요.
0: 유엔 내부에서도 항상 이스라엘은 논란거리죠. 네. 결국은 미국이 편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번에 어떤 식으로 불거졌냐면 지난 24일에 그 오스트리아 출신 법학자인데 네. 볼커 티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연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4년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 유엔 회원국, 193개 회원국 총회 투표에서 반대는 10표, 기권 13표, 그다음에 찬성이 144표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확살이라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분 재선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외교부가 뭐 유엔 사무총장의 이거는 도덕적인 실패다. 유엔에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러면서 좀 반발을 했었죠.
1: 아, 이 자리가 사실 좀 어려운 자리잖아요. 예, 재선되기도 좀 어렵고.
0: 예, 재선도 많이 어려웠었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국내에서 문제 됐던 건 한국이 그 표결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반대표 던진 나라가 네. 열 나라밖에 안 되고 기권도 몇 나라 안 되는데 이 티르크 대표가 올해 5월 달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하기도 네네. 했었고 근데 우리가 뭐 미국 눈치를 그 정도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세계 절대 다수 국가들이 이 사람을 지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인권 이사회 의장국도 여러 번 했는데 그동안에 인권 관련 의제에서 한국하고 비슷한 방식 으로 투표를 해온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투표 그룹에서 이탈해서 이례적으로 기권을 한 거였고
1: 그러게요.
0: 이유도 밝히지 않아서 국내 시민단체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KBS 일라디오 세계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이각경이었고요.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당분간은 이렇게 무더위와 열대야가 8월로 넘어가면서도 이어지면서 건강관리가 비상입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최고체감온도는 38도 이상, 실제 기온 39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낮 동안의 폭염이 또 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전국 대부분 당분간 낮 최고기온은 35도 안팎,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반복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40.3도의 기록적인 기온을 기록했던 경남 양산의 현재 기온이 39.2도, 오늘도 양산의 낮 최고 기온 4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39도까지 오를

0: 전망이고요. 그 밖의 지역의 기온도 대부분 35도를 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 예상이 되고요. 또 대전과 세종도 같은 기온, 강릉은 37,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오늘 나쁘겠고요. 내일도 양산은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영미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오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산업생산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소비 투자도 증가하며 트리플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다시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맞서며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3: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대수술, 민주당은 검찰 권력 집중을 끝내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려를 의식한 듯 이제는 수사 공백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게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란 비판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헌정사에 남을 악법이다, 법치주의의 종말이란 말로 맞섰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로 고통받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몰래 끼워넣은 거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었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오늘 오후 종료시킨 뒤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2: 증시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는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4: 사흘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코스피가 단숨에 6,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전장보다 1.15% 오른 5,657.79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워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오전 9시 6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던 반도체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매수에 나서고 있는 반면 개인은 오늘까지 사흘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이 높아집니다. 어제까지는 예탁금 1,000만 원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3,0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기존엔 주식, ETF, 채권 같은 대용 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오늘부터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과도한 단기 매매인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의 추가 대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2: 우리 증시에 앞서 밤새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반등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반영된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다소 진정됐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전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15% 넘게 올라 2008년 이후 하루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 분야가 4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발표 덕입니다. AI 분야에 대한 우려를 덜어준 데다 최근 하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세계 3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주가도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 종합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률은 8%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2.8%가량 오르는 등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함께 발표됐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5%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 2.1%에서 낮아졌습니다. 다만 소비와 AI 투자가 좋았고 성장률 감소 요인도 전략 비축유 방출과 수입 증가여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요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유가 급등이 반영됐던 5월보다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6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7% 올랐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면 3.3%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아마존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애플은 일부 분야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달인 5월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4월과 5월에 각각 0.5%와 0.4% 하락했다 반등한 겁니다. 증가폭은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큽니다. 산업 생산이 는 건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향이 큽니다. 먼저 자동차는 지난 3월 공장 화재로 차질을 빚었던 부품의 수급이 정상화되고 국내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달보다 15%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반도체도 견조한 메모리 수요 증가에 휴대폰용 비메모리 수요까지 늘면서 4.5%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2.7%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의복 같은 준 내구재의 판매는 줄었지만 승용차 같은 내구재가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의 투자가 늘며 전달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오른 건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변동치는 0.9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선행지수 변동치는 1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종합주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2: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후 열흘 만입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7: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경정 측은 장윤기의 범행이 성적 목적인지 검토했지만 한정된 구속기간 등으로 인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청 특수단은 박 경정에 대한 첫 번째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수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박 경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 의혹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고 있다며 경찰지휘부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0: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현대화를 위해서 10년 만에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미 순방 마지막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이동해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1: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 이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10년 만에 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해 현대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인 한 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에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고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 광물의 고부가 가치화와 공급망 분야,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놀라운 협력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칠레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마지막 순방지 아르헨티나로 이동했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22년 만의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의 한 도시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대거 몰리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도로가 막히자 언덕을 넘거나 상당수가 바다로 향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는 최근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2: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현지 시각 30일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인파를 감당하지 못한 모로코 당국이 접경지대의 문을 열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대혼란 속 이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9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TVE는 최근 며칠 새 2천에서 3천 명이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로코가 국경 검문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부터 도로를 차단하며 이주민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달 말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대규모 집단 탈출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8만 5천 명의 작은 도시인 세우타 당국은 중앙정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대신 모로코 정부와 이주민들을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오늘 세우타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자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경기도 김포시 등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 오기입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수정하지 않고 임의로 통계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또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하나의 일련 번호가 투표지 두 장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포착하고 송파 선관위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를 지키겠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에 합의했는데도 이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신청한 집단 분쟁 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0명이 지난해 12월에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 한 사람당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 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적 분쟁조정기구가

0: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4도, 전주 35도, 강릉은 37도, 부산은 3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며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의 더위도 심해져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서해상과 남해 서쪽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국 전투기 석 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군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상선과 민간선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무선 교신도 공개했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현지시각 30일 성명을 통해 요르단 미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파괴하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기지도 공격해 드론 경납고와 항공유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그러면서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요격되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측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선이 민간 유조선에 뚫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히려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선과 민간 선원들에게 위협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무선 교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참전으로 또 다른 원유 수출로인 홍해의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선박 보호를 위해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방위연합 창설 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환자가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일명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3만여 명이고 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283만 6천여 명으로 2024년보다 6.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수급자 중 65살 이상 노인은 121만 2천여 명으로 44.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은 늘었지만 준공은 대폭 줄어 당장 입주할 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분양은 1만 3천여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7%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2천여 호로 153.3% 급등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가 가능한 준공 물량은 수도권 1만 500여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감소했고 서울은 77.7% 감소한 2천여 호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에게서 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메시지와 디올백 수수사건 전담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소 사실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0: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 5건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렸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됐었으나 경찰은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1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코스피가 오늘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14% 이상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고요. 민주당은 오후에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많이 덥죠. 폭염에 또 열대야까지 밤낮으로 지친다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기록적인 폭염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코너에서는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과 함께 폭염과 기후위기 원인은 무엇인지 또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휴가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바다일지 계곡일지 또 산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시원한 카페나 집에서 또 에어컨과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여러분만의 폭염 피서법과 휴가지를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9730,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9% 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반도체 픽아웃 우려 때문에 쭉 미끄러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을 되살린 것도 반도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 그야말로 날아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고 훈풍은 그대로 국내 증시로 옮겨와서 간만에 또 시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코스피도 6000 위로 올라왔습니다. 6399.04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된 건가요?
0: 네, 반도체 큰손 고객들인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실적의 평가 기준은 명확합니다. AI가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느냐,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시킬 숫자를 원해왔는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오늘 아마존까지도 기대에 부응해줬거든요.
1: 예.
0: 아마존이 매출과 주당순이 모두 시장 기대치 웃돌았고 역시나 핵심인 클라우드가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관련 매출이 37%나 늘어 우리 돈으로 60조 원을 넘기 면서 18개 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 기록할 만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AI 투자 부담은 현금 흐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이제 빅테크들이 AI로 돈을 벌고 있다는 데 더 무게를 두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이번 한 주를 한번 되짚어보면 이 반도체 업계가 원투 잽에 어퍼컷까지 얻어맞으면서 다운된 라운드였는데 수건을 던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정신 차리면서 힘겹게 일어났다. 다만 그로기 상태를 이겨내고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흐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를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0: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칠레와의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통상 투자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경제협력도 강화됐는데요. 특히 리튬과 구리 같은 핵심 광물 협력이 주목이 되고요. 해양 안보 극지연구 투자 협력까지 모두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가 하면 방산과 조선 문화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를 뒤흔들어 놓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죠?
0: 네. 우선 이제 오늘부터 기본 예탁금이 오릅니다.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기존의 예탁금으로 인정이 되던 주식이나 채권 등 대형 증권은 이제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연일 대응책을 고심 중인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 제한 등 추가 규제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 밝혔고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종가 부근에 몰리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 중과 장 마감 후로 분산해 기초 자산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ETF를 처음 도입해서 ETF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거듭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는데 얼마 전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엔 상품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자연사시켜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할 만큼 강경 대책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내용은 잠시 후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김열매 대표와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살펴보죠. 요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는 것 같다고요?
0: 네. 직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둘 다 한 주 새 0.25% 올랐는데 지난주보다 상승폭 줄이면서 최근 2, 3주 동안 계속 둔화하고 있어요. 이달 새롭게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 아파트값 상승률도 0.15%까지 떨어졌고 함께 지정된 용인, 기흥, 경기, 구리 역시 상승폭이 각각 0.45%, 2%로 줄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풍선 효과도 잠잠하고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 막판 조율을 위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초고가 네. 1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2억, 시가 46억 원으로 잡고 1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랑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총 공제 액수의 한도를 두는 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세부 조정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내용과 또 그 후폭풍은 어떨지 부동산 시장은 경계심을 잔뜩 키우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서울 주택 공급 상황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뭔가요?
0: 네,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고 아파트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58%를 넘겨서요. 단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 신호는 조금 다른데 착공과 분양은 지난해보다 늘면서 앞으로의 공급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인허가는 감소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증가세를 보여서요. 시장의 불균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발표가 됐습니다.

0: 어떤 내용을 눈에 띕니까?
1: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약 28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 넘게 늘었는데요. 전체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4%를 차지했고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수급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가 남성보다 많았고요. 지역별로는 전북과 부산, 광주의 수급률이 높았고 세종과 경기,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0: 네. 지금 한창 휴가철이고 또 물놀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어린 자녀 둔 부모님들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1: 네, 물놀이용품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들여다보니까 일부 어린이용 아쿠아 슈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홈트너의 위크나인 아쿠아 슈즈 V2, BTI 코리아의 쿵스쿵스 아쿠아 슈즈, 오픈안의 아쿠아 라이트 컬러 제품 등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이외에 일부 구명조끼는 버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도 나타났는데 제품 구매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0: 네, 잘 가리셔서 또 아이들을 위해 선택해 주셔야 되겠네요.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양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2580님, 후배가 운전하는 소나타에서 에어컨 풀로 틀었습니다 하셨고요. 2380님은 딸네 집에 와서 5살 손녀 돌봐주고 있어요. 매일 독방 육아하는 딸이 늘 마음에 걸려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푹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셨고요. 9825님, 야호 방학이다. 이번 주 학원도 방학이라 초, 중, 고 딸 셋을 모시고 광화문광장 물놀이터 왔어요. 서울시 무료 물놀이터 좋아요. 경복궁 경 치를 보면서 첨벙첨벙이네요. 햇볕은 따가운데 딸딸딸들은 무료 슬라이드 타고 물놀이 즐기는 모습 보자니 저는 땀 흘리고 있지만 그래도 인구님 목소리 들으며 나무 벤치에 앉아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지민, 수민, 세민아 이번 주만 실컷 놀자꾸나. 놀 땐 놀고 방학 후에는 공부하자 딸들아 제발. 야, 초중고생. 딸만 셋을 두고 계시군요. 예, 화이팅입니다. 0947님, 마트로 피서 갑니다.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지인과 커피 한잔 하려고요 하셨고요. 2048님, 손녀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너무 더워서 타임스퀘어 와서 키즈카페 왔어요. 할아버지랑 키즈카페에서 세상 행복한 모습이네요. 저는 유림구에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도 피서 즐기는 분들 많습니다. 다음 주는 더 덥다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셔요 하셨고요. 김재성님, 대부분 휴가철이지만 남달리 바쁜 물류센터 내 휴게실에서 주식 급등 소식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모처럼 올라가는 주가를 보며 더위를 씻으렵니다. 김해는 극한 더위입니다. 김해도 무덥군요. 2499님, 양평군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책 보며 듣고 있습니다. 이정모 관장님의 찬란한 멸종 보면서요. 마침 출연하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부. 1시부터 하는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93님, 날로 더운 날씨네요. 무더위 속에 직장 및 현장에서 살인적인 더위 속에 일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화이팅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는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피서지와 관광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휴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화도분기점에서 서종부근, 이후로는 춘천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으로 송파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이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송내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서운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오늘은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김열매입니다.
1: 네, 오늘 증시는 우리 대표님 조끼 색깔처럼 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2: 제가 오늘 스커트도 빨간색 입고 왔어요.
1: 오늘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2: 아니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네, 빨간색을. 네. 어제까지는요, 이 낙폭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급락이었잖아요.
1: 뭐, 여러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게 밑바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2: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공포감이 팽배한 시장이었는데, 역시 공포가 지나가고 나면 또 반등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1: 지나간 겁니까?
2: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이 잦아드는 게 필요합니다. 안심하기에는.
1: 그렇죠.
2: 이렇게 급등 급락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자, 지금 6,399.4일 전일 대비해서 이제 14% 이상 올랐는데
2: 네.
1: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2: 네. 오늘 외국인이 지금까지 코스피를 8.5조, 8조 5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순매수 하고 있고요. 이 정도 규모는 매우 오랜만이네요.
1: 네.
2: 이 정도로 팔기만 했었는데 지금 매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간밤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으나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1: 네.
2: 지금 한국도 레버리지 ETF 때문에 난리인데
1: 네.
2: 이 SK 하이닉스 ADR 상장하면서 미국에도 SK 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서 상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오픈 AI 연구원 출신이 만든 펀드가 있는데요.
1: 네.
2: 여기 펀드가 이분이 젊은 친구인데 젊은 대표가 AI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1: 네.
2: 2030년까지 AI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페이퍼를 써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 네.
2: 이렇게 이제 AI 확신을 가지니까 이쪽 AI 밸류체인에 대해서 반도체 특히 레버리지를 써서 롱, 그러니까 좋아지는 방향, 가격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3배, 4배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다는 거죠. 선물 옵션 다 한 겁니다.
1: 네.
2: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그 아주 내가 이렇게 좋게 본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30조 원이었으니까 매우 상당한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거죠.
1: 네.
2: 근데 이 포지션이 누구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는 롱과 숏, 그러니까 매수 매도로 양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하이에나 같은 헤지펀드들이 있는데
1: 네.
2: 그중에 유명한 시타델이라는 데서 공격을 했다라는
1: 네.
2: 얘기가 있습니다.
1: 네네.
2: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3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레버리지 하지 말라고 하냐면 3배 오르는 거에 포지션을 내가 취했다가 30%가 하루에 하락하면 그 포지션은 청산됩니다.
1: 그렇죠.
2: 뭐 갖고 기다리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네. 끝난 거예요.
1: 그날 끝나는 거죠.
2: 네. 네. 그 영화 마진콜에 나오는 마진콜을 당하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배, 4배를 쓴 게 노출이 된 규모가 크고
1: 네.
2: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 많아져 있잖아요.
1: 네.
2: 그 포인트를 공격해서 단기간에 30% 이상 떨어뜨리면 이 사람들 다 청산될 거다라는 이제 공격을 공매도를 한 거죠. 그럼
1: 네.
2: 떨어지는 것만큼 누군가는 버는 포지션으로 공격을 한 거고
1: 그렇겠네요.
2: 그게 이제 청산이 되면 반대로 이제 매매를 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커버라고 하는 일부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매수가 오늘 외국인들 중에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떨어지는 거에 공매도 걸었던 쪽에서 다시 매수하는 것도 오늘 8조 5천억 원 중에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건 이거는 추정입니다. 네. 확인되진 않았고요.
1: 그러니까 외국인 유입세 이유 중에 하나
2: 네, 쇼커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오르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에서 발표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2: 이거는 솔직히 저는 정말 이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격 자체가 급락하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실적 발표할 때도 알파벳 실적 좋았거든요.
1: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2: 하락했죠.
1: 예.
2: 그리고 이번 하락의 첫 번째 하락을 만들었던 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매우 좋았는데
1: 네.
2: 좋아서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빅테크들 실적이 잘 나오지만 현금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는 것, 돈이 네. 모자랄 수 있다, 이 투자를 지속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빠졌었는데
1: 그게 좀 반전되는 뭐 결과가 나온 건 있습니까?
2: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긴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원래도 빅테크들은 투자를 멈추겠다고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반도체가 너무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이제 요게 이제 하락 조정을 크게 맞은 게 아닌가 싶고, 앞에 말씀드린 레버리지가 세계적으로 생긴 것들이 더 수급적으로 영향이 컸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어느 누구도 이 투자를 물러서겠다는 신호를 주는 빅테크는 없습니다.
1: 네.
2: 모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거고 요게 이제 이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대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언제 AI로 돈 벌 거냐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증시가 올라가니까 그럼 걱정할 거 다 사라진 거냐.
1: 그러게요.
2: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걱정하던 건 남아 있고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1: 그동안
2: 않을까
1: 싶어요.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졌었다는
2: 그렇죠.
1: 거죠?
2: 네. 네.
1: 이 와중에 최태원 또 SK 회장은 48억 원어치 SK 하이닉스 주식을 샀습니다.
2: 네.
1: 이건 무슨 의미예요?
2: 최태원 회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없다는 것도 좀 놀랍지 않으세요? 네, SK 스퀘어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지배하는 구조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주가 하락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 했는데 몸소 실천을 했다는 거는, 매수를 했다는 거는 어쨌거나 시장이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회장님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1: 네.
2: 오늘 이제 나오는 얘기가 회장님이, 최태원 회장이 정말 주식을 잘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저점 매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1: 네. 최 회장의 네. 이런 주식 매입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2: 이미 이제 매수는 한 거니까 네. 수급적으로는 뭐 더 들어오는 거는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회장이 살 정도면 주가 바닥은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네. 사무사사님께서 저는요 어제만 해도 10%라도 오르면 당장 매도하려고 다짐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오르니까 고민이 된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중입니다.
2: 대부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1: 네.
2: 왜냐하면 제가 신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조금 줄이세요 했다가 월요일에 더 올라가면 갖고 있다 판 사람이 원래 제일 속상하거든요. 아마 지금 제일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어제 파신 분들일 거예요.
1: 네. 어제 떨어지고 있을 때 파신 분들.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변동하는 장세에서는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절대 하지 않는다.
1: 네.
2: 비투를 하지 않는다.
1: 비투하지 않는다.
2: 현금을 항상 보유한다. 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서 사지 않고 내려갈 때 급하게 따라서 매도하지 않는
1: 네.
2: 자기 관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자금이시라면 지금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1: 네.
2: 오늘 또 바로 파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 예.
2: 그렇다고 제가 자신 있게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얘기할 만큼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청취자 5920님께서 반토막난 반도체주 되살아나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계속 AI 가치를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2: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저라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현금이면 조금 장기 보유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락할 때 별의별 나쁜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1: 네.
2: 너무 나쁜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할 수 있지만 그 나쁘게 나왔던 얘기들, 예를 들면 미국의 사모 대출 시장을 걱정한다거나 지금 한국은 금리 인상 1회 했는데
1: 네.
2: 미국은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사실 엊그저께만 해도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올릴까 봐 벌벌 떨었거든요.
1: 네.
2: 그런 우려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제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분들은 일부 현금화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 네.
2: 내가 정말 하한가를 맞아도 가져갈 수 있는 양을 가져가셔야 되는 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반도체를 팔고 뭘 다른 걸 살 거냐.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1: 예.
2: 정말 주식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고통 속에 손실만 남고 얻은 게 없게 돼요. 그러실 게 아니라면 그래도 좀 반도체는 아직은 하락이 너무 컸으니까 조금 반등하는 거를 볼만하다.
1: 네.
2: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가치를 믿고 2030년까지 반도체를 들고 가자. 이런 분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락하는 동안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또 화끈한 상승을 매일 기대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지금은

0: 좀 중요한 시점인 네. 것 같아요.
1: 네. 뭐 지난 4월 막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 계좌가 녹는다라는 말들도 하셨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 지하도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우리가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인가.
0: 그걸 제가 알면 너무 좋겠죠. 저도 아는 척이라도
1: 어려운 질문입니다.
0: 네, 어려운 네.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외국인들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은 글로벌하게 많이 청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굳이 대본에도 없던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회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졌던 쪽에 대해서 반대로 공매도를 해서 누군가 번 상태이고 네. 또 안타까운 건 어제 인버스 레버리지, 고버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개인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오늘 또 하락 빠지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또 청산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도 너무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되는 변동성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단기 바닥은 좀 보지 않았나?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네. 바람인데 문제는 변동성이고 롱이든 숏이든 지금은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못한 상태이니 네.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인 거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 지난 그 또 이 계속 지수가 빠지는 원인으로 중국 반도체 회사들 얘기를 또 네. 많이 했거든요. 네, 뭐 또 뭐 네. 노광 장비도 개발했다는 이슈도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님은.
0: 이제 미국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미국과 선진국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네. 한국이나 일본이 따라잡았었고 그 역사를 이제 중국이 모든 산업에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걱정을 지금 할 만한 거죠. DUV라는 장비 자체는 우리가 쓰는 최첨단 EUV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이 영원히 EUV는 못할 것 같냐? 그건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공포 구간이었는데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더 급락을 만들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 기술이 중국을 앞서서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까지는 갭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창신 메모리 상장하면서 주가 올라가지고 뭐 그거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할 만큼 중국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1: 네. 네. 참 이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시원하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전쟁 국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 공습 재개했다는 얘기도 있고.
0: 네, 맞습니다.
1: 이것도 분명 증시에는 안 좋은
0: 맞습니다.
1: 신호죠.
0: 정말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악재가 겹쳤던 게 바로 이 부분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준비하려면 이제 좀 진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1: 누가 좀 말려줘요.
0: 네, 말려주질 않고 자꾸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그럴 때마다 유가가 급등을 하면 네. 다시 한번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자극할까 봐 시장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디 진정이 빨리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 오늘입니다. 7월 31일부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0: 네.
1: 이제 좀 규제가 강화되죠?
0: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기본 예탁금 규모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예.
0: 이거를 이제 바로 당일에 매매할 수 없게 그러니까 매도하면 현금화하는 거를 원래 이제 당일에 현금으로 인정해서 이거를 팔았으면 다시 또 살 수 있었는데 판 돈을 이틀 후까지는 이제 현금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러면 바로 샀다 팔았다 팔았다. 지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인버스 샀다가 레버리지 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느라 난리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요. 요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고 이제 시차를 두는 매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수료를 높여서라도 이 거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작동을 하려고
1: 네.
0: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더 해야 되지만 네. 국민들, 투자자분들도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 20대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던 30조 원까지 운영하던 펀드 매니저 선수 중에 선수도 청산을 당하는 게 바로 이 레버리지 때문이다.
1: 네.
0: 그러면 본주로 주식으로 내가 힘들어서 이걸 빨리 메꾸려고 레버리지 들어가시면 더 크게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이 이제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긍정적인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으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좀 자제해 주셔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규제 대책만으로 변동성이 완화될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0: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놀란 거는 SK하이닉스 ADR을 미국에서 매수하는 것도 한국인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 그게 원래 취지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0: 맞습니다.
1: 거였는데.
0: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산 거 순위를 뽑아보니까
1: 네.
0: 한국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또 거기서 미국에서 사고 계세요.
1: 현지에서.
0: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결국에는 꼬리가 몸체를 흔든다고 파생상품 거래가 많아질수록
1: 네.
0: 이거에 따른 변동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또한 네.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1: 고명수님께서 저는 외국인 단타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0: 맞습니다. 그 레버리지 상품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레버리지를 뭐 고버스도 샀다가 2배 레버리지도 샀다가 이러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것도 우려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정말 충격과 공포의 구간이었고 8월에는 좀 잠잠해지기를 두 손 모아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아직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은 매우 주의하셔라 이렇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은 이 5948님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V자 반등인가요라고 하셨는데
0: 보통은 슬금슬금 빠지면 올라갈 때도 슬금슬금 좀 올라가고
1: 예?
0: 급락이 한번 나오면 급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건가?
0: 근데 뭐 V자 반등 나오면 너무 기쁘죠.
1: 네.
0: 너무 기쁜데 제가 그걸 확언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미 이제 투자하셔서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좀 차분하게 이 시장 진정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뭐 아파트 중도금이니 뭐 중요한 자금들 써야 되는 돈을 주식에 들어가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 네.
0: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좀 과욕을 부렸다라는 분들은 조금 덜어내시는 행위도 일부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패닉으로 팔지 말자. 그리고 올라갈 때 조금씩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럴 때 약간씩만 현금화 하시자라고
1: 네.
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잠깐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 동결했잖아요.
0: 네.
1: 이번 FOMC 결과 어떻게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0: 일단은 다행스러운데요.
1: 네.
0: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까지 했으면 시장이 충격이 미국 시장부터 있었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 무너지면 한국도 충격이 또 있을 거거든요.
1: 네.
0: 근데 다행스럽게 동결한 거는 정말 다행이지만 원래 지난달까지만 지난번 FOMC까지만 해도 12명의 위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결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내에는 인상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1: 네.
0: 그리고 이란 전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은 아직 남아있고 유가도 높은 레벨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한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중요한 건데 지금 시장은 이제는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 인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1: 네.
0: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만 변수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 또 너무 먼 미래를 땡겨오는 주식들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도 지금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오면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셔야 되고 채권을 한동안 다들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금리 조금 올라가게 되면 약간씩은 관심을 또 가지실 수 있는 레벨에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돈 버는 재미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유리스믹스의 스윗 드림스 보내드립니다. 1시 2부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자꾸 손이 가는 김밥 꽁다리, 낼름 먹기 좋은 꿀떡, 양념에 재워둔 돼지갈비, 솥에 진탕 끓여놓은 곰탕. 이 중에서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낼름과 재어둔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낼름입니다. 낼름은 혀 손 따위를 날쌔게 내밀었다 들이는 모양이란 뜻의 부사, 날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재어둔은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두다를 뜻하는 동사 재다의 활용형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꽁다리는 짤막하게 남은 동강이나 끄트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담배 꽁다리, 연필 꽁다리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탕은 실증이 날 만큼 아주 많이라는 뜻의 부사로 돈을 진탕 써버리다, 술을 진탕 마셨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58분 날씨. 이틀 연속 40.3도의 기록적인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경남 양산의 현재 기온이 39.7도입니다. 오늘 양산은 여전히 40도의 기온이 예상돼서 사흘 연속 40도대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부산과 창원이 39도, 강릉 37, 대구 36, 광주 35, 서울과 세종 대전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2도에서 40도까지 기록했습니다.

0: 쓰셔야 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고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 대부분 내려져 있고요. 낮 동안에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동시에 내려져 있어서 밤에는 25도 이상의 열대가 반복돼 밤낮을 번갈아가며 뜨거운 공기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과 부산 26도 등으로 대부분 밤새 후텁지근하겠고요. 양산은 내일도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8월로 넘어가면서 서울도 37도까지 기온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대부분 매우 높음이나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현대화를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6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 분쟁 조정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쿠팡 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5건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주식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살펴보죠. 올여름 많이 덥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일본과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가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과 기후변화,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름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과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죠.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죠?
3: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그리고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7일에서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을 실시한 결과인데요.
2: 예.
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3%로 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2: 네.
3: 같은 기간 이 부정평가는 37%로 이 3%포인트 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뭐 직접적인 원인을 이 MBS가 뭐 따로 물은 것은 아닌데요.

0: 다만 이 서울 집값이 좀 오름세를 보이는 게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보다 좀 크게 높았는데요. 산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지하더라도 이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지지층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특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이 부정평가가 60%를 넘었고요.
1: 그래요.
0: 예, 또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55%였습니다. 또 여기에 증시도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면 뭐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올랐지만 최근에는 코스피나 뭐 코스닥 시장에서 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문턱은 좀 높아지고 주식시장은 침체하면서 경제정책이 전반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확산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1: 네. 김수민 평론가는 네.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저도 경제 상황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집권 초에 비해서 하고 집권 초하고 지금하고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가, 증시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무렵에는 집값이 좀 잡히는 기미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싸게 강남 부동산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것도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까지 뛰는 이런 악조건 때문에 주가 부동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를 부양하면서 부동산으로 들어갈 자금이 주가 주식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짜여졌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그래서 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럴 때 또 보통 지지율이 하락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나름 애를 쓰고 있구나. 뭐 정부도 어쩔 수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면 국민들이 참작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거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급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추진하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1: 네.
2: 경제나 똑바로 하지 이런 소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게 중론이지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뭐 검찰 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공수처 문제 심혈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보안수사권 검찰 문제 이런 것들까지 결합이 돼서 조금 더 악영향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개헌 문제도 이럴 때 나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2: 개헌은 블랙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워딩이긴 했지만 국민들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개헌을 무슨 여유 있게 논의할 수 있냐 이런 여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뭐 야당에서는 주가 하락 국정조사까지 요구한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뭐 부동산보다는 이 주가 하락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른바 이 삼전닉스 이 레버리지의 도입 과정 전반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증시의 변동성과 또 개인 투자자 손실을 좀 키웠다면서
1: 예.
0: 국회의 국정조사와 이 특별 검사 도입까지 요구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ETF 상품 도입이 왜 지방선거 전인 상반기로 좀 앞당겨졌는지 예,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뭐 차익을 얻은 세력이 따로 있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을 뭐 국조나 특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김용범 청와대 이 정책실장이 이 상품 도입을 좀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은 뭐 조사가 아니라 이 투자자 보호 조치를 먼저 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정부가 ETF 이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최근에는 필요하면 5천만 원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이 레버리지 배수를 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예, 이 고위험 상품인 ETF 문턱을 좀 높여서 이 급한 불부터 좀 끄겠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 증시 급등락이 뭐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이걸 정부의 이 경제 실정으로 연결 짓는 건 좀 무리하다 이런 주장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또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거 분명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소위 민주당의 집토끼 민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실제 이 지방선거 전후로 코스피 9천선에 근접할 때 저랑 국회에서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1만 피 찍으면 국민의힘은 참 배 많이 아플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한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같은 의원과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야 이거 경

0: 까지 만약에 이거 활로 못 찾으면 네. 수도권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이번에 교훈으로 정치권에서 새겨야 될 것은 그래프에 함몰되는 정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주가라는 것도 산업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올라갈 때 이것은 정부의 성과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버리면 내려갈 때는 또 그만한 부담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장이 오를 때는 오른 만큼 잘 벌지 못하다가 내릴 때는 또 손실이 막대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정부는 주가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걸 홍보 포인트로 삼기보다는 그 주가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좀 뭐 어떤 자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리스크나 부담도 덜하다 이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현재 여러 공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혹은 오판 이런 것들을 짚어보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보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좀 갖춰야 될 태도는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될 때 이거를 그때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랬고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게 질타를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도 스스로 좀 책임을 지는 자세. 아, 우리가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성찰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죠.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이게 몇 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0: 일단 4시까지 진행이 될
1: 예정입니다. 24시간이 그때
0: 예, 맞습니다. 네. 24시간이 어제 이제 4시쯤 시작이 됐기 때문에
1: 예.
0: 일단 직전까지 확인된 상황으로는 현재 이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7번째 주자로 이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한 4시 5분쯤에 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부터 이 시작이 된 필리버스터인데요. 현재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발언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공통적으로 이 피해자 구제책이 이렇게 되면 사라진다.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다. 이거 형사사법의 정상화다. 검찰공화국의 종식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또 관심을 모은 게 과연 한동훈 이 무소속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한번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1: 어떻게 뭐 순서는 배정을 받았어요?
0: 네. 순서는 배정을 받았는데 일단 좀 후순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예요. 예, 그 뒤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만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실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의원 현재 원내 대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기회가 주어지면 뭐 5분, 10분이라도 예, 발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1: 근데 이게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말할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 네. 최근 또 트렌드가 발언을 최대한 길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또 김태규 의원도 첫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발언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1: 한 3시간이 채 안 남았네요. 이제.
0: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주자는 4명이 더 한동훈 의원 앞에 4명이 더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종결까지 뭐 3시간 정도 남은 거 고려하면 한동훈 의원의 토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4시쯤에 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에 법안을 곧바로 표결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이제 직접 보안 수사할 수 없게 되고요. 대신 경찰의 이 보안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민주당은 경찰의 이 부실 수사를 좀 막기 위한 장치는 따로 마련해 뒀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례로 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뭐 보안 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이 담당 수사관의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이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맡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법안을 바꿨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이 뭐라 그러나 한번 궁금하기도 한데요.
2: 네. 저는 좀 예상하기로는 국회에서 못하면 유튜브로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자기가 준비한 발언을.
2: 네, 유튜브로 필리버스터를 하진 않을까.
1: 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2: 네, 사실 예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원외 필리버스터 형태의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국회 안에서 하는 걸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못 들어가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일부러 배제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12번째 토론자라고 하면은 이게 축구로 치면은 승부차기 12번 키커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1: 네.
2: 기회가 안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 인데

0: 이 안이 이제 굉장히 초유의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가 바뀌는 안이고 원래 검찰의 어떤 존재 목적 자체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예전에는 갖고 있었고 또 세계 각국에서도 검사들이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유지시키고 더 강화한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휘권 정도는 아닌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좀 사례가 거의 없는 그런 형사사법 체제가 출범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우리가 했었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만약에 본인들이 우려했던 대로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할 것인가 네. 혹은 현행 제도로서 막을 수 그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플랜 B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부분은 물론 정부 여당도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막판에 그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 확대 그 두 개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2: 네, 일단 이 앞서서 법률권에서 나온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됐는데요. 이 가운데 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좀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좀 가장 센 안으로 꼽히는 것이 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이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안입니다. 일단 법사위는 이 안을 포함해서 이 법안들을 일단 모두 하나로 합쳐서 심사를 하면서 그 끝에 이젠 절충안을 마련을 한 건데요.
1: 네.
2: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이 공소기약 사유 확대 조항이 어디서 나왔나 살펴봤더니 이 김용민 박은정 법안에 있던 내용인 겁니다. 이 조항을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1: 예.
2: 아니면 검사가 기소 권한을 좀 지나치게 낭용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보면 이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뭐 따지기 전에
1: 네.
2: 이 수사와 기소 과정 자체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을 하면 곧바로 재판을 끝낼 수 있게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연어 뭐 술파티 의혹을 고리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끝내려 한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을 보면 검찰의 이 자의적인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 그리고 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에 명확히 적은 것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로 형성돼 있는 법칙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겠다. 이게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판례가 형성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명문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반문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1: 네.
0: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공론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진척이 됐다면은 좀 논란의 소지가 덜했을 텐데 또 보안수사권 문제에 많이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크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공소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항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전개되는지를 떠나서 그에 앞서서 짚어볼 만한 것은 앞으로는 재판을 할 때 판사에게 나중에 뭐 최후 변론 때라든지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기보다는 재판 초기부터 이거는 수사의 과정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공방이 앞당겨지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1: 네.
0: 또 특히 정치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공소 기각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늘어날 것이다. 예, 그렇다면은 법원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칫하면 법원이 받는 압력이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이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2: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의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청문위원인 이 윤용근 국민의원이 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 취재진 카메라에 직접 포착이 됐습니다.
1: 네.
2: 포착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윤 의원이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여기에 정 전 회장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 청문위원과 이 핵심 증인이

0: 청문회 당일에 그것도 좀 사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이 좀 논란을 부른 건데요.
1: 그러게요.
0: 예, 이 보도가 된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 전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서 이 청문위원에게 미리 뭐 접근하거나 뭐 질의를 무마하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문자에 나온 정 선배가 누구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1: 예.
0: 유력한 용의자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목이 됐고 관련해서 이 두 사람에게 실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정진석 전 실장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두 사람 모두 사생활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1: 윤흥근 의원 지역구가 이제 정진석 전 실장 지역구였죠? 옛날 지역구였죠?
0: 맞습니다. 네. 공주 부여 청양. 그렇죠. 여기가 네. 이제 정진석 전 의원의 이제 지역구였고 이번에 이제 윤 의원이 보궐선거 통해서 입성을 한 건데
1: 네.
0: 실제로 두 사람이 좀 사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윤 의원 입장을 보면 청문회 정 전 회장과의 뭐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이런 친분과 관계없이 질문 준비한 질문을 좀 세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다만 또 증인의 책임을 좀 따져야 할 청문위원이 뭐 배려와 송구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니냐. 실제 이 청탁 여부와 별개로 이렇게 되면 좀 청문회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1: 김평론가님 네. 굳이 이거를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취재진이 들어와서 카메라가 뭐 뭘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그 심리는 뭡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윤용근 의원이 평소에 정몽규 전 회장하고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 유감이 있거나 미안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근데 그건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털고 싶은 게 있다면 네.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도 되는
1: 그러게요.
2: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따져 물었다. 회의에는 충실하게 했다. 이렇게 취지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과연 진심으로 그러면 따져 물은 것인가? 실제로 따져 물었다 하더라도 일종의 약속 드러내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빈축을 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무슨 반가운 손님이 온 게 아니었거든요. 국민들 대신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1: 예.
2: 공과 사를 구별하라는 말이 이럴 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걸 다 묻으라는 뜻이 아니라 분리하라는 건데 그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책무이자 도리인데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웠던 게 이 카메라에 포착된 채팅창을 보면
1: 네.
2: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해놓고 쉼표가 찍혀 있고 그다음에
1: 네.
2: 점점점이 찍혀 있거든요.
1: 네네네.
2: 그러면 이게 1대1 대화가 아니었다. 쓸 수도 있는.
1: 아, 이걸 또 자세히 보셨네.
2: 네, 이거를 또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참가자가 더 있다는 건데.
1: 그거 단톡방이었을 것이죠.
2: 그렇죠. 그들은 누구일까? 이런 또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승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There are places
1: I remember. 자,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올여름 유난히 덥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게 뭐 기후 자체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과연 지금 지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대한민국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 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1: 네, 여전히 그 펭귄 각종 과학관은 좀 어렵습니다, 저한테.
4: 예, 저도 어렵습니다.
1: 아니, 이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4: 원장님. 뭐 방법 없죠. 열심히 물 많이 마시고 있고요.
1: 네.
4: 물 틈날 때마다 마시고
1: 네.
4: 에어컨 적절히.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4: 폭염은 그 정신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4: 물리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1: 네. 그 관장님의 트레이드마크는 턱수염, 수염이시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이 수염이 더위에 좀 더 더위를 배가하진 않습니까?
4: 사실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것이 아닌데.

0: 왜 그런 거예요?
1: 그러니까 요즘 더위 보면 우느라는 더운 게 아닙니다. 유럽 뭐 나라마다 그때 6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는 하루에 뭐 600명, 700명씩 노인들이 열사병 돌아가시고
0: 그러니까요.
1: 그러셨거든요. 예전에도 폭염은 계속 있었죠.
0: 네.
1: 폭염이 없었던 일 없었습니다. 다만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나고 더 강해지고 더 오래 이어지고 있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기후변화 핑계 많이 되는데요. 기후변화가 폭염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어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폭염이 일어나기 쉬운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0: 네.
1: 야구에 비유하자면 기후변화가 홈런 한 개를 직접 친 건 아니에요. 홈런을 친 건 아닌데 대신 야구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놨어요.
0: 아.
1: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더위가 이제는 아주 쉽게 기록적인 폭염으로 나타나고 있죠.
0: 네. 아니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동남아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왔다가 동남아보다 더 덥다는 말씀들을
1: 예.
0: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아프리카 친구들이 한국 와서 한국 어때? 한국은 더운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떻게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더워졌는지 싶어요. 근데 또 이제 비가 내리면은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곤 했는데 이제는 뭐 이런 폭염이 훨씬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이게 기후변화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1: 예, 네, 비가 내리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함께 봐야 될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가 비교적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내렸어요. 그래서 땅과 공기를 충분히 식혀주는 경우가 많았죠.
0: 네.
1: 이번엔 좁은 지역에 짧고 강하게 확 쏟아집니다. 그리고 금세 그쳐버려요.
0: 네.
1: 그러니까 비가 그쳐도 이제 바다와 땅이 이미 뜨거워져 있고 습도가 높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0: 네.
1: 그래서 비가 내리는 동안만 잠깐 시원하고 그 뒤에는 마치 사우나 같은 더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특징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기간과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시간이 모두 둘 다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이제 쌓인 곡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조망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제 네. 진폭이 너무 커진 거예요. 더울 때 너무 덥고 비 올 때 너무 오고 추울 때 너무 춥고 그렇죠.
0: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그 양상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란 것은 한 30년 동안의 평균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에 최근에 10년, 11년의 변화는 우리 어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옛날에 문학작품에 나오던 것과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문학작품에 아, 그야 여름은 뜨거웠다. 그러면 딱 뭐 뭔가 문학적인 게 보였잖아요. 뭔가 네. 사랑도 뜨겁게 하고. 근데 너무 클리셰가 돼버렸어요. 그야 여름은 뜨거웠다. 매년 뭐 올해는 작년 더 뜨거운데 맨날 뭐 수십 년 만에 가장 더 뜨거운 6월. 드시면 될 뜨거운 8월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약간 지루해진 표현이 돼버린 거죠.
0: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이제 뭐 날씨 얘기할 때 예년과 비교해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뭐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기후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1: 그러니까 최근 11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떤지 뭐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낮도 낮이지만은 밤에도 이 참기 힘든 더위가 지속이 돼서요.
1: 네.
0: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1: 그렇죠. 원래 이게 낮에 더운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낮에 최고 기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밤에 최저 기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받은 열을 밤에 식혀야 심장, 네. 뇌, 뭐 콩팥 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넘어버리니까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몸이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북구가 북유럽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요. 거긴 그 더위를 걱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추위만 걱정해가지고 되게 두꺼운 돌로 벽을 쌓았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뜨겁게 달궈졌어요.
0: 근데
1: 밤중에 이 뜨거워진 게 밤중에도 서서히 열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계속 더운 거예요. 창문도 조그맣고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낮에 더위를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밤에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시고 막 돌아가시고 그런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도시는 낮에는 아스팔트랑 콘크리트가 열을 저장한 열을 밤에 다시 내놓고 있어요. 습도까지 높으니까 땀이 증발하지 않으니까 체온을 떨어뜨릴 수도 없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열대가 며칠씩 계속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심혈관계 또 호흡기계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은 낮의 재난이지만요. 열대야는 우리 몸이 회복 시간을 빼앗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폭염보다 밤에 열대야가 우리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열대야가 갈수록 정말 그 일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1: 예.
0: 그렇죠? 네. 1441님께서 경남 양

0: 양산이라고 하시면서 요즘은 대구보다 양산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연일 40도입니다. 엄청 덥습니다라고 하셨고요. 7722님께서는 이렇게 폭염이 온 세상을 천하통일했을 때는요. 에어컨 빵빵하게 켜고 미리 나올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 떠올려 보세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뼈가 시린 한기가 싹 밀려옵니다. 아주 최고의 피서법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폭염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뭔가요?
1: 다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난 젊으니까 괜찮아. 네. 이런 거잖아요. 젊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온열 질환은 그 열사병 아니요. 노인이나 환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뜨거운 곳에서 운동하거나 작업하면 열탈진 생기고요. 열사병에 걸릴 그렇죠.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나야 물을 마시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해요. 갈증이 난다는 뜻은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예요. 네.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통이 나고 어지럼증 생기고 메스껍고 피로가 심해지고 근육 경련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 일단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활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되죠. 옆 사람이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옆 사람이 좀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희미해진다. 그러면요 일단 119 불러야 되는 겁니다. 폭염은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폭염은 참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죠.
0: 아 근데 어르신들은 참으시대. 그러다가 저 사고가 나더라고요.
1: 그렇죠.
0: 이 정도 늘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고 뙤약 볕에 나가서 네. 일하시다가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주변의 어르신들 그러면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죠.
0: 못하게 말려야
1: 됩니다. 네.
0: 0932님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펭귄 각종 과학관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동물들은 더울 때 어떻게 해요?
1: 아 동물들은 더운 곳에 오래 적응해가지고 에어컨도 없잖아요. 네. 더울 때 활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요즘 낮에 7월 8월에 뭐 새 보러 가잖아요. 해 안 보여요. 곤충도 안 보입니다. 곤충도 반쪽만 다니고요. 심지어 식물들도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보세요. 농작물도요. 6월 20일 날 하지 뭐 감자 캐잖아요. 8월 15일까지 배추 심을 때까지요. 농사 없습니다. 벼농사 빼놓은 게 일 없어요. 네. 식물도 한여름에는 잘하지 않습니다. 쉬어요. 아. 동물도 쉬어야 돼요. 근데 사람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아니, 동물들이 열사병 걸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 못 듣잖아요. 막 폭염이 되고 있는데 폭염 때문에 죽은 새가 몇 마리나 되겠어요. 네. 없습니다. 몇 마리 안 됩니다. 근데 폭염 때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동물들은요 겸손해서 다 피합니다.
0: 그럼 어디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1: 숲에 저 땅 속에 숨어 있고 나무 밑에 숨어 있고 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거죠.
0: 저희 집 강아지를 보니까 바닥에 배 납작 깔고. 네.
1: 그러니까 개 같은 게 너무 힘든 게 개 데리고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걔는 땀샘도 없잖아요. 우리 땀이었는데 땀도 못 트니까 털이 핵핵되는 건데 털까지도 덥잖아요. 그것도 바닥은 또 뜨겁습니다. 예. 그 뜨거운데 아스팔트에 신발 발 대고 다니면 열살 뒤거든요.
0: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뜨거움이라면서요.
1: 그렇죠. 우리가 맨발로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걔는 괜찮겠지. 걔가 어떻게 괜찮겠어. 걔는 워낙에 자연에서는요. 아스팔트 안 다닙니다. 시멘트 안 다니고. 근데 우리가 막 거기 데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산책시킨다고. 한낮에 데리고 나가는 건 오히려 이게 학대일 수도 있다.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 많이 갖고 다니고 신발 시키고 대신 새벽이나 밤에 다녀야 되는 거죠.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 이 폭염 속에서 좀 가장 쉽게 그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건강 수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과학까지도 필요 없고요. 너무나 네. 상식적인데요. 물, 그늘, 휴식입니다. 물, 그늘, 휴식.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죠. 헐렁하고 밝은색 옷을 입고요. 모자나 양산. 요즘 남자들도 양산 많이 다니고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모자 양산이 도움이 꽤 됩니다. 실내에서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려야 되고요. 에어컨, 선풍기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아끼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더운 날 에어컨 아끼지 맙시다. 그리고 본인만 챙기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 노인들 집에 혼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셔 가지고 에어컨 떼셨냐 확인하고 네. 5만 원 10만 원 더 붙여드리면서 에어컨 전기값 들였으니까 떼시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야외 노동자들 왜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야외 노동자 12시 3시까지 다 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을 사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폭염 때 냉방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인 거죠.
0: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관장님은 몸소 실천하고 오셨는데 어디 저 피서지에 계신 분처럼 네. 시원한 셔츠를 입고
1: 저는
0: 오셨어요.
1: 저는 5월 5일부터 그 추석 때까지는 반바지 입고 다녀도 생각합니다.
0: 오늘 그 물고기가 열대어가 들어진 셔츠 멋있습니다.
1: 보기에도 네. 좀 시원하시라고.
0: 아유,

0: 저도 같이 어디 저 휴양 와 있는데. 네.
1: 아 근데 들어와서 이게 조끼를 입으라 그래가지고 더울게. 이 더운 날 이거 왜 이런지 못겠어.
0: 갓생은 지켜야 하니까. 자 이제 뭐 요즘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 내리는 양상도 많이 달라졌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쏟아붓는 그런 양상이라 이게 무섭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까?
1: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가 양이 늘어나요.
0: 네.
1: 그래서 상식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늘어나냐면 기온이 1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은 약 7%가 높아집니다.
0: 네.
1: 3도 높아지면 20%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비구름이 발달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면 저장돼 있던 수증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 뭐 장마전선 생기고 저기압 강한 남서풍이 결합되면 수증기가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0: 네.
1: 특히 도시는 땅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막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아주 잘 갖춰졌어요. 왜 집중호 짧은 시간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잖아요.
0: 네.
1: 저기 어디 논밭에 그런 거 내리지 않습니다. 촌에 내리잖아요. 더 어디 도시 한가운데요.
0: 네.
1: 도시 조건 자체가 아주 게릴라성 폭우에 딱 적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0: 그것도 뭐 똑같은 서울이라고 전체가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뭐 강남의 어느 동네는 햇빛 쨍쨍한데
1: 네.
0: 강북의 어느 동네는 또 폭우가 쏟아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옛날처럼 모든 게 넓게 긴 시간에 열린 게 아니라 좁은 곳에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죠.
0: 참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시아처럼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1: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가 된다고 하면 약간 지나친 단순할 수도 있는데요. 겨울에는 여전히 춥잖아요. 한파가 오고 또 동아시아 계절풍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랑 비교해 보면요. 겨울이 거의 20일 줄어들고
0: 예.
1: 여름이 거의 20일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날도 많아지고 열대 정말 많아졌고요.
0: 저 네.
1: 중학교 때까지 해도 열대야란 말 못 들어봤었거든요. 강한 소나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열대 특히 여름에는 아열대 그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거 식물과 곤충, 농작물의 재배지도 점점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0: 그러게요.
1: 그러니까 사과에는 대구하면 사과인데 지금 저 양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래. 제주도 나오는 뭐 감귤 이런 게 남해에서 다 나오고 있었나.
0: 우리 그 지리 시간에 옛날에 많이 외웠는데 그 북방한계선이 어디까지인가. 네. 근데 사과가 정말 어디까지 양구까지 올라갔다고요?
1: 양구. 대구 사과 많이 안 나옵니다. 다 네. 까맣게 타버려요.
0: 오히려.
1: 네. 따라서 동남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 기후 경계가 북쪽으로 엄청나게 이동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0: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여름이 한 5월쯤에 시작돼서 10월까지도 여름이다라고 해도 뭐 너무 과언이 아닐 정도로
1: 네.
0: 기온이 그렇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5월에 시작한 지는 꽤 됐고요.
0: 예.
1: 5월에 시작한 지는 꽤 됐고 아 10월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9월까지는 확실히 여름입니다 지금.
0: 네. 자 한창 또 이제 엘니뇨 라니냐 얘기 많이 하는데 올여름 한반도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오늘 엘니뇨가 이제 더 보이쯤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엘니뇨. 그러니까 되게 엘니뇨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얘는 크리스마스 때쯤 저기 그 동부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0: 네.
1: 그 다음에 여름에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을 맞게 되죠.
0: 아.
1: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미국의 해양 대기청이 엘니뇨가 올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더 강해질 거라고 이제 경고했습니다.
0: 네.
1: 세계 기상 기구도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엘니뇨가 우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상청도 마찬가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니뇨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 우리나라 한반도가 엄청나게 더울 거야. 반드시 비가 엄청나게 내릴 거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 뭐 티베트 고기압, 인도양과 우리나라의 주변의 수온, 제트기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나라의 네. 위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해 덥긴 덥지만 이게 전 세계 평균적으로 더운 거지 우리나라 자체가 더운 건 아니에요. 작년과 네. 올해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뜨겁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과 올해 사실 더운 해 아니었거든요.
0: 네.
1: 최근 11년 동안에 보면요. 작년과 올해는요. 그 최근 11년 동안에 보면 선선한 편에 속합니다.
0: 그런가요?
1: 예. 그러니까 유럽 가서 덥다, 유럽산 보고 우리가 덥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0: 유럽은 뭐 연일 40도 넘는.
1: 예. 그 에어컨도 없는데.
0: 예.
1: 그것도 마드리드 주변에 또 산불까지 나가지고 미안해 죽겠어요. 그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엘니뇨는 날씨를 결정하는 스위치라기보다는요. 특정 날씨가 나타날 확률을 이렇게

0: 기울이는 아주 추와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기상청은 엘니뇨 전환과 높은 해수면 온도 등을 고려해서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딱 우리나라의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1: 네. 근데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날씨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식량하고 물가에도 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
0: 예.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결국 장바구니 위기가 될 거예요. 벼가 꽃을 피울 때 지나치게 더우면 수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분이 안 돼요. 과일은 색이 제대로 나지 않고요. 햇볕에 데워버립니다. 대구의 사과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가축은 사료를 덜 먹어요. 더위 타면. 또 성장과 번식이 능력이 떨어지겠죠.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양식장에 또 물고기가 죽고 또 잡히는 어종도 달라집니다. 네. 또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해충이나 병원귀 죽지 않고 살아남잖아요. 한 지역의 흉작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여러 생산지가 동시에 피해를 입으면 수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워지겠죠. 당장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진 않겠지만 가격이 네. 크게 출렁이는 문제가 먼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일기예보가 딱 되잖아요. 일기예보 텔레비전 하잖아요. 네. 딱 끝나자마자 다음 건으로 식료품 가격 뉴스가 쫙 이어질 것 같아요. 아.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만 해도 아침에 뉴스하고 나면 오늘의 광어 시세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1: 맞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0: 요즘 안 나와요. 왜? 네. 광어가 대부분이. 양식이니까 굳이 이제 날씨에 그날의 어항과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같이 식량 자급도가 낮은 나라는 우리가 지금은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식량 겁 없이 사왔잖아요.
1: 네.
0: 근데 다른 나라들이 식량 문제가 심해지면 뭐 반도체가 중화겠습니까? 그 대신 식량이 중화겠습니까? 우리가 식량 문제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1: 네. 한 가지 걱정은 이제 뭐 어른들이야 이제 그렇다고 쳐도 우리 또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걱정입니다. 네. 이런 기후 위기에 맞서는데.
0: 예, 네. 네, 그럼 얼마나 오를까? 정확히 몇 도로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2018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1.5도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산업화 이후에 온도 상승을 1.5도에 막아야 된다.
1: 예.
0: 근데 그 전에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 기후 정상회담에 갔을 때 2.0도라 그랬거든요.
1: 네.
0: 그게 뭐냐면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평균을 내서 그때부터 2.0도에서 막자 그랬어요.
1: 네.
0: 2.0도 막으면 됩니다. 근데 2.0도까지는 온실계에서 서서히 오르다가 2.0도가 되면 여러 가지 지구적인 요인에서 쑥 올라가게 돼요.
1: 아.
0: 쉬운 예가 뭐냐면 만년설과 빙하가 많이 녹겠죠. 만년설과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해요? 그전까지는 만년설과 빙하에 반사돼서 튕겨나가던 태양에너지가 그대로 땅과 바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쑥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2.0도에서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2.0도 못 막으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근데 과학자들 생각하기에 좋아 2.0도에 맞으면 되겠어. 근데 2.0도에서 막다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안 되잖아. 0.5도 땡겨서 1.5도 막자고. 그래서 우리 2018년부터 1.5도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는데
1: 네.
0: 아니 올해 작년 재작년에 텔레비전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1.5도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1: 그러네요.
0: 넘었기 때문이에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 넘었어요 이미?
0: 네. 그때 이미 1.64도였어요. 2024년에 1.55도였고요. 좀 더 떨어져서 작년에 1.46도쯤 됐습니다. 온도가 오르락내리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1: 예.
0: 이미 1.5도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1.5도 막아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작년은 1.5도 아래였습니다. 작년은.
1: 근데
0: 올해는 당연히 또 1.5도 넘습니다. 근데 얼마나 높아질까. 이것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죠. 그래서 뭐 넷제로라는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여름은 더 더워질 거야. 폭염과 열대야는 늘어날 거야. 또 한 번 내릴 때 엄청나게 강한 비가 폭우가 내릴 거야라고 가능성은 너무나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록적인 여름이라고 부르는 날씨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요. 특별하지 않은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별로 더운지 살아보지도 못한 애들이 어린 애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요. 올 여름 너무 더워. 내 인생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야 그러더라고요. 과연 올 여름이 걔네 인생에 가장 뜨거운 여름일까요? 걔네 남은 인생에서야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릅니다.
1: 아니 근데 기온이 오른다는 거는 걱정스럽긴 한데요.
0: 예. 네. 근데 이제 밤이 식지 않은 날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1: 예.
0: 건강, 노동, 학교 생활, 그러니까 전력 수요까지 우리 전력 수요 걱정 많이 하면서 에어컨 막 끄라 그랬잖아요.
1: 네.
0: 요즘은 우리도 태양광 발전 많이 해가지고요. 7월과 8월에 전력 사정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엔 7월과 8월 아파트 단지 보면 어이 큰일 났어요. 전기 좀 아껴주세요. 맞아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요즘 그런 방송 안 나옵니다. 아, 우리 단지는 나오는데 그런 단지는요.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변압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충당 수송을 빨리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괜찮은 거니까 이제 많이 떼십시오. 전 네. 특히 7월과 8월에 더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가 이미 하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배출량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고 도시와 주거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맞을 여름의 강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린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활 방식도 바꿔야 되고 학교 수업 시간도 바꿔야 되고 방학도 옮겨야 되는 거고요. 요즘 방학이 엉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요즘 제일 좋은 거냐 여름방학 늘릴 때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교가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집집마다 낮에 집에 에어컨 켜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 함께 학교가 에어컨 시설을 제일 좁아서 모아놓고 에어컨 빡빡 떼어주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선할 때 봄과 가을에 방학을 만들어서 여행도 그때 가고 한더위에 무슨 여행을 갑니까?
1: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0: 네. 그러니까 지구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름과 겨울이 추위 더위 피해서 피서 갖고 그랬지만
1: 맞아요.
0: 제일 좋은 건 공공기관, 공공시설이 제일 안전합니다. 공공시설에서 여름과 겨울을 나게 하고 봄과 가을에 여행을 다니게 해야죠.
1: 그래서 보니까 요즘 저희 애들 연옥방학이 좀 짧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몰라도.
0: 더 많이 짧아졌죠.
1: 자, 지금 경남 양산은 41도 기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22년 국내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 또 체온 변화에 좀 둔감하시고 갈증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 위험이 있으니까요. 네. 너무 무더울 때는 야외 활동 삼가시고 지금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0: 그 집에 시골에 네. 부모님께 오늘 지금 전화 한 통씩 하십시오.
1: 진짜 안전하게 잘 계신지 네. 전화 한 통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지금 또 한참 또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폭염 피해서 피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네. 애들을 대피시켜라.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관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또 늘 얘기하셔서 왜 과학관이 좋은 피서지가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0: 일단 과학관이 시원합니다.
1: 시원해요. 네,
0: 매우 시원합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1: 좋네요.
0: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시커 쓸 수 있고 식당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1: 네.
0: 거기다 다 싸요. 입장도 쌉니다.
1: 네.
0: 국립과천과학관 4,000원이면 들어갑니다.
1: 4,000원이면
0: 네. 근데 그러니까 백화점과 달리 과학관은 돈을 쓰지 않고 또 호기심도 챙기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같이 가서 전시를 보고 교육 그러면 참여하면요. 서로 다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아이가 왜 공룡은 사라졌지? 뭐 이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도 같이 설명하면서 얘기할 수 있죠. 또 더위를 피해 들어갔다가 우주, 뭐 생명, 지구의 역사까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바캉스 대신 과캉스를 권합니다.
1: 과캉스.
0: 과학관에서 바캉스 하는 거죠.
1: 네.
0: 과학관에서 체온을 낮추세요. 과학관에서 체온을 낮추고 호기심의 온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관입니다.
1: 아니 근데 애들이 지루해하지는 않습니까?
0: 과학관 지루하지 않습니다. 과학관에서요 시험만 안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부모 되게 재밌는 게 부모님들이 미술관 가잖아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감성 얘기해요.
1: 네.
0: 음악회 가잖아요. 음악회 가서 막 재밌게 듣지. 야 방금 성조가 뭐였어? 그 기억해. 안 물어보잖아요. 다장조, 바장조.
1: 예.
0: 근데 이상해 과학관만 가면 물어보세요. 야 방금 봤었잖아. 그 고생대 표준화석이 뭐야? 야 삼엽충도 그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네. 과학관 큽니다. 큰데 막 다니는 거에 몇 시간 다니면 애들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1: 네.
0: 육체적으로 힘든데 시험까지 본다. 애들 힘들죠.
1: 그러지 말아라.
0: 야, 제발 물어보지 마시라. 좀 과학을 문화로 즐기자.
1: 네.
0: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시잖아. 모르신 걸 왜 그때 보고서 물어볼까요? 그다음에 좀 맛있는 거 사주시고 과학관 가 배고픕니다. 과학관 가면 좋은 카페 있고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말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올 때 과학관 나올 때 꼭 뭐가 있냐면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기념품점을 꼭 들으셔야 돼요. 애들이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사달리지 않습니다. 5천에서 만 원짜리 사줍니다.
1: 네.
0: 애들이 자기가 뭔가 리워드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했는데 이런 생겨야죠. 그래야죠. 다음에 갔을 때 저번에 티라노사우루스 샀는데 이번에는 트리케로스 사야지. 이러면서 쫙쫙 자기 콜렉션이 돼야 됩니다.
1: 네.
0: 그게 또 과학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자칫 부모들이 과학 간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범하기 쉬운 실수들을 네. 대해서 바로 잡아주셨는데.
0: 그러니까 문화로 즐기자. 공부하지 말고.
1: 근데 과학과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면서. 아이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뭡니까? 과학과.
0: 옛날에 다 보는 거였잖아요. 네. 요즘은 다 손으로 움직이게 됐죠. 특히 뭐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익스플로라토리움이 되게 중요했고 우리나라는 서울시립과학관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네. 모든 걸 다 아이들이 만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만지면 결과가 뭘까요?
1: 서울시립과학관 잠깐만요. 서울시립과학관이 어디?
0: 하계동에 있습니다.
1: 하계동에.
0: 네. 약간 좀 외진 데 있긴 하지만 네. 정말 좋은 과학관입니다. 애들이 만지면요 금방 망가집니다. 거의 희한해요. 어른이 한 달 동안 만져도 안 망가지는 게 애들 일주일만 망가져요. 괜찮습니다. 다 세금을 한 거고요. 세금을 고치면 됩니다. 근데 네. 유리장 안에 전시물을 보는 조용히 보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 과학관이요. 직접 실험하고요. 과학쇼 보고 천체 관측하고 천체 추연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로봇 AI 체험 직접 하고요. 네. 코딩하고 그다음에 뭐 화석 발굴하고 생태 관찰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1: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군요.
0: 다 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아이들은 설명을 오래 듣는 것보다 버튼을 자기 누르고 만지고 뭔가 움직이고 또 잘 안 돼. 실패하고 다시 해보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에서 실패는요. 혼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인데 그 실패를 네.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관이에요. 근데 다만 프로그램은 과학관마다 또 과학관의 시기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방문절에 꼭 홈페이지 꼭 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약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딱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다음에 그래서 부모님이 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 자기가 보지 않으니까 네. 부모님이 쫙 보시고 자, 그러니까 동선을 짜서 가셔야 됩니다.
1: 선생님 지금 어떤 얘기할 때보다 지금 신나서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과학관 얘기하니까.
0: 아, 예. 과학관이 우리나라 과학관, 우리나라 과학 강국입니다. 네. 과학관도 제일 좋고요.
1: 그러면 서울시립과학관 얘기해 주셨고 또 그 외에 뭐 아이들이 가면 좋은 과학관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0: 그러니까 가장 우리 애가 가기 좋은 제일 좋은 과학관이 뭘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과학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이 1년에 한 번은 가는 곳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관 어디 갈까 찾는 분이냐 1년에 한 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 갈까 하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 가잖아요.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0: 도서관 좀 틈나면 가는 곳이 과학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가족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 지역의 과학관 그 지역의 자연사 박물관을 검색해 가시면 좋고요. 근데 뭐 종합과학관을 종합적인 과학 체험을 원한다 그러면 과천. 과천과학관, 대전에 네. 있는 중앙과학관, 대구, 부산, 광주의 국립과학관이 아주 좋고요.
1: 네.
0: 직접 실험하고 작동하는 체험을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립과학관. 공룡과 생명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러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0: 좀 멀긴 하지만 네. 고성 공룡박물관.
1: 경남 고성이요?
0: 네. 네. 그다음에 해남의 우왕이 공룡박물관 정말 좋습니다.
1: 아, 각 지역마다 좋은 또 과학관들이 많이 네. 있네요.
0: 그다음에 또 잘 모르시는데 대전에 보면 대전에 그 돌과 지구의 역사가 잘 전시한 대전의 지질과학관이 있어요.
1: 예.
0: 작은 과학관인데 정말 좋은 과학관입니다. 근데 공짜예요. 그런데 이 대전 지질박물관은요. 입장료도 없는데다가 특히 새해 진화, 공룡의 새해 진화 같은 거 보면 네. 지질에 관한 전시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데가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랑 뭐 이 새에 관심 많다. 그러면 의왕 조류 생태 과학관 서산 버드랜드 같은 데 좋은데
1: 네.
0: 여름은 새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새는 겨울에.
1: 새들도 이렇게 더위 피해 숨어 있으니까.
0: 그렇죠. 아니, 우리 저 철새들도 많고 그러니까
1: 네.
0: 한여름에는요, 새도 잘 안 보입니다.
1: 아.
0: 네, 중요한 것은 과학관을 급하게 돌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서 충분히 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1: 욕심 부리지 말고. 네,
0: 그 다음에 모든 걸 다지지 말고 특히 과천과학관 너무 큰데 다 보면 힘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한두 군데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네. 또 가고 충분히 보고 충분히 쉬었다 오는 편이 좋습니다.
1: 윤태호님께서 아이와 함께하는 과학캉스 너무 좋아요. 지금 3살, 12살 아이들 데리고 과천과학관 이동하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예. 기념품 꼭 사주고 올게요. 라고 예. 관장님 말씀 듣고 실처 들어오시는.
0: 네, 과천과학관에 카페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예. 좋습니다.
1: 아,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0: 도너츠 가게도 들어왔습니다.
1: 아, 도너츠 가게도. 어른들은 또 어떤 과학관을 좀 흥미롭게 방문할 수 있을까요?
0: 사실 우리나라 모든 과학관이 어른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애들에 적당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과학이란 수업도 없어요.
1: 네.
0: 3, 4, 5, 6학년은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단순 지식을 전달하게끔 돼 있습니다. 교육의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은 어른한테 제일 좋아요. 어른들은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제 멀리 갈 수가 없고 저는 특히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되게 권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저거 하러 많이 오세요. 데이트하라.
1: 데이트하라.
0: 네.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 지질박물관이 어른이 대해서도 보면 훨씬 재밌는 곳이고요.
1: 그러니까
0: 전시물 하나에 뭐 수천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네. 애들은 너무 어려운 거 수억 년 감이 없는 거예요.
1: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부끄럽네요. 과학관 가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0: 네.
1: 아이들 정말 어렸을 때 손잡고 가본 기억이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0: 그러니까요. 다들 애들을 위해서 가지 본인을 위해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파리, 영국 가보면 거의 노인들 특히 노인들 많고요. 그래서 중년 이상의 분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뒤늦게 과학의 재미를 얻으신 분이죠. 어른들도 역시요. 과학관에서 정답을 배운다기보다 당연히 자신이 당연하게 알던 세계를 다시 보게 데려가는 거죠.
1: 네.
0: 아이 없이 어른끼리 과학관에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정말 어른만 오신 분도 많습니다. 미술관에서 아름다움을 보듯이 과학관에서는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왜 이거 시험 볼 거 아니야. 감상만 하시면 됩니다.
1: 아니 오늘 관장님 말씀 듣고 정말 과학관 가봐야겠다. 정신 번뜩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네. 같습니다.
0: 유명한 과학관은 아침 일찍 가십시오.
1: 아.
0: 왜? 주차가 편합니다.
1: 아.
0: 아, 과학관이 많이 옵니다. 주차할 때 시간 오래 걸립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0: 일찍 가시는 게 좋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다음에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 좋습니다.
1: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이제 기후위기 이야기로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0: 네.
1: 마무리하면서도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0: 그러니까 폭염을 건강하게 넘기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물, 그늘. 그다음에 휴식이거든요.
1: 네.
0: 기후 위기를 대할 때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별일 아니겠지 하는 무관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무관심과 체념이 없어야 돼요. 기후 변화는 이미 시작됐지만 미래의 정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잘 견디면서 끝나지 말고 왜 여름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지구를 위해 희생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지켜야 되는 거죠. 폭염은 참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1: 네.
0: 기후 위기는 피하지 말고 맞서야 되고요.
1: 오늘 관장님 말씀 듣고 8625님께서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시원해요 하셨고요. 2919님 더위를 재미나게 아주 말씀을 잘하셔서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국이 뭐 폭염입니다. 많이 무더우니까 야외활동 특별히 삼가하시고 충분히 물 드시고요. 또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께 전화 한 통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오늘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 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0: 감사합니다.
1: 네. 자, 7월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8월에는 좋은 일들만 그리고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으로 비지스의 Staying Alive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남권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시에 발효 중인 게 바로 열대야주의보도 거의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기록적입니다. 양산이 오늘로 사흘째 40도를 넘겼고요. 오늘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은 40.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북부산으로도 39도대의 기온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경상권의 기온은 당분간은 40도 가까이 혹은 40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도 부산과 창원이 39도, 강릉 37, 대구 36, 광주 35, 서울과 세종대전 34도 등으로 대부분 높은 기온을 유지하면서 펄펄 끓는 침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은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을 이어가면서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밤새 열대야도 반복이 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부산이 26도, 대구, 강릉, 제주 27도 등 으로 밤새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양산은 내일도 40도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대부분 나쁘겠고요. 지금 서울 기온 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오전 10%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각각 20% 넘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두 달 연속 줄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에는 2%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칠레의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마지막 지역인 아르헨티나로 향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 초반부터 10% 넘게 올랐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관한 규제는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흘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코스피가 단숨에 6천선을 넘어섰습니다. 전장보다 1.15% 오른 5,657.79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워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오전 9시 6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던 반도체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매수에 나서고 있는 반면 개인은 오늘까지 사흘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이 높아집니다. 어제까지는 예탁금 1,000만 원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3,0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기존엔 주식, ETF, 채권 같은 대용 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오늘부터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과도한 단기 매매인 거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의 추가 대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1: 지난밤 뉴욕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진 영향으로 6월 물가지수는 다소 진정됐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3: 전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15% 넘게 올라 2008년 이후 하루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 분야가 4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발표 덕입니다. AI 분야에 대한 우려를 덜어준 데다 최근 하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세계 3대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주가도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 종합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률은 8%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2.8%가량 오르는 등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함께 발표됐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5%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 2.1%에서 낮아졌습니다. 다만 소비와 AI 투자가 좋았고 성장률 감소 요인도 전략 비축유 방출과 수입 증가여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요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유가 급등이 반영됐던 5월보다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6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7% 올랐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면 3.3%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아마존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애플은 일부 분야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지난달 2%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인 5월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4월과 5월에 각각 0.5%와 0.4% 하락했다 반등한 겁니다. 증가폭은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큽니다. 산업 생산이 는 건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향이 큽니다. 먼저 자동차는 지난 3월 공장 화재로 차질을 빚었던 부품의 수급이 정상화되고 국내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달보다 15%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반도체도 견조한 메모리 수요 증가에 휴대폰용 비메모리 수요까지 늘면서 4.5%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2.7%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의복 같은 준내구재의 판매는 줄었지만 승용차 같은 내구재가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의 투자가 늘며 전달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오른 건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변동치는 0.9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선행지수 변동치는 1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종합주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 중에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죠.
0: 네, 국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토론에 돌입했고 주호영, 박경수, 나경

0: 나경원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발언하고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함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야 메시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0: 네, 민주당은 검찰 권력 집중을 끝내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려를 인식한 듯 이제는 수사 공백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게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란 비판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1: 반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죠.
0: 네,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남을 악법이다. 법치주의의 종말이란 말로 맞섰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로 고통받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몰래 끼워넣은 거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법 측의 곳곳에 구멍을 뚫었다고도 했습니다. 부작용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또 어떤 법안들이 다뤄집니까?
0: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나면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번 국회 회기가 오늘 자정 종료되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우리나라와 칠레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10년 만에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 지역인 아르헨티나로 향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 이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10년 만에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해 현대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에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고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 광물의 고부가 가치화와 공급망 분야,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놀라운 협력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칠레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마지막 순방지 아르헨티나로 이동했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22년 만의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 수사팀 책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흘 만입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정 측은 장윤기의 범행이 성적 목적인지 검토했지만 한정된 구속기간 등으로 인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청 특수단은 박경정에 대한 첫 번째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수단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박경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 의혹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고 있다며 경찰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자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경기도 김포시 등 일부 투표소에 투표자 수 오기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수정하지 않고 임의로 통계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또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하나의 일련 변호가 투표지 두 장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포착하고 송파 선관위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전투기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이 미군 기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피해를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각 30일 성명을 통해 요르단 미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파괴하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기지도 공격해 드론 경납고와 항공유 저장시설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그러면서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요격되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측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선이 민간 유조선에 뚫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히려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선과 민간 선원들에게 위협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무선 교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참전으로 또 다른 원유 수출로인 홍해의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선박 보호를 위해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방위연합 창설 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모로코와 맞닿아 있는 스페인의 한 자치도시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대거 몰려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온 법원 판결 때문인데 대혼란 속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현지 시각 30일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인파를 감당하지 못한 모로코 당국이 접경지대의 문을 열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대혼란 속 이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9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TVE는 최근 며칠 새 2천에서 3천 명이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로코가 국경 검문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부터 도로를 차단하며 이주민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달 말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대규모 집단 탈출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8만 5천 명의 작은 도시인 세우타 당국은 중앙정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대신 모로코 정부와 이주민들을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오늘 세우타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간추린 뉴스는 최연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은 신청인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쿠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선 14만여 명이 신청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와 190건 넘는 국내 민사소송, 미국 뉴욕 집단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어 223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1조 7천억 원이 더 거친 농어촌 특별세가 가장 많았고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순으로 많이 거쳤습니다.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올해 목표치의 53.7%로 최근 5년간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 8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의 시범 운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로공사는 기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푸드코트, 커피 전문점 등과 직접 계약합니다. 또 품질과 서비스,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화재의 취약성과 위법 현황을 전면 점검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우려가 있는 전국의 공장과 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과 창고가 중심이지만 위험물 보관소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환자가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이른바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경남의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은 데 이어 주말 내내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새벽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민영 앵커가 진행을 맡습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더위와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네요. 이 8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은 물론이고 다음 주에도 이 무더위의 기세가 아주 대단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라도 좀 다정하게 건네면서 서로서로에게 이것을 전했으면 합니다. 특히 투병 중인 분들에게 이것은 아주 큰 힘이 되는데요. 특히 의료진의 이것과 공감은 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환자 경험평가에 따르면요. 종합병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 안전과 또 의료진의 태도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요. 하지만 이 병원 서비스 중 의료진의 이것과 공감 항목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또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급 종합병원과 또 종합병원 370여 곳에서 퇴원한 성인 환자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두 글자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뜻하죠. 초성인트들이면 이응 리을입니다. 이응 리을.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도 혹시 의료진에게서 이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때 또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 의료기관을 실제로 이용하실 때 아쉬웠던 점이나 혹은 뭐 칭찬하고 싶은 일 등등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또 길게 쓰실 분들은 특별히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사연도 서로 나누고 또 몇 분은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금요일 오후입니다. 교통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통정보센터로 먼저 갑니다. 임초희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는 평소 금요일 이 시각보다 휴가 차량들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전면 차단됐었는데요. 2차로로 소통 가능해졌고 조암 나들목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여파로 대소분기점부터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 부근, 또 좀 더 가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는 설악에서 화도 분기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시 화도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안성, 또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까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 그리고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반도체 호황과 주식 거래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 223조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었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길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집중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운문댐의 저수율은 27%까지 떨어져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고, 영천댐 저수율도 33.8%까지 내려갔습니다.

0: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 당한 보좌진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그 종합병원 등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진의 이것과 공감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가 주어져서 아쉬워한 걸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조사한 이 환자 경험평가라고 하는 것은 입원 환자가 의사와 간호사의 설명과 태도, 또 치료 과정, 병원 환경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치료 성과나 의료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환자가 체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런 조사 결과는 뭐 처음 발표한 거라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퀴즈 정답 두 글자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8904님. 의료진이 병세가 안 좋아질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속상하더라고요. 이것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료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물론 뭐 의료진 입장에서는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좀 주는 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9268님, 제가 병원에서 간암 선고 받았을 때 아, 이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주변에서 이것을 많이 해줘서 큰 힘이 됐었고요. 10년 동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이런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이것의 한마디가 큰 힘이 돼서 또 이렇게 병세가 호전되신 경험도 있네요. 2016님, 비가 안 와서 밭의 곡식들이 모두 타들어갑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아, 이 농산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날씨에 일하시는 것도 힘든데 뭔가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이 이렇게 속절없이 밭작물들이 타들어갈 때 정말 마음도 타들어가죠. 조금이나마 이것이 되시라고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아, 참 오늘 정답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지역의 생생한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저희 전국일주가 기획한 전국 책방일주 독서가 피서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한 곳씩 지역의 독특한 책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가볼 곳은 제주입니다. 김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3: 네, 뭐 제주도에도 아주 독특한 책방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책방 만나볼까요?
4: 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서점. 이 한 줄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인데요. 바로 제주의 독립서점 책방 소리소문입니다.
3: 네.
4: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어쩌면 제주에서도 중산간 한적한 마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곳은 벨기에 출판사 난노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서점 150선에 한국 서점 중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고요. 또 해외 여러 매거진에 소개된 제주의 대표 책방입니다.
3: 네.
4: 작은 마을의 작은 글이라는 뜻의 책방 소리소문엔 어떤 이야기와 매력이 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이야, 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서점은 과연 어떤 곳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4: 네,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구불구불한 흙길을 지나서 높게 자란 풀과 나무, 그리고 근처에 축사가 있구나 싶은 공기까지 느끼다 보면 오래된 가정집 같은 책방이 나오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나무 향과 책 냄새가 코끝 가득 채웁니다.
3: 네.
4: 제주의 감성과 문화, 또 언어를 담은 제주 코너를 비롯해서 주제별로 큐레이션한 서가, 그리고 책방 소리소문의 베스트셀러, 외국인을 위한 책 코너, 그리고 전쟁, 환경, 인권처럼 우리 사회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책장까지 책방의 철학이 담긴 여러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책방 소리 소문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또 제주에서 책방을 한다는 것

0: 건 어떤 의미인지 박진희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1: 저와 저희 남편 둘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어릴 적에 부산에서 시골로 좀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걸 좀 외롭고 힘든 그런 마음을 책방에 가서 책을 보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사장님이 어느 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어린이 의자를 가져다 놔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다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자기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되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네 단골 서점에서 중고등 학생 때 독서력을 계속 키워왔던 것 같아요. 기억들을 간직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책은 계속 큐레이션을 하고 보여주면 반짝반짝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항상 빛을 잃지 않게 그런 큐레이션을 좀 집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관광객분들도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께는 일상 속에서 책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행객분들한테는 제주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뜻밖의 좋은 책을 만나거나 공간에서의 좀 추억 뭐 그런 것들이 좀 더해졌을 때 제주에서의 그런 기억이 더 특별하게 오래 남게 되는 것 같아서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것은 책을 매개로 관광객들, 지역 주민들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2: 그 유년 시절 책방에서의 따뜻한 기억으로 시작된 책방이 이제는 뭐 제주 도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전하고 있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책방 소리소문은 음료나 간식, 문구류 없이 오직 책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책을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2: 네.
0: 작은 글씨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큰 글자 책 코너가 마련돼 있고요. 한쪽에는 한 권의 책을 이어서 내려갈 수 있는 릴레이 필사 공간도 있습니다. 또 책장 곳곳에는 책방지기들이 직접 남긴 짧은 추천글이 붙어 있는데요. 이 책은 왜 읽어볼 만한지를 담은 메모들 덕분에 무심코 지날 수 있는 책이 읽고 싶은 책으로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2: 네.
0: 저는 이날 책방을 모두 둘러본 분들을 인터뷰하려고 기다렸는데요. 와, 다들 나가시질 않더라고요.
2: 그래요.
0: 그만큼 이곳이 오래 머물고 싶은 책방이라는 뜻일 텐데요.
2: 네.
0: 전국에서 찾아온 여러 방문객과 단골 손님은 이곳에 어떤 매력을 느꼈을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3: 대형화된 서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업화되어 있는 책이 부각될 수도 있는데 이 서점은 큰 글씨로 볼 수 있는 책도 있고 유명하시진 않지만 되게 좋은 작가님들의 책을 좀 선별해서 약간 제가 느끼기엔 사람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책방지기님이 중간중간 문구를 써두신 것도 되게 마음을 한번 이렇게 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 책방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제주도에서 하이킥 오이스타 좀 검색하다가 책방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또 150만에 선정이 됐다고 하길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와보게 된 것 같아요. 마당도 넓고 공간도 크게 잘 해놓으신 것 같고 큐레이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5: 소리소문만의 어떤 매력을 느끼신 게 있을까요?
6: 아기자기하다? 리커버북도 여기만의 특색 있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눈이 즐겁게 구경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7: 아, 저는 여기 저지에 산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중산간 마을에서 문화를 가깝게 접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제주시라던가 서귀포 시내로 좀 나가야지 있는데 다양한 여기서 활동들을 해주시니까 이곳을 찾으면 다양한 거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와도 좋은 곳입니다.
2: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곳에 아주 특별한 책도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리커버북과 블라인드북인데요. 리커버북은 기존 책에 소리소문만의 감성과 제주의 풍경, 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새로운 표지를 입혀 선보이는 특별판입니다.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표지의 책이라서 소장용은 물론 제주 여행의 기념품이나 선물로도 많이 구입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2: 네.
0: 블라인드북은 반대로 제목도 표지도 모두 가려서 포장한 책입니다. 겉면에는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해시태그 또 짧은 문장만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따라서 책을 고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이 설렘도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북 코너에서 한참 고민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블라인드북을 구입한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책을 골랐을지 지금 직접 들어봤습니다.
5: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3: 저 서울에서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5: 여기 오고 왔습니다. 싶어서 오신 거예요?
3: 네, 제 지인분도 여기 블라인드북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샀던 똑같은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뭔가 인연인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5: 그럼 약간 이 책방의 큐레이션이랑 취향이 맞는다고 느끼셨네요?
3: 네, 맞습니다. 9권 정도 산 것 같아요.
5: 블라인드북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3: 네.
5: 어떤 마음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3: 블라인드북은 사실 포장을 뜯어야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내용일까 하는 호기심. 워낙에 책방 직인님이 큐레이션도 잘하시는 편이셔가지고 좀 안목 있게 고르신 책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고르게 된 것 같아요.
5: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6: 저 경기도에서 왔어요.
5: 오, 그 블라인드북 구입하신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6: 밤바다 윤슬 같은 이게 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쓰셨을까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제 취향에 맞는 책일 거라는 기대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어떤 걸 읽고 이 문장들을 떠올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뭐 또한 편견도 없이 일단 당장 끌리는 문장과 단어를 따라 고른 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읽는 내내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줄 것도 같습니다. 이 책방 소리소문이 엄선한 책들이라 뭐 저희도 좀 궁금한데요.
0: 네, 이것만의 감성과 철학을 담아서 엄선한 큐레이션 책 정말 많지만요. 라디오 책방일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방 소리소문 대표의 여름나기 책을 추천받아 왔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1: 나를 균열내기라는 책이고요. 신유진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일단 여름하면 저는 문학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한 이야기에 품뻑 빠져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름의 맛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학을 읽고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나의 글로 만든 작가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문학이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를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글을 따라 읽다 보면 문학을 읽는 재미가 무엇인지 내가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읽고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야기들이 재탄생했을 때 또 그 즐거움을 이 책이 알려주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하여간 이 책 한 권에 푹 빠져서 이 무더위를 잠시 잊어버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방 소리소문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0: 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서점이라는 이 이름도 특별하지만 이곳의 진짜 매력은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인데요.
2: 네.
0: 책방지기의 고민과 정성이 담긴 큐레이션부터 리커버북, 블라인드북까지 정말 여러 번 찾아도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책방 소리소문에서 또 제주의 좋은 독립서점에서 책 한 권의 여유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제주 김겸주 리포터였어요. 자, 전국 책방 일주는 오늘 2부 서울편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서울에는 또 과연 어떤 책방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경남 진주로 또 건너가 보죠. 진호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2: 네, 뭐 남부지방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지역 주민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오늘 기온은 얼마나 올랐나요?
8: 네, 오늘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부 경남도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의 낮 기온은 38도, 하동과 산청 거창도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강한 햇볕에 거리에서는 양산을 쓰거나 손선풍기를 든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를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는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예, 정말 덥네요. 오늘은 그런 더위를 잠시 잊고 또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산청의 여행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8: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행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지리산 자락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원사 템플스테이와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대원사 계곡길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예, 산청 지리산 대원사는 뭐 천년고찰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고 있군요.
8: 그렇습니다. 산청 지리산 대원사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고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원이 있는 사찰인데요. 산사에 들어서는 순간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2: 네.
8: 이곳에서는 절을 둘러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머물면서 수행 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수행복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2: 보통 이제 템플스테이 하면 명상 그리고 뭐 108배 이런 정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나요?
8: 네, 참가자들은 스님과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나누는 차담부터 직접 염주를 만들어보는 체험, 사찰 음식까지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조용한 산사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이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춰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9: 그래서 사람 대하는 일이 내 마음이 터치가 돼야 돼. 내가 그 마음이 가는 걸 해야 그 대상한테도 터치가 돼. 아, 저 친구들이 지치는 것도 있는데 공허할 것 같은. 오래하면 뭔가 공허하고 내가 내 소리 가는 한 시간짜리 있는 거 보면 와, 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올려가지고. 일하면 그게 나는 느껴지는 거야. 맞아요. 맞춰야 되는 게 쉽지 않거든. 요구하는 거. 그야말로 바닥이 나가지. 피폐해지면 써먹을 게 없잖아.
10: 아, 그렇죠. 네,
9: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 있는 분들 되게 많아.
10: 아, 약간 지쳐있는.
9: 그렇죠. 지친 단계를 넘어서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쓸 게 없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되게 경계해야 돼. 되게 경계해야 되고 그걸 잘 봐야 돼. 자기 그걸 내가 지금 대할 때.
2: 예,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면에는 그 맑은 소리가 아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스님 말씀도 들으면서 아주 마음을 좀 다독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8: 네, 그렇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천천히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평소 놓치고 지냈던 마음속 여유를 다시 찾게 되는데요. 특히 대원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수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원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을 큰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2: 네.
8: 차담과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뒤 지리산 숲길을 걷고 또 맑은 계곡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 계곡사슴.
12: 맞아. 계곡이 너무 좋아요. 산세 좋으면서 옆으로 내려가기도 완만한 길이 몇 군데 있네.
13: 너무 깨끗해서 좋고.
12: 그리고 우리는 여기 올라가면서 이 산에는 아무도 없겠다 싶더니만 저 위에 간께는 여 매번 오시는 분들인가 봐. 물가에 소리가 막 나더라고.
13: 산세 좋고 예. 숲이 무성하고 예. 조금만 올라가시면 예. 기만 조금 쫑긋하게 들으면 예. 또 새소리도 나요.
12: 우리 셋이 와갖고 지금 만끽하고 가는 거예요.
2: 정말 뭐랄까요. 이 사찰 안에서 머무는 여행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지리산의 자연까지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겠어요.
8: 네, 맞습니다. 대원사에서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지리산이 품은 또 하나의 명소인 대원사 계곡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울창한 숲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나무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더해져서 한여름에도 걷기 좋은 탐방로입니다. 특히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수행 후 산책 코스로 즐겨 찾을 만큼 조용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2: 예,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진 뒤에 또 자연 속을 걸으면서 여유를 찾는 것까지 이 대원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되겠네요.
8: 네, 저도 경남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도민이지만 산정 지리산 대원사와 계곡길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는데요.
2: 아, 그래요?
8: 네, 대원사 계곡길의 매력에 대해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조채원 자연환경해설사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4: 무엇보다 대원사 계곡길은 자연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사계절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다양한 풍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지금 여름철에는요.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0: 힐링이 있는 공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더운 여름 걷기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옆에는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울창한 숲 덕분에 대부분의 길이 그늘져 있어서 더위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 네.
1: 또 사실 계곡에 발만 담고도 정말 시원하잖아요.
2: 그럼요.
1: 예. 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산사, 그리고 지리산이 품은 맑은 계곡길까지 올여름 쉼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산청에서 지리산이 선물하는 여유를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이렇게 소식만 전해들어도 아주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진주 소식 잘 들었어요. 진호정 리포터였습니다.
3: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2: 네,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아, 정말 덥잖아요, 요즘.
4: 아, 더워요.
2: 특히 뭐 남부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4: 네.
2: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떤 걸 먹어야 이 더위를 좀 가실 수 있고 힘도 날까요?
4: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
2: 네.
4: 이럴 때 이것이 들어간 음식을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 이것이 들어간?
4: 이것 한두 방울이면요.
2: 예.
4: 노곤했던 혀끝, 시들했던 입맛이 싹 돌아옵니다. 또 이것에는 유기산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유기산은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피로회복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2: 네.
4: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예시를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자면 예. 중국집이나
2: 예.
4: 냉면집 식탁에 올려져 있습니다.
2: 식초네요.
4: 맞습니다.
2: 아하.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처럼 입맛 없을 때는 새콤한 식초 몇 방울이 아주 입맛을 확 살려주기도 하죠.
4: 맞아요. 과거부터 식초의 신맛은 입맛을 돋워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탈수도 예방해줬다고 해요.
2: 탈수도요?
4: 그래서 특히 여름에 많이 쓰였는데요.
2: 네.
4: 특히 어패류 음식이 많은 바닷가에서는 음식의 신선도와 위생을 위해서 식초로 만든 초장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2: 그런데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그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
4: 네.
2: 이게 어떤 성분인가요?
4: 식초에는요, 총 60여 종의 유기산이 들어있는데 일단 이 유기산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파괴해서 노화를 방지합니다.
2: 네.
4: 또 육체나 정신적인 과로 후에 몸속에 쌓이는 젖산을 분해해서 배설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피로 해소에 도움이 아주 높아요.
2: 네.
4: 또 칼슘이나 미네랄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요. 또 보통 많은 분들이 식초가 식이 때문에 산성일 것 같지만
2: 네.
4: 이 식초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2: 아, 그래요?
4: 체질 개선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2: 아, 몸으로 들어오면 또 알칼리성으로 바뀌는군요.
4: 네.
2: 그걸 몰랐네요.
4: 네.
2: 근데 어쨌든 이런 식초가 이제 식탁에 반드시 올려져 있는 식당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냉면집,
4: 네.
2: 뭐 중국집 이런 곳이 떠오르는데
4: 네.
2: 근데 냉면집은 좀 이해가 돼요.
4: 네.
2: 근데 이 중국집에서 왜 식초를 이 식탁 위에 두는 걸까요?
4: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중국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양파, 단무지가 나오잖아요.
2: 그렇죠.
4: 그리고 의뢰 거기 식탁에 있는 식초를 쫙 뿌리잖아요. 많은 분들은 뭐 이거를 이제 위생을 위해서 소독하게 먹는다고 하는데
2: 네.
4: 사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먹는 방식이 영양 균형에는 딱 맞아요.
2: 아, 그래요?
4: 중국 음식 얘는 약간 밀가루 음식과 기름, 설탕을 많이 사용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2: 네.
4: 혈당을 높이기 좋죠. 그런데 식사 전에 식초에 적신 양파나 단무지를 먼저 집어먹고 면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혈당
2: 어허.
4: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2: 네.
4: 그리고 요즘은 덜한데 옛날 분들은 그 짜장면에도 식초를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2: 네.
4: 그렇게 되면 이 면 속에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 성분이 응고되면서 면발을 더 쫄깃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메밀이 주성분인 메밀국수나 냉면집에서도 이런 이유로 식탁에 식초가 빠지지 않습니다.
2: 저희 KBS 식당에도 매주 금요일에 짜장면이 나오거든요.
4: 아.
2: 고춧가루 하나만 넣어서 먹어봤는데
4: 옛날 분들은
2: 식초를 한번 넣어봐야
4: 살짝만 넣어주셔보세요.
2: 그렇군요.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있었군요.
4: 네.
2: 그리고 보면 이제 대구탕이나 복국에도 식초를 뿌리면 그 감칠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4: 네.
2: 이것도 어떤 특별한 원리가 좀 숨어 있는 건가요?
4: 식초로 생선의 단백질이 응고되면 자연스럽게 풍미도 더 좋아지겠죠.
2: 네. 그러니까
4: 경상도 지역 특히 뭐 부산을 비롯해서 뭐 창원이나 이쪽 가면 맑은 대구탕이나 북극에 반드시 식초를 뿌려 먹는데 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맑은 국물에 식초를 몇 방울 탁 떨어뜨리면 국물이 식초에 닿자마자 뽀얗게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색깔도 변하는데 맛이 표정이 달라져요. 맛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약간 생동감 넘치는 감칠맛을 약간 뿜어내죠.
2: 네.
4: 그리고 또 국물 요리 드실 때 식초를 넣으면 좋은 게 그 나트륨 섭취를 사실 국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2: 네.
4: 근데 식초를 좀 넣으면 짠맛을 살짝 내는 효과가 있어서 아하. 소금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여러모로 아주 식초가 정말 식탁 위에 팔방미인이었네요.
4: 네.
2: 근데 이 식초의 역사가 꽤 길다고 들었거든요.
4: 네.
2: 이게 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4: 맞아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식초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이 무려 1만 년인데요.
2: 1만 년이나 돼요.
4: 이 때문에 식초는 뭐 1만 년의 묘약, 뭐 신이 내린 선물의 기적의 물이라는 막 말도 있거든요.
2: 네.
4: 일단 식초의 기원은 술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냉장 시절이 없던 시절에 우연히 먹다 남은 술이 발효돼서 시고 달달한 식초가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2: 네.
4: 식초의 가장 오래된 사용 흔적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5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대추 야자와 무화과 포도 등을 발효해서 술과 식초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 네.
4: 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데 기원전 3000년 무렵부터 그러니까 포도주와 식초를 저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일상에서 식초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어요.
2: 네.
4: 그리고 재미있게 식초가 문헌에 분명하게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성경입니다. 구약성서에 식초가 등장해요.
2: 아니 일단 그 식초의 역사가 길다는 건 알았는데 만년이나 된다니 더 놀랍고요.
4: 네. 네.
2: 게다가 옛날에 뭐 식초를 아주 또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하던데요.
4: 지금 우리들도 식초를 식용뿐만이 아니라 청소, 뭐 위생, 살균을 다양하게 쓰잖아요.
2: 네.
4: 과거에도 그랬어요. 의학은 물론 미용에도 쓰였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상처를 소독하는데 이 식초를 많이 사용했는데 약간 항생제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2: 네.
4: 고대 로마 시대에는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귀족들이 건강과 미용을 위해 식초를 즐겨 마셨는데 특히 클레오파트라는 식초에다가 진주를 녹여서 마셨다고 합니다.
2: 진주를 녹여서?
4: 네, 네.
2: 클레오파트라답네요.
4: 네.
2: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식초를 만들어 먹었나요?
4: 사실 언제 처음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에 고구려 사람들이 술빚기를 즐겼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술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초산 발효를 거친 식초를 이용했을 것으로 학계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2: 네.
4: 우리나라의 식초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조선시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집집이 막걸리나 청주를 빚고 남은 술을 초두루미에 담아 따뜻한 부뚜막에 옆에 두고 식초를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2: 네.
4: 그 초두루미 안에서 그 술 속에 그 남은 술들이 술 속에 알코올들이 초산균으로 변해서 식초로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고유의 향을 지닌 천연 식초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식초는 밥상에 뭐 맛을 더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관 기간을 늘리는 약간 방부제 역할도 하고 응급 상비약으로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2: 다양하게 쓰였군요.
4: 네.
2: 근데 초두루미라고 하셨어요?
4: 네.
2: 그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 이게 두루미? 뭐 어떤 생김새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4: 네. 그 두루미라는 원래 명칭이 있어요. 우리말인데 목과 아가리는 좁고 길며 배는 단지처럼 둥글게 부른 모양의 큰 병을 두루미라고
2: 아.
4: 하는데 여기에 식초를 만드는 거니까 초두루미라고 하죠.
2: 네.
4: 이제 부뚜막에 놓고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다 집집마다 술을 빚었잖아요.
2: 네.
4: 가양주의 나라였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막걸리나 청주를 빚고 남은 술을 모아서 식초를 익혔던 그릇이 초두루미예요.
2: 아하.
4: 그러다 보니까 그 집집마다 이제 그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초두루미를 들고 한 번씩 흔들어줬대요. 발효가 잘 되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이 초두루미를 만들었었는데
2: 네.
4: 지금은 그 흔적을 좀 찾아볼 수가 없죠.
2: 그러니까 초두루미란 말이 아주 생소해요.
4: 네.
2: 그러니까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4: 네. 그게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주사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양주 제조가 금지가 됐잖아요.
2: 네.
4: 그러면서 식초의 전통도 함께 사라졌어요.
2: 네.
4: 그러면서 값싼 주정식초나 합성식초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다행히 1990년대 이후에 전통주가 부활하면서 발효식초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근데 뭐 식초도 보면 이제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잖아요.
4: 네.
2: 그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세요.
4: 일단 마트에 가서 보시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발효식초하고 양조식초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2: 네.
4: 일단 발효식초는 미생물 발효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식초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발효된 모든 식초를 가장 상위 개념의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2: 네.
4: 또 그 하위 개념이 양조식초인데요. 양조식초는 크게 주정식초와 천연 발효식초로 나뉘는데

0: 넣어가지고 2, 3일 만에 속성으로 이렇게 발효시킨 식품인데요. 맛이 일관돼서 이제 식당이나 가공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네. 천연 발효식초는 말 그대로 곡물이나 과일만을 가지고 오래 숙성한 식초인데요. 최근에는 프리미엄 식초라고 해서 이제 천연 발효식초를 더 오랜 시간 발효를 해서 산도는 높이면서 약간 유기산들은 영양분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발효식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식초에 대한 진실, 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되게 그 약간 오보가 많이 나온 것들인데 네. 많은 분들이 식초가 노벨상을 세 번이나 받았다라는 뭐 받은 식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아하.
0: 노벨상과 식초가 노벨상을 세 번 받은 건 아니에요.
1: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0: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 이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이를 포함한 생체 대세 연구가 현대 생화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근데 노벨 뭐 생리학상이나 화학상 그 연구 가운데 뭐 세포의 에너지 대사, 지방산 대사 등 그러니까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과 간접적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초가 건강 효과를 입증하는 데 노벨상이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그 식초가 그 노벨상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노벨상을 받은 일부 생화학 연구가 초산 에너지 대사 등과 간접적 관련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맞는 사실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오늘 네. 식초 얘기 아주 충분히 나눠본 것 같아요.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식초 많이 드셔야겠네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3 테너스가 부르는 여자의 마음은 갈 때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경남 양산 현재 41.4도, 1973년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까지 올랐습니다. 양산이 오늘까지 사흘째 40도대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기온이 그동안의 기온보다 가장 높았고요. 이렇듯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실제 기온 39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당분간은 계속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부산 창원이 39, 강릉 37, 대구 36, 광주 35, 서울 세종 대전이 34도 등 전국적으로 아주 높은 기온을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전국의 낮 동안 35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곳 많고, 밤에는 25도 이상의 후텁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폭염특보와 더불어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서울도 어느덧 아흘의 연속 열대야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부산 역시 26도, 대구, 강릉, 제주 27도 등으로 대부분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양산은 내일도 40도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8월로 넘어가면서 서울도 3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와 오존농도 대부분 오후에 나쁨 상태 예보됩니다.

0: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전국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며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예탁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3,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존엔 주식 ETF, 채권 같은 대용 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오늘부터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6월 전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평가에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종합병원을 포함한 360여 곳 요양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비결은요. 의료진은 물론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무려 83개의 매뉴얼과 제도를 개발한 덕분이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의료진의 오늘 정답인 이것과 공감이 잘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두 글자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응, 리을,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 잠시 후에 보내주신 문자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화제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오늘 전국 책방 일주의 대미를 장식할 서울의 특별한 책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0890님. 둘째가 34주째에 1.94kg, 아이고 2kg도 안 됐네요. 태어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이것 해주셔서 저도 아이도 건강히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15살 사춘기 여드름 소년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당시 의료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이런 경험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7635님 아들이 사춘기일 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과 이것을 해주셔서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자녀 키우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힘들고요. 그럴 때 정말 따뜻한 이것이 큰 도움이 되죠. 0190님. 저는 치과 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하나도 안 아프게 치료해 주시는 원장님을 만났어요. 덕분에 두려움 없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것이 아닌가 해요 하셨는데 치과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나 항상 무섭죠? 네, 무섭죠? 소리부터. 1960님은 어깨 골절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간호사님이 제 머리를 감겨주셨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딸 같고 엄마 같다고 느낄 정도로 간호사님에게 정말 이것을 많이 받았답니다 하셨는데 딸 같고 엄마 같다?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는 건가요? 하여간 이걸 정말 많이 받으셨나 봐요. 7787님 한 번만 더 볼게요. 특별한 경험이네요. 저는 외국에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데도 얼마나 따뜻하게 간호를 해주던지 정말 감사했고요. 먼 타국에서 이것이 많이 됐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말이 잘 통해도 큰 수술 받고 그러면 힘든데 말 한마디 안 통하는 곳에서 큰일을 겪으셨었네요. 정말 이런 거 보면 따뜻한 오늘 정답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좋은 경험들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오늘 첫 소식. 지난 5월에 있었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소식이군요. 이후에 그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들을 점검했는데 안전이 우려되는 57곳에 보수 예산이 없어서 정부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2: 네.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와 E를 받은 노후 교량을 점검한 결과 모두 57곳에서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즉각적인 보수나 통제가 필요한 E등급 교량이 4곳, D등급 교량은 53곳입니다. 정부는 우선 2등급 교량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D등급 교량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2: 이와 함께 행안부는 노후 교량의 철거와 보강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발주 단계에선 유사한 철거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해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공사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드론과 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구조물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소문 고가붕괴 사고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노려서 연간 최고 1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2: 네. 대구경찰청은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원 14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3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금융 취약계층 등 950여 명에게 모두 2,850여 차례에 걸쳐 16억 6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간 1,150%에서 최고 1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9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네.
2: 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했는데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얼굴이 나온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가족에게까지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정말 죄질이 불량하네요. 자, 그리고 요즘 그 이상기후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전북 군산 서해에서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잡히고 있다죠?
2: 네, 군산수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산시 물오징어 위판량은 481톤, 위판 금액은 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위판량은 약 32배, 위판 금액은 20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군산수협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오징어가 서해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또 조업 시기가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라지면서 위판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획량 증가와 더불어 최근 여수와 목포, 제주 등 다른 지역 어선들도 대거 군산수협

0: 위판에 참여하면서 어느새 군산이 서해권 무로징어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어업계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통상 여름철은 어획량이 감소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어드는 비수기인데 올해는 무로징어 영향으로 지역 어업인 소득이 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로징어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오른 상황입니다.
1: 네, 옛날에 오징어 하면 동해 쪽이었던 것 같은데 참 많이 바뀌었네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들이 올해 예정했던 해외 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죠?
0: 네, 부산시의회는 올해 시의원 해외 연수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 1억 5천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도 재정난 등을 고려해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예산 6억 4,700여만 원을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외 충북도의회와 대전, 전남, 광주 등의 일부 기초의회도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시대인 만큼 해외 연수보다는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이미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의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 준모드시를 방문하는 공무국회 출장을 추진합니다.
1: 네.
0: 대구시 의회는 9월부터 상임위원회별로 3박 4일간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의원 연수를 떠납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해외 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선거가 없는 해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내실 있게 해외 연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당연한 얘기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 전국 일주가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진행한 전국 책방 일주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서울의 이색 책방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도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서울에 있는 재즈 특화 서점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이규봉 아나운서 혹시 네. 파란색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떠오르세요?
0: 파란색. 네. 일단 시원하고요. 아무래도 뭐 차가운 바다나 어떻게 보면 또 차분하고 고요한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1: 네.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파란색 바다 뭐 이런 것들 떠오르고 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과학적으로 불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붉은색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푸른색이라고
0: 파란색이요?
1: 합니다. 네, 파란색이라고 해요. 천문학에서도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 붉은 빛을 넘어서 푸르게 빛나는 별을 청색 거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블루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0: 맞아요. 그 재즈에서도 보면 압도적인 어떤 연주를 펼치는 재즈 플레이어를 블루 자이언트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네. 그 동명의 명작 재즈 만화로도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이 바로 그 역설에서 출발한 독립 서점입니다.
0: 네.
1: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색깔 바로 이 파란색인데 파란색 관련된 물건들, 책 그리고 재즈 선율이 온몸을 감싸는 정말
0: 네. 아주 독특하네요.
1: 네. 그런 이색적인 공간인데요. 네. 근데 여기는 단순히 파란색이 아니라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태우는 가장 뜨거운 이 푸른 불꽃을 품은 특별한 이색 공간입니다.
0: 네.
1: 여기가 또 올해 서울형 책방으로도 선정된 곳이기도 해요.
0: 그래요.
1: 네. 그 매장 안에 들어서면 한 10평 남짓한 그런 공간이고요. 책 표지부터 소품 인테리어까지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0: 아주 크진 않네요.
1: 네. 푸른 계열의 그 다양한 양주병들이 또 진열돼 있고 또 방문객들이 직접 써서 남긴 그 수백 장의 푸른 엽서들이 또 겹겹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0: 네.
1: 바닷가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0: 파랑파랑하네요.
1: 네. 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재즈 특화 독립서점 소블루 운영하고 있는 양민우 대표부터 만나보시죠.
2: 제가 파란색을 많이 좋아해서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고 스스로도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 만나게 된 것들

0: 세상이랑 좀 이렇게 나누고 싶기도 하고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오래 살아왔던 동네에 차려서 일단은 서점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파란색 책이랑 음료도 곁들임으로 판매하고 가장 중요한 소재인 블루랑 연결되는 음악 장르인 재즈 관련 콘텐츠를 주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책이 중심이지만 음료나 뭐 재즈나 이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책 말고도 파란색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주목을 하고 파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좀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파란색 책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처럼 재즈나 뭐 음료나 블루랑 관련된 어떤 콘텐츠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서 그걸 저도 계속 탐구하고 탐색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느끼는 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징적인 건 일본을 필두로 해서 외국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특정 시즌, 봄 시즌에는 일본에서 여행 오신 손님들이 들르는 비중이 하루 손님의 한 반 정도 이상이 될 때도 있어요.
1: 그냥 양민우 대표가 원래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 네. 수집하던 취향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었군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파란색과 재즈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2: 네, 그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양민우 대표는 블루라는 이 색감과 특유의 감정이 재즈라는 음악 장르에 아주 깊게 스며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뭐 재즈 곡 제목이나 아티스트 이름에도 블루라는 이 키워드가 많이
1: 그러네요.
2: 등장합니다.
1: 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말 네. 블루노트, 뭐 카인드 오브 블루 같은 명반도 있잖아요.
2: 네. 그래서 가게 그 로고 아래에도 books, drink, 재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서점이지만 사실 이 재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 그 소품들이 이제 양민우 대표가 어릴 적부터 수집한 파란색 관련 물건들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파란색 넥타이, 뭐 파란색 선글라스, 파란색으로 된 MP3 플레이어 이런 네. 네, 파란색 물건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 집에 파란색이 넘쳐났는데 서점의 문을 열면서 이 소품들이 서점으로 정착을 하게 된 건데요. 아하. 양민우 대표는 이곳에 자리 잡고 운영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1: 2년 반이나 됐어요. 네. 근데 뭐 서점이니까 어쨌든 책 큐레이션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책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2: 네. 1,000권 이상의 책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선정 기준이 아주 재밌습니다. 표지가 파란색인 책, 또 표지가 파란색이 아니더라도 내용이나 감정이 파랑이나 블루와 연결되는 책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즈와 관련된 카테고리의 책들인데요. 장르도 다양해요.
1: 어쨌든 일관성은 있네요.
2: 네. 네. 문학이나 뭐 비문학 가리지 않고 양민우 대표가 먼저 읽어보고 울림 있는 책들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손님들이나 출판사에서 추천해주는 파란색 책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만 되면 재즈 감상회를 열고 있거든요. 네. 책을 읽으면서도 재즈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저와 함께 이 재즈 감상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 조금 더 더워진 날씨랑 어울릴 만한 악기랄까 또 연주자들이랄까 것들을 오늘 골랐고 어떤 곡을 들려드릴지는 감상회가 있는 당일날 오후까지도 바뀌어요. 그래서 뭐 음악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되고 서점에 있는 것들 자유롭게 가져가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독서도 하시면서 준비해드리는 음료도 함께 곁들이시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빅베이커의 보컬이랑 트럼펫 소리 같이 듣고 재생할게요.

0: A sky full of dreams, while the dark clouds sail on through the blue at daybreak.
1: 이건 뭐 현장 소리 들어보니까 네. 이게 뭐 서점이 아니라 재즈 카페에 와 있는 것 그쵸. 같은 네. 마치 공연장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2: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블루란 단어도 나오고 이 곡이 그 챗 베이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보컬이 있는 곡을 뭐 듣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음악, 악기에 집중하는 그런 재즈 음악 등 이렇게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서점 안에 빼곡하게 꽂힌 책들이 소리를 아름답게 잡아주는 훌륭한 흡음재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1: 그렇기도 하군요.
2: 네, 그래서 울림이 좋다고 해요.
1: 네.
2: 또 이렇게 재즈 감상회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즈 라이브도 연주하고요. 아니면은 재즈 책과 관련된

0: 그런 콘서트, 북콘서트 뭐 이런 것들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재즈 감상에 방문한 시민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1: 편안한 분위기에 책 읽고 그러려고 그냥 저희는 재즈 들으면서 그냥 책 보려고 왔어요. 연희동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 조용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밤 되면은 굉장히 현지인만 있고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좀 조용히 그냥 음악 듣기 좋고 조용히 음악 감상할 수 있고 이제 뭐 라이브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신경 안 쓰고 한 시간 정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책 보기 너무 좋다.
2: 재즈 이런 거 듣는 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는 조금 더 뭔가 색깔도 너무 이렇게 유니크하고 뭔가 테마도 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오게 됐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오는 순간 되게 다른 나라 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 사장님 테마와 맞게 진짜 들어오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진짜 막 여기까지 걸어오다가 사장님이 딱 이 그 블루 색깔들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이브 공연 듣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노래에도 집중하게 되고 아니면 제가 읽는 책이라던가 제가 얼마 전에 남편이랑 같이 도쿄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런 되게 아기자기한 서점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약간 여기 소블루도 약간 딱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경험을 하기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3: 그러잖아 그 서점에 울려 퍼지는 재즈 배경음악은 뭐 어떻게 선곡을 한다나요?
0: 네, 매일 매장에 흐르는 배경음악도요. 그날의 공기와 또 날씨, 또 들어오는 손님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보고 즉흥적으로 선곡을 한다고 합니다.
3: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곡의 스토리텔링까지 고려해서 선곡을 한다고 해요.
3: 네.
0: 또 여기가 또 독립서점이다 보니까 양민우 대표도 이 서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양민우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4: 재즈를 함부로 정의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각자의 재즈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때 그러니까 재즈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좀 접근을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블루로 재즈하는 서점이라고 하는 게 블루는 소재고 그럼 그걸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방식은 재즈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재즈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테마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는 즉흥의 음악이다라고 하지만 가운데 막 애드립으로 즉흥을 하다가 결국 다시 테마로 돌아오면서 끝나는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인생이랑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나다운 어떤 테마로 시작했다가 즉흥하다가 불안하거나 약간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나의 주제로 끝내는 게 멋지다고 생각해서 재즈로 살면 어떨까? 가게도 재즈처럼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를 전 좀 많이 전파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 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와서 좀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단순히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서점을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블루와 재즈를 더 뾰족하게 하고 방문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랑 계기를 최대한으로 좀 만들려는 게 목표입니다.
0: 네, 이 재즈 특화 서점 소블루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합니다. 연희동 골목 서점에 찾아가서 재즈 선율과 함께 파란색 이 책 한 권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3: 네, 저희가 2주 동안 전국 책방 일주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모두 11곳의 책방을 둘러봤어요.
0: 네.
3: 전국 곳곳에 자리한 이색적인 독립서점과 특화서점이 이 책을 매개로 문화를 꽃피우는 거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더운 여름이지만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의 지역 서점들에서 더위를 잊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위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위로받았던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8월의 시작부터 이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서 38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요. 강한 햇볕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서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좀 각별히 신경들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마음만이라도 시원하게 갖자는 의미에서 한겨울이 연상되는 이 곡으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징글벨 들려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던 정약전은 후에 창대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다. 한데 너를 만나 함께 지내며 무서움이 없어지고 호기심 많은 인간이 유배길에 잃었던 호기심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네 덕분에 음험하고 죽은 검은색 흑산에서 그윽하고 살아있는 검은색 자산을 발견하게 되었다. 창대야,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가혹하게 여겨졌던 유배는 학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산어보는 흑백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전작 동주를 흑백으로 만들며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오롯한 힘에 집중했고 그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치장 없이 선명하게 본질만 남은 화면은 담백하면서도 힘이 넘쳐흐릅니다. 몇몇 장면에만 색이 살짝 입혀지기도 하는데 영화는 이를 통해 그 장면들의 의미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산과 바다가 만들어낸 절경, 어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폭우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실제 촬영지는 흑산도가 아닌 도초도, 매화꽃이 만개한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은 발매마을 언덕이 초가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거대하고 아름다운 수묵화 같은 이 영화에서 진정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배우들입니다. 정약전을 연기하는 설경구와 창대를 연기하는 변요한, 가거댁의 옷을 입은 이정은 등의 얼굴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묵화의 먹입니다. 인물들의 얼굴에 파인 주름, 몸의 움직임, 시선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농담을 조절해 화면에 입힌 명암 같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풍광보다 더욱 스펙터클한 대상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전쟁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여기에 중동의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그 영향은 환율, 식량 가격 등 우리의 일상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0: 국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취재했는데요. 전쟁 이후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지 오늘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철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미국하고 이란 전쟁도 끝난다 하더니 지금 다시 막 불이 붙고 있고요. 근데 저 이 전쟁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들렸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 그 카스피에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거든요. 여기를 굳이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서 여기에 있는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는 것은 카스피해가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시켜주는 보급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이란은 샤헤드 드론이라고 해서 샤헤드가 이란 페르시아어로 순교란 뜻인데요.
0: 네.
1: 그 샤헤드 드론을 사실 러시아에 공급을 해왔거든요.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 러시아 내의 그 자치 공화국입니다. 여기 옐라부가라는 곳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열세였던 드론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장을 졌고 그 과정에서 이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0: 네,
1: 그런데
0: 네.
1: 그 공장을 세우고 그 기술을 그다음에 군수 보급품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가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은 그 육로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거든요.
0: 예.
1: 카스피해라는 거대한 그 호수와 같은 내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러시아가 오가는 통로고 그곳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거죠.
0: 네.
1: 러시아의 군수 보급 루트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0: 네.
1: 이란도 여기에 발끈하고 나섰고 이것이 그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그 두 당사국 또는 이스라엘까지 세 나라의 전쟁이 아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들까지도 교전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자칫하면 불똥이 잘못튀면 이게 전쟁이 진짜 확전되는 거 아닌가 하는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그런 위기감도 느끼게 되는데
1: 네네.
0: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동맹관계로 좀 친하죠.
1: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0: 네.
1: 러시아하고 이란은 사실 앙숙입니다.
0: 원래는.
1: 네네.
0: 네.
1: 지금 사실 러시아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 이유는 그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나라.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이 세 나라가 카프카스 남쪽에 있는 이 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0: 아 원래는 이란 땅이었군요.
1: 네, 원래 이란 땅이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제국의 팽창기에 두 차례 큰 전쟁을 거쳐서 1828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조약을 맺어서
0: 네.
1: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지역,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지역을 러시아 땅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0: 예.
1: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땅을 빼앗은 나라니까 그 러시아하고 또 러시아를 계승한 소련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두 나라가 가까워진 건 결정적으로 둘 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 또는 고립된 나라들 간의 고립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그
0: 예.
1: 상황이 놓이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고
0: 와.
1: 결정적으로는 2015년에 그때 그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국제사회에 그 내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그 이미 더 러시아보다 오래전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던 이란이 두 나라가 가까워지기
0: 네.
1: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카스피해를 통한 교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고립이 동맹을 만들었네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고립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예. 지금 카스피해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뉴스에서는 호르무즈, 그다음에 홍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카스피해가 나왔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막혔죠. 홍해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카스피해니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쪽으로 이란 무기를 받는다면은 양보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역으로 부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카스피해.
0: 네.

0: 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바다라고하기 좀 그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1: 큰 호수 같은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호수라기 보기에는 또 너무 큽니다.
1: 예.
0: 37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1.7배. 어마어마한 여기는 뭐 그 호수라고 하기엔 바다가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국제적으로도 그 바다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그 카스피해는 2018년에 이 카스피해를 면하고 있는 이런 다섯 개 나라가 있습니다.
1: 네.
0: 러시아, 이란 두 나라 외에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사실 아제르바이잔 쪽에는 엄청난 유전지대가 형성돼 있어요. 카스피해는 내해이긴 하지만 거대한 또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스피해의 전략적인 가치가 좀 높다라고 앵커께서도 예.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개 나라가 카스피해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는 걸 다섯 개 나라만이 맺어서 그 어떤 나라도 이 카스피해 연안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1: 네.
0: 독점적으로 이 다섯 개 나라만 이용한다라는 조약을 맺어요.
1: 예.
0: 그 덕분에 러시아하고 그 이란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1: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을 한 그 배경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끌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하루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했었죠.
1: 네.
0: 그러나 뭐 그건 그 레토릭 그 어떤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위의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찍어 눌러서 강대국인 러시아의 손을 약간 들어주면서 전쟁을 황급히 종결시키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는 드론 강국이죠. 이란 육군을 무력화시키지 못했잖아요.
1: 예.
0: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의 드론 산업을 타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전술 교리를 그 전수받아서 이란 전쟁에 활용해야 될 그런 이중의 목적이 있는 거죠.
1: 네.
0: 따라서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1: 근데 지금 뭐 이 저희가 언급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관계가 있고 뭐 중국 전 세계나 우리나라도 물론 뭐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북한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까지 있고 2차로 또 간다는 얘기까지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진짜 걱정하시는 분은 정말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어떤 또 다른 냉전 그 세계 질서가 펼쳐지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지금 사실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거나 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저렇게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서 참전할 줄 알았나요? 그 결과로 러시아와 북한이 1990년대에 폐기했던 북러 군사동맹 조약을 다시 체결을 했죠.
1: 네.
0: 어떻게 보면 30년간의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적인 위협 요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럼 만약 남북 간에 무슨 교전이 뭐 발생한다거나 무슨 그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1: 러시아가 바로 올 수 있다는 얘기.
0: 예를 들면 이렇게 북한이 주장을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자동 개입 조항은 이 두 나라가 러시아와 북한 둘 중에 하나가 누구로부터 어느 나라부터 침략을 당하면 지체 없이 참전한다. 지원한다.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1: 예.
0: 그러면 러시아한테는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진위 여부로 확인을 뭐 러시아도 그냥 간단한 나라가니까 확인은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예.
0: 일례로 2차 대전 때 그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기습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 네.
0: 독일군 특수부대가 폴란드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 국경에 있는 독일군 부대를 공격해요.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고요.
1: 네. 그렇죠. 이게 진실과 네네.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네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네요.
0: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그 상황을 관리하고 그 전쟁을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예.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는커녕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 우리 금철영 기자님은 우크라이나 예, 상당히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0: 전쟁 전후로 5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1: 예, 거의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문가시네요.
0: 본의 아니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갔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상황 네네. 어떻습니까?
0: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의 일상화. 이건 군인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1: 예.
0: 평범한 도시에 사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전쟁을 느끼는 거죠. 매일같이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하루에 공습 경보 평균 3번에서 4번 그리고 이틀 건너 공습이 실제 벌어지고
1: 그러니까 언제
0: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죠. 도심으로요.
1: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거죠.
0: 네네네. 사실 우크라이나를 남북으로 가르는 드니프로강이라고 있거든요.
1: 네.
0: 그 드니프로강으로 드론들이 저공 비행을 해서 오면 레이더에 탐지도 안 돼요. 도심에서 갑자기 비상을 해서 거기 고층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 네. 요즘 현대전은 드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드론과 미사일에도 시달리지만 서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로하고 힘들면 휴전이든 종전협상이든 누군가 양보의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라고 그 믿을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그런지 더 도심 공격, 게다가 에너지 시설 타격, 전기가 안 들어와요. 하루에 14시간 정도 제가 있었을 때도 예.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겨울에 우크라이나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데 1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층 건물 거기도 20, 30층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30층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 다니시거나 못 나오시겠죠.
1: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겠어요.
0: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휴전 앞두고 굉장히 더 전쟁이 치열했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뭐 종전이나 정전협정 하려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니까 막 기싸움도 하고.
0: 그렇죠.
1: 예.
0: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양상입니다.
1: 네.
0: 서로 최전선에서는 한 채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서로 주고받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엄청난 그 군인들이 그 희생되는 거죠.
1: 네. 전쟁 현장 이런 데 가시면은 좀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거나 이렇게 좀 처참한 장면 같은 거 마주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제가 2003년에 전쟁터 이라크 전쟁 처음 취재를 가면서 앞으로 이런 참혹한 현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동시에 네. 제가 또 전쟁을 취재를 할까 했는데 하여간 뭐 그 이후로 그 제가 생각했던 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1: 네.
0: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마다 참혹함의 양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라크 전쟁 때는 저격 공포증 같은 걸로 한 6개월간 여기 귀국해서도 밤에
1: 네.
0: 그 거실과 방에 불을 묵혔습니다.
1: 그
0: 저격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환영 예. 같은 거에 시달려서.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것과는 다른 어떤 상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실종자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2025년 지난해 6월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최전방 전선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 네.
0: 포로로 잡혔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분들의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족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누구지? 실종자 가족들인 거예요. 생사를 모르는.
1: 네.
0: 그분들이 그 귀한 병들을 붙잡고 그 큰 사진하고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혹시 제 남편, 제 아들, 딸 보셨나요?
1: 소식이라도 네네네. 들을까 그, 하고.
0: 그렇게 막 절규하고 그런 장면들을 지켜봤는데 그날은 그 다음 날까지 사실 취재하거나 방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 네.
0: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그 옆에서 뛰어놀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가족들은 다 그 귀한 병사들을 붙잡고

0: 자기 그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돌아오지 않은 아빠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날에 그 아빠를 기다렸던 그 순간을.
1: 네.
0: 전쟁이 아. 왜 이렇게 그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는지를 네. 전쟁터에 있으면은 느끼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는 게 거의 인간성을 말살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2월 24일 날 시작이 됐고 지금 만 4년 5개월이 지났네요. 네네.
1: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종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겁니까? 언제쯤 끝날 걸로 보십니까?
0: 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저널리스트로서 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예단하기 힘들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쟁이 만약 끝난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유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원과 돈이 들어갑니다.
1: 네.
0: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유럽연합 모두가 지금 너무나 많은 출혈을 감당해 왔어요.
1: 네.
0: 4천억 달러의 돈이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1: 네.
0: 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군 사상자 140만, 사상자라는 것은 사망자 및 전투를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부상자를 의미하는데요.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40만에서 60만. 물론 두 나라는 정확한 사상자의 숫자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1: 네.
0: 다만 병원에서 시신 처리, 그다음에 병원에 병력으로 동원됐다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러시아는 계약병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넣고 싱크탱크들이 추정하는 그런 수치예요. 우크라이나 정부만 하도 실종자 가족들을 절규하니까 지난해 6월에 제가 있을 때 그래 실종자 한 5만 6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실종자의 숫자만 공개한 적이 있어요.
1: 네.
0: 사망자, 사상자 숫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취재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1시간 안에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에서 라이브 중계를 할 때 그 순간조차도 들 것에 완전히 머리까지 신천으로 덮인 시신들이 뭐 10구 이상이 실려 나가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1: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네요. 예.
0: 정부의 발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네.
0: 사망 1명, 부상 1명. 거짓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미사일 공격이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신속하게 발표했고 그 이후에만 발표 안 한 거니까. 발표를 안 합니다.
1: 국민들의 동요를 막아야 되니까 아마
0: 그래서
1: 뭐 그렇겠습니다.
0: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러시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1: 그렇겠죠. 네. 예. 우리 금철영 기자님 진짜 그 전쟁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에 기자라는 사명감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곳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는데 저희 KBS에서는 외교안보 국제문제 전문 기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으셨어요?
0: 지금 두 개의 큰 전쟁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언론의 관심에서 좀 멀어집니다만 팔레스타인을 무대로 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그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해서 중동전쟁이 지금 두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 네.
0: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브전쟁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란전쟁은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뭐 한국이란 나라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세계의 상호 의존성과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너무나 밀착된 그런 그 상황에서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면 어느 나라도 이 전쟁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전쟁을 바라봐야 한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미치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0: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드론과 기계 전쟁이 본격화됨으로써 미래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세상. 제가 우크라이나 있을 때 드론 부대도 방문을 했거든요.
1: 네.
0: 드론 병들을 양성하는 데서 장교들은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습니다. 전방에서 드론들이 수집해온 전방의 정보들을 데이터 센터에 넣고 그거를 컴퓨터에 가동해서 효과적으로 적을 적은 노력을 통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요.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1: 저는 그런 예전에 서로 뭐 치고 받고 하는 그 전쟁에서는 참혹함을 직접 목도하지만 이런 경우 정말 버튼 하나로 살상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나중에는 되게 무감각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0: 그래서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사실 전쟁터를 가서 취재하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것이 큰 뉴스거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든 전쟁이 인류의 참화를 극대화시키지 않도록 그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네. 전쟁의 참상을 가감없이 전해서 인류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저널리스트들이 전쟁터에 가서 계속 취재를 하고 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또 알리고 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인류가 고민할 수 있도록 네.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지만 뭐 이런 표현, 대리전 양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지금 중국의 행보가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세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 두 개의 큰 전쟁으로 중국이 어부지리 큰 수혜를 좀 누리지 않겠나.
1: 네.
0: 미국의 힘이 빠지고 러시아의 힘이 빠지고 그 가운데서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그 부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말씀에도 그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독립을 하지 못한 나라예요. 물론 이 전쟁을 이용해서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란 전쟁이 되면서 호르무즈해에 봉쇄되면서 중국도 사실 에너지 수입에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푸는 거에 협상의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까지 압송되기까지 그 사실상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럴 때까지 사실 베네수엘라 중국은 에너지 그 공급망으로서 매우 밀착된 관계인데 그게 단절됐잖아요. 이 전쟁 여파가 또 어떻게 미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취재할 때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나라인 조지아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취재했거든요.
1: 네.
0: 중국은 어떻게든지 에너지 루트를 다원화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부터 싸게 기름을 사는 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중국같이 큰 나라가 네. 그거에 만족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지아는 러우 전쟁의 여파로 바쿠 유전 아까 아제르바이잔이 바쿠 유전에서 많이 기름을 퍼서 유럽으로 날고 있는데 그 바쿠 유전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기름이 조지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이 돼요.
1: 네.
0: 그런데 조지아가 지금 사실은 인프라가 부실하는 상황입니다. 그 인프라 도로와 철도 항만을 지금 누가 깔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1: 그렇군요. 네.
0: 그 예. 조지아가 지중해랑 면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지중해와 면한 세 개의 큰 항구가 있거든요. 북쪽부터 아나클리아 조지아 포티 그다음에 바투미 이 세 개의 항구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아나클리아에 그 50만 TEU. TEU는 보통 컨테이너 하나를 읽는데 네.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 항구에 대한 조차권을 중국이 개발함으로써 가질 것으로
1: 예.
0: 이미 뭐 대외적으로 큰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가서 뭐 제가 도로 현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그 아나클리아항에 중국 기업이 이미 항구를 얼마나 넓히는지 직접 뭐 확인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얼마나 절박하게
1: 네.
0: 그렇게 길을 열기 위해서 애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중국은 이 와중에도 자원 확보를 위해서 아주
0: 그럼요.
1: 그냥 필사의
0: 네.
1: 노력을
0: 전쟁을 중국,
1: 기울이고 있다.
0: 중국이 네.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큰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1: 네.
0: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한정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굉장한 무역대국이잖아요.
1: 네.
0: 그러려면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게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요국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1: 이번에 쓰신 책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미래를 지금 예견을 하시는 건지요?
0: 몇 가지 함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드론과 기계전쟁의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미래가 이미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네. 것. 물론 이제 좀 제가 현장 중심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너무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암울한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파로도 일러스트로도 강인경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당분간 세계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건 지금 러시아는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하고는 관계가 끝장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20%를 점령했을지는 몰라도 자기 왼쪽에 중립을 지켰던 두 개의 큰 나라가 나토 국가가 됨으로써 안보적인 부담이 훨씬 늘어났죠.
1: 네.
0: 그 왼쪽에는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철의 장막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디로 갈까요? 동진하겠죠.
1: 네.
0: 중앙아시아하고 한반도 쪽으로.
1: 북한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0: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남아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 힘듭니다만 그러나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직접 취재하시고 발로 뛴 얘기를 오늘 전해주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금철영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장을 직접 다녀오고 최근에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를 출간한 KBS 국제부의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경남 양산이 오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41.4도를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40도를 넘겼는데요. 오늘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부산 금정구의 기온이 40도, 김해시가 39.8도, 북창원도 39.1도 등으로 오늘 폭염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분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4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극단적인 더위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와 함께 열대야주의보도 나타난 곳이 많아서 현재 전국의 기온 당분간은 낮 동안 35도 이상, 밤에는 25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 시간대에는 이에 따라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서울도 어느덧 나흘에 연속 열대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26도로 예상돼 오늘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대구, 강릉, 제주도 아침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양산은 내일도 4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의 낮 최고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양시장 역대 최고 기록들을 새로 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역대 최대 순매수를, 개인은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도 상장일에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001.89포인트 상승한 6595.45에 코스닥은 74.98포인트 오른 719.76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7일 만

0: 최근에 반등하는 등 미국 증시 강세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8% 가까이 급등하는 등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1000포인트 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11%대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했습니다. SK스퀘어와 두산, 대덕전자, 두산퓨얼셀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원전과 에너지관 관련주, 전선과 전력설비, 우주항공과 건설주, 로봇 관련주 등 강세였습니다. 반면 제약과 화장품, 정유주는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9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6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20.1로 전월 대비 2.3%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7% 늘었으며 투자 부문도 5.8%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어 223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1조 7천억 원이 더 거친 농어촌 특별세가 가장 많았고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순으로 많이 거쳤습니다.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올해 목표치의 53.7%로 최근 5년간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은 신청인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 쿠팡 배송 캠프의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며 택배 노조가 정부의 배송 캠프에 대한 점검과 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 노동조합 쿠팡 본부는 오늘 어제까지 이틀간 전국 6개 지역 12개 배송 캠프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울산 1연포 캠프가 40.8도에 달하는 등 일부가 35도를 넘었다며 긴급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 8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의 시범 운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로공사는 기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푸드코트, 커피 전문점 등과 직접 계약합니다. 또 기존에는 임대료를 많이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품질과 서비스,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카카오뱅크 법인조합원 천여 명 가운데 7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경남의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은 데 이어 주말 휴일 내내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10% 이상 급락하고 반도체 대형주는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계좌 보기도 두렵다는 투자자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문제는 심리적 공포가 심해지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큰 손실이 이어졌다는 건입니다. 이 시장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정말 난리였네요.
2: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 잠깐 먼저 인사할 네. 때 대표님이 이런 장은 처음 봤다. 오늘 같은 날은 처음 봤다 하셨는데 30년 하신 대표님도 그 정도니까요. 아마 이거 처음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가고 결국은 17.9%나 올라서 이게 포인트로 1001포인트더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자리 오른 건. 하여간 오늘 그래서 6595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최고점은 18.5%가 올라서 6630선도 잠시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1%가 넘게 올라서 719로 단숨에 7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양쪽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샀고 양쪽 시장에서 개인은 모두 팔았습니다. 오늘 개인 코스피에서만 10조 원 넘게 팔아서 역대 최대 순매도 규모를 보이기도 했고 외국인이 8조 7천억을 오늘 순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치 거의 뭐 거기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률은 2008년 10월에 그때 금융위기 때죠. 그때 11.9%가 올랐던 적이 기존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거를 또 한 17년 만에 또 깼다. 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유는 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뉴욕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뭐 하이닉스 ADR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같은 데가 뭐 20% 전후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의 실적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 수익성 창출 문제 그다음에 자본 지출을 계속 되는 데 따른 부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담겨 있었던 게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많이 해소됐다. 이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6월 PC 가격이 나왔는데 전월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 이건 결국은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또 완화 이렇게 또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컸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 공매도했던 부분들이 쇼커버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승폭을 크게 늘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오늘 뉴욕시장에서 옵션 쪽 콜옵션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급증했다. 이 얘기도 오늘 급등시켰던 이유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상승 종목이 700여 개 코스피가 코스닥은 1400여 개로 오늘 사실 시장 전반에 반도체 주주만 좋았던 게 아니라 골고루 많이들 올랐다. 이것도 시장이 오늘 좀 건강하게 올랐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오늘 너무 이 급등에 너무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런 해석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하이닉스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이닉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었고요. 171만 8천 원까지 그 주가를 올려놨고 삼성전자도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그쵸. 오늘 상한가 26만 9천 원인데 26만 7천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종가는 26.8%가 올라서 26만 2,500원에 마감됐는데 26%의 상승률도 삼성전자로서는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부장, 로봇, 자동차, 증권, 통신장비, 2차전지, 건설, 조선 등 꽤 많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니까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무슨 말이죠?
2: 대표님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SNS에 네. 올리시긴 하셨던데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게 특히 최근에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크지는 않은데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장에서 이제 그 수급의 대체세력으로 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시장의 조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AI 수익성 관련된 논란,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그다음에 인플레 관련된 우려 등등등 이런 악재

0: 제들이 오늘 좀 많이 좀 해소가 된다. 100%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해소됐다, 완화됐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대표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 다인종목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한 이 수급적 측면에서의 큰 변동성 문제, 이게 다인종목 레버리지 잔고가 거의 이제 출시대 수준 근처로 맞습니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물론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입으셨겠습니다만 규모가 줄어든 만큼 시장에서의 변동성에 키우는 요소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상징적인 뉴스 하나 또 나왔던 게요. 그 월가의 대표적인 AI 전문 헤지 펀드가 있는데 이 청산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이 레버리지 쪽의 변동성 부분이 좀 줄어들 상징적인 신호다 이런 해석도 월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약간 뭐 좀 여담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박현준 미래에셋 회장이 지금이 바닥이야. 올해 삼성전자 하이스를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살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한 몫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40만 넘게 급락을 했다가 이게 한꺼번에 또 V자 반등 하기에는 너무 출혈이 크기 때문에 과거의 V자 패턴보다는 약간 U자형으로 단계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7천선 정도 이게 굉장히 매물벽이 두텁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방금 전에도 언급하셨는데 최근 한 달간 극심한 시장 변동성의 원인이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오늘 시작됐죠.
0: 그렇습니다.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 그다음에 매도 대금을 입금한 2일 외에 인정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단타를 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용 증권, 여기는 이제 뭐 주식 ETF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기본 예탁금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주식 ETF를 살려면, 단일 종목 ETF를 살려면 3천만 원의 예탁금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만큼 진입 장벽을 높여놨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사실은 규제안 시행 첫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두 상품들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60%, 삼성전자도 50%가 넘게 폭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니라 일부 우려도 있었는데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좀 분명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코덱스의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거는 거래량이 한참 때 평균치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인버스 두 배 상품 역시 평균 거래량 대비 한 6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던 게 일단 눈에 띄게 나타나서 규제 효과는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시장에서 변동성을 계속 키운다 그러면 또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중에 좀 립서비스죠. 그런 구두개입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고, 다만 만약에 오늘 나타난 현상, 오늘은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올 상반기 때처럼 반도체 중심으로 또 쏠림 현상이 또 과도하게 나타난다면 또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량이 정말 얼마나 줄어들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앞으로 병원을 옮기더라도 CT나 MRI 다시 안 찍어도 된다는데 맞나요?
0: 예. 아시겠지만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CT나 MRI를 여기서 찍었는데 다른 병원 옮길 경우 거기서 또 찍어야 되는 거. 그 비용 부담, 물론 뭐 그걸 다 내는 건 아닙니다만 그 비용 부담이 좀 상당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늘 내놓은 하반기 업무 계획에서 이런 의료 영상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환자들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그거를 옮긴 병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옮긴 병원에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검색을 해서 이제 또 찍지 않더라도 이렇게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을 1년에 650억이나 이 낭비를 시켰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CT 촬영 같은 거 봤을 때 작년에 94만 명이 CT 촬영을 했는데 이 중에 4분의 1인 26%가 중복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비용이 또 들어갔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MRI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들 찍고, 특히 MRI가 요즘에 그 비용에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걸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MRI를 좀 과하게 찍는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MRI도 한 14% 정도가 재촬영을 했다라고 좀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이 CT와 MRI의 중복 촬영만 해도 1년에 65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뭐 650원 다 줄지는 않겠습니다만 몇백억 이상의 건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예, 경제뉴스 브리핑, 경제뉴스 임종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기상특보.

0: 전해드립니다. 오늘 8월 1일 11시를 기해서 경기 김포, 이천, 용인 남부, 인천 강화, 전남 해남 남부, 전북 임실, 제주시 서부와 북부, 서귀포시 중산간, 충남 아산, 홍성 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연준이 점도표를 공개했다.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변했다. 같은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대체 점도표가 뭐길래 전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점도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이 만든 미래 금리 지도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미래의 적정 금리 위치에 점을 찍어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올해 말 금리는 이 정도가 적당해. 내년에는 이만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각자의 전망이 점으로 찍히는 겁니다. 점들이 높은 곳에 많이 모이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위원이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점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점도표는 연준이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 셈입니다.
2: 미국 금리 얘기인데 한국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1: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들이 위쪽에 몰리면 달러가 강해져 원달러 환율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환율 부담이 줄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도표는 금리 인하 날짜를 약속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물가와 고용, 경기 상황이 달라지면 점도표 위의 점도 언제든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현재 생각을 보여주는 힌트, 점도표.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역대급으로 변동성을 보였던 7월이 드디어 끝나갑니다. 8월에는 시장이 좀 좋아질까요?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오건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오늘 정말 시장 난리였던 것 같아요.
2: 아, 난리입니다.
1: 네. 사실 매크로 쪽 보시는 분인데 네네. 워낙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증시부터 아, 예. 오늘 여쭤볼게요.
2: 아, 예.
1: 매크로 시각에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이미 뭐 대표님께서 훨씬 더 이쪽은 훨씬 잘 아시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냥 매크로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항상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금리라는 걸 보잖아요.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무조건 빠지냐 그러지 않은 게 성장이 강하면 오히려 버티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올라도. 근데 이 성장이 양극화의 시대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성장과 비반도체의 성장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금리가 요만큼 오르는데 반도체 이만큼 성장하고 비반도체 요만큼 성장해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비반도체는 타격을 받지만 반도체는 큰 타격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타격을 받는 비반도체에서 벗어나서 반도체 쪽으로 몰리겠죠. 저는 이제 5, 6월 달에 솔림장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물론 내러티브하고 성장도 있겠지만 이 금리하고 성장하고의 관계가 약간 더 솔림장을 만든 데도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슈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그 반도체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난 게 1번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의외로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게 2번입니다. 특히 미국의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새가 하늘을 날 때에는 육상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려와 있죠. 거기 온갖 짐승이 다 보입니다. 그만큼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고공비행 성장이 고공비행할 때에는 5%라는 금리가 전혀 눈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려워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성장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고 오늘도 그 의구심이 풀렸다는 게 시장에는 폭등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지난 4, 5월하고 달라진 거는 금리가 꽤 높은 수준으로 치고 올라와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가 있다는 거 요걸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변수로 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결국에는 캐펙스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캐펙스가 늘어날 때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현금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채를 통한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죠. 금리 사이드에서 채권을 볼 때 설비 투자는 돈 먹는 하마로 봅니다. 돈 먹는 하나는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럼 시중의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금리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면은 금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금리로 끌어온 자금으로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대출 20%에 받아서 주식 투자한다면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2%에 빌려서 나가는 거하고 그러면 그만큼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도 기준이 되게 깐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쩌면은 오늘 뭐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MS하고 메타하고 뭐 갈리는 이유
1: 그쵸.
2: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저도 참 보면은 이제는 현금 흐름 자체하고 그 현금 흐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금 조달하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요 양면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 양면이 말씀드렸던 성장과 금리의 관계 그것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도 보셔야겠지만 금리도 만만치 않게 올라와 있다는 거 그걸 같이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결국 성장 이상의 금리 이상의 성장이 보여줘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2: 네, 그렇죠.
1: 성장에 좀 의구심이 생겼다고 보신 건가요?
2: 그렇죠. 이제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 성장에 대해서. 근데 이 미래 성장인 건 사실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저는 최태원 회장 코멘트 중에서 되게 많이 와닿던 게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시장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엔 수요가 준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다른 경쟁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을 말하는데 그게 애플이 CXMT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저는 상당한 좀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기노업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도 퀘스천마크를 던지는 그런 요인이죠. 그럼 굉장히 강할 거라는 성장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때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맞물려 가지고 시장에는 좀 걱정거리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사실 5단단이 오셨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네네. 어찌했던 간에 일단 어제 연준이 네. 나왔고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동결했는데 이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고 네네. 사실 만약 그 해석 어제 매파적 금리 인하였다면
2: 네네.
1: 금리 이제 매파적 동결이었다면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부정적이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했거든요.
2: 네네.
1: 총평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어떤 건지.
2: 어제 FOMC는 사실 저는 어땠냐면 기자회견 보다가 잠깐 깜짝 놀랐어요. 잠시 멈춰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의 기억이 하나 떠올라서 그랬어요. 그 옛날의 기억이 뭐냐면 이제 23년도 10월 달에 기억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케빈어시의 코멘트는 되게 간단했어요. 뭐냐면 2% 물가 목표를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죠.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2%를 못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다. 2%는 절대 소프트한 타겟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엄격하게 지킬 거고 그걸 위해 노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 내내 기자들이 물어봤던 건 그건 뭐냐면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의지는 좋은데 그래서 뭐 할 건데라고 actually 뭐 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캐비너시도 되게 답을 하는 걸 어려워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캐비너시한테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1: 네.
2: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더욱 무서운 거고 동결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양쪽에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비너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 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캐비너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오리지널 씬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죠. 원죄가 있는 게 캐비너시는 트럼프의 사람일 거야. 그래서 네. 뭔가 하나만 하더라도 아 저거는 트럼프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는 그게 사실은 이게 보도가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좀 읽힌 부분이 있었어요.
1: 어떤 부분이죠?
2: 이런 게 있었죠. 뭐냐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연준은 지난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40몇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금리를 동결하고 있었죠. 계속. 맞죠? 그런데 시장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답니다. 시장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그 높아진 시장금리가 실물경제에 긴축 효과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알아서 긴축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제가 기시감이라는 얘기 있죠. 그 언제 봤었냐면 23년도 10월 달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0: 10년은 지금보다 그때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진짜 한 번 더 가냐 이제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인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의 숨통을 끊을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성장을 흔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최종적으로 잡으면서 성장을 희생시킬 거냐 이제 이게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로리 로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 로리 로건이 댈러스 연은의 총재거든요. 네. 3페이지 잠깐 제가
1: 3페이지 볼까요?
0: 예, 보여주시죠. 예. 그 3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아 저기 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로리 로건 그 코멘트로 잠깐
1: 3페이지 볼게요. 맞습니다.
0: 아 예. 맞나요? 예. 예. 예. 예. 요거 잠깐 읽어 보면은 23년도 10월 10일 날 그 기사입니다. 한번 잠깐 읽어 보면 로리 로건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 채권 금리 상승으로 연방 준비 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연방 이 예, 펫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무언가 금리 올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1: 시장에서 알아서 작동되고 있다.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다가 로건 총재는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면 우리 대신에 경제를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추가로 긴축할 필요성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긴축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추가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리 로건은 지금 시장 플레이어들도 다 알고 있는데 매파예요. 근데 매파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23년도 10월에 금리를 올려야 되냐 이거 갖고 얘기할 때 매파 입장에서 딱 얘기하는 거죠. 올리는 게 맞는데 시장 금리가 알아서 올라가서 더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1: 여지를 준 거죠.
0: 예, 그렇죠. 요 얘기를 그대로 누가 봤냐면 메리 데일리라는 총재가 받고 파월 의장이 그해 11월 초에 있는 FOMC에서 요 얘기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죠. 그래서 그해 23년도 10월 달에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딱 5%로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그 더 이상 금리 안 올리는 거라 이걸 딱 시장이 아니까 금리가 미친 듯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4년도 초에 금융시장이 화색이 도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와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실제로 그때가 금리 인상의 정점이었고 그때 로리 로건이 선언한 게 이거였어요. 그럼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알아서 긴축을 하니까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멈춰섰던 거죠. 그게 지난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케빈어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45일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시장 금리가 알아서 올라가서 긴축하고 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상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시장 금리가 긴축을 하니까 여기서 기준금리 올릴 필요가 더 없다는 거죠.
1: 그걸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잖아요.
0: 지금. 그렇죠. 시장이 그걸 딱 본 거죠. 그럼 이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시장은 금리를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케빈어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금리를 내리면서 올려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얘기를 들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시장금리가 알아서 올라가서 작용을 하게 해주면 사실은 양쪽을 다 만족해주는 묘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23년도 10월 달에는 묘수라고 읽었는데요. 지금은 꼼수라고 읽는 것 같아요. 채권시장은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리지널 씬이 있다고. 인식 자체가 저 사람은 트럼프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해도 약간 23년도 10월하고는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23년도 10월을 잠깐 돌아보면 23년도 10월에는요. 0%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1년 반 동안 올렸어요. 거기서 대고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 8분 동안 짧게 스피치하고 막 그때 엄청 겁을 줬었잖아요. 거기서 파월 의장이 더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연준의 의지를 읽은 거죠. 실제 액츄얼리 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봐. 더 올리나 봐. 이러면서 이제 겁에 질린 거잖아요. 겁에 질리면 알아서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연준을 보면서 금리를 끌어올린 건데 연준이 딱 끌어올려놓은 다음에 자기는 쓱 빠져버린 거죠. 그때 당시 기억이에요. 그럼 사실 혹시 되게 유치한 말씀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부리 영감님 동화 기억나세요? 그걸 가가지고 이제 혹 떼어주면서 이거 여기서 노랫돌이 나오니까 도깨비들이 좋아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이 가가지고 여기서 노래 나온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속았다고 이거 붙여주잖아요. 23년도 10월에는 로리 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는 올리지 않고 쑥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채권시장이 벙지게 만들었었죠. 이번에 케빈 어시가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혹부리 영감이 등장한 거죠. 그럼 시장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얘 물가 안정을 위한 의지가 있는 거야? 이걸 본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는 올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연준이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에서 미스를 하겠네, 실기를 하겠네 이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제 보시면 단기 금리는 내려왔고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1: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잘 안 잡힌다는 시그널 아니에요?
0: 그 인식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 작용단이 있거든요. 지금 작용단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뭐냐면 권투를 하더라도요. 1회에 잽을 맞으면 멀쩡하거든요. 13회에 맞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이제 잽을 때리면 쓰러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상황에서 때리냐가 문제인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0: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에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혼외부토라고 해가지고 재정 쓴다는 얘기 잘못했다가 금리가 엄청 뛰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쵸. 지금은 채권시장의 자경단이라고 해서 함부로 돈 쓰거나 물가 안정에 신경 안 쓰고 있는 연준 중앙은행을 갖다가 지금 혼내주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민감한 시기에 사실은 케빈 어시가 가운데 어정쩡하게 껴가지고 이제 꼼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이 큰 응징을 한 거죠. 그런데 장기 금리가 이렇게 뛰어 올라오게 되죠. 그럼 케빈 어시 입장에서도 시장이 자신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대한 그 의지를 갖다가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장기금리 끌어내리려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라는 연준의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맥깔려 놔둘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9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눌러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약 60% 정도로는 반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그날 딱 보면 단기금리는 네. 안정화 되는데 장기금리는 오히려 더 치솟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네, 두려워하는 건 장기금리잖아요.
0: 그렇죠.
1: 이후에도 그러면 잘 진정이 안 된다 보시는 거네요.
0: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배센터 재무장관도 근데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는 게 저는 이 되게 모순이라고 보는 게 배센터 재무장관이 일본한테 금리 인상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왜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죠. 로직이 딱 이거예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해가지고 물가 안정을 갖다가 이루질 못하니까 장기금리가 뛴대요. 일본의 장기금리가. 장기금리 일본의 장기금리가 뛰는 게 미국의 장기금리를 밀어올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배센터는 지금 미국 금리가 내려오길 바라는데 저쪽이 일본에서부터 자꾸 문제 생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너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금리 올려야 돼.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기준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시장금리를 안정시켜야 돼.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깨뜨리고 그래서 시장금리를 내려줘야 돼. 그래서 시장금리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본인이 직접 일본에 조언해줬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은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자기들은 지금 어떤 트랩에 빠져 있는 거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기금리가 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잡는 방법은 자신들의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정도는 나와주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9월에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0: 저는 9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8월 달에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런 거죠.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져서 장기금리가 더 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깨뜨리려면 의지를 더 세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거로 뭐 세 번, 네 번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된다 이 얘기인 게 파월이 21년도 초에 이거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그때 한 세 번만 올렸으면 될 걸 갖다가 22년도에 그렇게 올렸어야 됐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케빈 어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만약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령이 살아나게 되면은 내년에 훨씬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보험적으로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워낙에 이게 스팬이 계시니까 저보다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봤던 스팬은 2004년부터 봤었거든요. 이게 점도표가 사실 찍힌 건 얼마 안 됐지만 맞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나왔을 때 한 번 두 번 올린 적은 별로 없어요. 올리면 쭉 올리고 그쵸? 내리면 쭉 네. 내리거든요. 근데 이번 점도표 되게 독특한 게 올해 두 번 올린다면 내년에는 내린대요. 그러면 점도표에서 사실 인상 사이클이 잡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잠시 올렸다 잠시 내리는 보험적 금리 인하는 있었지만 보험적 금리 인상 그러니까. 케이스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있었더라고요. 97년도 3월에 있었어요.
1: 근데 연준 위원들도 이견이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견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의 속에서 만드는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물가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관세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보고 있고 세 번째는 AI를 봐요. 근데 이 셋 다 특성이 뭐냐면 관세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매년 올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1: 줄죠,
0: 그렇죠.
1: 이제.
0: 전쟁 같은 경우도 이건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쟁도 끝나면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공급망의 불안인 거지 수요 사이드의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AI에 대해서는 컨센은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야.
1: 그쵸.
0: 그래서 조금 롱텀리 보면 얘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 관세, AI 셋 다 단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대동단결돼 있어요. 근데 뭐 어디서 관리냐면 연준의 비둘기하고 매파는 이거죠. 비둘기는 그럼 어차피 내려올 건데 내 깔려 놔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할 필요 없어 이건데 매파는 아니다. 5년간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이 5년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장전을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 이게 두려우니까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끼워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반대한 사람이 3명이잖아요.
1: 3명이죠.
0: 3명이 이제 베스 헤맥이랑 카시카리랑 메파들이에요. 그리고 로리 로건이 반대했어요.
1: 그러니까.
0: 로리 로건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요. 2023년도 10월 10일 날은 자기가 꼼수를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 꼼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보면서 와 이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제가 오해한 거네요. 저는 워시에 네. 대해서 나머지 연준 위원들이 좀 약간 이의를 제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0: 저는 패밀리 파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시 입장에서도 지금 뭐냐면 연준은 합의체 기구예요. 근데 네. 그건 트럼프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비넛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주변에 이사들이 정치화돼 있다고. 그래서 캐비넛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도 얘기를 아마 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의지가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캐비넛은 이번에도 질의응답에서 이제 그 Q&A에서도 나왔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섯 개의 TF를 진행을 해요.
1: 그러니까
0: 다섯 개 TF는 결국에는 자기 주 장으로 관철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연준 내에서 의지 어떤 리서치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연준의 매파들하고 싸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니 우리가 조사한 거라고 해야지 내 의견이 이거다라고 하면 안 통할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센데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원래 연준이 타겟을 좀 바꿀 것처럼 얘기했었잖아요.
0: 네네.
1: 여전히 그러면 여전히 연준 타겟은 변하지 않는 거로 이제 캐비넛이 말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 타겟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사실 잠깐 말씀드리면 2%를 벗어난 게 21년도 3월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 3월인데 지금 26년 7월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 연준의 프로젝션 있잖아요. 그 프로젝션 나오는 거 보면은 언제 2%로 돌아온다고 보고 있냐면 28년도 말이에요.
1: 그러니까.
0: 아, 그러면 21년 3월에 벗어나서 28년 말까지 가면은 7년이잖아요. 아, 7년, 8년이죠.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타겟이냐 이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인식할 때 그러면 연준의 물가 목표가 2.5가 됐나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는 순간 아, 연준이 의지가 떨어졌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째 인플레이션을 안고 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연장전을 가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죠. 아마 캐비넛이도 그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소프트하게 2%를 보는 게 아니라 하드하게 보는 거야 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당신은 뭘 한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케빈 오씨가 쩔쩔매더라고요. 이번 FOMC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뭐 연준에서 이제 한국은행으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고 싶은데
0: 네네.
1: 금리 인상 사이클로를 공식화한 거잖아요. 지금
0: 네, 그렇죠.
1: 시원 총재께서는 그 연이어서 이제 금리 인상 할까요?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지표를 보고 할까요?
0: 언제 GDI 얘기도 하셨고 GDP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게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원래는 8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하는 창립기념일부터 이제 강한 메시지를 그 이전부터 주셨어요. 5월 달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기다릴 이유가 없구나. 예고를 하고 기다릴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7월 달로 땡겨줘왔고 이제 왜 시장에서는 지금 연속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코멘트를 그런 코멘트를 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코멘트인데 반도체의 주가보다는 반도체 가격을 봐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좀 둔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연준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패드 풋을 해주려고 맞습니다. 들어오는 그런 로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냐면 반도체의 주가보다라고 했잖아요. 반도체의 가격을 보라고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은 이례적으로 높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출 물가로 디플레이터만 보면은 13% 14%가 나와요.
1: 맞아요.
0: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도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명목 GDP 같은 걸 계산을 할 때 사실 우리는 CPI로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에다 CPI 더하면 실제 성장률이 한 3.8 정도 나온다고 치고 CPI가 한 3%면은 6.8 정도가 명목 성장률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독특한 건 CPI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거지. 뭐 저희 대표님도 자녀분한테 야 저기 저 어디 저 마켓 마트 가가지고 반도체 사와라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1: 네.
0: 마트에서 저 HBM 좀 구해와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HBM 가격을 못 만나요. 반도체 가격을 못 만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바이어는 다이렉트로 만나죠. 그 가격이 지금 엄청 뛴 거거든요. 그러면 3.8%라는 우리의 명목 그 실제 성장률에다가 수출 디플레이터로 해서 수출성 물가를 더해버리잖아요. 13%를 더하면 3.8에 13을 더하면 거의 17%가 나옵니다.
1: 그러니까
0: 이거 제가 본 스펜 중에는 70년대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뭐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니죠. 저도 예. 사실은 이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네.

0: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트리클 다운 돼가지고 내수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공급망에 불안하고 유가에 상승하고 환율의 상승에다가 소득의 증가로 붙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의 주가보다는 반도체의 가격을 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반도체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크게 우려가 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연속으로 갈 수는 있죠.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제 시장을 잠깐 보시면 이제 오늘 말고 연 이틀 시장 잠깐 보시면 주가가 크게 밀렸잖아요. 주가가 크게 밀릴 때 금리가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단기 금리도 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조금 생각한 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과연 연속 인상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저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연속 인상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한 번 떼고 인상을 해서 예를 들어 10월에 간다. 그렇게 해도 어쨌든 연내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팩트일 것 같습니다.
1: 정말 속내가 궁금한데 네네. 현재 한국은행 스탠스가 좀 약간 좀 강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0: 저는 강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일본하고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엔화가 약세잖아요. 네. 왜냐하면
1: 일본 여행 가려고 원엔 해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0: 그렇죠. 되게 싸졌죠.
1: 우리가 굉장히 세게 나가는 거예요.
0: 그렇죠. 이 잠깐 보시면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이에요. 할게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민기적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생각해보죠. 지금 환율이 고환율이 됐잖아요. 물론 과거하고 고환율의 의미가 다르다.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해외 투자도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높아지면 첫 번째 문제가요. 고유가하고 맞물리게 됐었을 때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데 그거는 서민 경제에도 타격을 주죠. 물론 자산가한테도 타격을 줘요. 그렇지만 자산가들은 달러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민 경제는 달러 자산이 많지 않죠. 그러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압력은 양극화를 키우는 요인이 돼요.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잘 돼서 좋지 않습니까? 맞는데 수출이 잘 되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도체를 직접 만나지 저 HBM 구경한 적이 없어요. 실물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수출 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수입 쪽에서는 물가의 상승이라는 악재로 다가오게 되죠. 결국에는 원료를 수입하고 에너지를 쓰는 거는 자영업이나 내수 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율의 상승이 결국에는 양극화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환율을 잡아야 되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그럼 환율 상승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잠깐 슬라이드를 좀 하나만 볼게요. 슬라이드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어디가 높아야 될까라고 보면 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낮아야죠. 우리가 신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요. 이 슬라이드에서 빨간 선은 한국 기준 금리예요. 파란 선은 미국 기준 금리고 2010년부터 그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웬만하면 미국 금리보다 높아요. 근데 중간에 2018년부터 19년까지 1년 동안 역전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위로 올라온 거죠.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적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역전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오래 간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잠깐 보시면 22년도 이후를 보시면요. 파란색 미국 금리가 하늘에 떠 있는데 우리가 그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둘의 금리차가 벌어진 게 꽤 오래됐어요. 4년 됐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이거는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서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 매력 이자 매력이 높으니까요.
1: 금리차 때문에 그렇죠. 환율 영향이 있었다 보시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여러 가지 예. 영향이 있겠지만 예. 그럼 이제 금리차가 벌어졌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금리차를 좁히면 되잖아요. 예. 근데 금리차를 좁히려면 미국한테 전화해서 금리 내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 전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그럼 금리 올리면 되잖아. 못 올리는 이유가 간단하죠. 왜냐하면 22년 이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성장의 모멘텀이 달라요.
1: 그럼요.
0: 미국의 성장은 3.5를 견디거든요.
1: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성장이 나오니까 올릴 수 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3.5를 테이크했다면 예. 내수가 박살났겠죠. 그러면 환율의 안정을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내수가 박살날 수 있죠. 고금리 때문에. 그럼 이제 한국은행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내수의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대신에 환율의 상승을 용인할 거냐. 그래서 사실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잠깐만 보시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는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박스에서 장기 횡보했어요. 12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1,160원, 70원이라는 환율이 편안했죠. 근데 22년 이후에는요. 환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꾸준히 올라가는데 저렇게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디폴트 값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

0: 속에는 고환율에 대한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쉽사리 안 내려와요.
1: 해외에서도 돈 안 갖고 들어오고 그렇죠. 기업들도 다 밖에 놔두는 그렇죠. 거죠.
0: 그 현상이 더 강해지게 네. 되면 계속해서 양극화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죠. 근데 브레이크를 걸려면 금리차를 좁혀야 되는데 걱정되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 대표님이 제가 할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기회죠. 그렇죠. 성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 의지를 좀 강하게 불태우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는 총재 코멘트 들어보면 거기에 나타나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5월달 금통위에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는 총재 코멘트가 이건 뭐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펀더멘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서 이거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불태우시더라고요. 그러면 금리보다는 환율을 테이크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리를 끌어올려서 환율의 안정을 테이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환율의 안정을 테이크하는 순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서민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또 던지니까 딱 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고통은 맞는데 물가가 꾸준히 올라서 나타나는 고통보다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오히려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1: 전부 다 뭐 하이스 ADR 발행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국은행이 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ADR이 뭐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하나 말씀드리면 WGBI 자금이 지금 10조씩 들어와요.
1: 맞아요.
0: 하이닉스 자금 들어오는 게 지금 두 달 동안에 나눠서 들어오는 게 제가 알기에 30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0: 260억인가요? 70억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는데 그게 8월 달까지 나눠 들어와요. 근데 이미 우리가 10조 원 정도면 80억 달러, 70억 달러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한두 개로 때릴 수 없으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ADR도 있고 WGBI도 들어오고 여기 한은의 의지까지 감안이 되면 이런 것들은 환율을 갖다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1: 듣고 보니까 신영성 총재님이 굉장히 능수능란하신 거네요.
0: 이제 뭐 저는 근데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환율의 네. 안정을 가져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예. 딱 이 타이밍에 딱 했다는 게.
0: 요즘 저 세미나 하면 1,400원은 높은 환율인가요? 낮은 환율인가요?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1: 환율 순식간에
0: 갈려요. 사람들의 네. 의견이 많이 갈려요.
1: 아 네. 근데 제가 네네. 요새 좀 불편한 게 네네. 과거에는 원화, 엔화가 좀 동조화였었는데 엔화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네, 오늘 그렇죠. 좀 변했지만.
0: 네네.
1: 이거 슈퍼엔저 이유는 뭐죠?
0: 지금 네. 가장 큰 이유는요. 통화정책에 대한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리요. 뭐가 있냐면 사람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30년간 머물렀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엔강세 때 일본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엔강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세겠죠.
1: 미국이 강제로.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너무 센 거예요. 실제로 2010년도 11년도에도 동일본 대진일 때 엔강세 왔거든요. 그때도 힘들었었어요. 그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엔약세가 이제 너무 그게 달아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엔강세로 가기는 싫은 거죠. 그리고 이학물고 한번 엔강세로 가려고 했던 게 24년 8월 5일이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로 하루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3% 무너지는 걸 맞아요. 봤어요. 그거 보면은 빠르게 진행하는 이학물고 가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사람은 과거에 천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아갈 때 되게 무서워져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때도 세게 가는 게 아니라 올리기 전에 예고편을 다 틀어요. 그런 다음에 올리면서도 이게 올리긴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되감을 수 있고 아프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혼을 내도 이런 식으로 혼내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를 갖다 많이 힘들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다카이치 산하의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재정을 쓰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화정책의 의지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엔약세 기조를 갖다가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대표님께서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 같아요. 금융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은 한쪽 극단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반대급부가 생겨나요. 이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도 엔화 달러엔이 73엔까지 빠졌거든요. 엔화는 영원한 강세다. 디플레이션은 엔화 강세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등장한 게 아베입니다. 아베가 결국에는 엔약세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무한정으로 풀잖아요. 그걸 미국도 용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엔약세가 어느 정도 극에 달했다고 하면은 반대급부가 무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좀 해보고
1: 최소한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도 일각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또 뭔가 좀 변화를 좀 엔캐리 청산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그럴 가능성 매우 희박하죠.
0: 그러니까 24년 8월에는요. 참 독특한 게 네. 일본이 금리를 등떠밀려서 올리는데 그때

0: 하필이면 미국이 혹시 기억나세요? 샴의 법칙이라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샴의 법칙을 갖다가 제가
2: 엄청 유행이었죠.
0: 대중 유튜브에서 들은 건 처음인데.
2: 죄송해요. 저도 그걸 했었죠.
0: 그러니까 이 샴의 법칙은 저는 이제 저기 통화정책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건데 와 그러니까 샴의 법칙은 뭐냐면 미국 일본 금리가 등 떠밀려서 올라가는데 미국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게 한꺼번에 딱 덮쳐오니까 거대한 NK리 청산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이 이게 참 아다리가 맞는다는 표현하잖아요. 그때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참 이례적인 케이스겠죠.
2: 오늘도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지나쳤던 그때 그 특별한 사례를 지금 자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그렇죠. 중앙은행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이 나올까.
0: 그런데 그날이 일본 중앙은행은 바로 이틀 만에

0: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계속 장고를 하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되는데 그 악수가 대표적으로 실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금리를 0에서부터 1%까지 올렸는데도 엔약세를 못 잡고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저 마지막으로 원래 우리 5년 단단님을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항상 여쭤보는 게 자산 배분을 여쭤보고 사실은 이런 거 안 묻고 그러니까 짧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식 얘기 말고 자산 배분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0: 아, 저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한쪽 쏠림이 너무 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조금 또 쏠림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너무 공자님 말씀 같지만 지금은 좀 넓게 펼쳐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컬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년간 흘러왔었던 것처럼 반도체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만큼 톨러런스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만큼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가는 게 현명한 전략일까? 지금은 좀 넓게 펼쳐가는 전략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조언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아다이란

0: 하지만 단기채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금리라는 게 올해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사이클이에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건용 신한 프리미어 패스트파인더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8월 1일 11시를 기해서 경남 밀양, 의령, 창녕, 진주, 울산 동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주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로그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자꾸 손이 가는 김밥 꽁다리, 낼름 먹기 좋은 꿀떡, 양념에 재워둔 돼지갈비, 솥에 진탕 끓여놓은 곰탕. 이 중에서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낼름과 재어둔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낼름입니다. 낼름은 혀 손 따위를 날쌔게 내밀었다 들이는 모양이란 뜻의 부사, 날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재어둔은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두다를 뜻하는 동사 재다의 활용형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꽁다리는 짤막하게 남은 동강이나 끄트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담배 꽁다리, 연필 꽁다리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탕은 실증이 날 만큼 아주 많이라는 뜻의 부사로 돈을 진탕 써버리다, 술을 진탕 마셨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경남 양산이 41.4도까지 올라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양산은 오늘까지 사흘째 40도대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경남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실제 기온 39도 이상, 거의 40도 안팎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분 섭취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가 정점인 오후 시간대에는 꼭 수분 섭취해 주시고요. 그늘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의 기온이 35도를 넘거나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김해도 39.8도까지 올랐고 경상권의 기온은 거의 38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밤에도 전국 대부분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5도 이상의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오후 시간대에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도 어느덧 아흘에 연속 열대야인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 가능성이 커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부산 26도로 예상되고요. 대부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양산도 내일 40도까지 오르고 서울도 34도까지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오후 1시 40분에 41.4도까지 치솟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국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나온 41도였습니다. 양산 관측소의 낮 최고 기온은 사흘 연속 40도를 넘으며 극한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이 또한 통계에 사용되는 관측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무더위 속에 충남에서 온열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아산시 배방읍 철도 관련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호흡곤란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쓰러진 남성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의 온열 질환 환자 수가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병원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56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집에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기저 질환을 앓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신청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지진의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현 재해당국에 따르면 8만 가구의 수돗물이 끊겼으며 4,500 가구에선 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390개 대피소에 9천여 명이 대피 중이며 열차 운행은 재개됐지만 고속도로는 여전히 폐쇄 중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자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경기도 김포시 등 일부 투표소에 투표자 수 오기입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수정하지 않고 임의로 통계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또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하나의 일련 번호가 투표지 두 장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포착하고 송파 선관위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은 신청인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선 현재 14만 명이 신청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190건이 넘는 국내 민사소송, 미국 집단소송 등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환자가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일명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의 지분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피파가 강행할 경우 피파 주관의 모든 대회 출전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축구 수호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도 넘게 치솟은 데 이어 주말과 휴일 내내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 악법, 이재명 대통령 위한 맞춤형 입법이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통과에 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안건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1일 최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변동성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전당대 최고위원 출사표 던진 최민희 의원을 전화로 만납니다. 전당대 쟁점 현안과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당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강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 중에 이 정강재 대변인이 잠시 주가 급등락이요?
3: 아니 하루에 네. 코스피 종합지수가 17% 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개별 종목도 예. 과거에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지금은 30%지만 근데 개별 종목도 15%가 오르면 한때 그 상한가였는데 네. 코스피 지수가 지수 전체가. 17%가 올랐다는 건 저는 글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1: 그래요.
3: 앞으로 한국 증시 사상 코스피 지수 자체가 17% 오르는 게 미국에서는요. 네. 다우 지수가 3%포인트만 그러니까 3%만 떨어져도 폭락이라고 합니다. 폭락. 3% 오르면 폭등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1: 변동성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3: 아,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 시장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 이 정도 장세는 이건 워런 버핏이 와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4: 어제만 해도 뭐 네. 공포가 너무 심했는데 오늘은 뭐 거의 천국 비슷하게 바뀌어가지고 아 이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죠.
1: 다음 주는 또 네. 어떻게 될지 네. 가봐야 알죠. 네.
3: 제가 그 지난 수요일에 네. 어디 방송을 하면서 좀 자유로운 방송이라 네. 아 이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이 역사상 저점이다.
1: 네.
3: 이 정도면 나라면 열 주라도 사겠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1: 네.
3: 아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아서 아주 상당히 다행이네요.
1: 최태원 회장이 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3: 아 저는 최태원 회장이 산다고 발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에서.
1: 아 그렇구나.
3: 네. 이게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1: 네네.
3: 올해 뭐 삼성전자가 벌써 250조를 벌었고 SK.
4: 아니, 그래서 어제 그 어제였어요. 그 수요일이 아니고.
3: 아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다.
1: 방송에서 최태원 사기 전에 네. 아 얘기하셨구나. 잠깐 이거 정치 토크죠? 정치 토크.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워낙 이 주가가 이슈라 우리가 잠시 얘기 나눴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때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쯤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개혁의 마침표다 이런 표현도 쓰곤 하는데 이동호 최고위원 네. 오늘 보안수사권 폐지 어떤 의미라고 평가하십니까?
4: 그 주마등처럼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것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제가 뭐 몇 년 전에 김학의 차관 성 뭐 여성 뭐 성 상납 받고 근데 그 영상까지 다 나왔는데도 검찰이 그 사람을 빼주는 걸 보고 야, 저 검찰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지나갔고 또 별로 얼마 지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뭐 관련해서 저것도 빼주고 할 때 그리고 검찰총장이 인사 패싱 당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청와대 하명으로 그냥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분개하고 이런 검찰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역사적인 어떤 문을 지금 좀 닫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고요. 어쨌든 정치 검찰의 행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선출직 권력자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마구 그냥 칼을 휘둘렀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못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뭐 중수청으로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관이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우려점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정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정광주 대변인.
3: 저는 지금 그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 검찰총장의 인사 패싱 이게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안수사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없애는 것은 보안수사권입니다. 보안수사권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없어서 문제가 될 사안들은 굉장히 많은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6개월 1년 이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라는 아마겟돈의 초입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검찰청 폐지한다고 해서 지난해 폐지 법안 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검찰을 만들고 공격하면서 구호처럼 외쳤던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엔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100번 양보하면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안수사권은 왜 그걸 없애려고 하는지 많은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두고두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왜 잘 이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3: 여기는 지금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검찰은 어떠한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라고 마련한 게 보안수사 요구권이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수사권의 숫자도 지금 검찰청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원은 어디서 시작됐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검찰개혁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됐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요. 2018년 19년이 우리나라에서 정치검찰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때 언제냐. 조국범 그 민정수석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활용해서 정적 제거에 정치검찰을 활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기 부인 성격에서 아이 빨리 그러니까 우리 그 검찰의 수사권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또 그럼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기 이제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정치 검찰의 폐해 이런 부분들은 뭐 공감하는 여야가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을 악마화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4: 아니요. 이제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거의 뭐 여야의 어떤 지도자급으로 지금 올라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윤석열 쪽은 다 용서해 주고 이재명 쪽은 뭐 실오라기라도 하나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냥 다 잡아들이려고 하고 그 주변에 압수수색 당하고 뭐하고 한 사례들 이런 대장동 백현동 뭐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건들이 사실은 그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 장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잣대에서 지금 법이 형평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보다는 누군가 딱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 주변부터 해서 다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런 검찰의 칼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민주당에 많이 쌓였던 거예요. 거예요. 그건 뭐 국민적으로도 그런 공분들은 함께 이 쌓여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명분 삼아서 결국에는 선거 때도 이런 것들 다 공약으로 내걸고 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연히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 피해가 혹시라도 이게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생겨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좀 챙겨서 애프터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들이 국민 생활 내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 챙겨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1: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막판에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많고 국민 여론도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절반을 넘어서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막판 고민을 했는데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시각을 볼 때 이거를 다시 되돌렸을 때 당내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민생과 어떤 당심과의 괴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 사례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가의 리더가 이걸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여튼 뭐 그 파장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3: 앵커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셔갖고 네. 제가 거기다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1: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3: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합니다. 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인기가 왜 없었느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선택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라크 파병 문제.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아 이거 국익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응해야 한다라고 해서 파병했고요. 한미 FTA도 당시에 뭐 송영길 의원, 당시에 뭐 안희정 뭐 이런 분들이 다 반대했어요. 유시민 작가도 아마 그때 제가 생각해 반대했었을 것 같은데.
1: 근데 송영길 의원은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3: 마지막에 그때. 그런가요? 예. 어쨌든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택한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 똑같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국가적으로는 그걸 존치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절대 다수. 그렇다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지지자들이 반발하더라도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8월 17일 전당대회와도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감히 노무현 정신을 민주당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막판에 또 논란이 좀 크게 된 부분이 공소 기각 사유 추가한 겁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거고 공소 기각은 판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이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 제기됐을 때 이럴 때 공소 기각할 수 있다. 판례에 있다고 했는데 판례에 있는 거를 굳이 어떤 그 법안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의심을 받는 부분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부분 그 재판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대법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부분 임기 중에 저기 그 임명을 하게 되고 어떤 판사들의 진용이랄까 이런 것도 좀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이 이게 혹시 나온 게 아닌가. 자,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욱 최고위원님.
4: 아니, 뭐 이게 긁어부스러움을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또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공론화 작업이 좀 덜 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뭐 이거를 굳이 만들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판례에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 판례에 따라서 재판 판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조항들을 만들어서 긁어부스러움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도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비판의 어떤 점대로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재판에 이거를 뭔가 껴넣어가지고 판사들을 뭐 압박할 요량으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병합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법안이. 법안이 박은정 의원 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김용민 의원 안도 있었고 뭐 김승원 의원님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병합돼서 그걸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왜 그 서울시 간첩 그 유우성 네. 간첩 조작 사건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나 명백하게 검사들이

비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따라서 애초에 원인무효 행위가 있었는데 법이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당시 김용민 의원이 변호사였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애초에 원인 자체가 오염됐다면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건 그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리고

0: 약간 오비락 비슷하게 지금 돼가지고 실제로 공격의 빌미가 된 것도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이거를 뭐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 나중에는 뭐 다시 한번 또 일어나겠죠.
1: 네. 정광희 대변인.
2: 공소기각이라는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없는 게 아니에요. 327조에 있습니다. 여섯 네. 개의 공소기각 사유를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개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시킨다는 거잖아요. 거기 첫 번째가 재량권의 현저한 이탈이고요. 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기각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여섯 개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걸러져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개를

0: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혜택을 1호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진행 중이진 않지만 임기 끝나면 재판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했었던 거예요. 공소 취소. 그러니까 행정권 안에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특검 통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니까 6.3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여론이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보루수단으로 사법부에서도 이 공소 기각 조항을 만들어서 이 문을 넓혀놓으면 문이 넓어지면 당연히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을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 법이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기인한 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1: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플랜 A가 공소취소고 플랜 B가 연임개헌이고 플랜 C가 공소기각이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여튼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 정부 여당의 행위랄까 어떤 입법이랄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좀 그 오비락성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자, 정성호 장관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이제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누구죠? 그 판사 출신 김태규? 김태규 의원.
0: 네, 김태규.
1: 필리버스터 하고 나니까 잘했다고 해서 아 얼마나 본인이 고충이 심했으면 잘했다 했더니 정성호 의원은 아유 뭐 수고했다는 취지였다. 이건 뭐 내가 여기 보안수사권 지금 이런 식으로 여권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뭐 거부권을 행사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국회가 책임지는 게 맞다.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 아마 이게 그 정성호 장관이 강경파들이 아마 그 후크하는 조금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그 제도를 설계한 국회가 책임지는 게 맞다. 면서도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는 공직기강의 문제.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개정안의 초기 정착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집행하는 장관이나 그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제도가 잘못 설계돼 있어서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하려 그래도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김용민 의원은 아 그 뭐 제도 그 이행의 묘가 있어야지 그 잘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이거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현실을
2: 이게
1: 나타날까요?
2: 만약에 잘못 설계됐다는 것이 추후에 드러나게 되면요. 뭐 민주당은 아마 괴멸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자이므로 대통령께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정치적 무게감들은 이거를 만드신 분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셨던 주도하셨던 분들 역시도 아마 개인적인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에서 다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께서는 지금 현직 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민주당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지금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여기서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한 배를 탄 상황인 거고 또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뭘까? 예, 이 다른 어떤 또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0월 2일 날 중수청과 공수청이 출범하는데 이 법안에 따른 정합성을 이 실무적으로 메꿔 가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진짜 실무적으로는 이사 가야 되고 책상 어디다 배치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까지 좀 매듭을 짓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정광인 대변님. 네,
0: 우리 앵커께서도 어렸을 때 조립식 로봇 같은 거 만들어 보셨죠?
1: 그렇죠.
0: 뭐 조립식 그렇죠. 로봇 탱크 예. 이런 예, 거.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이 설계도를 따잖아요.
1: 네.
0: 설계도대로 뭐 1번 어디다 붙이고 2번 어디다 붙이고 이렇게
1: 그렇죠.
0: 한단 말이야. 근데 설계도가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그거 잘 붙이려고 해도 거기에 맞습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손을 힘을 써갖고 어그러지면 조립식이 망가져요. 저는 이 설계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것에 대해 그게 됐었을

때 형사사법 시스템에 분명한 구멍이 생기니까 법조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 모임, 민변이죠. 네. 그동안 민주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거수기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여기서도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

0: 이 그 씻을 수 없는 업보를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 지금 또 필리버스터 진행 중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패스트트랙 패스 아우 이게 패스트
2: 주말이 트랙. 돼가니까 발음이 잘하네. 패스트 트랙
1: 신속 처리한 건 심사 기간을 본래는 최장 330일이었는데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자 심사 단축.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아니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좀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330일이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1년이잖아요. 정권 운영은 지금 5년인데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 지금 1년씩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말에 맞게 좀 옮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의 패스트 트랙 이것이 오히려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네. 장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발목 잡는 측면들이 강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활용하면서 오히려 이제 법안 통과나 이런 것들을 저 뒤로 미룰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혹시라도 여야가 또 뒤바뀔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단점이 또 드러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공격하는 입장이었다면 네.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또 입장이 어떨 것인가. 근데 이거는 뭐 평등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당일 때도 있고 또 야당일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야당이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여당에서 활용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뭐 서로가 겪게 되는 일들은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정광재 대변인.
0: 사실 뭐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민의다. 2024년 당시에 민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석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지금의 민의냐 그건 또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뭐 2024년에 받은 선택을 기준으로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2024년 사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최종 득표율의 차이는 얼마였냐면 5.6%인가 그랬습니다. 5.6%면 100명 중에 3명만 민주당 찍은 사람이 국민의힘 찍었잖아요. 의석수가 완전히 바뀌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선거 구조에서 완성된 180석이라는 거대 여권의 힘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게 진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본인들이 소수 야당일 때도 많았어요. 2016년 전에는 계속 소수 야당이었습니다.
1: 네.
0: 그때는 뭐 법사위원장 죽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법사위원장 같은 거 다 받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지금은 전혀 옛날 생각 안 하는 모습에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1: 네.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 비리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반부 문재인 윤석열 계속 10년째 공석 상태였는데 이제 새로 뽑는다는 건데 일단 최길수 변호사 어떤 분이에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3: 뭐 이분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했던 감찰 분야 전문가로 네. 일단 알려지고 있고요. 뭐 광주지검에서 특수부에서 부장검사 하셨고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뭐 이렇게 역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치를 취하는 뭐 적임자로 이제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데
1: 네.
3: 저는 이게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있다가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화됐었어요. 원래
1: 이석수.
3: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네. 네.
3: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사문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둔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뭐 감옥 갈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애초에 예방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했었던 것이고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행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들 역시도 뭐 상당히 긴장 상태로 절대 부정부패에 노출되지 말고 실행하지도 말고 이 국민의 국립 인복을 향해서 열심히 일만 하자. 뭐 네.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정광대 대변님.
0: 네.
1: 국민의힘도 추천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0: 아니 지난 4월에 예. 이미 국민의힘이 예.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강지식 변호사라는 분을 추천했어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런데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 감독하도록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동안 우리 대통령제 시스템 하에서 친인척 비리로 인해서 정권이 흥망성쇠 흥은 아니고.

0: 네. 다 쇠만 겪었는데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한 사람을 뽑는다면 적어도 그런 부정 그 비리가 있었을 때 정확히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비판적 관찰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야당 추천한 사람 뽑았냐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반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해서 뭐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야당 추천 그 정도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잘 돌아가지 않았던 거잖아요. 여당 추천한 특별감찰관을 두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 보수 정권이 두 차례나 위기를 겪은 거잖아요. 그럼 반면교사로 민주당은 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 정말로 야당 추천하는 인사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위기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편한 사람 추천한 거죠 이번에 또.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35분 정도 걸립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 3차로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평소 금요일보다 많이 막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에서 청주까지 밀리고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까지 15km 정체입니다. 이후로 경기권에서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막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그 사이 잠원나들목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총 40km 막히는데 덕평에서 용인까지 가장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회 과방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과방위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진숙, 김태규였는데 김태규는 자기 판사 출신이니까 법사위 가고 어떻게 보면 전국 찾아간 거예요. 이진숙 이제 언론인 출신. 또 방송통신위원장 과방위를 왔는데 여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과방위원 보임이 이해충돌이라는 게 여당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죠? 이동 최고위원님.
4: 아니 이제 과방위원을 했었으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뭐 사적인 이해관계가 다 작동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상임위에서 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뭐 견제 혹은 잽 이걸 날리는 건데 뭐 저는 그냥 뭐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레드카펫 깔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잽 날리는 것이고 견제하는 거죠. 그런데
1: 당신의 판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방해하고 다리 걸고 태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예, 뭐 의뢰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전에 나경원 의원 뭐 법사위
1: 간사한다 그럴 때
4: 예, 간사한다고 할 때도 뭐 이제 그랬던 거고.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분상 뭐 이런 상임위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정당에서 알아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추천해서 들어오면 뭐 국회의장이 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당에서 뭐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해관계를 걸고 넘어지면 글쎄요. 지금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 다 이해관계자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일했거나 막 그 관련된 특히나 법사위는 더더욱 그렇죠.
1: 이진숙 의원도 네. 아마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은 네. 나가야 될 거다. 지금 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있습니다.
4: 논리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그냥 견제의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그 견제면서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진숙 의원의 약간 투쟁성이라 그럴까 싸움딱 기질이라 그럴까 이런 거 플러스 그렇다면 와가지고 당신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게 우리가 판을 깔아줄 수는 없다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감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0: 그렇죠. 본인이 그 방통위원장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사실 제가 올 초에 이준숙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고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으니까 사석에선 제가 그 대구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돼서 과방위에 가서 본인 전공대로 한번 그 잘 싸우시는 게 정치적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제가 조언을 드렸었는데
1: 본인한테 직접 어드바이스 예. 한 거예요?
0: 근데 예. 제 그 조언이 안 통했는지 대구시장을 끝까지 고소하셨죠. 어쨌든 뭐 돌고 돌아서 국회의원이 되시긴 했는데 과방위에 가서 활동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평생 언론인이었고 또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방송통신정책을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최고의 방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전공 따라서 간 건데 뭐 이해충돌 문제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1: 이해충돌 피고발 그렇죠. 뭐 이런 거.
0: 그 이준숙 의원이 아주 그 투쟁력이 강하잖아요. 바로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 의원 이런 이 이해충돌 문제 때문이라면 3, 40명은 지금 상임위 떠나야 된다. 내가 다 찾아보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기본으로
0: 그렇죠.
1: 해서. 예.
0: 뭐 대장동 변호사가 법사위원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다 이해충돌입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전 상대 정당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국민의힘에서 전반기에
1: 네.
0: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걸 안 받아줘갖고 법사위 얼마나 파행 겪었습니까? 그런 거 고려하면 이런 정도의 상임위 배정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이준숙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자, 여하튼 뭐 약간의 기싸움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각 당에서 그 보임하는 거, 저 상임위원 보임하는 거 이거는 각 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대로 큰 하자가 없다면 지금까지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아마 관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볼게요. 일단 정청래 후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바로 평가를 했습니다. 역사적 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 가장 먼저 이 소식 전하고 싶다. 검찰개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보완하겠다. 자, 이게 사실 좀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정청래 후보잖아요.
4: 그렇죠.
1: 그죠? 네. 근데 이제 여튼 이게 이제 쟁점은 안 됐기 때문에 이로써 정청래 후보가 이 현안으로서 득을 볼 여지가 그래도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없다?
4: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 그래요?
4: 같은 대부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후과가 있다면
1: 네.
4: 그것에 따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자기 양심적으로 다 이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통과된 마당에 저 역시도 당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미진한 부분들도 제 눈에도 많이 보입니다.
1: 네.
4: 근데 진짜 이 일을 당하는 뭐 저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정말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추후에도 뭔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바로 보완 입법을 하든 아니면 시행령을 바꾸든 어찌됐건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4: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번 건이 제가 볼 땐 처음에는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입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어쨌든 일단락이 된 부분이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오늘 보니까 김민석 후보는 강원도 찾았고 송영길 후보는 전남 광주 걸쳐있는 무등산에 노무현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산행을 했다고 하네요. 여하튼 각자의 일정은 소화를 했고 이번 주말에 첫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충청권입니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연설의 차례로 열리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처음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초반 판세는 가늠하게 되죠. 이동학 최고위원님께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충남 금산 출신인가요? 정청래
4: 네,
1: 후보가?
4: 금산.
1: 충청도 고향인 유일한 후보인데 그런 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4: 아니 저는 그런
1: 별로?
4: 아주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네. 고향이라는 거는?
4: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인천에서 압도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나와야 되고 서울에서는 뭐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반씩 나눠 가져야 되고 그게 그 고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우호적으로 내가 이 고향 출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그 고향이어서 또 찍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미미할 거고 네.

0: 큰 틀에서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뒷받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제가 볼 땐 더 다른 내용들이 잣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첫 어쨌든 경선 발표 순회 경선 발표니까 기선 제압하는 데는 충청권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0: 기세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날에 또 부울경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과 나타나는 영향이 그다음 주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1: 그래요. 자 초반 기선 제압. 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2: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이 이번에 152만 명이라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이 충청권 비중이 10% 조금 넘는다고 제가 파악했는데
1: 네.
2: 정치인들에게 아무래도 지역 출신이 어디냐 이거 중요하죠. 뭐 이게 저는 영남 호남 못지않게 충청권에서도 네. 일부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적어도 이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앞서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기세를 바탕으로 최종까지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네. 토요일에 발표되는 충청권만 놓고 보면 1순위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어쩌면 5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예상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1: 자, 첫 TV 토론 이제 며칠 전에 했잖아요. 네.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0: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그 야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분열의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악담을 퍼붓는데 토론회를 보고 저는 그러한 우려가 싹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격조 있는 토론이었고 이 세 후보 간의 뭐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아 저분들이 상당히 깊은 내공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끝나게 되면 실제로 본인의 지지자들이랄지 아니면 뭐 국민들에게 좀 소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뭔가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앞으로 통합의 길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우려를 부식시키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 자. 신천지에 대한 얘기 안 나온 것도 좀 예. 특이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대표님.
2: 저는 뭐 일단 세 번의 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토론회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좀 점잖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뭐 익사이팅한 면도 없었고 서로 치고받는 뭐 어떤 인파이팅도 없었고 그래서 다소 시시한 그 토론회였다고 생각하는데
1: 네.
2: 2, 3라운드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결과가 내일 나오잖아요.
1: 네.
2: 이걸 바탕으로 각 후보들 간의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굳혀진다. 아니면은 여기서 더 벌려놔야겠다라고 네. 굉장히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껴도 썼던 뭐 비밀병기 하나씩은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2: 근데 이게 원래 뭡니까 이게 처음에 친구들끼리 내기하잖아요. 뭐 술 먹다가 뭐 한 대씩 때리기 그러다가 계속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감정 실리다가 마지막에 정말
1: 뭐 힘을 실어서
2: 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라운드가 될 때면 아무리 당내 선거라고 하더라도
1: 네.
2: 굉장히 좀 거칠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자, 이건 짧게 내일. 탁현민 씨가 진행한 유튜브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출연한다고 합니다. 자, 또 비슷한 요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예상은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까요?
0: 글쎄요. 가운데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당원들이 있을 것 같고
1: 네네.
0: 그다음에 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왜냐하면 국민 포션이 30%가 있기 때문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미 선택하신 분들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한 소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게 확장적인 어떤 뭐 이 제스처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1: 네.
0: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어떤 주장들이 나오냐.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1: 네. 정광재 대변인.
2: 유시민 작가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등판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본인이 그동안 했었던 그 여러 가지 론들 있잖아요. 뭐 ABC론부터 재건축론 그다음에 뭐 어물전 비린내론
1: 네.
2: 이것들이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1: 그래요.
2: 거예요.
1: 예.
2: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말들이 그 정청래 후보에게 굉장히 그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
1: 그

0: 사실은 연임 개헌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얘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1: 사실
0: 들어요.
1: 사실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론을 얘기할 때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 논리적 비약들이 몇 개로 채워지고 있어요. 뭐 공소 취소라든가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친명계 일각에서 자꾸 얘기 군부를 떼는 거 그런 면이 부각되니까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이 아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제 알아채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나와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비판할 것 같고
0: 네.
1: 8월 17일 전에 그 이제 호남과 수도권이 지금 제일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지역 경선을 앞두고 한 번 더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0: 이동호 최고위원님.
2: 네.
0: 자 이번에는 축구협회 청문회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2: 주목했던 거는 이거 왜 했지? 총체적으로 이걸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0: 준비가 부족했나요?
2: 축구협회도 이미 추락돼 있는 상태였는데 국회마저 그냥 추락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다뤄졌던 사안이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했던 사안인지 예, 그런 게 좀 그렇고요. 그 중간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 주고받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0: 정몽규 회장하고.
2: 예, 예. 그리고 그 완전히 고개를 숙이는 듯한 앞에서는 뭐 호통을 쳤지만 뒤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자존심에 좀 상처를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그런 기업인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뭔가 지역의 현안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기업이 어쨌든 돈이 많고 투자를 뭐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앞으로 이분이 의정 활동하는 내내 과연 정몽규 씨의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까지 좀 볼 요량입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0: 네. 네. 윤용근 의원이었나요? 네.
2: 공주부여 청양.
0: 예, 네. 예. 윤용근 의원 문자. 근데 문자 왜 자꾸 들키죠? 나는 그것도. 예.
1: 이분이 예. 6월 3일에 등원을 했어요. 6월 3일 지방선거로. 아, 그래서.
0: 그러니까 그 박수현 충남지사 네, 그
1: 그렇습니다.
0: 지역구군요.
1: 그 지역구에 됐고. 그러면은 저도 참 대변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은 충고가 이 보호필름 붙이라였거든요.
0: 카메라가 얼마나 네. 많은데요.
1: 보호필름을 왜 안 붙였는지 모르겠고 아니, 사실
0: 이렇게 할 때 화면을 이렇게 해서 봐야 돼. 아. 그러면 각도가 네. 안 나오고.
1: 근데 이 내용도 있죠. 저 이 내용도 진짜 부적절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국민들이 정치권과 재벌에 갖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0: 네.
1: 쟤네 저 앞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뭐 엄청 싸우고 비판하고 뭐 세상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0: 네.
1: 뒤로는 뭐 뒤에 가서 뭐 꿈꾸미가 호박씨.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건데 정몽규 회장이 뭘 보냈습니까? 다른 자리에서
0: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참 적나라하게 중계되다 싶어갖고
0: 네.
1: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아 윤영근 의원 이 메시지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사실 어제 청문회는 최민희 의원이 진짜 망칠 뻔한 거를
0: 네.
1: 이걸로 지금 윤영근 의원이 독박을 쓰게 된 거예요. 최민희 의원이 그거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한 거죠? 아니 열심히 뛴 선수에게 왜 졌냐고 물어본다면 뭐 일부러 뭐 승부 조작이라도 해서 졌다는 겁니까? 그 최민희 의원이 수준 이하의 진짜 질문을 해갖고 청문회의 격을 떨어뜨렸는데
0: 네.
1: 윤용근 의원의 이 문자 메시지로 최민희 의원이 확 묻혀버렸죠.
0: 그래요. 자 최민희 윤용근 두 의원에 대해서 두 의원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두 의원이었고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약간 좀 공부가 부족했나 좀 시간이 짧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본래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그 졸속 밀실 행정 이거를 막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그 구조적 개혁을 하기 위한 저 청문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청문회를 하면 전문가들이 주로 얘기하고 의원들은 듣다가 궁금한 거 한마디씩 거든대요.
1: 아,
0: 굉장히 그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 청문회가 뜻이 들을 청자에 들을 문자잖아요. 이게
0: 말하려면 막아버려요. 네.
1: 그 청문회라는 게 히어링인데 영어로는 히어링.
0: 그러니까.
1: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참 먼 것 같습니다.
2: 아니,
1: 아직도 갈 길이.
2: 의원님들이 말하면 들어야죠. 그게 청문회지.
1: 저희가 열린 토론에서. 아,
0: 듣는 사람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들으라고요.
2: 증인들 와서 들으세요.
0: 이야, 이게 또 그 역설이네. 역설.
1: 이동학 최고하고 저하고 네. KBS 열린 토론에서 격주로
0: 네.
1: 이 중 누구라도 국회 가는 날까지 이런 그 캐치플레이즈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둘이 국회 가면 좀 다른 모습을
0: 다른 모습
1: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후면 총선 국면이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면 총선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1: 갈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0: 또 가시밭길이 또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시작하다가
2: 주식
0: 원래 네. 주식 얘기로 시작했는데 주식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오늘은 또 사상 최고로 급등했고 지난 이틀은 뭐 엄청나게 또 급락을 했고 이런 급등락 특히 급락 부분 딱 김용범 뭐 예를 들어서 이억 원 이찬진 이런 분들의 정책실장이라든지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금감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인사적인 책임 특히 야당에서는 정책실장은 이거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동 최고위원님 이런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 느끼는 바대로
0: 네.
2: 이 주식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그 이제 그쪽에 뭐 투기 투자 뭐 이제 이런 거 말고
0: 네.
2: 이쪽으로 와서 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들도 주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산 형성도 이쪽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2: 나름대로는 뭐 상법 개정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ETF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외부 요인이 뭐 전쟁 요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식 시장을 좀 안정화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책임 의식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2: 그렇다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했느냐. 여기에 있어서도 당연히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남 민심을 과연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 이 부분이 단순히 뭐 정부가 주식을 올려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0: 네네.
2: 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0: 인사 조치까지도 네. 포함해서 고려해봐야 된다. 정광규 대변인.
1: 사실 정치와 정책은 책임의 영역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있죠. 그런데
0: 네.
1: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는 충분한 그 영광을 누리게 잘 됐을 때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0: 네.
1: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거 그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김용범 정책실장이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좀 원화가 굉장히 그
0: 네.
1: 급락하니까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 상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외환시장에 일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0: 네.
1: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더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해당 지역에 온집되어 있는 경남권은 체감온도 38.9도 선까지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의 최고 기온이 41.4도로 극값을 기록했습니다. 부산도 40도, 김해도 39도대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농축수산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더불어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에는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중부지방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와 제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일사량이 증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 산지 쪽에는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에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3도에서 27도 안팎이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22년 만에 전국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이어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폭락장을 이어가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반등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사이 17.9%,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됐습니다.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기존엔 주식 ETF, 채권 같은 대용 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오늘부터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6월 전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이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 17일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산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최민희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3: 네, 의원님. 지금 당원, 대의원, 국민들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시라 이제 눈꽃들새 네.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4: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요.
3: 아, 그러시군요. 네,
4: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표결하고 바로 인천 당원 모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3: 네네. 내일은 어떻게 충청권으로 가시나요? 직접?
4: 네네. 직접 다 갑니다. 후보들이. 네,
3: 가셔가지고 연설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4: 네. 연설회 합니다.
3: 네. 네. 연설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네. 정견 밝히실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전당대회 얘기하기 전에 잠깐 네. 그 네. 어제 축구협회 청문회 그거 네. 질문 한두 개만 좀 드리고 갈게요.
4: 네. 네.
3: 자, 어제 축협 청문회 증인들 뭐 답변 듣고 질문하고 하셨는데 네. 그 하시고 나서 또 어떤 생각 들으셨습니까?
4: 우선 축협에 네. 이 문제가 켜켜이 싸워온 문제고
3: 네.
4: 이번 남아공에 패배한 것이 뭐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요.
3: 네네.
4: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질 때가 있잖아요.
3: 네네.
4: 그런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패배가 아닌가
3: 네.
4: 이런 생각이었고요.
3: 네네.
4: 그리고 그것은 특히 리더십. 축구협회장이나 그다음에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가
3: 네네.
4: 21세기 대명 천지에 이게 민주적 절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3: 네네.
4: 예, 뭔가 절차도 없고 주먹구구식이고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딱 맞는 리더십이 네. 형성되지 않은 결과가 이제 이런 그 패배로 나타난 것이라 그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이었습니다.
3: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탈락이 단순히 어떤 그 뭐 피지컬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밀실 행정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런 그 네. 그 문제점이 다 응축된 결과다. 그런 취지로 네, 이제 말씀하셨고요. 예.
4: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체부와 혁신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3: 네네.
4: 그래서 문체부가 이번에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할 각오를 해야 되고
3: 네.
4: 그러려면 문체부부터 이제 더 이상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에 네. 퇴직 후 정관 예우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3: 네네. 네. 자, 의원님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네. 어제 국민의힘 윤영근 의원이 청문회 증인인 네. 정몽규 전 축구협회 네. 회장과 나눈 문자 이제 공개하셨습니다. 네. 두 사람이 네. 나눈 문자 어떤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4: 아니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위원인 국회의원과 네. 그다음에 청문회 증인이 문자를 나누는 일은 저는 못 봤는데요.
3: 네, 네.
4: 제가 대선하면서 그런 광경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네. 누군가가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3: 네. 누군가가 여하튼 좀 이렇게 그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살 좀 해줘라 이런 거를.
4: 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3: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가 지금 확인됐습니까?
4: 저희가 그 어제 노종면 의원이 네네. 이게 정진석 전 의원이냐 대라 네. 확인해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지 않고
3: 네.
4: 대답을 안 하셨어요.
3: 아,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없다.
4: 다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 네.
4: 아니면 자. 아니라고 하잖아요.
3: 자, 그래가지고 뭐 고대 인맥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4: 네.
3: 최민희 의원님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시면서 개혁 추진에 견인차 되겠다 이제 강조하셨어요. 네. 네.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혁은 어떤 겁니까?
4: 일단 저희가 약속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민생개혁 있는데요.
3: 네.
4: 일단 검찰개혁은 1차 완성된 것 같습니다.
3: 네네.
4: 네, 그런데 사법개혁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언론개혁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3: 네.
4: 그리고 사실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민생개혁으로 가기 위한 뒷받침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4: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약속한 이런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고 그다음에 민생개혁으로 나가자 이런 취지이고요.
3: 네.
4: 제가 말하는 민생개혁이란 지금 코스피가 지금은 뭐 출렁입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호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어 있고 수출도 잘 되고
3: 네.
4: 그리고 세수가 100조 정도 더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3: 네네.
4: 그런데 그렇게 거친 세수가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국민들의 삶을 온기 있게 바꾸는 것이 저는 민생개혁이라고 생각해요.
3: 네.
4: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민생개혁을 할지에 지혜를 모으자. 네,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3: 네네. 자, 그리고 의원님,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이런 점은 꼭 이루겠다. 아까는 이제 3대 개혁 말씀하셨는데요.
4: 네.
3: 요 주요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4: 네, 우선 첫째는 언론개혁입니다. 2차 네. 언론개혁은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방송제도 개혁과 징배제를 망법에 도입해서 가짜뉴스 징배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3: 네. 네,
4: 그런데 2차 언론개혁에는 언론중재법, 그리고 포털개혁법, 그리고 정부광고개혁법 등 이게 저의 전공 분야의 개혁입니다.
3: 네네.
4: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의 슬로건이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놓고도 많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지지자들의 걱정도 많았어요.
3: 네.
4: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뉴 이재명 그게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 새로 들어온 뉴 이재명 그룹이 네. 과거의 그 당원이나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정하는 듯한 흐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하고 노무현 네. 재단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등 뭔가 과거에 저 멀리 있던 일베식 문화가 민주당 주변으로 다가와서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민주당이 쌓아왔던 차곡차곡 쌓아왔던 민주 역량 그리고 네 분의 대통령님들이 해놓은 업적
3: 네.
4: 이런 공든탑을 지키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또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언론개혁 플러스 민주당 정통성, 정체성 지키겠다는 말씀 네.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최민희 의원님은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 박선원 의원 등과 팽팽한 선두권 지금 형성하고 계십니다.
4: 그거는 미디어 토마토 마지막 거 하나가 그랬죠. 그전에는 그럼,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3: 아, 그전에는 의원님이 거의 다 제일 앞서셨나 보죠?
4: 이게 큰 폭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아. 그 전에는. 근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단수조사였어요.
3: 아, 그렇군요.
4: 달랐습니다. 예. 1, 2위 표를 합산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4: 네, 그런데 어쨌든 박선원 의원이 높습니다.
3: 네네. 네. 자, 여튼 저기 뭐야. 쭉 선두 유지하시고 뭐 선두권이시고 앞서 가시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당심은 어떻습니까?
4: 일단 저희가 주로 만나는 게 권리당원님들인데요.
3: 네.
4: 정청래 후보에 대한 권리당원님들의 신뢰나 열기는 뜨겁습니다.
3: 네.
4: 네, 그것은 아마도 1인 1표 당원 주권 확보 네, 이에 대한 신뢰 같습니다.
3: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저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당심, 정청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가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좀 뜨겁다 이런 저 표현을 쓰셨어요.
4: 아니, 자, 그럼 다른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다른 후보들이 그 현장 도시는데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거든요.
3: 아, 그렇군요.
4: 그냥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열기가 매우 뜨겁다. 예.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3: 그래요. 예. 그 당 대표 후보에 나선 분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뒤에 조금 한두 질문 더 있으니까 네. 일단 네. 순서대로 네. 질문을 드릴게요.
4: 네.
3: 최근에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당 의혹 제기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라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와 친한 의원들 이분들은 근거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최민희 의원님은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의혹을 지금 제기해 놓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우선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3: 네네.
4: 김민석 후보가 이 말씀을 하신 건 컷오프 연설에서였어요.
3: 아, 그런가요?
4: 그런데
3: 예,
4: 그
3: 예.
4: 내용이 네. 그냥 신천지가 아니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3: 네.
4: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3: 본질이다.
4: 말씀하셨어요.
3: 네네.
4: 그러니까 반명은 누구고 그다음에 분열주의는 누구고 신천지와 조직적 연계를 했다는데 그럼 신천지에서 파트너는 누구고 이 3자 비밀 연합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3: 네.
4: 그런데 어쨌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음모적으로 들어와야 이 3자 비밀 연합이
3: 네.
4: 증명할 수 있는 첫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의 내용을 밝혀라. 그런데 아직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3: 네.
4: 그럼 비밀 연합이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3: 네.
4: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을 안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3: 그래요. 네. 최 의원님, 근데 그 1차 TV 토론 보니까요.
4: 네.
3: 세 후보가 다 이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외라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이게 당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점검을 하더라도 이룰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왜 그게
4: 네, 일단
3: 예.
4: 일단
3: 네네.
4: 저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세 후보가
3: 네.
4: 역시 민주당 후보들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일부 지적을 하더라도 품격이 있더라고요. 세 분 다.
3: 네네.
4: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신천지 논란을 공중파 TV에서 끌어들여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3: 네네.
4: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세 분이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사실은 평가받아야 될 건 그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이게 정청래 후보를 지칭한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3: 네.
4: 김민석 후보의 비밀연합 관련 발언 이후 언론은 다 이게 정청래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썼거든요.
3: 네네.
4: 언론들이.
3: 예,
4: 그런데
3: 예.
4: 그래서 다들 정청래 후보가 반격하지 않겠냐라고 사실 예측했던 것이죠.
3: 저도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4: 예, 근데 예. 정청래 후보가 대인배더라고요. 그런 문제제기 안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점수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당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얘기 서로 그 네. 그런 얘기는 아예 공격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저 질문을 안 한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제가
4: 네,
3: 이해가
4: 그렇습니다.
3: 되네요.
4: 그리고 실제로 물어봤더니
3: 네.
4: 그런 취지였더라고요.
3: 그래요. 아, 네. 자기가 일부러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좀 그 표결에 참여하는 당원과 국민이 좀 이렇게
4: 가점 좀 주세요.
3: 이거는 충분히 가점을 받을 상황이다라고 이제 네, 최민희 네.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4: 네.
3: 자,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는 합당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보시기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거는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보십니까?
4: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네. 이게 울산에서 조국 혁신당의 양보와 진보당과의 연대로 울산을 이겼어요.
3: 네.
4: 예, 그리고 평택에서는 저희가 뭐 양보도 연대도 없는 극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국힘한테 뺏겼습니다. 위석을.
3: 네.
4: 예, 요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이게 총선 때는 1대1 구도로 치러졌을 때
3: 네.
4: 수도권에서요. 거의 네. 그냥 아주 박빙으로 이기는 지역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때 조국 혁신당이 지금 그 후보 다 낸다는 거잖아요. 수도권 40군데 이상을.
3: 예, 예.
4: 예,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 후보가 1000표, 2000표, 3000표만 가지고 가면 그걸로 국힘이 의석을 다시 얻게 되는 거거든요.
3: 네.
4: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앞두고 급하게 40군데 연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통합하고 그다음에 진보당관 연대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그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4: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진보당은 어떻게 네, 되는
4: 연대,
3: 거예요?
4: 연대.
3: 아, 거기는 연대.
4: 예, 울산처럼.
3: 네, 네. 진보당은 연대, 조국 혁신당은 합당 말씀해 네네. 주셨고요.
4: 네.
3: 의원님 지금 이제 새 후보 중에 의원님은 그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걸로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4: 네,
3: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4: 우선 정청래 대표가 더 개혁적인 민주당을 만들 수 있고
3: 네.
4: 저는 민주당은 절대 기득권 정당이 될 수 없는 위치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3: 네.
4: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3: 네.
4: 그 역할의 적임자가 정청래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3: 네.
4: 그리고 무엇보다 정청래 후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민주당을 지킨 참 민주당 사람입니다. 탈당하거나 다른 일을 한 경력이 없어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얘기해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3: 네.
4: 마지막으로는 정직하게 정치하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3: 그래요. 자, 개혁적이다.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주당을 지킨 참 민주당 사람이다. 정직한 후보다.
4: 네.
3: 의원님, 요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내가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가장 적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는 후보다. 이거를 이제 새 후보가 다 이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 네.
3: 근데 이제
4: 네.
3: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반명 프레임으로 이제 정청래 후보를 좀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4: 네.
3: 의원님이 보시기에 정청래 의원 말 따나 가장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킬 사람은 정청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4: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 네.
4: 이번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3: 네.
4: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검찰개혁의 약속을 최종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3: 네.
4: 이 과정에서도 보면 새 후보가 약간 스탠스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정청래 후보는 지지자와 국민과 그리고 막판에는 지지자와 당원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3: 네.
4: 그 의견을 당 내부에 전하고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3: 네네.
4: 그리고 사실 언제부터 정청래 후보를 반명이라고 하고 이랬는지 그리고 저는 어느 당이든 찐명 반명 그런 갈라치기의 코드가 들어오는 순간 당은 전체가 어려워진다.
3: 네.
4: 이렇게 봐서 그런 갈라치기 코드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 네.
4: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청와대는 운명 공동체예요.
3: 네.
4: 그래서 새 후보 모두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대표가 되면 당을 통합시켜서 총선 승리. 이것이 곧 이재명 정부 성공이거든요.
3: 네.
4: 그래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4: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견이 발생할 때잖아요.
3: 네.
4: 예, 당청 간에 100% 이견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3: 그렇죠.
4: 이견이 네.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견을 수기를 통해서 조율하고 타협해서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을 만들어낼 역량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3: 네.
4: 이번에 검찰개혁의 구분 음선을 넘으면서 보니까 민주당이 그럴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5: 네.
4: 네, 그래서 오늘 형소법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이 형소법 통과는 진짜 정청래 대표의 뚝심과 설득과 네. 인내와 이걸로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이 결과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청래 대표가 지혜롭게 때론 돌쇠처럼 당정관계를 당청관계를 잘 해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5: 그래요. 지금 그 정청래 후보에게 일종의 좀 과도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4: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 네.
4: 제가 유시민 작가를 비난하지 않아서 반명이라고 하시는데요.
5: 네.
4: 유시민 작가를 비난하고 안 하고의 이 문제가 어떻게 친명 반명의 기준이 됩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이분법은 이 순간 딱 끝내야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선악을 구분해서 네. 마치 기독교의 천사와 악마처럼 정치인들을 나누는 건 매우 위험한 시도이고 반민주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5: 마찬가지로 노코멘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그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4: 그 노코멘트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김민석 후보가 유시민 작가를 비난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5: 네네.
4: 네, 그거는 비난하는 내용이 타당하면 당원들께서 마음을 주실 테고 비난하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당원들께서 외면할 테고 이런 문제거든요.
5: 그러니까
4: 정청래 대표가 유시민 작가에 대하여 노코멘트 한다라고 반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5: 네.
4: 저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5: 그래요.
4: 네, 자. 민주당은 민주정당입니다.
5: 네.
4: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그 의견이 조율되고 최종 합의에 도달

0: 하면 되는 민주정당입니다.
1: 그래요. 아까 네. 정청래 후보 이제 얘기하면서도 뭐 정체성이라든지 일관성 있게 민주당을 지키는 네. 사람, 그 개혁적 네. 사고, 개혁적 마인드 이런 거 이제 쭉 얘기하셨는데 이번 네. 당 대표 선거에서 어쨌든 당락을 가를 관건은 이게 될 것 같다.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보고 계세요?
0: 네, 저는 개혁적 당대표냐 아니냐. 이건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킬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한 묶음 있고요.
1: 네.
0: 다른 하나는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의 열망. 즉 1인 1표제를 얼마나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내가 더 잘하겠다. 이거는 네. 아주 예쁜 경쟁이에요.
1: 그건 사실 기본으로 거지. 밑에 깔아놓은 누구나 저 공통되는 분모라 이거죠?
0: 당연합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 당대표 당원주권 1인 1표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아마 그 유권자들이 볼 거다.
0: 유권자가 권리당원이니까.
1: 네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초반에 최민희 의원님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33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0: 네.
1: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1인 1표제 처음 도입됩니다.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이게 전당대회 판세와도 좀 연관이 될까요?
0: 우선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이 없어진 겁니다. 네, 대의원이 있는데요. 각 네네. 지역에 저희 지역은 50명입니다.
1: 네.
0: 이 대의원들이 과거에는 가중치 20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선정하니까 주로
1: 네.
0: 그러면 제가 50 곱하기 20 하면 1,000표를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1,000표를 가진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 줄 서면 선거 판세가 좌우되죠.
1: 네.
0: 네,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다 1인 1표로 하는 건데요.
1: 네.
0: 역시 기득권은 저항하겠죠. 그리고 지역위원장과 가깝고 지역위원장이 많이 지지하는 후보는 1인 1표를 없애고 싶겠죠.
1: 네.
0: 그래서 이게 1인 1표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에선 정말 커다란 정당 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번 전대에서 1인 1표의 혁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1: 그래요. 1인 1표 정당 혁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하고 계시고요.
0: 네.
1: 경선 열기 과열되면서 계파라든지 지지층 간의 대립이 또 과열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뭐라고 보세요?
0: 이게 주로 이제 네거티브 하는 후보들 때문에
1: 네.
0: 지금 마치 핵심 키워드가 민생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안을 내는 게 아니라
1: 네.
0: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런 식의 구도로 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그런 뭐 유시민 작가를 기준으로 친명 반명을 가르면서
1: 네.
0: 유권자가 따라서 갈라치기 되는 권리당원이나 지지자가 네. 이런 구도를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후보들이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 친명입니다.
1: 네네. 자, 이거는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식의
0: 그렇습니다.
1: 이분법을 가는 거는.
0: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시잖아요. 다.
1: 네. 네네.
0: 그런데 유시민 작가를 지지하는 분도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래서 따내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성공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중도도 통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스마트하다고 축처 세우면서 보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시면서 당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반명으로 몰고 이거 너무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저는.
1: 네. 네. 그렇군요. 자, 의원님, 조정식 국회의장이 첫 네.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서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다. 그래서 본인은 뭐 원론적인 얘기고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나중에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막 네. 야당에서 비난도 많았고 뭐 당내에서도 약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0: 이제 위원회가 바뀌었어도 의원이 이렇게 뭐 법안 내고 이런 거는 어떤 법안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십니까?
1: 앞으로도? 아닙니다. 제가 문체위에 갔습니다.
0: 문체위 가신 건 알고 있고요.
1: 예, 그래서 그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정보광고개혁법, 예, 예. 포털개혁법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려고 문체위 간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게 오히려 문체위 소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1: 네. 문체위 소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오히려 네. 그 법들을 하려고 위원회를 옮기신.
1: 문체위 같습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그런 개혁들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겠고요.
1: 네.
0: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 출범한 차기 지도부가 소화해야 할 주요 정치 일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차기 지도부가 중점 둬야 할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1: 첫 번째가 민생개혁입니다.
0: 네.
1: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출렁이지 않도록 예, 하는 것. 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 당정협의를 잘 거쳐서 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만드는 거.
0: 네.
1: 예, 이게 지금 가장 저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런데 민주당에는 161명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로 국토위와 기재위 등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 저는 문체위에 가서 2차 언론개혁과 영화산업 살리기 등등에 주력할 테고
0: 네.
1: 많은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0: 그렇죠.
1: 예.
0: 예. 각자의 상임위에서 현안에 최선을 다해서 저
1: 하되 네. 민생 개혁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0: 그러니까
1: 봅니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식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이것도 국민들이 네.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요런 데 대해서는
1: 핵심이죠.
0: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또 집권 여당 의원들이 좀 해법을 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계세요?
1: 일단 네. 그 주식이나 부동산은
0: 네.
1: 제 경우는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0: 네네.
1: 저는 언론, 신문, 방송 뭐 이게 전공 분야잖아요. 그런데 당의 그 핵심 의원들은 지금 정말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0: 네.
1: 차기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이게 정부가 주도하게 돼 있고요. 이런 정책들은
0: 예.
1: 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또 당정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것 이게 역할입니다.
0: 네.
1: 예, 당장에 지금 주식시장이 출렁이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ETF 레버리지에 관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당의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한병도 대표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더 빨리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차기 지도부가 구성하면 지도부와 함께
0: 네.
1: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차기 지도부 구성된 대로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겠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측일에 최고 기온을 경신한 지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뭐 극한 폭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0: 네.
1: 경남 양산의 한낮 최고 기온이 오늘 41.4도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40도 넘겼는데요. 29일과 30일의 낮 기온이 40.3도까지 올랐고 오늘은 이 기록을 더 넘긴 겁니다. 2008년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창원과 김해도 39도를 웃돌고 있고 부산도 38.3도 기록하는 등 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누적 사망자도 한 명이 추가되면서 오늘 4시 발표 기준 1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올여름 전국 폭염 일수는 8.2일

0: 1.8일로 역대 6위였고 또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1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수도권과 대부분의 지역에는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 고농도 오존이 나타나면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외출 삼가야 합니다. 주말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예보가 됐고요. 네. 한낮에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식으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폭염에다가 좀처럼 비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휴가철을 맞아서 경남 김해시의 대청계곡이나 창원 대장천 같은 대장천 계곡 같은 곳들 여기가 네네. 원래 피서객들로 굉장히 붐비는 곳이었는데요. 네. 계곡과 하천이 마르면서 지금 이용객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래는 뭐 무릎 정도까지 계곡물이 잠겨서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서 이용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그 지난 27일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1개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뭄 심각 단계인데요. 미량 댐의 그 저수율은 34%로 떨어졌고 뭐 섬진강 댐은 26.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주요 댐 저수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 이런 민원도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염도를 측정했더니 수질 기준 상한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뭄으로 형상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하구의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취수 지점까지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항시는 상수원을 인근 영천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기후부가 긴급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문제는 이 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는 점이고요. 8월 초에는 가뭄 관리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뭐 미량댐, 섬진강댐 같은 곳들이 대상인데요. 정부는 이곳 댐의 경우에는 생활이나 공업용수를 하천수나 다른 수원으로 대체해서 공급하거나 농업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농업용수를 일부 줄이는 식으로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을 오늘 논의했습니다.
1: 네. 감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0: 네, 세균성 장관 감염증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로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이걸 통해서 섭취를 해서 설사나 복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감염병입니다. 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 감시를 해봤더니 올해 7월 넷째 주까지 이 세균성 장관 감염증 신고 환자가 6,800명 수준으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23.5% 늘어났는데 특히 뭐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이런 환자들이 그 늘어나면서 그 감염병 그 심각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잘 알려진 뭐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서 주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상온 방치하면 안 되고요. 특히 계란을 만진 다음에는 손을 씻는 식으로 예방을 해야 하고 네. 또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이거는 닭고기 같은 육류를 덜 익혀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같은 것들을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생닭 조리할 때는 맨 마지막에 세척을 하고 그 물이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0: 네, 진짜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이제는 뭐 진부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는데요. 오늘 네. 하루에만 1000포인트가 급등을 하면서 6,595.45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에만 지수가 18% 상승을 한 건데요. 지난 4일간에는 폭락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급반등을 하면서 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난 건 간밤에 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회복된 영향 이게 좀 컸고요. 네. 또 최근에 워낙 폭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이끈 걸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29.27% 오르면서 뭐 거의 30% 가까이 오르면서 171만 8,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 흐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1: 네. 주식 거래 늘어난 영향 등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33조 원 더 거쳤다고 해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국세가 23조 1000억 원이 이제 거쳤는데요. 그 네.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5조 5천억 원, 30% 더 오.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많이 거친 건 이 증권거래세하고 소득세, 법인세 세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증권거래세는 1조 4천억 원 기록했고요. 1년 전보다 1조

0: 2천억 원 늘어난 거니까 증가율만 따지면 500%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 거래 대금은 1년 전보다 400% 폭증을 했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투자에 많이 나섰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상승장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금도 더 거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1조 4천억 원 늘었는데 지난해보다 18% 정도 늘어났고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세수에는 최근에 관심이 쏠렸던 반도체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그리고 뭐 직원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부터 차례로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1: 그거 반영되면 또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주택 통계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 비교해서 절반으로 줄었어요?
0: 네. 지금 보면 15,000 가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3만 가구 정도였으니까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1: 네.
0: 특히 이 중에서 아파트 준공이 12,000 가구로 지난해보다 60%나 줄었습니다. 서울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이 10만 3천 가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50% 줄어든 수치인데요.
1: 네.
0: 반면에 앞으로 공급될 전망, 이건 좀 개선이 그나마 될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은 11만 8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14% 늘었고요. 서울은 13,000 가구로 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착공과 분양 같은 이 주택 공급 선행 지표들 이건 네. 이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급감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 부족 문제 이게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자, 준공 이후에도 주인 찾지 못하는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있죠?
0: 네.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7천 가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그 수도권은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네. 지방은 4.4%나 증가를 했고요. 준공 이후에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늘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1: 네.
0: 한 달 전보다 1.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문제가 지방에 특히 집중됐다는 뜻이고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정주 수요보다 많은 주택이 단기간에 지방에 공급되면서 악성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됩니다.
1: 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부동산 토론회.kr 사이트 18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내일 자정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접수된 제안 어떤 의견이었어요?
0: 네, 주택 금융과 관련된 제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그리고 부동산 세제 관련 제안들도 많이 집계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1: 네.
0: 재경부가 이걸 소관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뒤에 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그 불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주택 금융과 관련된 의견이 전체의 40%나 몰린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1: 네, 최근 SNS에 서울역 인근 보행로인 서울로 7017에서 바퀴벌레가 무더기로 출몰한 영상 확산됐습니다. 이 영상 진짜예요?
0: 네, 일단 서울로 7017에 바퀴벌레가 많이 출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로 7017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화단이 조성돼 있고요.
1: 네.
0: 여기에 물을 계속 주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1: 바퀴벌레 싫어요?
0: 네, 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음식을 흘리고 가면서 이 바퀴벌레의 먹이들도 늘어난 것도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개체수 가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SNS상에는 지금 이 바퀴벌레들이 인근으로 퍼져서 서울 전체에 바퀴벌레가 많아졌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건 과학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체 증가를 보려면 같은 장소에서 계속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채집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자료는 없다는 거고요. 또 바퀴벌레가 날개가 좀 발달해 있긴 하지만 뭐 15에서 20m 정도 거리만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퀴벌레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요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지로 떠날 때 책 한 권. 어떤 걸 챙겨야 할지. 오늘은 김미향 출판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향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봄에 뵙고 또 이렇게 한여름에 뵙습니다. 오늘 휴가철 책 얘기해보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유롭게 읽는 책은 어떤 책이 좋을까요?
1: 가장 먼저 이제 스스로 나는 이번 휴가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0: 스스로. 네. 예, 예.
1: 왜냐하면 며칠 동안 뭐 한 곳에 좀 길게 머무신다면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벽돌책 뭐 두꺼운 책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만약 좀 이동이 좀 잦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짧게 휴가를 가신다면 좀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뭐 시나 예. 에세이처럼 한 편씩 나눠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던가 또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의 계절감을 좀 담뿍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책 골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행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
1: 맞습니다.
0: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책 어떤 겁니까?
1: 네, 이번 휴가에 좀 긴 호흡의 책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0: 네.
1: 책을 읽는 우주로 독서 피서를 다녀오실 수 있을 앤디 위어의 장편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추천드리는데요.
0: 영화화됐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예.
1: 이 책 속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우주에 와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우주선 안에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조금씩 기억을 되찾으면서
0: 네.
1: 그 세계에서는 이제 아스트로파즈라는 외계 생명체가 태양의 빛을 잃어가게 만들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인류를 구할 마지막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학 지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지만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고요. 문제가 생기면 주인공이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도 해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독자도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어서 흥미롭고요. 무엇보다 이 소설은 극심한 고립에서 시작을 해서
0: 네.
1: 결국에는 우정과 신뢰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설이거든요. 전혀 다른 존재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21년에 사실 국내에 처음 소개된 작품인데요.
0: 네네.
1: 올해 3월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가 개봉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보문고와 예스24가 선정한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재미있다고 하던데 또는 영화를 봤지만 아직 원작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들께 좀 두께 때문에 미뤄두셨다면 이번 휴가철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0: 네. 프로젝트 헤일메리. 자, 두 번째 책으로는 어떤 거 골라주셨어요?
1: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갈릴레오 시리즈 중 한 권인데요. 한여름의 방정식을 추천드립니다.
0: 네.
1: 초등학생 교회이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바닷가 마을에 있는 친척의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우연히 갈릴레오 시리즈의 주인공 중인 한 명인 물리학자 유가와를 만나게 됩니다.
0: 네.
1: 이 유가와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배경이 되는 마을이 해저 광물 개발을 둘러싸고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 마을에서 어떤 한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소설 초반의 풍경은 상당히 청량합니다. 바다와
0: 네.
1: 작은 여관은 저희가 늘 기억하고 있던 아련한 여름방학의 풍경 그대로를 떠올리게 하고요. 또 평소 이 유가와라는 인물은 아이들을 불편해하는 인물인데
0: 네.
1: 이 초등학생 교회의를 만나면서 자신의 물리학 지식을 전해줘요. 그러면서 페트병 로켓을 매개로 해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0: 네.
1: 역시 추리소설이다 보니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이야기는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데요. 제목에 쓰인 방정식은 단순한 수학공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답은 하나지만
0: 네.
1: 사실상 그 답을 풀고 나서의 진실을 알게 된 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0: 네네.
1: 여름의 밝은 빛과 그 빛 아래에 감춰진 그림자를 동시에 네,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0: 그래요. 자, 히가시노 게이고 일본 추리소설 거장이죠. 지난주 이제 사망 소식 알려지면서 국내 팬들도 많아요. 추모 물결 이어졌습니다. 되게 다작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1: 맞습니다.
0: 그래도 이걸 콕 집어주신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1: 뭐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네. 대표적으로 모든 대중분들께 좀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은 뭔가 논리적인 추리와 또 네. 비극적인 사랑이 결합한 용의자 X의 헌신을 많이 추천드리고 네. 또 저는 악의라는 작품과 그리고 공허한 십자가 좋아하는데요. 사실 여름 휴가라는 시즌성을 고려했을 때는 아. 네, 이 계절감을 잘 살린 한여름의 방정식이 훨씬 읽기 편하실 겁니다.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읽는 재미도 배가가 되고요. 네. 또 평소 갈릴레오 시리즈를 한 권이라도 읽으셨던 분이라면 주인공 유가와의 의외의 다정한 면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책은 단순히 여름의 계절감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에게 그 희생을 떠넘겨도 되는가라는 어떤 묵직한 질문까지 남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이 되게 그렇듯이 읽는 과정은 굉장히 쉬운데 다 읽고 난 뒤에 판단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1958년생 68세인데 대장암으로 이제 별세했다고 하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지난 10년간 해외 작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 기록한 작가입니다. 전체 판매 순위 봐도 1위 한강, 2위 히가시노 게이고 이 정도로 이제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습니까?
1: 네, 한국에서 정말 특히 인기가 많은 네, 작가인 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동아시아 그리고 또 영미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일본에서는 2023년 이때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100번째 단독 저서 마녀와 보낸 7일이라고 네. 라플라스의 마녀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을 출간했을 때인데요. 네. 이미 총 저서 누적 발행 부수가 그 당시 1억 부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도 작품이 37개 국가와 그리고 지역에서 번역이 되고 또 영상화도 많이 됐어요. 인도에서까지 영상화가 됐을 정도거든요. 그때 이미 약 6,800만 부가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또 동아시아에서 인기가 대단한데요. 우리나라에서처럼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그리고 백야행 용의자 X의 헌신 등이 큰 성공을 거뒀고 또 작품들이 현지 영화 연극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영미권에서는 동아시아에서만큼 뭔가 광범위한 대중 작가라기보다는 네. 정교한 추리 소설을 쓰는 국제적인 미스터리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용의자 X 헌신이 미국 추리작가협회 에드거상 최우수 장편소설 후보에 올랐었고요. 네네. 또 신참자라는 가가 형사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이 책은 2019년 영국 추리작가협회 인터내셔널 대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0: 네. 궁금한 게요. 이제 뭐 발행 부수도 엄청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1: 네. 저는 두 가지 힘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0: 그래요.
1: 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는 완벽한 영감을 기다리기보다는 네. 이야기의 큰 골격이 잡히면 무조건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장치는 집필을 하면서 생각을 했고요. 결말까지 가기 전에는 앞부분을 자꾸 되읽으면서 고치지 않았다고 해요. 고치지 네. 않고 바로 출판사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한 문장을 붙들고 머무르기보다는 먼저 이야기가 끝까지 가는 그 추진력을 믿었던 거고요. 또 일상 전체를 취재처럼 활용해서 뭐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께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듯이 질문을 던진다거나
0: 그게 도착해서 또 계속 그걸로 쓰는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네. 캐릭터 시리즈를 만들어낸 건데요. 뭐 작가 본인이 공학에 전공했다는 걸 알고 읽으면 네. 물리학자가 주인공인 갈릴레오 시리즈는 너무 흥미롭고요. 그리고 또 가가형사 시리즈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가형사가 범죄의 이면에 나타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사건 추리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매스커레이더 시리즈라는 또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만 다루는 그런 추리 소설입니다.
0: 그래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 얘기 좀 길게 해봤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휴가철에 읽으면 좋은 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를 추천드리는데요. 바깥은 여름 이후 8년 만에 나온 소설집입니다. 올해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오를 정도로 정말 크게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요.
0: 네.
1: 모두 7편의 단편이 실려 있어서 앞서 추천드렸던 프로젝트 헬메리와는 달리 휴가지에서 한 편씩 나누어 읽기에 좋고요. 또 이 소설집의 흥미로운 주인공은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누군가의 집이나 일터를 방문하면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아하게 꾸며진 집에서 열리는 홍파 파티 장소도 있고 네. 또 여행지의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행지에서 읽으시면 좋을 책으로 숲속 작은 집이라는 단편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렴한 이제 물가가 저렴한 외국에서 한 달 살이를 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부부인데 처음에는 생애 처음 누리는 그런 여유로운 휴가에서 너무 기쁘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의 값싼 노동력 위에서 생겨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스스로 진보적이고 선량하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그 안에 내재된 어떤 계급성이랄지 속물성이 네. 숨어있지는 않는지를 날카롭게 네, 보여주는 책입니다.
0: 그래요. 자, 지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책들은 요즘 어떤 게 있습니까?
1: 네, 요즘 소설이 많이 네.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데요. 교보문고 올해 상반기 도서 판매량을 보니까 네. 종합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소설이 무려 8권이나 포진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설 판매량도 작년보다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를 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헤이멜이나 또 안녕이라 그랬어 외에도 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네. 그리고 뭐 자몽살구 클럽, 양기자의 모순 같은 책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의 주목을 꼭 받은 거와 관계없이 그래도 나는 요 책은 정말 좋았다 하고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1: 조지 오웰의 한순간 여름 같은 이라는 에세이.
0: 조지 오웰까지는 저도 잘 아는데.
1: 네.
0: 조지 오웰 하면 우리가 보통 동물농장 1984.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동물농장과 1984를 쓰기까지 네. 조지 오웰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조지 오웰의 면모까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네. 책인데요. 또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조지 오웰이 라디오를 통해서 문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한 작가였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라디오에서 시 매거진을 창간을 했었습니다. 그 시 매거진에 창간 후 전문이 실려있는 책이라서 더더욱 소중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조지 오웰의 한순간 여름 같은.
1: 맞습니다.
0: 그래요. 한순간 여름 같은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향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제이슨 무라즈의 The Remed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 열대야 이어지겠습니다. 상층에는 티벳 고기압, 또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고기압과 매우 강한 일사로 인해 거침없이 기온이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내일도 경남 중심의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고 전국적으로도 35도 내외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에는 체감온도 38,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21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대구 37, 광주 38도 등 32에서 3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서해와 남해의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동쪽 산지, 또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쪽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 쪽에는 초속 20m까지 풍속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폭락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8조 3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사흘째 순매도를 이어갔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였습니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41.4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13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경고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보안수사를 비롯한 직접 수사는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70여 년 만에 형사소송법 대수술,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수사 공백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헌정사에 남을 악법을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여야의 충돌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민주당 주도로 안건 신속처리 제도,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여기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거수기로 만드는 법이다 충돌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국회가 끝나면 자동 종료됩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0: 청와대는 오늘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가까이 공석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돼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폭락장을 이어가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반등하면서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크게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코스피는 6,595.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사이 17.9%, 무려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상승률로도 상승폭으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코스피는 5,600선에서 출발해 단숨에 6,000선을 넘어 한때 18% 급등하며 6,630포인트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반도체 주가가 폭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가격 제한폭인 29.95%까지 치솟아 171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5년 국내 증시에 하루 등락 제한폭이 생긴 이후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도 26.81% 오른 26만 2,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도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8조 3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사흘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를 확인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1.63% 오른 719.76으로 마감하며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0: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활동 동향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인 5월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4월과 5월에 각각 0.5%와 0.4% 하락했다 반등한 겁니다. 증가폭은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큽니다. 산업 생산이 는 건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향이 큽니다. 먼저 자동차는 지난 3월 공장 화재로 차질을 빚었던 부품의 수급이 정상화되고 국내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달보다 15%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반도체도 견조한 메모리 수요 증가에

0: 휴대폰용 비메모리 수요까지 늘면서 4.5%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2.7%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의복 같은 준 내구재의 판매는 줄었지만 승용차 같은 내구재가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의 투자가 늘며 전달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오른 건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변동치는 0.9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선행지수 변동치는 1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종합주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오늘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41.4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도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숨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겠고 다음 주에는 서울 등 서쪽 지역에서 더위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2: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일 연속 40도 넘게 올라가더니 오늘은 41.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으로 이전 최고 기록은 2018년 강원도 홍천의 41도였습니다. 양산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40도 안팎에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 열대야 일수도 전국 평균 9일로 집계돼 역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양산 등지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고기압에서 불어온 서풍이 산맥을 넘어 더욱 고온 건조해져 영남 지방에 열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최대한 중단해야 합니다. 주말이 지난 뒤엔 폭염의 양상이 반대로 바뀝니다. 영남 지방에 극한 더위를 몰고 온 서풍 대신 동풍이 밀려오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지금보다 강한 폭염이 기세를 더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연이은 폭염에 부산에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온열질환자 56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들 중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집에 있다가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701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를 공식 방문해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발효된 지 22년이 되는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해서 10년 만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 카스트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FTA 현대화였습니다. 양 정상은 2004년 발효돼 22년을 맞은 한칠레 FTA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10년 만에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자원부국 칠레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이 안정적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가자는 게 핵심입니다. 한 칠레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의 고부가 가치화와 공급망 분야, 나아가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칠레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마지막 순방지인 아르헨티나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어제 경기 양평군에 있는 식당 천장이 무너져 손님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

0: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1: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양평군의 한 식당 천장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손님 등 14명이 다치고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고 당시 에어컨이 무너지며 천장도 함께 내려앉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식당이 들어선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로 된 1층짜리 건물. 원래 대형마트로 쓰이다 1년 전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주일 전 이 건물에서 뻥 소리를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부터 현장 감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식당 용도로 적합한지, 건물 관계자들이 과실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지난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된 사망자가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났지만 현지에서는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2: 지난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가 오늘 오후 기준으로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1명 늘었습니다. 지진 발생 뒤 폭발이 일어난 쇼핑몰에서는 현재까지 12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7명은 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5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진으로 굴뚝이 무너졌던 제지공장의 수색작업은 종료됐습니다. 구조된 11명 가운데 모두 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은 9천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 사이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대피소 80%가량의 냉방시설이 없어 폭염에 무방비라고 보도했습니다. 약 400개 대피소가 운영 중이지만 상당수 이재민이 차 안에서 생활 중입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마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할 기름을 사기 위해 밤낮으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비교적 빠르게 복구되고 있지만 단수 가구가 여전히 8만 가구에 달해 폭염 속 이재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멈춰섰던 신칸센 일부 구간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구마모토역에서 북쪽인 후쿠오카 하카타 구간은 상하행 운행을 재개했고 남쪽인 가고시마 구간은 여전히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0: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의 한 도시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도로가 막히자 언덕을 넘거나 상당수가 바다로 향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는 최근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1: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현지 시각 30일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인파를 감당하지 못한 모로코 당국이 접경지대의 문을 열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대혼란 속 이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9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TVE는 최근 며칠 새 2천에서 3천 명이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로코가 국경 검문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부터 도로를 차단하며 이주민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달 말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대규모 집단 탈출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8만 5천 명의 작은 도시인 세우타 당국은 중앙정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대신 모로코 정부와 이주민들을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오늘 세우타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자사의 코로나19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1년 4월쯤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 생산 사업 진출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웰바이오텍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예탁금이 1천만 원이었고 주식, ETF, 채권 같은 대용 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오늘부터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환자가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일명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경기 파주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것으로 오인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이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휴가 중이던 안규백 국방장관까지 급히 복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한국군은 논란이 된 미군 무인기가 해당 지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공유했다는 입장입니다. 1군단이 관할하는 감시초소 등에서 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모든 전방부대에 삽탄 상태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육군지상작전사령부가 어제부로 공용화기 거치탄을 삽탄 상태로 유지하도록 단편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 상반기부터 GOP와 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펼쳐 대비태세 약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어 223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1조 7천억 원이 더 거친 농어촌 특별세가 가장 많았고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순으로 많이 거쳤습니다.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올해 목표치의 53.7%로 최근 5년간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많습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 쿠팡 배송 캠프의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며 택배노조가 정부의 배송 캠프에 대한 점검과 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 쿠팡 본부는 오늘 어제까지 이틀간 전국 6개 지역 12개 배송 캠프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울산 1연포 캠프가 40.8도에 달하는 등 일부가 35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노조는 노동부의 배송 캠프를 폭염 취약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해 긴급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 없이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새벽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이죠.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검찰의 보안사업권 논쟁이 드디어 오늘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웠는데요. 보안사업권의 폐지 과정에서의 정치권의 이모저모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 속에서 여권도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기자간담회 당시 상황의 발언의 진위, 취재 기자들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자,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네,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4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9730, #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오늘도 땀나게 취재해온 내용 뒷이야기 한번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민주당 오늘 갑자기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인데 굉장히 좀 의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신영철 기자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 아, 예. 먼저 특별감찰관이 뭔지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4: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그 최 변호사의 이력부터 정리를 하자면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어요.
0: 네.
4: 검찰에서 21년을 일을 했는데 경력의 축이 특수와 감찰 두 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부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해왔고 그 마지막에는 검사로 감찰하는 자리에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0: 그런데 네.
4: 왜 최길수인가라고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가 좀 흥미로운데요. 한병도 직무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당 목 후보를 발표를 하면서
0: 네.
4: 또 들었던 게 과거 7년 전 이력인데요. 최 변호사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내세웠던 그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웠던 후보예요.
0: 추천이었죠.
4: 예,
0: 네.
4: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이 추천을 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여당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만큼 중립적인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방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민주당과는 결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동희죠. 근데 이걸 내세운 건 우린 중립적입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1: 근데 이제 좀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0: 네.
1: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인사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 게 왜냐하면
0: 네.
1: 제가 당시에 바른미래당을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보통 이런 거는 원내대표가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관영 전 그 전북지사였어요.
0: 그렇군요.
1: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주축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바른미래당을 추천했다는 이유만 갖고 민주당과 결이 다른 인사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외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민주당과도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는 설명이 안 되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대표도 공석이잖아요. 보안수사권 처리로 좀 정신없이 바쁠 텐데 갑자기 특별감찰관을 발표한 것이 좀 의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감찰을 위한 인사 추천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김종인 기자?
2: 네, 저는 이제 청와대랑 민주당이 하나씩 밀린 숙제를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2: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권 입장에서는 도전적인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오를 재료가 필요하고 또 더해서 지금 되게 묘한 게 특별감찰관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 권력을 견제받겠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의지의 피력이기도 하고
0: 네.
2: 왜 그럴까? 왜 이 타이밍에 밀린 숙제를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이따 살펴보겠지만 연임 개헌 이슈로 대통령의 권력이 연장되는 거 아니야? 마치 이런 묘한 의구심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절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0: 아, 그 부분이랑도
2: 예, 해석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0: 네. 그렇군요.
3: 원내 네. 쪽에 좀 일단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번에 지금 이 시기에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0: 취재하셨군요.
3: 네. 요거 네. 들어오기 전에 한 3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원내 쪽이 좀 공식적인 입장에 가까운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매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이재명 정부에서 공수처 설립, 수사기소 분리, 경찰의 3분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으로 넘겼거든요.
0: 그러니까
3: 이런 과정들을 쭉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감찰기능 복원도 이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법이 통과된 이날 요거까지 같이 처리를 한 거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원내 의원이 설명을 해줬고.
0: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3: 네. 네. 근데 이제 비명계 쪽에서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친명계라고 하더라도 해석을 좀 물어봤을 땐 일단 방금 김종일 기자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뭐 비명계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연임 논란 끄기 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연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쭉 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끄는 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친명계 인사 쪽은 인사는 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호떡집의 분란 상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빨리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불났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오늘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0: 이렇게 오른 거는 사실 뭐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3: 그리고 또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의 표명한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에다가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뭐 한 술 더 얹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가능한 것부터 내놓은 것 같다.
0: 그럼 일단
3: 하더라고요.
0: 생각할 때는 이슈를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3: 그런 측면도 거의 부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3: 일단
0: 않는가.
3: 기본적으로는 네. 원래 그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듣고 이제 거기에 더 해가지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큰일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

0: 법이 좀 마땅치 않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과된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이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1: 네.
0: 뭐 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세 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법이라고도 불리잖아요.
1: 네.
0: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은 다 없애고 대신에 요구권들만 남겨놨습니다. 뭐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뭐 재수사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남겨놨고요. 그리고 뭐 7대 그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암장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논란이 한참 있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걱정했잖아요. 국민 네. 여러분들도. 그
0: 두 번째 네. 축은 이 개정안에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1: 네.
0: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권 송치라는 게 뭐냐면 경찰이 원래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경찰 판단에 따라서 이 검찰로 넘길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단 송치를 해라.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는 이제 공소청이 되겠죠. 공소청에서 한번 보고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축이고 마지막 축은 법원의 공소 기각인데 이건 원래도 있긴 했던 내용인데 좀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기소하는 권한은 검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판단 내리는 게 법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법원이 기소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어떤 경우에 하나냐면은 너무 무리하게 그 기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이 비유를 몇 번 썼는데 그냥 법원이 원래는 축구 경기라고 치면 골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건 골이다 노골이다 이것만 판정을 했었는데
1: 네.
0: 아예 경기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이 공소를 하고 우리가 공소를 했었는데 기소를 했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공소 취소한다라는 표현은 좀 최근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은 공소를 아예 기각시킬 수 있다.
1: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뭐 3심이든 다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0: 검찰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1: 검찰의 기소를 예.
0: 예.
1: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좀 논란이 됐었고 이제 많은 국민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속보로 들어온 거는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사퇴를 하고 책임을 못 져서 뭐 죄송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뭐는 대대행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일단은 대대행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아직 네. 그 사퇴를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서
1: 아 사의 표명이군요.
2: 네네 이제 네네네. 제가가 필요한 상황 같고요.
1: 네.
2: 형사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이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담기지 않아서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밤새 이 내용 갖고 필리버스터 여야에서 진행했잖아요. 대체적인 분위기 좀 취재해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2: 근데 요즘에는 필리버스터 네. 저희 제가 처음에 했던 게 2015년 12월에 이제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때였는데 그때는 기자들이 밤새 가지고 속기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1: 맞아요. 기억나요.
2: 몇 분 몇 초에 끝냈다. 누가 몇 시간 했다. 하나하나 속보로 다 보도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몇 분 했는지도 취재를 안 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오늘 질문을 보고 이거 뭐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뭐 민주당은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뭐 그냥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민주당을 찬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1: 뭐 그 내용은 이슈가 됐던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5시간 넘게 해서
2: 예.
1: 뒤에 한동훈 의원을 못하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2: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좀 했는데 조호영 의원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5시간 김태규 의원이 5시간 했거든요.
1: 네. 근데
2: 나경원 의원이 5시간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12번이기 때문에
1: 네.
2: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3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그 저녁에 당권파 의원을 한 명 만났는데
1: 네.
0: 그때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주호영 의원이 1번 타자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4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되게 빨리 끝냈어요. 아마 6시도 안 돼서 1차 순서였는데 아마 2시간 안 하고 끝났을 겁니다. 제가
1: 네.
0: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한일 의원 연맹 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찍 끝낸 것도 있고, 근데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요즘에는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24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해제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은 준비했던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0: 오래 하는 게 일종의 기록 세워가지고 와 대단하다 결기를 보여줬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뒷사람들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되니까 네. 너무 길게 안 한다는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겨났고
1: 그렇군요.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그 단건파 의원이 하는 얘기가 너무 짧게 했는데 이러다가 한동훈 의원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누가 막긴 막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1: 아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0: 아, 물론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네. 텐데.
1: 야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0: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예. 한동훈 의원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전체 시간을 보면 국민의힘이

0: 15시간 정도 했고요. 민주당이 한 8시간 조금 넘게 해가지고 이제 24시간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1: 네네.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검찰 뭐 유명한 검사 출신이시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한동훈 의원이 돋보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의견을 잘 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뒷번호로 준다는 게 좀 뭐랄까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예전에 봤을 때 필리버스트에 뭐 1번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에게 주기도 했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좀 폭넓은 정치 이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지금 이제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랑 폭넓은 정치를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섭단체 중심으로 순번을 짜다 보니까 12번을 받게 된 건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 한 분이 더 뒤에 있었거든요. 네. 13번에. 이제 이번 국면에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자기의 이제 전문 분야를 발휘해가지고 최대한 부각하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12번이면 사실 애초에 하기가 좀 어려운 순번이었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시간씩만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긴 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동훈을 막기에 한 건 아니다. 이렇게 길게 한 건 아니다. 이런 명분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한동훈 의원의 차례는 오지 않아서 이제 한 의원으로서는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3: 네, 그 원내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국민의힘이요. 그 일부러 자른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의사국에 국회 의사국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교섭단체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개혁신당 사례처럼 논의를 해서 앞에 좀 넣어달라 하면은
1: 해주잖아요.
3: 같이 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자 신청을 했고 국회에서 설명하는 건 한동훈 의원이 늦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뒷부분에 그냥 순차대로 넣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배제하겠다는 아니고 또 반대로 뭐 일부러 배려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스탠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한동훈 의원은 왜 뒤에 넣었대요? 앞에 넣으면
3: 순서가 늦게 신청했대요.
0: 원래 그렇고요. 이제 그 순서도 이제 교섭단체 합의를
1: 교섭단체가 먼저 하고
0: 당연히
1: 하는 거군요.
0: 예,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한동훈 의원 쪽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준비를 좀 했었나 봐요. 원래 한동훈 의원 법자 중에 어제 모 기자들이랑 저녁 있었는데 그 저녁까지 취소를 하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로텐더홀 앞에서 뭐 혼자서 뭐 그냥 뭐 필리버스터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1: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필리버스터 무대에 못 오르는 분은 로텐더홀에서 보통 이야기 좀 하고 그러지 않나요?
0: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길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통과된 다음에 로텐더홀에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백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뭐 이제 공소기각에 대해서 확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종류 취지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1: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0: 네,
1: 뭐
0: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을 걸고 그 제2호권 행사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1: 그런 이야기를 했죠.
3: 근데 네. 아까 뭐 김도윤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요즘에 예전 같으면 필리버스터 기사를 이제 맡기면 후배한테 굉장히 좀 고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밤까지 네. 봐야 되고 최대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맡기면은 별로 안 싫어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그 주자만 워딩을 좀 써주고 안 넣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 발언도 그냥 나중에 뭐 조금 반영이 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고 막 그렇게 많이 막 회자되거나 그렇게까지 활용돼 물론 한동훈 의원이 주목도가 좀 더 있으니까 써지긴 했겠지만
1: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뭔가 뭐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어차피 네. 지금 거대 여당이 24시간 후에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네.
4: 한동훈 의원이 확실히 이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이슈메이커로 선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아젠다 세팅, 의제를 설정해서 민주당을 계속해서 여권을 때리면서 그 아젠다를 키핑, 의제를 계속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엄청나게 강한 그 소구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게 하고 여론이 또 그 반응을 끌어서
1: 그러네요.
4: 다시금 자기가 주목받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고 있고 거꾸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어떤 프레임을 내세웠냐면은 민주당 161명 전원한테 토론하자 이거 관련해서 공개 토론하자 그리고 안 하니까 마치 민주당 겁쟁이야 무서워서 그렇지 너네 논리가 부족해서 라고 이런 식으로 한동훈 의원이 계속 끌고 갔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한동훈 대 이건태의 구도를

0: 강경파인 김용민인데 가령 만약에 온건파의 김남희 구도로 바꿔냈다면 전국이 되게 다르게 보였을 거거든요.
1: 그러니까 토론의 구도를 바꿔낸다라는
0: 그렇죠.
1: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0: 네, 당내에서 사실 이거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해서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봐도 50% 가까이가 반대해요.
1: 네.
0: 그럼 당연히 당내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8월 17일 날 당대표를 뽑는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재료로 열심히 치고 받았으면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돋보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게 전당대회의 강한 큰 선이 전선이 되는 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1: 알겠습니다. 이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취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자분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일단 다 퇴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결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게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2: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던 대로 비판을 많이 내렸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기자들이 좀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1: 기자분들이 무력감을 느꼈다고요?
2: 왜냐하면 이번 사태 사안처럼 민주당이 그 강한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그 모든 국민들의 반대를 뭉개고 간 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대통령도 예외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전 대통령도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1: 숙의해라 뭐 이렇게
2: 그리고
1: 얘기했죠.
2: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60% 넘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하나가 돼서 이거는 무리한 법안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라는 이슈 하나에 묻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실감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강성파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센 조직 같습니다.
1: 네.
2: 이른바 딴지로 대변되는.
1: 아니 잠깐만요. 근데 기자분들의 상실감은 뭐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또 숙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통과시켜 버린 애가 그 지점입니까?
2: 그러니까 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판 기사를 썼고 방송에 나가서도 이게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했지만은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7대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법안들은 개별 법안에다가 넣어갖고 아마 10월 1일 전에는 통과시키려고 하겠지만 통과가 안 됐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수사 기소권의 분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소권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거든요. 그럼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지금 어디에 주어져 있나요? 경찰도 불송치를 하면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부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박찬은 교수님이라든가 그 검찰 TF 단장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충분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 네.
0: 이번 사안 관련해서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전면 폐지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예외 사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필 친명 후보라고 얘기하는 김민석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총리 시절에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8.17 전당대회 때문에 이거를 각을 확 뭉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그 후보가 총리 시절에 사실상의 출사표를 우리 이거 없다. 정부안 없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2011년부터 민주당 출입했는데 예전에 민주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오히려 대차게 붙었으면 붙고 대차게 소장파들이 토론하면 토론했지 이게 8.17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권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친명계의 핵심은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해. 이게 제일 우선순위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방금 김동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으면 안 돼. 8.17 전대에서 이기려면 그 힘 반드시 필요해. 라는 인정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은 사실 별 이런 거에 민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 보이고 전당대회가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너무나 큰 관심을 쏟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한 수기가 거쳐지지 않고 진행된 것은 아닌가라는 거에서 기자분들이 좀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영철 기자님.
3: 네, 그리고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게 이런 식의 주장이 일반 여론이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1: 동떨어져 있다.
3: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친여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신 딴지랑 일부 몇 군데를 빼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1: 네.
3: 그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 혹은 상당수는 이미 그 자기의 스탠스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전당대회 이후에 이런 우리가 여론이나 민심과 이반된 것은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당내 안에 있습니다.
4: 그 약간 정치권 분위기를 아까 좀 물어보셔가지고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모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인사가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긴 한데 지지율 차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1: 국민의힘에서
4: 네, 근데 이 표현을 뭐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큰 문제였는데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묻혀버렸다. 네. 지금 공격을 하기에도 급급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이 당세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보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1: 아니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아, 이거 호재로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4: 그렇죠. 호재라는 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측면을 보고 있는 거고 네. 그 친명계 쪽 반응이 좀 몇 개를 전해드리면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이 표현이 있었어요. 김민석 후보가 이기면 1%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1% 확률이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은 정말 100%의 확률로 복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인사가 있었고 어떤 친명계 의원은 우리는 개혁 정부인데 개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저버리면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이죠. 저버리면은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비판 저도 다 동감을 하는데 굳이 뭐 이해를 해 주자면 친명계 쪽에선 일단은 전당대회에 이겨야지 뭐라도 조금 더 보완책을 내놓을 수가 있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 아예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당대회 모든 걸 걸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에 왔다라고
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은 전당대회 때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통과시킨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어지는 건가요?
4: 근데 그렇게 뭐 확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네.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그 표현이 제가 1%의 확률이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1: 복구할 그러니까 수 있지만.
4: 그러니까 아주 뭐 강하게 법을 뒤집는다거나 그런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큰 흐름은 강성당원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잖아요.
1: 네.
4: 그러니까 이걸 더 또렷하게 해내는 게 정청래 후보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완책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1: 아니 근데 법 다 통과되고 보완책 얘기하면 어떤 무슨 어떻게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2: 그러니까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장용기 사건과 같은 게 몇 건만 더 터지면은 그 선거는 우리가 이긴 선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1: 피해자가 있을 텐데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얘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2: 사적인
1: 듭니다.
2: 사적인 상황에서 예. 이렇게 이제
1: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냥 뒤에 있었던
2: 얘기한 거기 때문에
1: 누굽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이야기 좀 할게요. 정성호 장관은 진짜 몸이 좀 안 좋나요? 기자분들 좀 뒷얘기 들으신 것 좀 있어요? 네,
0: 제가 얼마 전에 정성호 장관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엄청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 이분이 지금 그 이가 앞니 포함해서 이가 빠져가지고 7개의 이빨이 빠져서 임플란트를
1: 점점 늘어나네요. 보통 네. 5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0: 그리고 엄청 생각보다 그 되게 힘든 불면증도 그 호소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되게 건강하셨던 분인 게 대학 시절에 역도부 부장까지 하고 되게 이렇게 근육 자기가 운동 열심히 한다라는 거를 기자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김 기자보다 그럼요. 내가 훨씬 더 좋아라는 걸 자랑하시는
1: 아니 그 법무부 장관 되실 때 그 기사 엄청 그 사진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 엄청
0: 메리어스만 입고 이렇게 예, 예, 하고 있는
1: 네. 기억납니다.
0: 네.
1: 그런데도 네. 몸이 안 좋으시다.
0: 네, 몸이 네.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약간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소신인데 방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8월 17일 전당대회 때문에 청와대와 친명측 일단 통화시키고 이후 보류하자라는 게 기류거든요. 네. 전략이고. 근데 본인의 소신은 이렇게 하면 1%의 피해자도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게 본인의 소신인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정치적 역학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렇게 가자는 거니까 본인은 더 할 수 없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고 본인이 지금 책임지는 법은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내가 나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향성이 강합니다.
1: 그 이제 사퇴의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 뒷이야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후일담을 좀 전했는데요. 지난 21일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에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잘했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정성호 장관은 또 뭐 그 뜻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 김도윤 기자님 진실이 뭡니까?
2: 아니 이게 제가 법안 소위 초고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김태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딩이 실제 제가 지난번에 특검 연장하는 거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0: 언급을 하는데 솔직한 법무부 장관의 속내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법무부 장관님이 저한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기사로 나갔고, 여기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 좀 그 해당 기사를 처음 썼던 기자한테 그런 취지 아니다.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했던 얘기다라고 정정을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제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1: 네.
0: 근데 어쨌든 간에 정성호 장관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1: 특히 법무부 장관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0: 지난해 12월에 법무부에서 이제 보안수사 우수사례집을 이렇게 냈고,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이 그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그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 측 사람들 요청해서 와달라고 했는데,
1: 네,
0: 안 가고 그 보안수사 우수사례집만 보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안수사 우수사례집에 그 정성호 장관 발간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 수사 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안수사마저 금지가 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보안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그런 걸로 한 이내다 심적 고통이 대단히 클 거고, 아마 정성호 장관 어쨌든 간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지 못한, 또는 보안수사권 폐지 때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2: 정성호 장관 오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하는데 안 왔습니다. 거의 그런 의사를 표명한 걸로 봐야 되는 거고.
1: 네.
2: 그다음에 지금 김도윤 기자가 설명할 때 왜 얘기 안 하나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 김도윤 기자랑 같이 봤던 모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얘기 해줬거든요. 정성호 장관을 만났는데 본회의장에서 만나면은 저 좀 말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1: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말려주세요. 민주당 의원분들 좀 말려주세요. 네, 이런 얘기를
2: 그렇게
1: 했다고요?
2: 얘기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1: 말려달라는 게 뭐, 그러니까 좀 못하게 좀 해.
0: 그렇죠.
2: 뭐 그런 취지인 거죠.
1: 아, 못하게 좀 해.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2: 이게 아까 김태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네, 아마 정성호 장관이 더 많이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야당 의원들한테 했다는 거는 이게 절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겠죠. 네,
2: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되게 많이 표명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 정성호 장관이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만난 그 비공개 자리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된다라고 되게 뼈 있는 그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0: 민주당 강성파 의원 아니었나요? 정확하게 여당이 져야 된다가 아니고 민주당 강성파, 네, 의원.
3: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은 지금 본인이 이제 이 상임위 자리에서 이 법안을 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강성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나 이 법안을 빠르게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회의감을 느껴 하더라고요.
1: 아니, 그 정확하게 워딩을 했었어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이라는 그 정확한 주어를 이야기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 이제 저도 전원이기 때문에.
1: 네네네. 네.
3: 근데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여당이 져야 된다. 그리고 그 뼈 안에는 방금 김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강경파, 강성파 의원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던진 거죠.
1: 알겠습니다. 신영수 기자님, 어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제 뭐 사퇴는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이제 거의 뭐 계속 그 자기네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서요.
4: 그렇죠.
1: 어떻게 보세요?
4: 지금 이제 아직 순방 중이기 때문에,
1: 네,
4: 결국 이제 대통령이 와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 것 같아요.
1: 대통령만 안 계시면 왜 이렇게들 이게 일들이 벌어지죠?
4: 몇 개가 쌓였는지 지금, 네, 모를 정도로 많이 쌓였는데.
1: 많이 쌓였어요.
4: 네,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이거 하나인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한 건 결국 다 관측일 뿐일 것 같긴 한데,
1: 네,
4: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청와대의 대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정 장관이 법사위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의지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브라질 순방 현지에서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가 없다,
1: 네,
4: 개각도 정해진 일정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정 장관은 공개된 석상에서 사실상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1: 한 거죠, 이 정도면.
4: 사의 표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맞는 건데, 여기서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기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네,
4: 이게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참모에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간접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1: 아니,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절친한 관계로 알고 있고 두 분이 서로 뭐 연락을 많이

0: 아니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 의사를 표현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1: 제가 알기로는요 사퇴 의사를요 계속했다면서요. 계속 표현을 왔던 직접, 거고
0: 계속 직접 했다.
2: 전 직접 최근에 전달한 걸로 들었고 아니 그

0: 근데 이제 청와대가 저런 표현을 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사표를 내진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정무직 장관이니까 원래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두는 건데 네. 저에게는 이제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라는 거고.
1: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군요. 네,
0: 그만두지 말라는 거고.
1: 끝까지 책임져라. 끝까지 남아서. 뭐
0: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10월 말이나 최소 연말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1: 아,
0: 하고.
1: 그래요?
0: 근데 좀 분위기를 그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그 찐명, 그 청와대 소식까지 잘 아는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국무회의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편하게 얘기하는 장관이 없대요. 정성호 장관 빼고는.
1: 네.
0: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같은 것들도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을 놔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정성호 장관이 이걸 그만둬 버리면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포함해가지고 검찰개혁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놔줄 수가 없는데.
1: 네.
0: 근데 그래서 그럼 정성호 장관 그만두는 거예요? 안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강하게 잡고 있고, 정말 강하게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만둘 것 같다.
1: 그만둘 것 같다.
0: 이건 진짜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네. 근데 물론 이거 추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좀 팽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강하게 잡으려는 사람이 못 잡잖아요.
2: 그렇죠. 네. 지금 대다수의 기류는 시간 문제지 사인은 수리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거가 있고 그 전에
1: 네.
2: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한석수 총리가 임명됐잖아요. 그때 정성호 장관도 총리 후보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그 당시에 아주 강하게 본인은 총리 그 후보자
0: 생각 없다고 그랬죠.
2: 네, 생각 없다. 예, 예. 라고 기자들한 취재에 논의해줬어요.
3: 그러니까
2: 말이에요.
3: 보통 그런 거를 확인을 안 해주는데 전화 다 받고
1: 확인해줬어요. 아, 전 전혀 의사가 네.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네. 뭐라고 좀 해석이 가능한
2: 그러니까
1: 본인은 부분이네요.
2: 국회에 돌아오고 싶다는 게 명확한 메시지.
1: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거 거부권 행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2: 안
1: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한다고 보십니까? 예,
2: 안 할 거고요.
1: 못 합니까?
2: 설사 한다 한들 이재명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 거부권 제로다.
3: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김대기
0: 정성호 장관이 보시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오늘 통과가 되니까 글을 뭐라고 썼냐면은 뭐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노력하고 점검하겠다. 법무부도 문제 생길까 봐 이런 취지로 쓴 다음에 처음 가는 길이라 선이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오면
1: 네.
0: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단은 법통과는 반영하고 그다음에 뭐라도 해봅시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 시영수 기자님도 같은
4: 그렇죠.
1: 의견이십니까?
4: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 당의 일임한다고 했었어요. 그 뜻은 당에 어쨌든 맡기겠다고 했던 거였고 그 뭐 거부권을 쓸 가능성 저도 0%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 주제는 이제 넘어가서 또 지난 한 주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었던 내용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연임 개헌 발언 논란 여진 이거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잘 수그러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인데 정청래 전 대표는 이거 기자들한테 낚인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준우 기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2: 이게 기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1: 네.
2: 그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식 의원이 무려 6선 의원이에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예,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1: 네.
2: 저는 이게 기자들한테 낚였다라고 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 네.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정식 의장이 여론 떠보게 한 거 아니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그 무리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한번 에드벌런을 띄워본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1: 네.
2: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네.
2: 이게 국회의장의 첫 기자간담회였어요.
1: 그렇죠.
2: 국회의장의 첫 기자간담회는 의장실 스텝 전원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야근하면서 준비하는 거고요.
1: 그럼요.
2: 당연히 의장도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일문일답, 예상 일문일답, 그거에 대한 답변 일문일답까지 아주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럼 이건 다 준비된 답변이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이 질문이 나오지 못할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을까? 혹은 의장실의 스탑들이 이 질문이 나올 거 예상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예상을 했는데 이 답변이 나온 거는 그 예상 질문에 이 답변을 준비한 거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2: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국회를 아주 오랫동안 출입한 결과 이번에 의장실 대응이 아주 이상했어요. 저는 처음에 후배가 이제 저희 그 시사전을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질문도 하고 그 조정식 의장의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을 저한테 보냈을 때

0: 저는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사고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슈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의장실의 반응이 매우 매우 늦었어요. 오후 5시쯤이나 이거를 바로 잡았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기자간담회 오전에 일찍 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산전 수전 공전 다 겪은 그 선수들이 이걸 바로 잡지 않았다? 청와대와의 조율이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정부적 감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0: 파장이 될지 몰랐다라기보다는 저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혹은 그 여론을 정확하게 감지해 볼 수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의도를 갖고 한 이야기다라고 결론을 내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2: 김정희 기자 얘기랑 좀 비슷한 게 뭐 네. 민주당 인사한테 들은 게 방금 얘기해 준 건 국회의장실 대응이 좀 늦었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일단 먼저 그 질문 목록에 있었는지는 제가 물어봤는데 있었다고 했어요.
1: 네. 질문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뭐.
2: 그건 예.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근데 의장실 늦었잖아요. 근데 청와대 보면 다음날 입장 나왔습니다. 그 청와대도 좀 늦게 대응이 나왔어요. 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1: 무슨 말이죠?
2: 이 진위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네네. 원천적으로 절대 안 되는 아예 언급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면
1: 네.
2: 의장실도 바로 대응, 청와대도 바로 대응,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대응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혹시 그런 뜻이 있는 건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중간 과정에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 조정식 의장 표현을 보면은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할 때 밑에를 그 종이를 계속 보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또 되게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아무래도 아주 그 친명계 코어에서는 조정식 의장의 코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인사가 저한테 그냥 추정으로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연임이라는 거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치지형에서 불가능할 텐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대통령 되는 과정이 미션 임파서블이었기 때문에
1: 네.
2: 연임도 어쩌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예전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아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예.
2: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반영이 돼 있고 대응도 좀 늦고 그래서 의구심이 좀 커지는 그런
1: 그러니까
2: 그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3: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조정식 그 의장은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만약에 거기서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하면은 혹시 있을지 모를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자체를 본인이 차단하게 돼버리면 이게 그 본인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제가 거쳤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빨리 수습해라 라고 메시지가 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정무적으로 부적절하고 표현도 정밀하지 못하고 하여튼간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질렀고 제가 그걸 느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 다 그렇지만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저는 다 두 번씩 치러봤고
1: 네.
3: 생각지도 못했던 개헌까지 취재를 해봤는데 아 이번에 개헌 한번 취재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1: 개헌은 물 걸면 간 거
3: 그
1: 같죠.
3: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개헌 네. 취재는 아 이번에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1: 네.
0: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물 건너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정식 의장이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사실상 날린 거예요. 지금 민심이 개헌해라라고 하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라. 언제까지 적대적 양극화, 이 정치 양극화 할 거냐. 결선 투표제 같은 거 도입해서 제발 좀 다른 정치를 해라라고 하는 민심의 요구를 사실상 조정식 의장이 뻥 날려버린 거예요.
1: 그렇군요. 신영철 기자님. 그 청와대에서도 해명 다 했잖아요. 뭐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이야기한 거면 사실 제일 이제 대통령 안 계실 때는 제일 높은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시면은 할 일이 많다. 해결하셔야 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대통령 등판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결국 양면이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4: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제외하면 제일 정무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래서
1: 네.
4: 비서실장이 나와서 일단 수습을 한 건데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명이 나온 게 좀 법률적인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연임은 없다라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를 원했던 건데 계속 헌법, 현행 헌법상 가능성이 없다라 이런 식으로

0: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은
1: 그러니까 메시지를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0: 네, 네.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뭐 현행 헌법에는 안 되지만 그럼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그 2단계 개헌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딱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이슈가 더 커지겠죠?
1: 그렇겠죠.
0: 그거에 네. 대한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네.
2: 하나만 좀 붙일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의구심, 의심 여기에 좀 초점을 뒀으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 생각은 뭘지도 좀 궁금한 거잖아요.
1: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2: 친명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일 현실론자고 제일 실용적인 분이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모르면 그런 생각한다면 트럼프인 거죠. 그럴 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면 또 같이
1: 트럼프도 괜히 떠무잖아요. 지금 괜히 SNS에 그걸 그러니까
2: 트럼프가
1: 농담이에요. 이러고 끝내잖아요.
2: 트럼프가 네.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3: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 뭐 대통령과 비교해서 좀 뭐 다른 비교긴 하지만 타블로시가 옛날에 학력 위조에서 뭐 대학교 뭐 졸업장부터 다 공개했는데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씀 하셔도 계속 의혹 제기는 할 것 같다. 계속 의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4: 가장 좋은 방법은 조정식 의장이 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4: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정하고 사과하고 네. 저는 조정식 의장이 본인이 지금 어떤 자리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이 친명 국회의장, 명픽 국회의장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전서열 2위예요.
1: 그럼요.
4: 대한민국은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었던 나라예요.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새기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요.
5: 그런데 뭐 의장실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추가 대응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5: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일단은 유감 표명을 했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좀 좀 무마를 하기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게 쉽게 좀 사과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아까 전에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할 거다. 지금도 공격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임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재판 받지 않을 걸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라. 뭐 이런 종류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쉽게 나서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2: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좀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마 본인 입으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 올 겁니다.
1: 아 이야기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2: 아니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4: 그렇죠. 기자들이 기자회견이
2: 할 수밖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정의적으로.
4: 지난 순방 갔다 와서 본인이 네. 이제 기자회견 자청해서 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죠.
1: 오는 비행기에 그 기자분들 같이 타가지고 오시잖아요. 거기서 네. 혹시 물어보시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기자분들 어떠세요? 그때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 이번 청와대에서 예. 뭐 출입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게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1: 아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0: 초기에는 굉장히 잦았는데 네. 뒤로 갈수록 점점 안 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거기서 그리고 만약에 오프를 걸고 그러니까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할지 말지는 또 직전에 결정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예, 이번에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0: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실 출입을 했었는데
1: 네. 도스태핑 그때
0: 초기에 있진 않았는데 이제 네. 그 이후에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으면은 노출을 많이 해요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그 1호기에서도 1호기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이제 기자들한테도 인사도 하고 성과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악재가 많고 그다음에 뭐 불편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 상황들이 많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뭘 봐요? 안 하겠네요. 말씀 정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0: 더 적극적으로 하는지 네. 그런 네. 걸 볼 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2: 캐릭터 생각하면 원래 할 수도 있는데
3: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곧 부동산 세제화야 발표가 네. 될 예정이라 그걸로 이슈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말씀대로라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지지율 여론조사 나온 지지율은 어느 정도 좀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0: 그런데 또 캐릭터상 네.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면 빠져나갈 네. 구멍을.
1: 뭔가 쉬우는 정답이 안 나오네요.
0: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네. SNS도 그렇고 되게 직접 소통을 네. 그렇죠,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이슈를 또 직접 정면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또 김동윤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여론조사 이야기 잠깐 전해드리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4일에서 16일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응답자의 61%가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 로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4: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여의도 정치권 이슈를 네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 사모님께서 날씨도 덥고 주식도 온통 파랗게 멍드는데 정치권에선 다툼만 하고 있으니 찌찌찌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나요? 기자분들도 많이 하시죠?
0: 네, 하긴 합니다. 네.
1: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0: 저는 잘 못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네. 한참 기자들 좀 다 뭐 다르겠지만 네. 잘 못하는 게 그런 보고 시간 이럴 때가 장 열리는 보죠. 시간이고 네. 마감할 때 또 이럴 때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또 장 마감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같이 기사도 마감하고 이런 시간이라서 잘 못 보고 결과만 나중에 이렇게 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거든요.
1: 생각지 못한 장투에 들어가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0: 아니, 그러다가 이제 돌발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또 실패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것들 반복인 것 같습니다. 네.
1: 저는 요즘에 주식시장 정말 전 이런 주식시장 처음 봐가지고 오늘도 완전 대폭등을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2: 외신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 갬블장이라고
1: 표현했죠. 외국 언론에서 표현했습니까?
2: 네, 이코노미스트가 예, 그렇게 표현했죠. 예, 도박장과 같다.
1: 네네 네. 직접적인 단어가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8585님, 새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집니다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죠. 새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죠. 들으면서 님께서 네 분의 기자님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진솔하게 전해 주니까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네요라고 보내 주셨고요. MG 님, 균형감 있는 방송 좋습니다라고 보내 주셨고요. 엔셜리 님, 열린 토론 좋은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주변에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0: 많이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미
1: 네, KBS 1TV 황현희가 진행하는 열린 토론 여기저기 좀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안 뭐 시끌시끌했는데 정대호 대표가 두 명의 윤리위원 또 추가 인선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김종인 기자님?
2: 네. 다중포석으로 보여져요. 새로 임명된 위원 두 명 모두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네. 그간 5인 체제로 운영됐던 윤리위를 7인 체제로 복원한다는 것은 다시금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포석이자 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징계의 속도를 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김도영 기자님. 이게 징계 속도 전에 당 내부 반응도 좀 갈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3: 일단은 근데 명분을 장동욱 대표 쪽이 좀 틀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종호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최근에 멱살 사건까지 해가지고 장동욱 대표가 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은 마땅히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0: 있는 상태고 네. 징계 수위도 사실은 이제 제명 얘기가 나오는데 최고 수위 징계라고 해갖고 이제 제명 얘기가 나오는데 제명은 의원총회 의결을 결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서 좀 낮춰서 당원권 정지 2년 정도가 나올 거라는 게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밴 이제 비당권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장동혁이 연임을 하게 되면은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가 총선 공천을 못 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이고 지금 징계가 내려져도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 그 징계는 철회하면 된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근데 뭐 박성민 기자님 윤리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던데요.
2: 네. 이게 지금 아까 5인 체제를 다시 7인 체제로 복구했다라고 했는데 네. 5인 체제가 사실은 지금 3인 체제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네. 두 명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요. 이제 불만도 공식적으로 그 입장문 같은 것들 냈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좀 내용들을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도 혹시 예를 들면 뭐 그 지도부에 따르는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친장계 뭐 반장계 이렇게 계파 갈등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런 분위기는 아니래요. 전반적으로는 다 지도부에 좀 우호적인 인사들인 게 맞는데 네. 그럼 왜 이렇게 안에 갈등이 있느냐 그냥 크게 얘기하면은 리더십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예전에 한동훈 의원 징계 때부터 해가지고 가처분이 인용이 됐던 적이 두 번이 있었거든요. 네.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가처분이 인용돼서 무효화가 됐는데
1: 무효화 됐죠.
2: 이게 굉장히 큰 타격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윤리위원들이 네.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윤리위 좀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정치보다도 자기 일상 업무다. 네. 자기 일이다.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거기 타격 가는 거는 이분들이 못 견딘다. 근데 이제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 그다음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발표한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온 그 정경욱 변호사라고 그 위원이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개파 같은 그런 표현들을 좀 쓰면서 논란이 된 거.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좀 반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윤민우 위원장이 예를 들면 그 징계 관련해 가지고 결정문을 내는 걸 보면 사실은 법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평가되는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윤리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많은데 참여했다라는 건 일종의 법률가로서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1: 그렇죠. 그거를 예측 못하고 이런 걸 징계로 넘겨 가처분 신청을 낼지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왔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치명타가 됐다면 징계를 하는 그 내부에 있는 분들도 약간 좀 그분들끼리 다툼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게 이제 밖으로 뛰어 나오겠죠.
2: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부하고 그러니까 당권파하고 윤리 분위기는 조금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권파 쪽에서는 이번에 그 세 명의 의원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 징계가 나왔을 때 제가 네. 물어보니까 가장 그 혐의라고 표현하지 않겠지만 문제가 확실한 사람 세 명을 정밀 타격한 거고. 2차, 3차로 대규모로 나올 거고 제가 들은 표현은 배현진, 박정우 의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윤리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리에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처분 인용을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권파 뜻대로 확 나오진 않을 것 같다.
1: 아,
2: 굉장히 조심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속도 차이나 온도 차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장동혁 대표 당권파들은 징계를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2차 징계, 3차 징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1: 윤리 취재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기자님도 취재하시기에.
3: 왜냐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위원들이. 예.
1: 기자인 줄 알고 안 받는 겁니까?
3: 네. 아니면? 네. 일단 낯선 전화를 잘 안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 저희가 그 윤리위 회의하는 날 보통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혹은 그 다음 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라고 전화할 때 일단 낯선 전화는 안 받고 저희가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연락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도 답을 주시지 않죠.
0: 보통 징계라는 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밝히면 안 되는 사안인데 그걸 밝히고 얘기를 들으려면은 그 사람과의 라포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윤리위원들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면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전화해갖고 기자라고 내용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1: 그럼 친분 관계가 좀 있으면은 좀 미리 얘기도 해주고 그러나요?
0: 뭐 그 윤민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는 아니고 이제 그 외교 쪽에서 활동을 했던 교수 출신이라 가지고 그 좀 라포가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얘기를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이거 좀 윤리 취재에는 진짜 베테랑 기자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2: 돌려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도부에서 네. 일부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0: 가르쳐주세요.
1: 어둠의 방법이 있는
0: 거 가르쳐주세요.
2: 중간중간에 항상 고리가 다 있습니다. 네. 윤리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1: 취재원이 있군요.
2: 네.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네. 모든 일에는 아,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4: 근데 당이 좀 탄탄할 때는 취재가 더 어렵고 지금처럼 국민의힘처럼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이런 돌려가는 식으로라도 취재가 조금 될 때가
1: 그렇죠.
4: 있는 거죠.
1: 여기저기 이제 말이 네.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0: 아니면 윤리위원 가운데 정치적 야망이 크신 분들은 기자들 저도 잘 봤거든요. 아, 그런 되게.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잘 해주시고.
1: 그런 분들은 그런데 기자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야 네. 되니까.
0: 근데 보통은 윤리위가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는 경우가 굉장히 그 뭐랄까 잘 없는 케이스다 보니까 케이스죠. 저희가 네. 윤리위 취재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8월이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2년 된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당 안팎의 논란에도 예, 당권을 굳건하게 유지해 왔는데 오히려 재평가 이야기가 나와요.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 이 정도 버티는 거면은 이슈메이커로서 당을 운영을 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취재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도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 실제로 저번에 박순봉 기자가 제가 듣기로 얘기했던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요새 국민의힘 당권파 비당권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만큼 지금 계산이 서는 정치라는 사람이 없다.
1: 그러네요.
3: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1: 네네.
3: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계에서는 단풍 비대위 이야기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른 복당 연내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은 장밋빛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내년 2월은 물론이고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그 퇴진시키려면은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1: 네.
3: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는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 상당히 많은 컨센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아니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최소한 움직이잖아요.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뭐 그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쇄신을 앞세운 분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그래, 장동혁 대표가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요.
3: 그래서
1: 이제.
3: 국민의힘이 웰빈 정당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는 거예요.
1: 네네네.
3: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생활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야성이 강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양남이라고 하는데 강남과 영남 의원들이 많고 여기
1: 양남이
3: 공천만 받으면 쉽게 당선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력이 높지 않은 의원들이 많거든요.
1: 그렇군요.
3: 이 같은 사례가 민주당에서 있었으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폭발 난리 났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박선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1주년 됐는데 임기 채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2: 이게 정말 예측이 좀 잘 안 되는데
1: 네.
2: 양쪽 얘기들을 다 들어봤을 때는 장 대표 쪽은 지금 굉장히 좋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렇지. 그리고
1: 무슨 말이에요, 그게?
2: 최근에는 원래 이제
3: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는 얘기는 했어요.
2: 그 얘기도 있고 장 대표가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웃질 않았었는데
1: 네.
2: 어제 뭐 당권파 인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이제 농담하면 웃기 시작하고 하는데 상황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고 하면은 일단 잘 주목되지 않은 내용인데 그 강경 보수층들 있잖아요.
1: 네.
2: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유와 혁신이나 아니면 전환기 씨 이런 쪽 그 올림픽 공원에 많이 나와 있는 분들 여기를 다 통합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쪽에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
1: 통합했다라고 하면 그 세력을 다 모았다는 겁니까?
2: 눌렀다라는 거죠. 원래 예전에는
1: 눌렀다고요?
2: 지방선거 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1: 네.
2: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절연 메시지 내고 이랬을 때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뭐 당권파 인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때 전한길 씨가 엔츄파도스라고 내부의 적이라고 하면서 지선 보이콧하자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상당수의 그런 강성 당원들이 보이콧할 바가 할까봐 두려웠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도 되돌리고 이런 건데 내부적으로 여기부터 통합이 안 되면은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 그 개혁파들하고 못 싸운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특검법 통과시키고 딱 하면서 보니까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제 강경 보수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네네.
2: 어쨌든 당권파의 평가인데 여기가 나름 평정이 다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싸움이 쉬워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또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잖아요. 오 시장 공천권 때문에 지금 원래는 처음에 당권파에서 연초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2월, 3월에 그만 던지고 특검 잘 돌아가고 이러면은 딱 뭐 이거 내 성과에 하면서 던지고 다시 한번 전당대회 치르자 이런 안도 생각을 했는데 네. 4월 넘어서 가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이슈가 있으니까 혹시 서울시장 공천을 장도영 대표가 한 다음에 이기면
1: 그러네요.
2: 그

0: 당대표를 어떻게 막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비당권파나 옛 친윤 그룹도 그냥 사실은 특별한 액션이 없는데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고민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대요. 일단 못하고 있는 건 대안이 없어서 그런데 대안이 근데 왜 없냐면 없기도 하고 서로 다 하고 싶어서 좀 그렇거든요.
1: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어서요?
0: 아니요. 이제 서울시장 문제가 아니고 네. 다음 당권을 누가 가질 거냐.
1: 다음 당권. 네네.
0: 이거 가지고 서로 다 좀 팽팽하게 나눠져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도엽 대표가 서울시장 공천을 진짜 하게 된다. 이럴 때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2: 크게 몇 가지 분기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세훈 시장의 2심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점.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2심에서도 그 상실형을 받게 되면은 4월에 그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1: 그럼요.
2: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절대 안 물러서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당권파 쪽에서는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거세게 붙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이 아마도 이제 뭐 한 번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동안에는 일단은 큰 파장은 싸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이제 12월 지나서 그때쯤에 세게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이 나온 대로 2월 고 전으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짧게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뇌경선 돌입했잖아요.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 것 같은데 충청권 결과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네 분의 기자님들은 어떻게 좀 판세를 예상하는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신용철 기자님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3: 네, 뭐 일주일, 이주일 전까지만 해도 김민석
1: 그렇죠.
3: 후보가 더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조정식 의장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 쪽에 좋지 않다는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만약에 좀 크게 진다면 좀 초기부터 많이 힘들어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1: 크게 진다면이란 말은 정청래 대표가 50% 이상 가져가면
3: 예 맞습니다.
1: 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네. 보는 거군요.
2: 그러니까 충청권의 민주당 권리당이 10% 정도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이기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도 본인이 7% 정도 지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7% 이상 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충청권에서는 그 정청래 후보가 5를 앞자리 5를 넘기냐 마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박수문 기자님 어떻게
0: 그러니까
1: 보십니까?
0: 말씀해 주신 게 맞고 그 김민석 후보도 지금 방금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얘기를 해준 건데 그만큼 충청권에 처음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1: 네.
0: 그러니까 5자도 중요한데요. 그 친창계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정청래 후보 50% 넘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김민석 후보가 3자를 그릴 것 같다는 거야.
1: 3자를 그릴 것 같다.
0: 35 후반 이런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완전히 그리고 나서 예측 정청래 후보 쪽 예측인데 부울경도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본대요. 그러면 이

0: 실제로 그래서 김민섭 후보가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2: 저는 결국 관건은 신천지고 신천지국 관련해서 김민섭 후보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정청래 후보의 우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 이렇게 토론회 신천지 얘기 안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2: 네, 이번에 네. 당에서 자제를 시킨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양 후보 모두가 이거를 먼저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S 열린 토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코미디를 할 때와 시사를 할 때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봤는데 뭔지 아십니까? 시사 정치는 소재가 끊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코미디보다 더 많은 소재를 주는 현실. 뭐 진행자로서는 고맙지만 국민에게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가 매일 새로운 논란을 만들기보단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0: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새로운 대진으로 주말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NC전을 수입하고 선두 삼성과 격차를 반경기차로 좁힌 KT 경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가을 야구를 향해 좀 더 힘을 내야 하는 하우나를 만나는데요. 류현진과 소형준의 선발 맞대결도 눈길을 끕니다. 경기는 현재 6회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회 초 하나의 심우준이 3런 홈런으로 3-0 먼저 승기를 잡았는데요. 지금 4회 말 KT가 2점 추격을 했습니다. 여전히 류현진이 투수를 던지고 있는데 방금 막 추가점이 터지면서 경기는 3-3 동점이 됐습니다. KT의 반경기 차로 쫓기는 선두 삼성은 원태인 선발로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롯데는 김진욱이 선발로 올라왔는데요. 삼성이 먼저 선취점을 취득했지만 4회 롯데가 석점 득점하면서 경기에 역전했습니다. 하지만 6회 삼성이 대거 6득점 빅이닝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는 7-3으로 역전됐습니다. 삼성이 6회 초 앞서고 있습니다. 잠실에서는 LG와 두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중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고 만난 두 팀의 경기 현재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회 말 현재 잭로그 선발의 두산이 3-2로 1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 자리를 놓고 두산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기아는 NC와의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는 현재 6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NC가 주중 3연전에서는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오늘에선 득점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2회에 무려 7득점에 성공하면서 기아를 9-3으로 6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G 대 키움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이 득점포가 터지고 있는데요. 키움이 1회에 1점 그리고 3회에 8점이 터지면서 9-5로 SSG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샌디에고전에서 2루타를 터뜨려 빅리그 통산 300 안타를 달성했습니다. 2루타와 함께 볼넷 2개를 골라낸 이정후는 타율 3할 2루로 내셔널리그 타격 4위를 유지했고 팀은 4-1로 승리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설 일본 축구대표팀이 21세 이하들로만 구성된 2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는 23세 이하로 출전 선수의 나이를 제한하고 팀당 최대 3명까지 24세 이상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을 수 있지만 일본은 2년 후 LA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1세 이하 선수들로만 대표팀을 채웠습니다.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예선 무대에서 펼쳐진 코리안 더비 승자는 베식타시의 오현규였습니다. 오현규와 조규성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경기에서 베식타시가 2-0으로 완파하고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송규창과 최준용이 부상으로 한국농구 남자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는 송규창과 최준용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표팀에서 제외했고 추가 발탁 없이 14명 선수 체제로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Spot Spot.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서 기자는 어제도 뵙고 조남기 기자 오랜만입니다.
1: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잘 지내셨어요?
1: 네, 월드컵 때문에 너무 바빠서 네. 계속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조금 쉬고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다시 일상으로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0: 하지만 월드컵은 끝났지만 여전히 축구계 이슈는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월드컵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제 서우정 기자 짧게나마 정리를 했습니다만 축구협회 청문회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2: 네, 어제 이제 12시간 가까운 긴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뭐 이제 문체위 소속의 많은 의원들이 각자 준비해온 다양한 질문들로 좀 허를 찌르기도 했고 했지만은 약간 이제 파편화된 분위기다 보니까 흐름상 어제 이제 청문회를 진행한 이재정 위원장도 이제 그런 부분을 했죠. 이게 뭔가 이제 흐름이 계속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진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정리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청문회 도중에 정몽규 회장과 예, 모 의원 사이에서 오고 주고 간 문자가 이제
0: 그렇죠.
2: 확인이 되면서 보도가 되면서
0: 청문위원과 예.
2: 네. 네. 어제 청문회 자리에 있었던 예. 그러면서 굉장한 이게 또 파장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편화 되었다. 사실은 이제 어제 뭐 저희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단죄하고 뭐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라기보다는 문제점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거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1: 네, 일단 집요한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었죠? 이런 식의 조금 단계적인 질문이 많이 없었어서 그래서 좀 답변도 두루뭉술하게 하기 좋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식의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셨던 국회의원분들의 질문도 제 느낌에는 피상적인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이 그렇고 이제 좀 멘트를 뚫지 못하고 좀 내액으로 접근을 못하는 네. 그런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정작 조금 이제 어떤 착오가 있으면 그것을 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개선을 해서 건강한 토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모두가 꿈꿨을 좀 청문회 현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재정 그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한 10분 정도는 조금 집요하게 한번 질문했었었는데 네. 그것만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다른 거는 조금 국회의원 분들도 그렇고 증인분들의 응답하는 방식도 그렇고 썩 기억에 남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예.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성적 부진으로 인한 국민적인 또 감정이 촉발한 이런 청문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각 의원들의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또 이제 왜 뭐 남아공정 그래서 왜 못 이겼냐 이런 이제 질문들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청문회가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나온 문제 지적들을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걸 해소시키느냐, 대한축구협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지속적인 좀 감시와 지적이 필요합니다.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지점들이 이제 그 못 알아듣는 신용을 많이 했잖아요.

0: 아요? 그 답변을 해야 되는 증인분들이나 그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게 생중계도 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시는 게 정말 초등학생이라도 옆에 세워놔야 되나.
1: 저도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을 네. 하는데요. 사실 뭐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했는데 어디로 가더라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2년 전에 청문회와 이번이 다르길 바랬던 점 중 하나는 그래도 조금 어떤 질문에 대해 답변도 너무 뾰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답변을 해주길 바랬는데 2년이란 물리적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까지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많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부진했다, 화가 났다. 대한축구협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뭐냐 했는데 이제 각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이제 들고 나왔고 어제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굉장히 좀 방대했고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조남기 기자가 얘기한 뭔가 핵심을 좀 관통하는 뾰족한 것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아예 없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0: 네.
2: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주어서 정리하는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K축구혁신위원회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이제 대한축구협회도 성실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0: 일단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뭐 대한축구협회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게 꽤 오래됐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축구의 개혁과 청사진은 K축구혁신위원회의 행보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건가요?
1: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도입부 정도에만 K축구혁신위원회가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성 혁신위원장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이 단체를 지금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근데 이 도입부에서 가장 중요한 뭐 회장 선거, 특히 이제 회장 선거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서 합리적인 선출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관건일 텐데, K축구혁신위가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뭐 사실 뭐 유소년이나 뭐 대표팀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또 뭔가 너무 파편화된 과정만 될 것 같고, 그래서 뾰족하게 좀 하나에만 집중을 한다면 역시 선거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박지성 위원장이 4번 정도 이제 위원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선거인단을 1만 명 정도로 늘린다는 이야기까지는 나왔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200명에서 뭐 300명 정도의 선거인단 수준에서 이렇게 1만 명으로 늘리면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좀 이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럼 이 선거 시기는 언제 할 거고 또 예산 선거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이라 무조건 시행착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시기를 잘 넘어가는 게 K축구혁신위가 좀 이제 용두사미가 되는지 아니면은 축구의 개혁을 했다는 좀 역사에 남을 것인지 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선거인단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좀 경기인 위주의 좀 확대가 현재로서는 될 것 같긴 한데 경기인 위주로 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0: 아까 뭐 이재정 위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정리 멘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축구의 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팬들은 무엇인지, 팬들이 축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K축구혁신위원회도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청문회 얘기만 한 시간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좀 정리하고 이제 앞에 펼쳐질 일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팀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10월 A매치 상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2: 네, 이 축구라는 것이 FIFA가 선택하는 A매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만 A매치를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을 그냥 경기를 치르지 않고 날려버린다고 하면은 소중한 시간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 공석인 상황이지만 일단 9월과 10월 펼쳐지는 4경기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10월 일정으로 베네수엘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치른다고 이미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9월에 두 경기도 지금 현재 상대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마 남미 두 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경기들을 치르기 위해 그리고 이제 11월을 치르는 두 경기까지 총 6경기를 묶어서 맡을 수 있는 지휘봉을 잡을 임시 감독을 지금 대한축구협회 공개 채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0: 네, 절차가 시작됐죠?
1: 네,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어제자로 이제 채용 공고가

0: 올라와서 접수가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8월 이제 첫째 정확하게 5일 6일 정도 이제 아마 접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 9일까지네요. 9일에 네. 이제 후보 접수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6경기죠. 9월, 10월, 11월인데 9월, 10월은 4경기가 거의 붙어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또 11월 2경기까지 해서 그렇게 6경기가 열리는데 뭐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대한축구협회에서는 8월 선임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목표로
1: 8월
0: 하고
1: 안에.
0: 네. 8월 안에 한다고 하는데 8월 아니라고 해봤자 이제 현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좀 수많은 감독 후보군들 중에서 이걸 골라내고 또 결정까지 하고 뭐 연봉 협상 등등을 하는데 한 달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일단 코칭 스태프도 일단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감독이 한 명만 지원을 했다면 이번부터는 뭐 각 분야의 뭐 골키퍼 코치나 피지컬 코치 등을 같이 감독이 원하는 스태프와 팀을 짜서 지원을 하게 되는 형태라서 그것도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방식의 형태가 대표팀 감독에는 처음이지만 또 김은중 감독 뽑을 때 U20 대표팀 뽑을 때는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뭐 감독 한 명이 아니라 그 사단 전체를 뽑는다는 건데 이게 뭐 이례적이긴 이례적인 거죠.
2: 그렇죠. 근데 어차피 최근의 경향 자체는 감독을 선택하면은 그 감독이 같이 일하고 싶은 자신의 사단을 데리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사단이 없었던 것이 좀 이례적이었고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은 이제 울산에서 나오다 보니 울산에서 함께했던 코치들까지 다 데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 나오면서 네. 한국인 코치 그리고 외국인 코치들로 이렇게 구성하는데 그때도 또 시간이 또 어느 정도 걸렸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만큼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체제 자체는 이제 지금 회장은 없는 상황에서 전력강화위원장은 지금 현영민 위원장이 조남기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뭐 김은중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나 김정수 20세 이하 대표팀 뽑아봤으니까 공구의 채용 형태로 그 당시에 방식을 갖고 올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정식 감독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최종 결재권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6경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는 사람 정도가 지원할 수 있게끔 최소 요강을 만들고 예, 그 정도가 돼야 그래도 임시감독 체제하에서 확실한 진정성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을 좀 뽑을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지원자가 오면은 서류 전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서류 전형을 통해서 제가 볼 때 한 1, 2, 3순위 정도는 정할 것 같은데 국내 국외 거주 형태에 따라서 직접 면접 혹은 뭐 화상을 통한 면접 등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는 이제 포액 감독과 벤투 감독이 임시 감독도 좋다. 뭐 6경기만이라도 좋다. 이제 의사를 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내 감독 중에서는 이제 사단을 꾸려서 이 임시 감독 체제에 도전할 만한 감독이 있을까요?
0: 대표팀 감독직이 너무 무거운 자리라서 일단은 아무래도 K리그 지금 현장에 있는 감독은 더군다나 임시 감독이니까 지원은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놀고 있는 한국인 감독 중에 누군가들이 이제 팀을 꾸려서 지원하는 형태가 될 텐데 국가대표 감독직이라는 그 독이 든 성배 혹은 무게감이 있는 자리를 고려해 본다면은 생각보다 저는 한국인 감독 지원자는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나 포획 감독이 꽤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한국인 감독 놀고 계신 분이 몇 분이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그냥 경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임시 감독을 하셨던 김도훈 감독도 일단 한번 떠오르긴 하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리그가 뭐 절찬리에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무더위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겠죠.
2: 네, 선수와 관중들이 이런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안전이 지금 최우선 되고 있고요. 일단 뭐 K리그는 최근 규정상 이제 쿨링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드컵에서 진행했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쿨링.

0: 브레이커는 기온, 습도 이게 어느 정도 조건에 도달할 때 이제 가동이 네.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선수들 보호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거의 라운드에 한 번꼴로 관중석에 있는 일반 팬들이 무더위에 쓰러져서 온열 질환으로 아. 이제 긴급 응급 처치를 받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계 방송에서도 계속 팬들에게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이렇게 뭐 손선풍기를 통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시는 거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좀 혹사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쉬는 추춘제가 아닌 춘추제이기 때문에 여름 측에 특히 경기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선수협회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사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번 주는 코리아컵 경기까지 열렸습니다. 이거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2: 네. 주중에 부천 파주 수요일 저녁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네, 직접 이제 실험실에 생지가 돼서 더위를 한번 체감을 해봤습니다.
1: 네.
2: 근데 물을 마셔도 약간 몸이 점점 처지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7시 반 킥오프 경기여도 제 체감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너무 덥고 숨 쉬는 것도 되게 어렵고 뭐 선수들은 오죽하게 되게 어려울 테지만요.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가 한국에 분명히 찾아왔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뭐 한국 프로축구연맹이든 대한축구협회이든 빨리 토의를 해서 추춘제로 좀 갈 수 있게끔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일본도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일본은 그래도 다음 시즌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추춘제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좀 보고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캐치를 한 다음에 한국도 좀 빠르게 글로벌 캘린더에 맞춰서 어떤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은 진짜 경기 수라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1: 자, 이 무더위 변수 때문인지 일단 코리아컵에서는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16강전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대진은 일단 확정됐죠.
0: 네. 일단 가장 놀라웠던 결과는 FC 서울, K리그 1 선두에 달린 FC 서울이 K리그 2 선두인 부산에게 0-2로 패했고요. 울산 HD도 이제 울산 같은 연고지를 쓰고 있는 3부 리그, K3 리그의 울산 시민축구단에게 0-1로 패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변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16강 대진은 충남 아산과 대전 하나시티즌, 울산 시민축구단과 광주 FC, 포항 스틸러스와 진주 시민축구단, 그리고 FC 안양과 제주 SK, 당지 시민축구단과 전북 현대, 김포 FC와 김천 상무, 강원 FC와 성남 FC, 부산 아이파크와 부천 FC 8경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4부 리그인 K4 리그 소속의 진주 시민축구단이 16강까지 올라온 사실입니다.
1: 이게 대단해 보이는데 4부 리그 팀이면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2: 선수
1: 조기 축구회를 살짝 넘어선 수준인 건가요?
2: 아, 조기 축구회보다는 훨씬 잘하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K리그 1-2 문턱에서 조금 좌절해서나 아니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정도 선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K3, K4 선수 중에서는 투잡을 뛰는 선수들도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선수직만 유지해서는 생활이 네.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뭐 K5부터는 조금 더 이제 수준이 살짝은 떨어질 수 있는데 3-4는 K1-2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 예.
2: 예. 하지만 그래도 K4팀 진주시민축구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팀을 가리는 이 코리아컵에서 16개 팀 안에 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16강전에서 포항을 만나는데 좀 멋진 경기. 진짜 한번 전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팀들은 또 곧바로 리그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K리그 1 현재 판도부터 짚고서 주말에 있을 경기들 짚어보도록 하죠. 순위표 서우정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0: 네, 선두는 여전히 FC 서울이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 42점으로 2위 전북과는 이제 9점 차입니다. 전북의 뒤를 이제 3위 강원 승점 32점으로 이제 전북이 1점 차로 쫓고 있고요. 그 아래에도 역시 울산이 1점 차로 강원을 쫓고 있습니다. 뭐 5위 안양, 6위 인천, 7위 포항 30점, 28점, 28점 굉장히 촘촘하고요. 제주도 최근 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27점으로 많이 쫓아오면서 8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가장 뭐 충격적인 순위는 9위에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죠. 네. 예, 승점 20점으로 이제 8위 제주와 7점 차가 나고요. 김천, 부천이 대전과 승점이 같습니다. 20점인데 이제 5점에 밀려서 12위, 11위. 12위는 승점 10점의 광주입니다.
1: 그렇습니다. 뭐 서울이 무패 행진을 멈추면서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간극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 순위부터가 정말 촘촘합니다. 특히 이제 강원이 경기를 내주면서 순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됐죠.
2: 네, 맞습니다. 강원이 사실 기세가 너무 좋고 강원은 심지어 더운 와중에도 네. 에너지 레벨을 잘 유지해서 이번에도 잘 버티겠다 했는데 이번에 안양한테 한번 제대로 잡혔고요. 물론 안양이 그만큼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 강원, 울산, 안양, 뭐 인천, 포항, 제주까지 거의 지금 한 6-7개 팀이 한 번에 물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두 라운드에 뭐 몇 번 연패가 일어나거나 좀 승부가 여러 차례 뒤집어지거나 하면은 이 중상위권 싸움이 너무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달을 것 같고 각 팀들은 속이 좀 탈 것 같습니다. 지금 덥기도 하고 경기도 많아서 이제 제 실력으로 온전히 낼 수 없는데 이 온전히 낼 수 없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좀 순위권 싸움까지 해야 되니까 감독들 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서울이 몇 번 미끄러진다면은 이 중상위권 판도가 더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누가 짰는지 이번 주말에 또 빅매치가 나옵니다. 1, 2위인 서울과 전북이 대결을 펼치네요.
0: 네, 서울이 공교롭게 이제 주말에는 리그 경기에서 울산 HD, 그리고 주중에는 코리아컵에서 부산 아이파크, 두 현대가 팀들에게 연패를 당했는데 지금 또 이번 주말 상대는 전북 현대입니다. 현대가 이제 3연 더비를 치르게 되는 네. 3연전을 치르게 되는 서울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승점 차는 2위와 9점 차 여유가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맞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이 만약 패하게 되면 6점 차로 좁혀지게 돼요. 6점부터는 제가 볼 때는 좀 가시권으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서울이 만약에 공식전 3연패를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서울은 좀 냉정하게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열렸던 부산과의 코리아컵 경기 원정 경기 때 주전 대다수를 뺐어요. 주전들을 이미 전주로 이동시키고 나서 부산전을 치르고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도 이 전북과의 경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21라운드 다른 대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2: 네. 21라운드 이제 말씀해 주신 전북 서울전 말고 이제 같은 날 이제 포항과 김천이 토요일에 포항 스틸야드에서 격돌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는 강원과 부천이 격돌을 합니다. 2일에도 일요일에도 세 경기가 있습니다. 울산 문수구장에서 울산 HD와 FC 안양이 싸우고요. 그리고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제주 SK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간 19시 30분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과 광주가 싸우는데 지금 갈 길 바쁜 두 팀이 좀 만나는 경기라 이 경기도 이번 라운드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매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짧게나마 K리그 2 이야기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쪽도 재밌어졌습니다. 선두의 승점이 같아졌어요.
0: 네. 수원의 이정현 감독이 최근 공식전 3경기 승리가 없어서 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부산 원정에서 4-1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1위 부산과 2위 수원의 승점 차가 0이 됐습니다. 이제 다득점으로 인해서 순위가 갈라졌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수원FC, 서울이랜드도 승점 차 3점밖에 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선두 경쟁을 이 네 팀이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K리그2입니다.
1: 그렇습니다. K리그2 역시 주말 사이 이제 모든 팀의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에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 한 37도까지 서울 쪽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모쪼록 경기장 가시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서우정 기자, 조남 기자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기상관측 사상 최고의 기온이 나왔습니다. 양산의 기온 41.4도였고요. 부산이 40도대, 김해 등 39도대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 낮에 극한 폭염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별도로 꼽자면 이같이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입니다. 주로 경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 체감온도는 내일도 38, 9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극단적인 더위고요. 그 밖에 전국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한낮 무더위 매우 심하겠고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불어서 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것도 원인 중 하나가 되겠고요. 낮 동안 강한 일사도 다른 이유

0: 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21에서 28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에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 대전 전주 35, 광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서해와 남해에 안개 가 짓겠습니다. 내일까지 다리를 여기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폭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급반등했습니다. 오늘 반등폭이 1000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대였습니다.
1: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역시 상한가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증시는 출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6,595.45, 하루 새 약 18%, 무려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입니다. 지난 4일간 코스피는 1,162포인트가 빠졌었는데 하루 만에 하락분 대부분을 회복한 셈입니다. 반도체 투톱은 더 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최대 상승 한도인 29.95%까지 올라 첫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7% 가까이 뛰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3: 미국 쪽 아마존이나 AI 관련 주식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그 주식들이 한 9% 넘게 상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고요.
2: 외국인이 7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4: 그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크다는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환율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사지 약세로 갈 때 사지 않습니다.
2: 급등장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대금은 하루 전에 4분의 1 수준인 약 3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화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그동안 계속 주저앉더니 오늘은 갑자기 왜 폭등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해 하룻밤새 뭐가 달라진 걸까요?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늦은 밤 홍콩으로 떠나는 화물기에 차곡차곡 상자가 실립니다. 홍콩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6: Additional supply request based on AI-driven demand, mainly from major hyperscaler customers.
5: 메모리를 사서 쓰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37% 늘었고 전날

0: 클라우드 실적이 좋다,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럼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직결적인
1: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0: 반도체는 문제가 없구나, 반도체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견조하다.
2: 여기에 5대 AI 인프라 기업 모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수록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들어올 주문량은 늘어납니다.
3: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뿐 아니라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용 DRAM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와
1: 일반 메모리가 함께 사장입니다.
3: 성장하는 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유례없는 급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AI 거품론으로 비관적으로 기울던 시장의 분위기를 실적과 수주 전망이 다시 돌려세운 모습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4: 오늘 폭등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팔아치웠습니다. 그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불신이 커진 모습입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5: 이번 달 들어 유독 출렁인 코스피. 한 달 새 사이드카만 15차례, 시장을 잠시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는 4차례나 발동됐습니다.
6: 역사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이거에 지금 일주일에 두 번 나왔었고 이게 그럼 정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5: 극심한 변동성에 개미들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같은 폭등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8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복된 폭락에 손해가 쌓이면서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한다는 경계심도 커졌습니다.
7: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변동성이 커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오래 갖고 가기에는 심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5: 실제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은 136조 원에서 104조 원으로 한 달 새 32조 원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금까지 끌어다 코스피에 투자한 이 직장인. 지금은 미국 증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미국 주식 순 매수액은 5조 원을 넘어 지난달에 5배를 웃돌았습니다.
8: 한 달 전부터 주식창을 안 봐요. 보면 스트레스 받아 주식창을 안 봐서 그냥 아 도박판이다 이런 생각. 홀짝 게임이 아닐까.
5: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난 29일 한국형 공포지수는 93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4: 폭염이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오늘은 41.4도까지 올라가 한국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을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거침없이 내리쬐는 뙤약 볕에 도심 아스팔트 위론 열기가 끓어오릅니다.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 도심을 채운 열기에 잠시만 서 있어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은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10: 전국에서 양산이 제일 덥다는 사실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요 근래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세 번 오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9: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틀어도 열기는 가실 줄 모르고 기약 없이 이어지는 폭염에 상인들은 매우 지쳐 보입니다.
11: 30년 말이 이렇게 더운 건 처음이야. 우리들 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바깥에 전 할머니들 봐봐 얼마나 힘들겠어.
9: 시장 안에는 물을 뿌리는 기계가 가동되고 있지만 41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 앞에선 역부족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41.4도. 1904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록으로 2018년 강원도 홍천의 41도를 8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낮 기온이 사흘 연속 40도를 넘자 양산시는 폭염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온열질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 폭염 취약계층의 어떤 인적 피해 우려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
1: 양산시 안전도시국장.
9: 또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절대 자제하고 냉방장치가 있는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4: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농민들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벼 같은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고 저수지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병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들깨줄기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을 줘도 금세 메마른 땅속으로 스며들 뿐 생기를 되찾지 못합니다. 배 과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과실이 한창 커질 시기지만 계속된 가뭄에 예년의 절반 크기에도 못 미칩니다.
14: 당장 다음 주 출하를 앞둔 조생종 원황 배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사이즈로

0: 로 자라야 하는 배가 비가 오지 않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익어버렸습니다.
1: 인근 저수지 저수율이 20%도 안 돼 물도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2: 밥맛도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신경입니다.
1: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가뭄이 2, 3주 더 지속되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3: 가뭄이 비가 없이 계속 연속으로 진행되는 해는 저는 처음 봅니다.
1: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데 식수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댐과 저수지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 가운데 밀양댐과 성덕댐은 저수율이 30%대, 안동 임하댐은 40%대 수준입니다. 용수댐 중 경북 운문댐은 이미 가뭄 3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가뭄댐들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줄이고 생활과 공업용수 일부를 강물로 대체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병국입니다.
4: 요즘 같은 때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더 더운 곳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서 에어컨이 없는 역들입니다. 그래도 승객들은 잠시 불편하고 끝이지만 역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영업을 못할 정도라고 토로합니다. 이혜재 기자입니다.
5: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울 종로구. 시민들은 뙤약볕을 피해 지하철 안으로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역 안은 좀 나을까?
6: 오후 3시 서울 안국역 지하 3층의 온도는 약 33도. 바람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시민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5: 지상과 비교해도 불과 2, 3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7: 바깥보다 사실 여기가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훨씬 덥고 좀 답답한 느낌? 네, 시원한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5: 이렇게 더운 이유, 냉방 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281곳 가운데 51곳이 이런 비냉방 역사입니다.
8: 목욕통 안에 한증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더운 날도 밖에 나가면 오히려 시원할 정도로 여기는 공기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름에 수강생들이 스스로 그만두고.
5: 다른 비냉방 역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9: 오래된 그 지하철역이라 냉방이 잘 안 돼 있대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그 뜨거운 공기가 열기가 느껴져가지고.
5: 이들에게 더위는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문제가 됐습니다.
10: 요즘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 안에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제품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름에 일시적으로 잠시 쉬려고.
5: 서울교통공사는 비냉방 역사는 오래전 지어져 냉방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없고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역당 수백억 원이 필요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4: 이번 폭염은 각종 기록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열대야만 놓고 봐도 1994년에 만들어진 기록을 32년 만에 깼습니다. 유독 밤에도 이렇게 더운 이유를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던 1994년 7월. 냉방시설도 변변치 않던 이때는 푹푹지는 집을 피해 강가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12: 말도 못해 집에 가면 쪄요 쪄. 아주 그냥. 어찌금 오늘 지금 잘라고 어디 돗자루 지금 두 개 펴놨어요 지금.
11: 온 가족이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청했고 폭염 관련 사고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이미 1994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열대야 일수는 1994년이 7.9일, 올해는 9일입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3.3배 많습니다. 낮이 더 더워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올해 폭염 일수는 8.8일로 당시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밤 더위의 원인은 남부와 중부가 조금 다릅니다. 남부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한복판에 놓여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중부 지방은 밤사이 구름의 이불 효과 등으로 지면 부근의 열기가 갇힌 겁니다.
13: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없더라도
14: 천안면 울산 과학기술원 폭염 연구센터 교수입니다.
13: 이런 야간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11: 다음 주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중부 지방에도 본격적인 8월 폭염이 들이닥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등 중부 지방의 낮 기온이 36도에서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온열 질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4: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밖에 나갈 땐 이른바 폭염 생존템이 필수란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나 내쿨러 같은 것들인데요. 뜻밖의 사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15: 푹푹 찌는 한낮 거리 위 사람들에겐 저마다의 폭염 대응법이 있습니다. 부채와 양산은 기본, 휴대용 선풍기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목에 두르는 시원한 내쿨러를 차기도 합니다.
16: 더우면 둘 중 하나거든요. 이런 거 사용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 코케 있든지.
17: 이게 없으면 나오면 힘들 것 같아요.
16: 네.
15: 이렇게 더위를 식혀주는 편리한 제품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기와 함께 터져버린 휴대용 선풍기. 내장된 리튬 배터리에 사용 한도보다 높은 전류를 흘려보내자 과열로 폭발한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용 선풍기 관련 신고 5건 중 한 건은 이런 화재 사고입니다.
18: 전격 전압에 맞지 않는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외출이나 취침 시에 오랫동안 충전하는 경우에 과충전돼서
15: 열이 나면 사용이나 충전을 중단하고 선풍기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쿨러는 내용물이 새어나올 때 문제가 됩니다. 염수화물 등 일부 성분이 피부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1년 전 구입한 내쿨러가 터져 목부터 가슴까지 염증이 생겼다는 피해 사례가 실제로 보고됐습니다.
19: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작은 충격에도 찌는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용물이 피부에 직접 닿았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흐르는 물로.
15: 쿨토시 등 냉감 의류는 세탁 후 건조기를 쓰지 않아야 기능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4: 무더위를 피해서 바닥 분쇄에서 놀던 어린이가 강한 물줄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수질 기준은 있는데 수압, 안전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 무더위를 식혀주는 도심 속 바닥 분수. 아이들은 분수구 위를 오가며 놉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바닥 분수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10살 A양은 분수구 위에 잠시 앉았다가 솟구친 물줄기에 몸 안쪽에 4cm가량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긴 바지도 강한 수압을 막지 못했습니다.
21: 아직도 실험이 나와요. 아이가 평생 떠안고 갈 혹시라도 유유증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데요?
20: 사고가 난 분수의 분사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신발은 순식간에 밀려나고 1kg짜리 운동기구도 중심을 잃고 뒤집힙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아이가 강한 물줄기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합니다.
22: 피부 조직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갑자기 분수가 나오게 되면 피부 같겠습니다. 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고 또 눈이라든지 생식기 이런 부분에
15: 사고가 난 분수구는 현재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접근을 막는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20: 현행법엔 수질 등 위생관리 기준만 있을 뿐 수압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바닥 분수를 관리하는 청주시는 뒤늦게 안전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바닥 분수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23: 구마모토 지진 발생 나흘째입니다.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지만 피해 현장에선 혹시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구마모토 현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진우 특파원, 이온몰 앞에 나가 있죠.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 있습니까?
24: 네, 오늘 추가로 들어온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사망자 시신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들은 일단 모두 수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없었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에도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적의 생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밖에 다른 지진 피해 현장의 실종자 수습은 대부분 종료됐습니다. 이번 지진 사망자는 오늘 한 명이 추가돼 35명으로 늘었습니다.
23: 네, 그것도 폭염 때문에 걱정이 더 큰데 그나마 전력 공급이 재개되고 있다고요?
24: 네, 지진 발생 당일인 지난 28일엔 4만 8천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5천 세대로 줄었고 저녁 때가 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주택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후쿠오카와

0: 구마모토를 잇는 고속철 신칸센 운행도 재개됐습니다. 주요 기업의 공장들도 생산라인 가동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8만 7천여 세대에 여전히 수돗물이 끊긴 상태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기 공급은 재개되고 있지만 수돗물이 끊긴 지역에선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곳곳에서 화장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진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0: 지하수를 쓰는 한 대피소입니다. 물 공급이 원활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수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겐 단비 같은 곳입니다.
2: 그거네 문제가 나갔을 때 시간
3: 여기서 물이 나온다는 걸 몰랐었어요. 지진 일어나고 밥도 안 먹었거든요. 무서워서.
2: 거와인데.
0: 하지만 지진 피해 지역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이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가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내부를 들어가지는 않고 어떤 상태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소 간이 화장실도 계속된 단수에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이재민들뿐 아니라 집이나 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까지 용변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렇다 보니 재해용 우물이나 급수차에는 변기용 물을 받아가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지하수 펌프를 가동할 수 있게 된 이 주택은 이웃 주민들을 위해 지하수를 맘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안내판까지 내걸었습니다. 덕분에 이웃 주민들은 지하수를 받아가서 변기에 채워둘 수 있게 됐습니다.
3: 아침부터 사용하세요라고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0: 일본의 여러 지자체들이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지진 피해 현장으로 보내고 있지만 화장실 대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1: 앞서 보신 폭발이 일어났던 쇼핑몰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피 장소로도 쓰였던 방재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이 폭발하면서 일본 내에선 방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4: 규모 7.1의 강진이 나고 1시간 남짓 지난 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면서 맞은편 도로까지 파편이 날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7명.
3: 안에 남겨진 사람이 없는지 구조견등을 활용하는 등 최종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4: 지진 등이 발생하면 대피 장소로 쓰거나 물자를 보급하는 지역 방재 거점이었습니다. 대피 장소인 쇼핑몰 주차장과 붙어있는 건물이 폭발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5: 동일본 대신상 이고
3: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매장의 지진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방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 쇼핑몰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남은 주먹밥을 10엔에 내놓는 등 식량 공급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선 오사카와 후쿠시마, 시즈오카 등에서도 대형 쇼핑몰들이 방재 거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넓은 공간의 장점을 활용해 공공시설의 역할을 보완해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재 거점으로 쓰이는 상업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 지금까지 이런 가스에 의한 폭발은 없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4: 일제 점검에 들어갔지만 폭발 사고의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어제 경기 양평의 한 식당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곳이 순식간에 처참한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무너져 내린 천장, 배기통로인 덕트와 전선 수십 개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양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7: 굉장히 좀 들렸고, 무시 한번 쳐다봤는데 불이 난 줄 알았대.
6: 식당 안에 있던 손님 등 14명이 다치고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의 마트였지만 지난해 2월 식당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8: 인상하면서 뭐지? 이거 다 인테리어를 한 거잖아요. 손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지지를 못하고 떨어지고.

0: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환기덕트나 에어컨 등 추가 설비가 천장을 무겁게 해 붕괴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 당초에는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뭐 실제 이런 뭐 덕트 설비라든지 이걸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으로 가면서 이런 환기팬이나 덕트라도 이것도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0: 2015년 충남 공주에서도 자동차 판매점을 음식점으로 고친 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이 식당 용도로 적합한지 또 건물 관계자들의 과실은 없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2: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적 분쟁조정기구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3: 지난해 11월 처음 알려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3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에 소비자들 분노는 거셌습니다. 쿠팡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비자 요구에 대해 공적 분쟁조정기구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쿠팡이 보상책으로 제시했던 구매 이용권 5만 원의 2배입니다.
4: 법원이 통상적으로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고요.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좀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이뤘습니다.
3: 위원회는 다음 주 쿠팡 측에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조정안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조정 결정의 수용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3: 쿠팡이 수용한다면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권고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14만 6천여 명이 신청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 결과가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2: 공연 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필리핀 여성들의 사연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이 여성들의 공연 계약서도 입수해 살펴보니 계약서에 적힌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공연 비자로 한국에 온 20대 필리핀 여성들. 가수를 꿈꿨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겪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피해 여성의 계약서입니다. 파견 대가로 공연 기획사가 업소에서 받는 돈은 매달 140만 원. 이 중 공연료는 100만 원. 나머지 40만 원, 28%가량은 기획사가 챙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여성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60만 원. 나머지는 술을 팔거나 성매매를 통해 얻는 이른바 주스 포인트로 채워야 했습니다.
7: 한국에 이제 입국하면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계약 자체에서 사실은 착취가 발생하는 거예요.
6: 이번엔 최근 4년간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파견된 여성들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기획사와 업소, 여성이 맺은 계약서 20건을 분석해보니 기획사 평균 파견 대가는 156만 원, 여성이 받는 공연료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기획사 수수료 비율은 평균은 36%로 일반 파견업계 평균보다 19%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주스 포인트 등을 생각하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책정된 임금의 5분의 1만 주고 김종철 나머지는 변호사. 그 매상이 올린 것만큼 두 주에 한 번씩 보너스 형식으로.
6: 현행법상 공연기획사 수수료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9: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거래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 223조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었습니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6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길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집중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운문댐의 저수율은 27%대까지 떨어져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고 영천댐 저수율도 33.8%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합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발효된 지 22년이 되는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해 10년 만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6.1% 늘었습니다. 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의 지분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국제축구연맹 FIFA가 강행할 경우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전쟁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여기에 중동의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그 영향은 환율, 식량가격 등 우리의 일상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취재했는데요. 전쟁 이후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지 오늘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철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네네. 미국하고 이란 전쟁도 끝난다 하더니 지금 다시 막 불이 붙고 있고요. 근데 이 전쟁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들렸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 그 카스피에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거든요. 여기를 굳이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서 여기에 있는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는 것은 카스피해가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시켜주는 보급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이란은 샤헤드 드론이라고 해서 샤헤드가 이란 페르시아어로 순교란 뜻인데요.
0: 네.
1: 그 샤헤드 드론을 사실 러시아에 공급을 해왔거든요.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 러시아 내의 그 자치 공화국입니다. 여기 옐라부가라는 곳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열세였던 드론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장을 졌고 그 과정에서 이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 공장을 세우고 그 기술을 그다음에 군수 보급품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가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은 그 육로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거든요.
0: 예.
1: 카스피해라는 거대한 그 호수와 같은 내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러시아가 오가는 통로고 그곳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거죠.
0: 네.
1: 러시아의 군수 보급 루트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0: 네.
1: 이란도 여기에 발끈하고 나섰고 이것이 그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그 두 당사국 또는 이스라엘까지 세 나라의 전쟁이 아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들까지도 교전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자칫하면 불똥이 잘못튀면 이게 전쟁이 진짜 확전되는 거 아닌가 하는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그런 위기감도 느끼게 되는데
1: 네네.
0: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동맹관계로 좀 친하죠.
1: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0: 네.
1: 러시아하고 이란은 사실 앙숙입니다.
0: 원래는
1: 네네.
0: 네.
1: 지금 사실 러시아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 이유는 그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나라.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이 세 나라가 카프카스 남쪽에 있는 이 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0: 아, 원래는 이란 땅이었군요.
1: 네, 원래 이란 땅이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제국의 팽창기에 두 차례 큰 전쟁을 거쳐서 1828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조약을 맺어서
0: 네.
1: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지역,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지역을 러시아 땅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0: 예.
1: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땅을 빼앗은 나라니까 그 러시아하고 또 러시아를 계승한 소련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두 나라가 가까워진 건 결정적으로 둘 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 또는 고립된 나라들 간의 고립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그
0: 예.
1: 상황이 놓이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고
0: 와.
1: 결정적으로는 2015년에 그때 그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국제사회에 그 내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그 이미 더 러시아보다 오래전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던 이란 이 두 나라가 가까워지기
0: 네.
1: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카스피해를 통한 교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고립이 동맹을 만들

0: 그렇네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고립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예. 지금 카스피해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뉴스에서는 호르무즈, 그다음에 홍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카스피해가 나왔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막혔죠. 홍해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카스피해니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쪽으로 이란 무기를 받는다면은 양보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역으로 부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카스피해는 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바다라고 하기에 조금 그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0: 큰 호수 같은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호수라기 보기에는 또 너무 큽니다.
0: 예.
1: 37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1.7배. 어마어마한 여기는 뭐 그 호수라고 하기엔 바다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국제적으로도 그 바다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그 카스피해는 2018년에 이 카스피해를 면하고 있는 이런 다섯 개 나라가 있습니다.
0: 네.
1: 러시아, 이란 두 나라 외에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사실 아제르바이잔 쪽에는 엄청난 유전지대가 형성돼 있어요. 카스피해는 내해이긴 하지만 거대한 또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스피해의 전략적인 가치가 좀 높다라고 앵커께서도 예.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개 나라가 카스피해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는 걸 다섯 개 나라만이 맺어서 그 어떤 나라도 이 카스피해 연안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0: 네.
1: 독점적으로 이 다섯 개 나라만 이용한다라는 조약을 맺어요.
0: 예.
1: 그 덕분에 러시아하고 그 이란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0: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을 한 그 배경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끌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하루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했었죠.
0: 네.
1: 그러나 뭐 그건 그 레토릭 그 어떤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위의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찍어 눌러서 강대국인 러시아의 손을 약간 들어주면서 전쟁을 황급히 종결시키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는 드론 강국이죠. 이란 육군을 무력화시키지 못했잖아요.
0: 예.
1: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의 드론 산업을 타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전술 교리를 그 전수받아서 이란 전쟁에 활용해야 될 그런 이중의 목적이 있는 거죠.
0: 네.
1: 따라서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0: 근데 지금 뭐 이 저희가 언급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관계가 있고 뭐 중국 전 세계나 우리나라도 물론 뭐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북한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까지 있고 2차로 또 간다는 얘기까지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진짜 걱정하시는 분은 정말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어떤 또 다른 냉전 그 세계 질서가 펼쳐지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지금 사실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거나 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저렇게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서 참전할 줄 알았나요? 그 결과로 러시아와 북한이 1990년대에 폐기했던 북러 군사동맹조약을 다시 그 체결을 했죠.
0: 네.
1: 어떻게 보면 30년간의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적인 위협 요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럼 만약 남북 간에 무슨 교전이 뭐 발생한다거나 무슨 그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0: 러시아가 바로 올 수 있다는 얘기
1: 예를 들면 이렇게 북한이 주장을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자동 개입 조항은 이 두 나라가 러시아와 북한 둘 중에 하나가 누구로부터 어느 나라부터 침략을 당하면 지체 없이 참전한다. 지원한다.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0: 예.
1: 그러면 러시아한테는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진위 여부를 확인을 뭐 러시아도 그냥 간단한 나라가니까 확인은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예. 일례로 2차 대전 때 그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기습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0: 네.
1: 독일군 특수부대가 폴란드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 국경에 있는 독일군 부대를 공격해요.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고요.
0: 네. 그렇죠. 이게 진실과 네네. 관계없이
1: 그렇습니다.
0: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네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네요.
1: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그 상황을 관리하고 그 전쟁을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0: 예.
1: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는커녕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0: 우리 금철영 기자님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1: 전쟁 전후로 5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0: 예, 거의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문가시네요.
1: 본의 아니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갔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상황은 네네. 어떻습니까?
1: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의 일상화. 이건 군인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0: 예.
1: 평범한 도시에 사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전쟁을 느끼는 거죠. 매일같이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하루에 공습 경보 평균 3번에서 4번 그리고 이틀 건너 공습이 실제 벌어지고
0: 그러니까 언제
1: 드론과 미사일 날아오는 거죠. 도심으로요.
0: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1: 그렇습니다.
0: 지속되고 있는 거죠.
1: 네네네. 사실 우크라이나를 남북으로 가르는 드니프로강이라고 있거든요.
0: 네.
1: 그 드니프로강으로 드론들이 저공 비행을 해서 오면 레이더에 탐지도 안 돼요. 도심에서 갑자기 비상을 해서 거기 고층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0: 네. 요즘 현대전은 드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드론과 미사일에도 시달리지만 서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로하고 힘들면 휴전이든 종전협상이든 누군가 양보의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라고 그 믿을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더 도심 공격 게다가 에너지 시설 타격 전기가 안 들어와요. 하루에 14시간 정도 제가 있었을 때도
0: 예.
1: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겨울에 우크라이나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데 1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층 건물 거기도 20, 30층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30층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 다니시거나 못 나오시겠죠.
0: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겠어요.
1: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휴전 앞두고 굉장히 더 전쟁이 치열했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뭐 종전이나 정전협정 하려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니까 막 기싸움도 하고.
1: 그렇죠.
0: 예.
1: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양상입니다.
0: 네.
1: 서로 최전선에서는 한 채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서로 주고받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엄청난 그 군인들이 그 희생되는 거죠.
0: 네. 전쟁 현장 이런 데 가시면은 좀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거나 이렇게 좀 처참한 장면 같은 거 마주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제가 2003년에 전쟁터 이라크 전쟁 처음 취재를 가면서 앞으로 이런 참혹한 현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동시에
0: 네.
1: 제가 또 전쟁을 취재를 할까 했는데 하여간 뭐 그 이후로 꼭 그 제가 생각했던 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0: 네.
1: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마다 참혹함의 양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라크 전쟁 때는 저격 공포증 같은 걸로 한 6개월간 여기 귀국해서도 밤에
0: 네.
1: 그 거실과 방에 불을 묵혔습니다.
0: 그
1: 저격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환영
0: 예.
1: 같은 거에 시달려서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것과는 다른 어떤 그 어떤 상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실종자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2025년 지난해 6월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최전방 전선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0: 네.
1: 포로로 잡혔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분들의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족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누구지? 실종자 가족들인 거예요.
0: 아.
1: 생사를 모르는.
0: 네.
1: 그분들이 그 귀한 병들을 붙잡고 그 큰 사진하고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혹시 제 남편, 제 아들, 딸 보셨나요?
0: 소식이라도 네네네. 들을까 그, 하고.
1: 그렇게 막 절규하고 그런 장면들을 지켜봤는데 그날은 그 다음 날까지 사실 취재하거나 방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0: 네.
1: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그 옆에서 뛰어놀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가족들은 다 그 귀한 병사들을 붙잡고 자기 그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돌아오지 않은 아빠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날에 그 아빠를 기다렸던 그 순간을.
0: 네.
1: 전쟁이 아. 왜 이렇게 그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는지를
0: 네.
1: 전쟁터에 있으면은 느끼게 됩니다.
0: 뭐 전쟁이라는 게 거의 인간성을 말살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2월 24일 날 시작이 됐고 지금 만 4년 5개월이 지났네요. 네네.
0: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종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겁니까? 언제쯤 끝날 걸로 보십니까?
1: 아 지금 그 어떤 분들은 뭐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될지 전 저널리스트로서 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예단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쟁이 만약 끝난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유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원과 돈이 들어갑니다.
0: 네.
1: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유럽연합 모두가 지금 너무나 많은 출혈을 감당해 왔어요.
0: 네.
1: 4천억 달러의 돈이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0: 네.
1: 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군 사상자 140만, 사상자라는 것은 사망자 및 전투를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부상자를 의미하는데요.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40만에서 60만. 물론 두 나라는 정확한 사상자의 숫자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0: 네.
1: 다만 병원에서 시신 처리, 그다음에 병원에 병력으로 동원됐다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러시아는 계약병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넣고 싱크탱크들이 추정하는 그런 수치예요. 우크라이나 정부만 하도 실종자 가족들이 절규하니까 지난해 6월에 제가 있을 때 그래 실종자 한 5만 6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실종자의 숫자만 공개한 적이 있어요.
0: 네.
1: 사망자, 사상자 숫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취재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1시간 안에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에서 라이브 중계를 할 때 그 순간조차도 들 것에 완전히 머리까지 신천으로 덮인 시신들이 뭐 10구 이상이 실려나가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0: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네요. 예.
1: 정부의 발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0: 네.
1: 사망 1명, 부상 10명. 거짓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미사일 공격이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신속하게 발표했고 그 이후에만 발표 안 한 거니까. 발표를 안 합니다.
0: 국민들의 동요를 막아야 되니까 아마 뭐
1: 그래서
0: 그렇겠습니다.
1: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러시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0: 그렇겠죠. 네. 예. 우리 금철영 기자님 진짜 그 전쟁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에 기자라는 사명감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곳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는데 저희 KBS에서는 외교안보 국제문제 전문 기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으셨어요?
1: 지금 두 개의 큰 전쟁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언론의 관심에서 좀 멀어집니다만 팔레스타인을 무대로 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그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해서 중동전쟁이 지금 두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0: 네.
1: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브전쟁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란 전쟁은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뭐 한국이란 나라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세계의 상호 의존성과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너무나 밀착된 그런 그 상황에서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면 어느 나라도 이 전쟁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전쟁을 바라봐야 한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미치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영향,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드론과 기계 전쟁이 본격화됨으로써 미래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세상.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드론 부대도 방문을 했거든요.
0: 네.
1: 드론 병들을 양성하는 데서 장교들은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습니다. 전방에서 드론들이 수집해온 전방의 정보들을 데이터 센터에 넣고 그거를 컴퓨터에 가동해서 효과적으로 적을 적은 노력을 통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요.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0: 저는 그런 예전에 서로 뭐 치고 받고 하는 그 전쟁에서는 참혹함을 직접 목도하지만 이런 경우 정말 버튼 하나로 살상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나중에는 되게 무감각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1: 그래서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사실 전쟁터를 가서 취재하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것이 큰 뉴스거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든 전쟁이 인류의 참화를 극대화시키지 않도록 그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네. 전쟁의 참상을 가감없이 전해서 인류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저널리스트들이 전쟁터에 가서 계속 취재를 하고 전쟁의 네. 참상을 고발하고 또 알리고 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인류가 고민할 수 있도록 네.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0: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지만 뭐 이런 표현, 대리전 양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지금 중국의 행보가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세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 두 개의 큰 전쟁으로 중국이 어부지리 큰 수혜를 좀 누리지 않겠나.
0: 네.
1: 미국의 힘이 빠지고 러시아의 힘이 빠지고 그 가운데서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그 부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말씀에도 그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독립을 하지 못한 나라예요. 물론 이 전쟁을 이용해서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란 전쟁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국도 사실 에너지 수입에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푸는 거에 협상의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까지 압송되기까지 그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럴 때까지 사실 베네수엘라 중국은 에너지 그 공급망으로서 매우 밀착된 관계인데 그게 단절됐잖아요. 이 전쟁 여파가 또 어떻게 미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취재할 때 카프카 산맥의 남쪽 나라인 조지아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취재했거든요.
0: 네.
1: 중국은 어떻게든지 에너지 루트를 다원화 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부터 싸게 기름을 사는 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중국같이 큰 나라가 네. 그거에 만족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지아는 러우 전쟁의 여파로 바쿠 유전 아까 아제르바이잔이 바쿠유전에서 많이 기름을 퍼서 유럽으로 날고 있는데 그 바쿠유전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기름이 조지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이 돼요.
0: 네.
1: 그런데 조지아가 지금 사실은 인프라가 부실하는 상황입니다. 그 인프라 도로와 철도 항만을 지금 누가 깔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 예. 조지아가 지중해랑 면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지중해와 면한 세 개의 큰 항구가 있거든요. 북쪽부터 아나클리아, 조지아, 포티, 그다음에 바투미 이 세 개의 항구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아나클리아에 그 50만 TEU, TEU는 보통 컨테이너 하나를
0: 있는데 네.
1: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 항구에 대한 조착권을 중국이 개발함으로써 가질 것으로
0: 예.
1: 이미 뭐 대외적으로 큰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가서 뭐 제가 도로 현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가나클리항에 중국 기업이 이미 한국을 얼마나 넓히는지 직접

0: 뭐 확인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얼마나 절박하게 네. 그렇게 길을 열기 위해서 애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중국은 이 와중에도 자원 확보를 위해서 아주 그럼요. 그냥 필사의 네. 노력을 전쟁을 중국, 기울이고 있다.
0: 중국이 네.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큰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한정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굉장한 무역대국이잖아요.
1: 네.
0: 그러려면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게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요국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1: 이번에 쓰신 책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미래를 지금 예견을 하시는 건지요?
0: 몇 가지 함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드론과 기계전쟁의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미래가 이미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네. 것. 물론 이제 좀 제가 현장 중심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너무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암울한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파로도 일러스트로도 강인경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1: 네.
0: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당분간 세계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건 지금 러시아는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하고는 관계가 끝장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20%를 점령했을지는 몰라도 자기 왼쪽에 중립을 지켰던 두 개의 큰 나라가 나토 국가가 됨으로써 안보적인 부담이 훨씬 늘어났죠.
1: 네.
0: 왼쪽에는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철의 장막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디로 갈까요? 동진하겠죠.
1: 네.
0: 중앙아시아하고 한반도 쪽으로.
1: 북한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0: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남아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 힘듭니다만 그러나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직접 취재하시고 발로 뛴 얘기를 오늘 전해주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령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장을 직접 다녀오고 최근에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를 출간한 KBS 국제부의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8월 첫날인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4시쯤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신청으로 어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에 국회의 입법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 자료까지 종합해 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지진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7만 9천 가구의 수돗물이 끊겼으며 1,500여 가구에선 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옥 1,500여 채가 파손됐고 370여 개 대피소에 이재민 9천여 명이 대피 중입니다. 한편 지진으로 중단됐던 규슈 신칸센의 후쿠오카현 지쿠고시 구마모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연이은 폭염에 부산에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온열질환자 56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들 중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집에 있다가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701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가까이 공석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돼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4대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액이 AI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지 약 3년 반 만에 1조 달러, 약 1,437조 원을 넘겼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초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 합계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은 과거 인터넷 플랫폼 덕에 큰 생산 설비 없이도 고수익을 올렸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등 실물 인프라에 거금을 투입해야 하는 투자 주체로 빠르게 변모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이 신문은 짚었습니다. 일본의 낸드 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 홀딩스가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8,421억 엔, 7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키옥시아는 2분기 매출액은 1조 7,671억 엔, 15조 9천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조 2,700억 엔, 11조 4천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 없이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새벽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9도, 습도는 78%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2: (목소리) 대한민국 중심 채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규입니다. 사흘간의 폭락장을 딛고 국내 증시가 오늘 하루만 18%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무려 1000포인트가 넘게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조정으로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1162포인트를 반납했는데 하루 만에 이 반납분의 86%를 되찾아온 셈이죠. 오늘 급등장 외국인 투자자의 역대급 매수세가 견인했는데요. 무려 8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상승장에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국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숫자 주식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요.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명과 농축수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7월 마지막 날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비치보이스 코코모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 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리죠.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옥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9시 뉴스 자막을 보니까 네. 코스피를 롤러코스피라고.
1: 아, 맞습니다.
0: 네, 적었더라고요. 사흘 연속 폭락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 반대로 사상 최대의 폭등을 또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18%가
1: 그러니까요.
0: 오를까요?
1: 저 놀랐는데 네. 코스피가 오늘 17.91% 오른 정확히는 6595.4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상승폭이냐면 하루 상승률하고 상승폭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네네.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기록을 살펴보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1.95%였는데 이번에는 그 기록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이드카라는 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를 때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특히나 뭐 반도체주.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네.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3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1,000만 원 넣으면 3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야, 그냥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1: SK하이닉스가 오늘 29.95%, 그러니까 30% 가까이 올라서 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한가라는 게 하루 동안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이잖아요. 그래서 30% 가까이 상승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SK하이닉스도 상한가로 마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삼성전자도 26% 넘게 급등을 했고요. SK스퀘어와 삼성전기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를 살펴보면 네. 정규장을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7조 원 넘는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고요.
0: 네네.
1: 기관도 1조 원 넘게 사들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8조 원이 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역대 최대라는 말이 오늘 어울리는 장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 급락장에서 버티던 개인들이 반등을 계기로 차익을 실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낙폭이 과도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뭐 이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은 더 덥게 느껴지고.
1: 하지만 3일 연속 폭락을 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참 어렵죠.
1: 어렵습니다.
0: 예. 날씨 얘기해볼까요. 예. 폭염이 이제는 단순히 덥다는 수준을 넘어서 인명과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정도로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상황 어떤가요?
1: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4도.
0: 와,
1: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0: 세상에.
1: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0: 네.
1: 제가 한 이틀 전에 이 양산의 기온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라고 전한 게 불과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0: 그게 또 깨진 거예요?
1: 또 깨진 겁니다.
0: 이야.
1: 그래서 양산은 지난 29일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겼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온열 질환자가 1638명. 그리고 사망자만 1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최근에도 텃밭에서 일하던 노인 등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고 농업과 축산, 수산업까지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렇게 기온이 치솟는 데다가 뭐 가뭄, 고수온까지 겹치면서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뭐 말도 못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그 영남 지역은 폭염뿐만이 아니고 비도 부족해서 댐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댐은 이미 가뭄 주의나 심각 단계에 들어갔고요.
0: 그렇군요.
1: 경남 통영의 일부 섬에는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제한 급수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0: 네네.
1: 또 축산 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돼지와 닭, 오리 등을 합쳐서 41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바다도 예외는 아닌데 남해안은 바닷물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복과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민들이 보다 못해서 배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순환시키고요. 그물을 더 깊게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수온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비상대책 본부를 가동을 했지만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오늘이 7월이 마지막 날이고 이제 8월이 다 남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8월 정말 더 더워질 텐데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부족한 의료 서비스가 무언가에 대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에 퇴원했던 환자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항목이 이 자신의 질환이나 병에 대한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0: 저는 뭐 검사의 수준이라든지 예. 뭐 수술의 만족도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1: 저도 이런 위로와 네. 공감이 가장 부족했던 이런 결과에 좀 저도 놀랐는데
0: 그러니까요.
1: 100점 만점에 약 82점으로 전체 항목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항목에 이어서 의사와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 그다음에 회진 시간에 대한 안내,
0: 네.
1: 약이나 검사, 처치의 부작용 설명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환자 확인 절차는 91점 정도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좀 정리해보면 안전을 위한 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병원에서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공감받는 경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의료 기술은 뭐 우리나라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의료진과의 소통 이것도 이제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환자들은 느끼고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가 치료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또 이해를 받았는지 평가하는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치료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약 복용이나 치료 계획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조사에서는 위로와 공감이나 의사와 대화할 기회 같은 항목이 가장 부족했다고는 했지만
0: 네.
1: 2017년의 첫 조사 때보다는 그때보다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 다행이네요.
1: 예.
0: 네.
1: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올해부터는 병원별 등급도 공개를 하고요. 평가 대상도 종합병원뿐 아니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0: 진료 시간이 워낙에 좀 짧고
1: 네.
0: 환자가 많으니까 저도 가끔 병원 갔다가 오면은 갔다 와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1: 맞아요.
0: 있어요.
1: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게 있으니까.
0: 아유 의사한테 물어보고 오려고 갔는데
1: 어렵고 또.
0: 그러니까요. 빨리 네. 또 나가야 될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0: 네 조금씩 이렇게 그 환자의 마음을 보듬는 치료가 네,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9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차고 앞을 차량으로 운전자가 가로막아놓고 해명이 좀 가관이네요. 소방서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1: 정말.
0: 소방서가 쉬는 날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해명이라 이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논란이 됐고요.
0: 네.
1: 무슨 일이었냐면 인천에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사진 직접 공개를 했는데
0: 네, 네.
1: 승용차 한 대가 소방차가 그 나오는 차고문 바로 앞을 막고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차주에게 차량 좀 이동해 달라 이렇게 연락을 하자
0: 네.
1: 차주가 한 말이 바로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방관이 그래도 좀 원론적으로 소방서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며
0: 그렇죠.
1: 차고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주차해도
0: 네.
1: 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공분을 했습니다. 화재가 뭐 쉬는 날을 가려서 나냐.
0: 그럼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소방.

0: 자동차 출동을 막는 행위는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나서 지금 천만 다행인
2: 그렇죠.
1: 거지. 근처에 뭐 화재라도 있었어 봐요. 이게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차 소방시설 주변에다가 차 대는 거는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렇죠.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특히 긴급 출동 상황에서는 소방대장이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 그냥 밀고 가는 뭐 이렇게 차량을 파손되더라도 불법 주차 차량에 책임이 있다면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방서와 불법 주차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난해 경기도 김포에서는 119 안전센터 불법 주차 때문에 구급차와 소방차 출동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몇 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게 정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게 이 몇 분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소방시설 주변만큼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어떤 영화, 무슨 빌라인데 그 영화를 보니까
0: 네.
1: 어떤 아주머니께서 여기 우리 애아빠 자리인데
0: 맞아요.
1: 하고 주차 자리를 맡아놓고 다른 사람을 못 대게 하더라고 차를.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차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가서 자리 맡는 경우. 이게 근데 처벌이 뭐 쉽지가 않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차장이 꽉 차 있을 때 한 곳이 주차 자리가 나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1: 그러니까.
0: 맞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빈 주차 공간에 차를 대려는데 사람이 먼저 서서 아 우리 가족 차가 올 거니까 다른 곳에 주차해요. 아 정말 말문이 막히는 황당한 놀이잖아요.
1: 대사도 똑같아요. 거기도
0: 맞아요.
1: 여기 우리 아빠 자리인데 네. 여기 원래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0: 네.
1: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0: 저희가 맡아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막아섰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아니, 주차 공간이라는 게 차를 위한 곳이지 사람을 위한 대기 공간이 아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보면
1: 네.
0: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에서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대형마트 같은 사유지 주차장에는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경찰에도 사람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1: 아 그렇다고 그 현장에서 그 사람하고 역사적으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0: 아, 그러니까요.
1: 이걸 어떻게 그럼 막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법의 공백 때문에 국회에서는 사람의 주차 공간 선점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발의는 됐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시민의식에 의존하는 측면이 큰데요.
1: 네네.
0: 주차 공간은 먼저 도착한 차량이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사람만 먼저 보내서 이렇게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는 법 이전에 다른 운전자들과의 기본적인 배려와 질서를 해치는
1: 네네.
0: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뭐 남에 대한 배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0: 그러니까요.
1: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훈훈한 미담으로 마무리를 좀 하죠.
0: 네. 네.
1: 혼자서 자장면을 먹던 쌍둥이 임신부에게
0: 네.
1: 몰래 밥값을 계산해준 옆 테이블 손님이 계셨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좀 감동적인 사연이 있네요.
0: 네. 네. 지난 그러니까 30일 어제였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짜장면을 먹고 울어서 감사하고 싶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임신 24주 6개월 차 쌍둥이 임산부라고 글쓴이가 밝혔는데 근데 임신을 하시면 또 먹고 싶은 게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짜장면이 먹고 싶으셨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시장에 있는 음식점에 갔다. 그래서 임신 6개월쯤 되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계속 고파서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해서 정말 급하게 드셨나 봐요. 근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옆 테이블에 있었던 또 어머님들이 이미 결제를 한 상태였다고 밝힌 건데요.
1: 모르는 사람인데.
0: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이 그 어머님들

0: 네네. 그냥 해주고 싶으셨다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노산인데다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펑펑 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나도 저런 어머니 또 어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 정말 많이 감사하다 이렇게 글에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그 어머님들이 아마 딸 생각이 나신 게 아닌가. 네.
1: 그리고 이제 당신들도 다 경험했으니까. 거니까.
0: 예.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면서 몰래 식사비를 내준 그 어머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까 우리가 병원에서 느끼고
0: 맞습니다.
1: 싶었던 그런
0: 위로입니다.
1: 마음이죠. 지금 이 더운 역대급 더위에 맞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참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 순산하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이병욱 작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 Sign of Times.

0: 네,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이미훈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가져오셨어요?
1: 네, 글렌 헨사드.

0: 아시다시피 2007년에 저예산 음악 영화의 한계를 깨고 국내에서도 2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 네네. 또 실제 연인이기도 했었던 이분은 체코 출신인데요. 마르케타 이글로바하고 남녀 주연을 함께 원스에서 맡으면서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는 아주 맞아요. 실감나는 네, 연기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화 원스에 실렸던 Falling Slowly라는 곡 200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았어요. 이 갑작스러운 비보에 세계 음악계가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1: 글렌 헨사드 어떤 음악가인가요? 저는 네. 사실 영화 배운 줄 알았는데.
0: 아, 그렇죠. 연기도 잘하셔서
1: 네, 네, 알게 돼 가지고.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이 1970년생입니다. 더블린에서 태어났고요. 아일랜드죠.
1: 네.
0: 이 특이한 거는 13살 때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13살에 학교를 그만둬요. 그만두고 바로 더블린 거리에서 버스커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악사죠. 버스킹을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음악 인생에 올인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990년 20살 때입니다. 록밴드 더 프레임스를 결성을 하게 되고요. 이 더 프레임스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아일랜드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밴드였어요. 정규 앨범 10장 중에서 4장이 아일랜드 종합 앨범 차트 톱 10을 차지했고
1: 그렇군요.
0: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앨범도 있습니다. 네네. 이 글렌 헨사드가 이제 평생의 예술적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체코를 방문하게 되는데 체코의 음악 축제를 갔다가 현지의 신인 가수 사실 당시에는 가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연 기획자의 따님이었어요. 이 마르케타 이르글로바를 알게 되는데
1: 네네.
0: 이때 이제 마르케타는 불과 13살 이었었고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죠. 듀오 스웰 시즌을 이제 그 몇 년 뒤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반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원스가 되겠는데 이 글렌 헨사드의 친구가 당시에 막 이제 활동을 시작한 영화 감독 존 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훗날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되냐면 원스 이후에 비긴 어게인.
1: 비긴 어게인 알죠.
0: 네. 그리고 싱 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음악 영화에 정말 특화된 감독입니다.
1: 딱 그 느낌이 있네요.
0: 맞아요.
1: 네, 관통하는 느낌이.
0: 맞아요. 본인도 원래는 이제 기타리스트였었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듀오 스웰 시즌의 스토리와 어떤 음악들을 보고 듣고 이 친구였던 존 카니가 너무 흥미롭다. 이것을 그대로 다큐멘터리와 흡사한 음악 영화로 만들고 싶다.
1: 맞아.
0: 시나리오를 쓰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스웰 시즌 파트너죠.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와 글렌 헨사드가 그대로 남녀 주인공이 돼서 만들어진 픽션 영화가 원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원래도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고 듀오 활동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영화 촬영 기간 동안 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에 영화 촬영 말미에 연인 사이가 됩니다. 연인 사이가 되고요. 이듬해죠. 2008년 이 원스 폴링 슬로울리가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을 때는 이미 연인이 돼서 정말 해피한 그런 어떤 인생의 순간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의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더더욱 화제가 됩니다.
1: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연인이 아니면 연기도 네. 그렇게 되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거의 뭐 이거는 영화라기보다는 진짜 KBS 인간극장처럼
0: 그렇죠.
1: 그냥 사는 모습을 담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0: 두 분이 네. 사실 뭐 원래는 음악가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정말 이런 정도의 리얼리티가 나왔다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1: 그러니까요.
0: 실제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네. 인연 같은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1: 56세면 진짜 젊은 나이고 그것도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너무 갑작스럽게 네. 세상을 떠나서
0: 네.
1: 아일랜드 분들 좀 충격이 크시겠어요.
0: 맞아요. 네. 뭐 아일랜드에서 물론 음악 강국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팝 싱어송라이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화적 자산을 잃었다 이런 슬픔에 좀 빠져 있고요. 아일랜드의 문화부 장관 패트린 오도노번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대 아일랜드 스토리텔링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렌 헨사드는 모든 음표의 열정과 취약함을 끊임없이 쏟아부었다. 비록 그의 삶은 너무 일찍 끝났지만

0: 아일랜드 음악에 남긴 그의 영향력은 대를 이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으로 우리도 아는 세계적인 밴드가 있어요. U2라는 밴드 있죠.
1: 아, U2 있구나.
0: 네, 네. 이 U2의 리더이자 보컬리스트 보노도 아주 장문의 추모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글렌 헨사드를 그는 천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일컬었고요. 열린 기타 케이스 안으로 동전이 굴러들어가는 곳이라면, 이 얘기 뭐냐면은 버스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그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추모 메시지를
1: 우리가 이렇게 동전을
0: 밝혔어요.
1: 던져 넣어주니까 이렇게.
0: 그렇죠. 기타 케이스에다가 이제 유럽 같은데 배낭여행 가시면 이런 광경 네, 많이 네.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 글렌 헨사드 그리고 유튜브의 보노는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은 함께 더블린 시내에 전설적인 버스킹 성지가 있습니다. 크래프턴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기타 둘러매고 가서 슈퍼스타 이런 거 다
1: 급장
0: 떼고
1: 사람들이.
0: 네, 자선 공연을 매년 열어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곡을 하나 더 듣고 곡 하나 듣고 우리 네. 이야기 이어 나눌까요?
0: 네. 영화 원스 이 사운드 트랙도 거의 전곡이 사랑받으면서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역시 한때 그의 연인 그리고 예술적 파트너였던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이 곡에서는 리드 보컬을 맡습니다. 하지만 글렌 헨사드의 음성도 존재감이 굉장히 큰데요. 하모니를 선사하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의 피날레 부분에서는 오히려 글렌 헨사드의 목소리로 끝을 맺는 이런 곡이에요. 이 극 중에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가난한 체코 이민자이자 싱글맘 역할로 이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나옵니다. 이 더블린 밤거리를 헤매듯이 걸으면서 이 흐르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노래 If You Want Me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1: 함께 들어볼까요?
2: 아예.

0: 글렌 헨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함께한 If You Want Me 들으셨습니다. 뭐 아일랜드 뿐이겠어요. 정말 네.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같은 네. 음악계 동료들은 더 좀 애통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국민 로커죠. 브루스 스프링스틴 정말 뭐 살아있는 전설이고
0: 필라델피아.
1: 그렇죠. 네. 이분의 별명이 심지어 보스입니다. 보스.
0: 보스.
1: 그러니까 오.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음악 대장 또는 문화 대통령.
0: 네네.
1: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데 몇 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직접 글렌 헨사드 만났던 이런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소셜 미디어에 그 애도의 글을 올렸어요. 그는 언제나 훌륭한 음악가이자 좋은 친구 그리고 관대하고 우아한 사람이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미소를 지으며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글을 또 남겨서 애도를 표했고요. 글렌 헨사드가 이제 음악 그 자체로 승부했던 소탈한 로커로 기억이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 그가 몸담았었던 이끌었었던 밴드 더 프레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명명이 된 거냐면은 뒷마당에서 자기 자전거 프레임 고치는 취미에서 착안해서 아이 더 프레임스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0: 소박하네요.
1: 굉장히 소탈한 네. 그런 사람이고요. 별로 그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3살 때 과감하게 학교 때려치우고 음악에 투신할 수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0: 아이고.
1: 굉장히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히나 모친이 이 밴드 더 프레임스 초기 녹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서 동네 은행 찾아가서 읍소를 합니다. 이 집술이 우리 집 거의 아. 큰일 났어요. 비용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겨우겨우 대출을 받아서 아들을 밴드 하는데 보탰다고 합니다.
0: 허위 대출을.
1: 그러게요. 네.
0: 뭐 아무튼
1: 결과적으로는 좋았습니다만.
0: 네. 네. 지극한 또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있었네요. 네. 오늘 집중하는 앨범 어떤 건가요?
1: 뭐 역시 여전히 음악 영화의 새로운 고전 사운드 트랙 명작으로 꼽히는 바로 이 원스 OST를 준비를 했고요. 이 아일랜드 더블린 밤거리에서 바로 이 영화가 시작합니다. 이 시작 오프닝 시퀀스부터 정말 눈길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는 영화인데요. 정말 처절한 통기타 연주 그리고 글렌 헨사드의 거의 포효하는 것 같은 노래를 넘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거의 판소리의 절정창 같은 그런 부분에서 쓰였던 Say It To Me Now라는 곡도 대단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주제가 뭐 Falling Slowly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고 또 이르글로바하고 하모니가 아주 돋보이는 When Your Mind's Made Up이라는 곡도 정말 명곡이었고요. 애절한 듀엣곡 뭐 라이즈 한 곡도 거를 타선이 없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로 다름 아닌 원스를 연출한 존 카니 감독이 또 메가폰 잡았던 Begin Again 이게 또 음악 영화의 어떤 사운드 트랙 베스트셀러 그렇죠. 새로 고침을 네. 했고요. 덮었었고요. 그 뒤에 또 이제 다른 감독의 라라랜드 같은 작품이 나오면서 조금 업데이트 또는 새로 고침 이런 것들이 덮어쓰기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201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 영화 음악 음악 영화 사운드 트랙의 대표 주자로 사랑받은 스테디셀러입니다.
0: 그러니까요. 와, 어떤 거를 들어야 될지 좀 너무 고민되네요. 진짜.
1: 맞아요. 아마 이제 한 곡 한 곡 들으시면 선율들이 쫙 스쳐가면서 2007년 8년 무렵에 추억까지 소환되실 것 같은데 역시나 주제곡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Falling Slowly라는 곡이고요. 두 사람이 악기 가게 들러서 즉흥 듀엣을 하는 그 맞아. 장면 여기에 삽입된 노래고요. 이 몇 년 전에 당연히 생전이죠. 글렌 헨사드를 제가 직접 국제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Falling Slowly가 저희는 뭐 영어권이 아니니까 뭐 뜻은 이해가 되는데 뭐 천천히 떨어진다 이런 건데 어떻게 달게 된 제목이냐라고 했더니 흥미로운 게 우리 고국 아일랜드가 이제 섬나라지 않냐. 그래서 항상 일기예보 뉴스 끝날 때 일기예보 할 때 해상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0: 그렇겠죠.
1: 그런데 아일랜드식 표현으로 해상 날씨 예보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 Falling Slowly다.
0: 뭐지? 비가 천천히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1: 네. 그러니까 뭐 기압이 서서히 떨어진다.
0: 아, 기압이.
1: 그래서 조금 풍랑이 높아질 예정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관용 표현이래요. 그래서 뭐 중의법이죠. 여기서는 사랑에 서서히 빠진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이 서서히 끝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담은 그런 명명이라고 직접 전해 주더군요.
0: 네. Falling Slowly 들어보겠습니다.

0: 글렌 헨사드와 마케타 이르글로바가 함께한 Falling Slowly 들으셨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원스에 나온
1: 네.
0: 그 버전으로 주로 들었는데
1: 네.
0: 이게 다른 버전도 여럿 있다고요?
1: 네, 이 다른 버전들도 제가 정말 강력 추천을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다른 가수들이 뭐 재해석한 버전도 있고 또 글렌 헨사드가 직접 라이브로 부른 버전들도 있습니다만 이 듀오 스웰 시즌 그러니까 영화로 유명해지기 전에 2007년 영화인데 2006년에 이미 이 두 사람이 스웰 시즌이라는 듀오로 1집을 냈었어요. 거기에 먼저 오히려 Falling Slowly가 실렸고
0: 아, 그 있던 뒤에 노래예요?
1: 원래 있던 노래였던 거죠. 있던 영화를 노래. 위해서 다시 녹음을 한 건데
0: 네.
1: 그래서 편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약간 미묘하게 네. 다릅니다. 근데 이 스웰 시즌의 버전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스웰 시즌으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아마 또 다른 Falling Slowly 들으실 수가 네. 있고요. 또 이거 외에 글렌 헨사드가 이끄는 밴드 아까 말씀드렸던 더 프레임스라는 락밴드입니다. 이 락밴드가 똑같은 이 Falling Slowly라는 곡을 강렬한 락밴드 사운드로 재편곡한 버전이 또 있어요. 이 버전도 굉장히 또 약간 더 강렬한 매력이 있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스웰 시즌 한국에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글렌 헨사드가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3살 때부터 버스커로 살았기 때문에
0: 네네.
1: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연 말미에는 아예 그 마이크를 놓고 그냥 마이크 없이 생목소리로 그 공연장을 꽉 채울 정도 노래를 불러요.
0: 쩌렁쩌렁하게.
1: 통기타에서도 마이크를 떼고.
0: 네.
1: 근데 그 장면이 정말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있는 명공연이었었고요. 또 첫 한국 공연 때는 그 공연장 밖에서 버스킹을 하던 한국 밴드를 즉석에서 섭외를 해서 본무대에 올렸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좀 팬들에게 회자되는 에피소드입니다.
0: 아, 그나저나 아까 그걸 여쭤본다는 게
1: 네.
0: 그 국제전화 하셨다고
1: 네,
0: 진짜
1: 맞아요.
0: 통화를 하신 거예요?
1: 그럼요.
0: 야,
1: 네.
0: 세상에 달리 보이네요.
1: 제가요? 아유 뭐. 정도가 지금
0: 아유, 예. 네. 좀 전해주세요 어땠는지
1: 네. 그때 이제 체코 프라하에 일이 있어서 글렌 헨사드가 네. 가 있었고 제가 이제 국제전화 인터뷰를 서울에서 이 정말 원격으로 나눴었는데 그 인연으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공연 왔을 때 제가 한국 콘서트 끝나고 무대 뒤에 가서 대기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0: 아.
1: 그때 정말 개인적으로도 강렬했었던 마치 알려지지 않은 음악 영화의 뭐랄까 쿠키 영상처럼 오. 저한테 각인된 어떤 장면이 있는데
0: 네.
1: 이건 뭐 실제 장면이죠. 연인 그 옛 연인이었던 이르글로바하고는 이제 애진작에 헤어진 상태였었고 이르글로바는 그 뒤에 아이슬란드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도 낳았어요.
0: 충격적이다.
1: 예. 네, 근데 이제 같이 공연을 온 거죠. 어쨌든 듀오로 계속 활동을 하니까.
0: 그 두 사람이 꼭 결혼할 줄 알았는데.
1: 그럴 줄 알았는데 않았네요. 이렇게 애절한 노래를 네. 같이 부르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대기실 갔는데 대기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제가 글렌 헨사드 대기실에 가서 글렌 헨사드가 이제 타준 차를 마시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0: 네네.
1: 끼익 하고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이 마르케타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먼저 숙소에 가볼게 한 손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굿나잇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 장면이 마치 공개되지 않은
0: 야.
1: 영화 속편의 뭐 쿠키 영상처럼 제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0: 야 이게 근데 우리 정서는 좀 아니다,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않아요? 이제 또 뭐 글렌 헨사드
0: 그렇게 연인
1: 따로 결혼했으니까.
0: 지난 연인 사이로 영화가
1: 네.
0: 만들어지고
1: 네.
0: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 네.
0: 근데 또 활동은 같이 하고 쉽지 않네요.
1: 네.
0: 아무튼 그런 또 기자님만의 한 장면이 있네요.
1: 네. 잊을 수 없습니다.
0: 네. 네. 아이고 마지막 곡 소개해 주셔야 되겠어요.
1: 네. 역시 원스의 사운드 트랙에 담긴 Lies라는 곡이고요. 사랑과 환멸에 대한 아주 절절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두 사람 뭐 연인 관계는 끝났지만 그 이후에 정말 소중한 예술적 파트너로 남아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또 영화에 계속되는 장면처럼 남아 있습니다.
0: 네. 임희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게명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은 글렌 헨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가 함께하는 라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8월 첫 주말인 내일을 기점으로 폭염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진다고 그러네요.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김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8월 첫날인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7도, 습도는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어서 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입주 작가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0: 네, 궤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0: 그 원래 이제 궤도님이 요즘 한참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시나요?
1: 또 열심히 그냥 과학이 필요한 모든 곳에 또 가고 있습니다.
0: 근데 모든 세상이 지금 과학을 필요로 하잖아요.
1: 너무 좋죠.
0: 정말 핫하죠.
1: 너무 핫하죠. 사실 이런 시대가 내 생존에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오, 네. 와,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과학 강연을 다녔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과학을 굉장히 혐오하는 시대였고, 누군가 과학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 이제 굉장히 엄밀하게 검증하려는 네가 과학을 좋아할 자격이 있는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정말 과학을 문화처럼 즐기고 과학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내가 이제 뭐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점점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가능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0: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SF의 개와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때는 SF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과학에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하는, 이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독자의 풀도 넣지 않았고. 근데 요즘은 SF가 진짜 많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로서 SF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그냥 정말 재미있게. 요즘 저는 과학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좀 더 어떤 흥미 위주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뭔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랑 궤도님이 이렇게 바쁜 거겠죠?
1: 근데 비슷한 것 같은 게, 정말 SF는 대한민국에서 불모지 영역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진짜 천선란 작가님 등장하면서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 지금은 대한민국 SF를 누구도 불모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0: 당연히 아니죠.
1: 이게 어쩌면 좀 같은 어떤 흐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고.
0: 근데 확실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SF 쪽에서는 왜 SF가 유행을 한 기점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는 확실히 알파고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이세돌과의 어떤 대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어지는
1: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0: 네.
1: 그때도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0: 외롭게 하고 계셨나요?
1: 네. 아,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0: 아, 저희도 그때 SF 작가님들도
1: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야, 그때가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관심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느꼈던.
0: 그리고 그때 사람들 좀 충격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많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냥 은연중에 바둑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그쵸, 했었는데 그쵸. 그게 이제 확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때 얘기 그냥 좀 해봐도 되나요?
0: 네, 그럼요.
1: 네,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16년 3월.
0: 아, 또 10년이나 됐어요?
1: 네, 딱 10주년인데 그때 사실은 과학계에서는 약간 궁금증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2월쯤에 나온 논문이 기존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랑 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겠는데 라는 상황이었는데, 대중 분위기나 바둑계 분위기는 AI 바둑 프로그램 못 둔다. 절대 못 이긴다, 사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리 3연패를 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대국까지 지고 나서 이제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AI 포비아, 막 인공지능 다 부시자. 집에 가서 이제 본체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버린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되게 꿋꿋하게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든지 AI가 바둑 두는 방식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유일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AI가 바둑을 왜 잘 두는지, 그럼 이세돌 구단이 이기려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막 몇만 명이 들어올 정도로 와, 거의 한 평소에 한 10배가 넘는
0: AI가 왜 바둑을 잘 둘 수밖에 없었나요?
1: 원래 바둑이 못 떴던 이유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체스를 인공지능이 이겼단 말이죠.
0: 네.
1: 그때만 해도 경우의 수가, 체스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바둑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0: 네.
1: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계산을 잘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둑은 절대 계산을 못한다. AI는 절대 계산 이거 다 못한다. 계산을 하려면은 얘는 정말 빅뱅 직후부터 계산해도 아직까지도 계산 못 끝난다. 이거 무한대 시간이다. 그래서 직관이 있는 오직 인간만이 바둑을 둘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추출해서 그 중에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뭐 네. 가고 싶은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다 늘어놓고 계산하지 않잖아요.
0: 네.
1: 예를 들어 어디 가지? 하면은 한 10개 나라가 딱 떠올라. 그 중에서 얘네들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도 모든 뭐 백 뭐 몇백 개의 국가들을 비교한 거랑 비슷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둑의 경우의 수를 줄이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둑을 뒀던 거죠. 그러니까 제한 시간 안에 바둑을 둘 수 있고 물론 뭐 여기 이제 강화학습이 엄청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 전환점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풀어낸 거의 유일한 방송이었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0: 그때 저도 뭔가 기사를 되게 많이 봤던 기억들이 나는데 개돈이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하염없이 저는 질문만 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늘. 그냥 하루 종일 듣고만 싶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자꾸 다른 이렇게. 소리에서
0: 너무 흥미롭고요.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의 누구보다 또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세상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듯한 개도님의 요즘 책장 1열은 무엇인지 지금 개도님의 책장에 제일 앞에 있는 책 자주 손길이 가는 책은 어떤 것인가요?
1: 사실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1: 내 책을 얘기해야 된다.
0: 궤도님 책도 너무 당연히
1: 그래서,
0: 됩니다.
1: 그래서 최근에 나온 궤도 영뚱한 과학책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 분위기에서 내 책을 꺼낼 건 아니다.
0: 정말 무르듯이 하셨네요. 근데 지금.
1: 네, 자연스럽게 하나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게 사랑의 연력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0: 네. 네
1: 그게 그 저 이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홍보대사거든요.
0: 네.
1: 저와 동문인 네. 기계공학도 네. 김민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최근에 본 책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 예컨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추천사를 썼어요.
0: 네.
1: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읽은 책이기도 한데 그 연력학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0: 네.
1: 연력학 혹시 아세요?
0: 아니 저 그냥 겉핥기로만 알아요.
1: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네.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거 네. 알잖아요. 근데 연력학이 깊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0: 네.
1: 네, 어쨌든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고 열, 온도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공대에서는 문제를 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어떤 수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한 연력학 이 생각보다는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난이도 높은 연력학이라는 개념을 사랑이랑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과학을 뭐 억과라고 하죠. 저도 많이 하는 건데 억지로 과학으로 연결시켜서 조금 좀 심한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0: 네.
1: 이 연력학 요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한 어떤 연결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거를 사랑이랑 연결지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나?
0: 사랑이라는 감정을 연력학으로 설명하는 건가요?
1: 네.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네. 실제 관계.
0: 어머 너무 재밌겠다.
1: 설렘이 어떻게 바뀌는가.
0: 너무 재밌겠다. 네.
1: 이런 것들을 연력학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요즘에는 사실은 책을 완독하기가 어려워요.
0: 네.
1: 시중에 나오는 뭐 과학 대중서는 웬만한 건 다 갖고 있는데
0: 그렇죠. 네.
1: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많이 합니다.
0: 네.
1: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추천사를 써야 되는 책들은 어쩔 수 없이 완독을 합니다.
0: 그렇죠.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추천사를 쓰기 위해 읽는 책들 자체도 되게 귀하기도 하고 근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독을 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0: 재밌을 때
1: 네.
0: 너무 뿌듯하죠.
1: 그렇죠. 근데 물론 쉬운 책은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0: 네.
1: 약간 그런 거죠.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아마 초중반까지는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예, 네, 그게 막 대화체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학생과 교수님과 강의실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사담인데 연력학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좀 약간 자신감이라고 봐요. 어려운 부분도 외면하지 않고
0: 네.
1: 실제로 이제 어려운 부분을 도려내는 책들도 있어요.
0: 네.
1: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예쁘고 정말 뭐 우주는 아름답다, 뭐 물리학은 사랑스럽다 이렇게 가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조금 직면한 책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딱 직면해서 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좀 당당하게 갔다. 요 부분이 조금 난이도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그 책에서 궤도님이 인덱스를 쳤던 구절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1: 요거가 사실은 제가 뭐 어떤 명문을 가져오기가 좀 쉽진 않아요.
0: 그렇죠. 네.
1: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제 추천사에서 제가 좀 따오겠습니다.
0: 네, 좋아요.
1: 추천사도 길어요. 제가 네. 너무 길어요, 추천사가. 항상 이제 출판사에서
0: 네,
1: 항상 뭐 300자,
0: 네,
1: 뭐
0: 맞아요.
1: 200자 이렇게 추천을 주시면 저는 항상 굉장히 길게 써서
0: 늘 너무 좋아하시겠다.
1: 네, 늘 피드백이 오는 게 아, 너무 좋은데 좀 줄여도 되겠습니까? 네. 혹은 이제 이 본문에 넣고 줄인 거를 좀
0: 네, 그쵸.
1: 넣겠습니다.
0: 표지에 넣거나
1: 뭐 뒷장에
0: 네.
1: 넣거나. 그래서 요거 되게 긴데
0: 네.
1: 그 제가 조금 추천사 중에 딱 그 핵심 문장
0: 네.
1: 요거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이제 시작이 되게 좋군. 시작이 사랑을 말하는 책은 책장에 수도 없이 꽂혀 있지만 사랑의 대화를 과학의 언어로 슬쩍 데려와 끝내 웃기고 아프게 만드는 책은 드물다로 시작해요.
0: 추천사가요?
1: 괜찮죠?
0: 너무 추천사. 좋은데요? 네.
1: 근데 요거보다 제가 조금 중요한 문장 좀 뒤에 있는데 이 책 속에 사랑을 논하기 위해 아픔을 경험한 이들의 상처를 후벼파는 무례한 신문은 없다. 대신 우리가 겪어온 설렘과 미련, 인연과 삼각관계처럼 사랑과 밀접한 단어들을 연력학이라는 참신한 조명 아래 놓아본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사랑은 낭만의 반대편에 있는 냉정한 공식이 아니라 관계의 잔열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찾아가는 다정한 감정의 석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0: 너무 추천사가 너무 잘 쓰셨다.
1: 괜찮죠?
0: 네. 이거는 제가 조금 확실히 그 책에 대한 주제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네. 추천사예요.
1: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추천사긴 해요. 물론 네. 다른 책들도 추천사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책의 장점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0: 소설책도 추천사 쓰시나요?
1: 아, 천선원 작가님 건 제가.
0: 아, 그런가요?
1: 저 네. 제가 쓰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아싸. 근데 문득 듣다 보니 너무 궁금한 게 그 궤도님한테 네. 추천사 웬만한 과학서적은 다 올 것 같거든요.
1: 엄청 많이 와요.
0: 저도 웬만한 네. 소설책, 뭐 과학에 관련된 그 SF 소설은 많이 네. 오는데 네. 기준이 있으세요?
1: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준이 되게 어려운 게
0: 네.
1: 그 안 읽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왜냐면 승낙을 해야 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0: 맞아요. 몇 개는 뭐 본문 보내주시기도
1: 맞아요,
0: 하지만.
1: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일단 읽으면 읽은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안 할 순 없어.
0: 맞아요.
1: 그리고 사실 책들이 다 좋아요.
0: 맞아.
1: 예를 들어 읽었는데 아 이거는 좀 제가 추천했으니 좀 그렇네요. 이럴 순 없는 거야. 왜냐면
0: 없기도 하죠 사실.
1: 안 좋은 많이. 책은 잘 안 나옵니다 네. 요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기준이 이제 그 쿨타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면
0: 네.
1: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갖고 그럴 때는 정말 정중하게 왜냐면 읽지 않고 쓸 수가 없으니까. 정중하게 그 계산을 해보고 아 텀이 3주 텀이 안 되면은 아 이거는 좀 사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그럼 좀 꼭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0: 네네.
1: 하고 사양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쿨타임 사이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저는 일단은 하려고.
0: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1: 그걸
0: 되는군요.
1: 잘 맞춰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이제 이게 운 좋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운 나쁘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0: 그쵸. 예. 저는 그러면 일단 찜해 놓는 것으로.
1: 아 그러면 네. 아, 작가님은 제가 어떻게든 무조건.
0: 아 좋아요.
1: 새벽에라도 읽어서.
0: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술술 읽힐 테니까.
0: 네.
1: 너무 좋죠.
0: 그럼 혹시 평소에 독서를 하실 때도 네. 과학책 외에 에세이나 소설책도 많이 보시나요?
1: 사실은 다양하게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과학 쪽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과학 대중서는 워낙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나온 시대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또 좋은 책들도 많고 그래갖고 근데 요즘에 진짜 재밌는 책이 진짜 많은데
0: 네.
1: 그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해요.
0: 네.
1: 근데 그분 책 중에도 무한 근엄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그 코스모스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거든요.
0: 네.
1: 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호스트를 했잖아요.
0: 네.
1: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 호스트를 한 게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어쩌면 코스모스의 어떤 호스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비슷하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책이 이제 무한 근엄으로 우주에 대한 거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 정리돼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거 요즘에 본 책이 뭐냐 하니까 막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0: 네, 진짜 많이 읽으시네요. 네.
1: 원소원정대라는 책 아세요 혹시?
0: 아니요.
1: 아 이거 진짜 독특해요. 그 아 이건 진짜 요즘에 본 책 중에 제일 독특했던 책인데. 네.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컨텐츠 만화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서브컬처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 원소가 진짜 많잖아요. 수소, 그쵸? 헬륨 해갖고. 네. 쭉 있는 게 이거 안 외워지거든요.
0: 네.
1: 그 원소들을 다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0: 네.
1: 일종의 그 판타지 만화의 설정집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실제로 다 디자인도 기가 막힌 그 재패니메이션 스타일의 어떤 그럴싸한 외모를 갖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성이나 얘네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원소의 성격이랑 되게 잘 맞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대입한 게 아니라
0: 캐릭터화를 잘 시킨. 네. 거군요.
1: 이거를 기가 막히게 딱 그 판타지에 등장하는 어떤 뭐 기사든 마법사든 얘네들로다가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 책 자체는 글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디자인의 글, 만화 디자인의 글 해서 완전히 캐릭터 설정집. 근데 이거를 이게 꽤 술술 읽힙니다.
0: 아, 그 나중에 캐릭터들끼리 조합해서 진화하는. 그렇죠. 것도 가능하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원소 원정대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0: 와 재밌겠다.
1: 얘네들이 막 중간 중간에 뭐 어디 뭐 어떤 장소에서 뭘 하고 얘네들은 뭘 하고 뭐 귀족 원소들 얘네들은 뭐 다른 것과 반응하지 않는데 굉장히 고고한 딱 그 귀족 같은 느낌 막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아 이거 애들한테 잘 되겠다. 근데 실제로 좀 잘 되더라고요.
0: 네. 아 좀 탐나시죠.
1: 나도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0: 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까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어차피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들도. 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아 이런 거는 어쩌면 저희 시대 이런 게 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 싶은 것들이.
0: 그렇죠. 네. 네.
1: 지금 있으니까 참 좀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어쨌든 대중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보지만.
0: 네.
1: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SF랑 추리 소설.
0: 근데 저는 의외로 또 이제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SF를 엄청나게 많이 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약간 있기도 하거든요.
1: 그래요?
0: 뭔가 이렇게 검증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SF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완전한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런 이야기에 가까운 것들이 많으니까 가끔 이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과학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라는 피드백이 올 때가 있거든요.
1: 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일종의 그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1: 네. 이거는 사실은 뭐 과학자들이 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기보다 개인 인성 문제가 아닌가.
0: 물론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1: 왜냐하면은 네.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0: 네.
1: 그리고 내 연구 나랑 관련된 어떤 분야 과학의 어떤 키워드가 누군가가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해주면 그것만으로 갈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이 좋아한다고.
0: 그쵸. 오랫동안 마이너였는데.
1: 그쵸.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 우리끼리만 재밌었는데 야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보고 하나하나 무슨 빨간펜 선생님처럼.
0: 네.
1: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가분들이나 과학자분들은 이거를 어디서 가져온 거지? 와 기가 막히다.
0: 야, 기특하다.
1: 야 이거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를 이렇게 확장시켰어?
0: 아,
1: 그거를 찾는 재미가 기가 막혀.
0: 아 그러면 읽으셨던 SF 책 중에 뭔가. 네. 제일 재밌었다.
1: 아 이거 사실 너무 많거든요.
0: 아 네.
1: 근데 물론 또 우리 청계의 파랑 언급을 해야 되지만.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매주 될 수도 있어요. 아,
1: 개인적으로 사실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앤디. 네. 위어 작품도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사실 이 원작 소설이
0: 맞네.
1: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물론 이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영화는 진입 장벽을 많이 낮췄어요.
0: 네.
1: 그러니까 가족 영화로서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난이도를 잘 맞춘 영화입니다. 영화만으로도 너무 좋고 라이언 고슬링 연기도 너무 좋고 좋은데 원작 소설은 압도적이에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진짜 원작을 보면 아, 그 앤디 위어가 정말 집요하거든요.
0: 네.
1: 마션 때부터 드러났지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감자로 얼마를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수학이 들어가서 네. 실제로 모든 과정을 다 계산하는 게 다 나와요.

0: 결론까지. 네. 프로젝트 헬미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시뮬레이션, 모든 실험 이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다 표현을 하거든요, 원작에서. 그거를 너무, 보면 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건 뛰어넘는다. 과학자를 히어로로 사용하는 분이에요, 앤디 위어는. 네. 네,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뭐 돌연변이나 뭐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앤디 위어의 특징은 세상에 엄청난 히어로, 그들은 항상 과학자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해서 수학을 해서 계산을 하거나 과학을 이용해서 난관을 극복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악귀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본 책인지 프로젝트 헤일 메리지만 제일 재밌었던 것도 막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류츠신의 삼체.
1: 아, 네.
0: 이거는 정말 류츠신의 삼체는 이제 그 시리즈로도 나왔죠, OTT에.
1: 네.
0: 그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저는 내가 이 책이 영상화 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1: 네.
0: 나는 이걸 못 볼 뻔했구나. 그 정도로 감동이 있었고, 근데 좀 많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 배우분들이 되게 생소한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1: 네.
0: 그것마저 좋아. 리얼한
1: 맞아요.
0: 느낌.
1: 그 네. 겹치는 게 없으니까.
0: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근데 역시나 너무 잘 만든 거지만 생략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세 권의 그쵸, 책을 네. 1.5권의 내용으로다가 이제 몇 편을 만든 거니까 이 내용도 이 원작에서조차도 이제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뒷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과학적 기반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영상화하면서 또 생략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다 해설이 붙어야 됩니다. 그 실제로 모든 편을 제가 저희 채널에서 다 해설했어요.
1: 너무 재밌었겠다. 네. 네.
0: 그래서 삼체를 제일 잘 즐기는 방법. 시리즈를 본다. 그 다음에 제 채널에서 해석을 본다.
1: 완벽합니다.
0: 그 다음 원작을 본다.
1: 네.
0: 이러면 정말 최고인데 제가 왜 이거를 대단하다고 하냐면 류치신이라는 작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저는 아마도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분명히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나 어떤 사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그 혹시 원작을 보셨나요?
1: 저는 원작을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0: 아직 드라마화되지 않은 부분이 진짜예요.
1: 아, 네.
0: 지금 드라마로 나온 그 1.5권 분량이 네. 저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봐요. 뒤에가 와, 기절합니다.
1: 그 올 하반기는 방금 개돈이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가야겠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 드라마를 먼저 일단 다 보고
0: 네.
1: 유튜브로 해설을 듣고 원작을 보는.
0: 아예 시즌 2가 나오면 뒷부분이 네. 나온단 말이죠.
1: 네.
0: 그것까지 다 보시고 어쨌든 그 뒷부분 제가 해설할 겁니다, 다.
1: 네.
0: 그리고 원작 보셔도 괜찮고.
1: 시즌 2가 언제 나와요?
0: 이제 나올 거 내년인가? 지금 제작 중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너무 대작들이 네. 많지만 올해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냐면 SF를 보고 느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야,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삼체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과학자들이 아직 어떤 기기나 측정의 한계 때문에 모르는 건데 나중에 진짜 이걸 발견하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류추신 작가는 이거를 소설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거를 아직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미래의 과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할 것 같은 거야.
1: 저는 이 SF와 과학의 이 관계가 너무 짜릿해요.
0: 그러니까요.
1: 상상이 먼저일 때.
0: 근데 보통 이제 와 되게 훌륭한 상상이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말이 돼요. 제일 충격받은 게 이거 스포가 될까 봐 제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은데 빛의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1: 네. 네.
0: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제한이 왜 걸려 있는지를 소설에 설명을 해요.
1: 짜릿하다.
0: 근데 이거는 물리학자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1: 네.
0: 도대체 왜 우리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보다 빠른 빛을 추월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는 상식인데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빛은 절대적이다. 근데 이게 왜 절대적인가? 왜 제한이 걸려 있는가를 류추신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너무 논리적이라 진짜 같다. 이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거나 누군가 증명하지 않을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몰입이 됩니다.
1: 저는 그 삼체를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느꼈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의 그런

0: 생각과 상상과 확장이라는 게 진짜 충격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아, 이 작가는 어디서 왔을까였어요.
1: 아.
0: 어느 시간에서 왔길래.
1: 렙틸리언.
0: 네.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려고 온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
1: 아.
0: 그래서 그게 너무 짜릿했었는데 아, 너무 흥미로운 얘기가 많아서 지금 제가 준비한
1: 지금
0: 질문을
1: 뭐 대본하고 아예 무관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저기 밖에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0: 지금 한 녹음만 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일단 네,
1: 네,
0: 여러분,
1: 어떻게 되겠죠 뭐.
0: 네, 여기는
1: 네, 작은 서점이니까 원래 작은 서점은 그런 거예요.
0: 그럼요.
1: 네, 책이 다양하니까.
0: 네. 오신 분은 과학 커뮤니터 궤도님이십니다.
1: 네, 궤도입니다.
0: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그래도 일단 궤도님은 원래 연구자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1: 네.
0: 천문 우주학을 전공하셨고 한국 천문 연구원에서 일도 하셨더라고요.
1: 네, 우주감시센터에서 추락하는 위성의 궤도 계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0: 아, 진짜 멋있는 일을 하셨네요. 네. 근데 그런 연구자의 삶이 아니라 궤도가 되기로 물론 과학의 대중화를 원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과학의 대중화를 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1: 아 이게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뭐 우리가 왜 과학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해요. 그리고 과학이 정말 영화나 음악이나 뭐 미술 뭐 스포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유년기에 즐겼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과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겁게 과학을 하고 뭘 만들어보고 뭐 어떤 반응을 관찰하고 야 신기하다 이게 전부 과학인데 어릴 때는 문화로 즐기다가 그 시험을 보는 이 과학 문화의 데스밸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과포자
0: 맞아요.
1: 수포자
0: 맞아요.
1: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진짜 내가 뭐 굉장히 어려워서 좀 멀리 하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문화를 즐기잖아요. 영화든 음악이든 저거 제가 뭐 음악을 못했어도 미술을 못했어도 미술관에 가서 즐기잖아요. 근데 왜 과학은 내가 만약에 못했다면 내가 뭘 부족했다면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멀리 해야 되나? 분명히 돌아올 만한 뭐가 있을 텐데 왜냐면 과학은 정말 재밌거든요.
0: 맞아요. 완전 공감해요.
1: 맞아. 생각을 딱 했을 때 막 온몸이 떨리면서 끝없는 무언가가 팍 펼쳐지는 그 감정은 네. 아 이거는 어떤 문화도 사실은 이 경이로움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알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봤어. 그러면 이제 입국듯 하고 있어야 되니까
0: 제가 어렸을 때 궤도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저는 연구자가 됐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죠.
0: 저는 어렸을 때 과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진짜 많았어요.
1: 맞아, 맞아.
0: 그럼 과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변할 때가 있잖아요. 궤도님도 그걸 느끼신 순간이 있나요?
1: 아 이게 뭐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0: 네.
1: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세상을 다르게 본다기보다 저는 세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우주를 그냥 볼 때는 아 어둡다, 검다, 뭐 굉장히 무한하다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우주를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우주에 퍼져 있는 미세한 노이즈가 관측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우주에 있는 미세한 노이즈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라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빅뱅의 증거가 됩니다. 우주 초기에 있던 에너지가 그렇게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근데 이게 우리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을 때에 대한 기가 막힌 증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세한 시공간의 진동을 봤더니 여기에는 중력파라는 거를 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네. 이 중력파를 통해서 이제 전자기파 기반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결국 이제 과학이 하는 게 좀 다른 관점, 다른 시선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저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된다.
0: 작은 서점. 궤도님 요즘에 뭐 예능 강연 책 유튜브까지 진짜 쉼없이 활동하고 계신데 최근에 좀 가장 즐거웠던 프로젝트가 있나요?
1: 사실은 제일 좀 공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제가 그 라풀 위클리라는 네. 채널이 있어요.
0: 네.
1: 그게 이제

0: 어떤 주장도 모든 것들이 편향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서 보자. 그래서 정말 셋이서 어떤 주제를 놓고 뭐 예를 들어 뭐 귀신, 뭐 럭셔리 뭐 이런 것들을 딱 놓고 그냥 그거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1: 아니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콘텐츠조차도 사실은 알고리즘으로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0: 저희 콘텐츠도?
1: 네.
0: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게 벌써 시즌 6거든요.
1: 네.
0: 그만큼 되게 오래 해온 거고 특히나 이제 이걸 내가 어떤 콘텐츠, 저는 결국 과학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1: 네.
0: 어떤 콘텐츠 속에서 과학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에서 어떤 과학이 있을지를 찾아내야 돼서 이거를 직접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에너지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조회수도 잘 나오고 시즌 6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죠.
1: 그럼 요즘에 좀 더 구상 중인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콘텐츠도 있으신가요?
0: 지금 그 같은 채널에서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콘텐츠가 시작이 됐는데
1: 네.
0: 딥다이브라고
1: 네.
0: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애니메이션과 과학을 연결해서 서브컬처와 과학의 콜라보로
1: 너무 재밌겠다.
0: 1인 강연.
1: 네.
0: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스포를 드리면 일단 지금 나가 있는 건 그

0: 가지고. 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렌이라는 천년을 산 엘프가 있어요. 네. 이 엘프는 그 모든 마법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마법이 없고, 근데 이 엘프가 너무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인간의 짧은 수명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없이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뭐 한 5분 서서 얘기한 사람을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엘프가 이제 인간 용사 뭐 성직자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험을 떠나서 마왕을 물리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엘프 입장에서는 너무 찰나에 일어난 일이라 크게 염두를 안 뒀는데,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용사도 죽고 성직자도 죽고 뭐 요런 상황에서 다시 그 모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들이 이 프리렌에게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 무한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찰나의 삶을 사는 인간의 메시지가 여기 닿는데, 여기서 약간 어떤 로맨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남자 주인공이 이미 늙어 죽었어.
1: 네.
0: 그게 너무 아련한 거예요.
1: 네.
0: 프리렌이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느끼는데 이미 남자 주인공은 할아버지가 돼서 죽은 지 오래야.
1: 너무해.
0: 그게 너무 아련하지 네. 않아요? 그래서 이미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누군가가 프리렌을 위해서 모든 여정에 무언가를 남겨놨어요.
1: 아이고.
0: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프리렌이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진짜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힐링이 됩니다. 저는 저도 이제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1: 네.
0: 아, 쟤 배신할 것 같다. 저렇게 인상 좋게 웃는 애들은 무조건 통수를 친다. 근데 그냥 아니. 착한 애야.
1: 그게 진짜 요즘의 반전이다.
0: 네, 그래서 어? 끝까지 착하다고? 어,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는데 너무 이야기도 너무 아름답게 잘 짜임새 있고. 그래서 이 장성의 프리렌을 보니까 뭐를 느꼈느냐? 어? 어쩌면 그 인간 마법사랑 같이 여행을 해요. 다 죽고 나서 그 성직자의 제자인 조그만 꼬마애랑 같이 여행을 해요. 근데 얘는 인간이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법을 배우는 입장인데 프리렌은 모든 마법을 알지만 욕망도 없고 무슨 마법을 언제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요 인간 제자가 프리렌과 다니면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1: 네.
0: 이게 이 시대에 AI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1: 어, 네.
0: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AI라는 존재를 함께 데리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작품의 인간 마법사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목적이 뭔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AI.
1: 진짜 시각이 남다르다.
0: 네.
1: 네.
0: 그래서 장송의 프리렌을 통해 보는 AI 교육이라는 콘텐츠를 강의를 했습니다.
1: 네.
0: 아, 진짜 잘 나오고
1: 것 같은데?
0: 있고.
1: 네.
0: 네. 진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서브컬처의 어떤 부분을 딱 파고들어서 거기서 과학을 뭘 연결할까?
1: 아, 너무 재밌겠다.
0: 이게 지금 라디오가 언제 나가죠?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네. 아, 이것도 조금 제가 스포를 좀 해도 되겠지 뭐. 그 헌터헌터 아세요?
1: 아, 너무 당연히 알죠.
0: 헌터헌터 진짜 명작입니다.
1: 네.
0: 이거는 그 헌터헌터의 최고의 최 에피소드 보세요.
1: 개미
0: 역시 네. 키메라 엔트편.
1: 네.
0: 그 메르엠에 대한 그 아련함. 그래서 간단히 스포하자면은 메르엠이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잖아요.
1: 네.
0: 근데 결국 도태돼요.
1: 네. 네.
0: 그래서 헌터헌터 키메라 엔트편으로 보는 진화.
1: 아.
0: 왜 강한 종이 도태될까?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지금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1: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2: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과학을 오래 공부하면서 약간 더 확신이 된 것들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모르겠는 것들이 더 많아졌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0: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건 끝이 없어요.
1: 네.
0: 사실 저는 대부분을 아직도 모르고 예,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훨씬 많이 계시고 저는 정말 제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그 확신하게 된 게 많아졌다기보다는 약간은 확신의 종류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식을 확신해서 이거는 확실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거죠. 인류는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0: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통하면 좀 더 세상을 잘 이해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강해지니까 그러면 점점 더 과학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확신 때문에 특정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더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강하죠.
1: 네, 네,
0: 늘 그렇군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2: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일단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네. 준비한 질문들의 반도 못했어요. 지금
0: 어떤 걸 해야 될까요?
1: 개인적으로 이제 과학이 앞으로 100년 안에 반드시 풀 것 같은 문제나 혹은 영원히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사실은 앞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풀릴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1: 네.
0: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1: 네.
0: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겪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내고 있고 양자 컴퓨터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리차드 파인만이 처음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 우리가 자연을 정말로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고전 방식으로 안 되고 양자 역학을 적용된 컴퓨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양자 컴퓨터라는 건 불가능한 걸로 보였는데
1: 네.
0: 이제 됐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이 100년 안에 될 것 같다는 느낌. 그중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외계 생명체 탐사. 네,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1: 저는 그 라이프 영화 아세요?
0: 알죠, 알죠.
1: 그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뭔가 약간 괴물 같은 조그만 거 하나?
1: 네.
0: 이상한 그 액체 괴물 같은 거?
1: 네. 왜냐면 제가 어디선가 이제 과학자분의 그 강연을 듣다가 그 천문학 우주의 시간으로 지구가 굉장히 초창기의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도로 발달한 어떤 생명체는 없을지언정 그런 어떤 그런 단세포나 어떤 원시 생물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라이프의 형태면 가능하지 않을까.
0: 그렇죠. 여러 가지 설 중에 생각보다 지구가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네, 행성일 수 네. 있다는 것도 있죠. 근데 뭐 아마도 지적 생명체는 어렵겠지만 그냥 외계 생명체, 지성체가 아닌 생명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 생각하고 있어요.
1: 역시 네. 알면 알수록 더 궁금증과 물음표가 배가 되는 게 과학인 것 그렇죠. 같은데.
0: 근데 100년 안에 해결이 안 될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측 불가능한 우주에 대한 해석. 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우주의 그 가장자리로 표현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있는 곳을 중심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1: 네.
0: 시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서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영원히 가설로 남지 않을까? 뭐 볼 수가 없으니까.
1: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개도님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0: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1: 네.
0: 근데 이거를 조금 관점을 바꿔야 돼요.
1: 아, 네.
0: 내가 이걸 모른다 이러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1: 네.
0: 나는 이것에 대한 호기심을 여전히 해소하는 과정이다.
1: 죽을 때까지? 뭔가 낭만이 있어요.
0: 죽을 때까지 나는 네. 호기심을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0: 해소가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좀 힘듭니다. 실제로 밀레니엄 네. 난제에 등장한 게 그 수학자들이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네. 엄청나게 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해버린 거야.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앤드류 와일즈가 이걸 증명하고 나니까 수학자들이 막 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사냐. 그래서 다시 밀레니엄 7대 난제를 만든 거예요. 수학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 이제 앤드류 와일드가 참여한 문제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푼 것보다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게 되게 행복한 거 아닐까. 우리 여행 갈 때도 여행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1: 가는 과정이 즐겁듯이
0: 가기 전에 공항에서의 설렘.
1: 그렇죠.
0: 비행기에서의 설렘 이게 더 좋거든요. 도착함은 현실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이 설렘을 즐겨야 된다.
1: 저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네. 했던 게 제가 소설을 쓸 때 보통 이제 외계인이나 로봇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인류를 조금 정의 내리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인물들의 시점에서 볼 때 인간은 유독 모름을 갈망하면서도 알고 싶음을 갈망하면서도 그게 해소가 되면 오는 우울함들.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 오는 어떤 부정적인 맞아요. 마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알게 되면 오는 시시함이 있듯이
0: 맞아요, 맞아요.
1: 이 끝없는 어떤 미지 속을 헤매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아, 그게 행복이죠.
1: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인 네. 거죠. 결국
0: 우리가 로또 살 때도 생각해 보면은 당첨 결과가 나오면 힘들어요.
1: 네.
0: 오히려 직전까지가 설레거든요. 네, 실제로 도파민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1: 상상도 많이 하고.
0: 네, 우리가 항상 어떤 게임에서도 카드를 뒤집기 직전이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안 뒤집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1: 그렇죠.
0: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죠.
1: 로또를 사는 과정이.
0: 그렇죠. 사고 이걸 갖고 설레는 상태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아, 얼마나 멋지십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럼 과학도 이제 결국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2026년인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과학적인 이슈가 하나 있을까요?
0: 뭐 사실은 뭐 요즘에는 사실 인공지능이 확실히
1: 역시 네, 네.
0: 워낙에 지금 그 역사상 인류가 발견한 과학기술 중에 이렇게 문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 없었어요.
1: 아
0: 역사상 네. 처음입니다.
1: 네.
0: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도 뭐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엄청난 어떤 혁명적인 변화 전환점이 있었지만 AI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AI는 그냥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줘요.
1: 그렇죠. 네.
0: 이거 하드웨어 자체도 그렇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에도 그렇고 이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다른 영역 뭐 우주 기술이나 양자 센싱이나 뭐 양자 컴퓨터랑 연결이 되고 AI가 연결되지 않는 영역이 과연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유례없는 전환점이라 아마도 그래서 AI 관심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리고 이 질문은 제 개인적인 정말 오랜 궁금증인데 한번 개도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0: 네네네.
1: 그 인문학적인 시선이긴 한데요. 인간은 왜 의미를 찾도록 진화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거에 어떤 답을 찾아가면서 저는 인간이 되게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존에 꼭 유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0: 이거는 일단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의미란 무엇일까? 의미가 뭘까요?
1: 저는 그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삶의 모든 것에 이유를 붙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0: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란 질문을 통해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는 과정이거든요.
1: 네.
0: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될 만한 게 아예 없는 거예요.
1: 네.
0: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생존이랑 연결하면은 패턴 찾기랑 비슷해요. 패턴 찾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랑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 이걸 잘한다? 예측이 가능해요. 미래에 대한 예측.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링을 잘 하게 돼서 우리가 고통을 잘 피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미를 통해서 무언가의 질문을 던지고 연결하면
1: 네.
0: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되기도 해요.
1: 그래서
0: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생존에 너무 큰 도움이 되죠.
1: 어떤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겠네요.
0: 협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1: 네.
0: 그러니까 원래는 협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질문을 통해 연결이 되면 협력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어떻게 질문에서 연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 삶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왜 살아야 하는가. 그죠?
1: 네.
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누군가가 왜 살아야 할까?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삶의 목적이 무언가랑 연결이 돼요.
1: 네.
0: 그럼 의미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살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왜 협력해야 하는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왜 협력해야 하는가? 그 질문 때문에 누군가와 연결이 된다면 또 우리는 협력을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많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근데 여기서도 의미가 없어지는 실패도 있겠죠.

0: 네. 근데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해. 왜 실패했나? 그럼 거기 실패 의미를 붙이면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하나의 시행착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생존도 협력도 실패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 질문 그 자체 그거는 엄청나게 생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1: 저 지금 되게 위로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어렸을 때 질문을 진짜 많이 한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아이였다고.
0: 네.
1: 근데 저는 늘 그게 좀 부족했어요. 왜 살아야 하지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쉽게 뭔가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였는데 그럼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질문은 제가 저를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던졌던
0: 그쵸, 그쵸.
1: 세상과 나를 연결시키기 네. 위해 했던 행위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맞아요. 너무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0: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그게 과학적인 거고 생존에 매우 유리합니다.
1: 네.
2: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서 드리는 공통 질문. 개돈님의 삶의 낙 뭐가 있을까요?
0: 하, 이건 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1: 네.
0: 또 진중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정말 진솔하게.
1: 네.
0: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1: 네.
0: 요즘에 낙이에요.
1: 네.
0: 5대5로 이제 싸우는 게임인데 그 리그랜드 우리 페이커님이 많이 유명하게 하고 계신
1: 네.
0: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1: 네.
0: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좀 최신판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이동 중에 하거든요.
1: 네.
0: 너무 재밌습니다.
1: 그러면 충분하죠.
0: 네. 네. 지금 이제 마스터 이제 랭크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마스터 되게 높은 거거든요.
1: 네.
0: 신중하게 지금 또 한 판 한 판 이동 중에 즐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0: 너무
1: 끝으로...
0: 과 커뮤니케이터답지 않지만
1: 아니요, 너무 좋은 네, 낙이었습니다.
0: 실제로 낙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1: 좋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개돈님 추천곡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곡은 어떤 걸까요?
0: 최근에 이제 이분하고 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너무 논리적이고 과학 그 자체입니다.
1: 네.
0: 네. 이분의 또 굉장히 과학적인 곡, 굉장히 생명공학적인 곡, 네, 우리 비트박서 윙님의 도파민 네, 추천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천산란의 방에 놀러와주신 개더니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1: 네, 책 한 권을 읽는 건 한 인물의 삶을 읽는 것과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사람의 한 페이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끝으로 개도님의 추천곡 윙의 도파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소설가 천설란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 또 놀러와 주실 거죠? 도파민 now.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던 정약전은 후에 창대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다. 한데 너를 만나 함께 지내며 무서움이 없어지고 호기심 많은 인간이 유백길에 잃었던 호기심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네 덕분에 음험하고 죽은 검은색 흑산에서 그윽하고 살아있는 검은색 자산을 발견하게 되었다. 창대야,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가혹하게 여겨졌던 유배는 학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산어보는 흑백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전작 동주를 흑백으로 만들며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오롯한 힘에 집중했고 그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치장 없이 선명하게 본질만 남은 화면은 담백하면서도 힘이 넘쳐흐릅니다. 몇몇 장면에만 색이 살짝 입혀지기도 하는데 영화는 이를 통해 그 장면들의 의미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산과 바다가 만들어낸 절경, 어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폭우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실제 촬영지는 흑산도가 아닌 도초도, 매화꽃이 만개한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은 발매마을 언덕이 초가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거대하고 아름다운 수묵화 같은 이 영화에서 진정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배우들입니다. 정약전을 연기하는 설경구와 창대를 연기하는 변요한, 가거댁의 옷을 입은 이정은 등의 얼굴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묵화의 먹입니다. 인물들의 얼굴에 파인 주름, 몸의 움직임, 시선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농담을 조절해 화면에 입힌 명암 같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풍광보다 더욱 스펙터클한 대상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3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8월 첫날인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게 있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을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9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기 서해안과 강원 내륙, 충청, 그 밖의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서부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전국이 32도에서 39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파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과 파주 32도, 수원 33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25도, 대관령 2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32도, 춘천 34도, 원주 33도, 대관령 33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속초와 동해 27도, 강릉 28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35도, 강릉 37도, 동해 37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6도, 천안 24도, 보령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6도, 대전 33도, 대전과 세종 35도, 천안 35도, 보령 33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과 목포 26도, 광주와 순천 25도, 여수 26도,

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5도, 광주 38도, 군산 34도, 목포 35도, 여수 38도, 순천 3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27도, 안동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진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포항 38도, 안동 36도, 부산과 울산, 진주 39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7도, 동해.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7도,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서해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25도, 신해주 26도, 개성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32도, 신해주 32도, 개성 32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5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오후 1시 40분에 41.4도까지 치솟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국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나온 41도였습니다. 양산 관측소의 낮 최고 기온은 사흘 연속 40도를 넘으며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이 또한 통계에 사용되는 관측 기준으론 사상 처음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어제 낮 1시 반쯤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발전기 과열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발전기 온도를 낮추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서 약 8시간 만인 어젯밤 9시 반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일어난 규모 7.1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해 폭발 사고가 일어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집중됐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온몰에서도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마모토 현 경찰과 현지 소방당국 등은 어제 오후 6시쯤 이온몰 우키 지점에서 무너진 벽에 깔려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온몰 우키는 이번 지진의 진앙이었던 우키시에 위치해 있으며 폭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이온몰 구마모토와는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숨진 남성이 지진 피해자로 판정될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6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폭등하며 65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1.89포인트 17.91% 오른 6595.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증가폭과 증가율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74.98포인트 11.63% 오르며 719.7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K그룹이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을 두산에 매각합니다. 매각 금액은 약 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SK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가까이 공석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돼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은 지난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신속 처리 제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 상정이던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하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 만 하루 사이 4만 9천 명의 이주민이 육상과 해상으로 무단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새벽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의 기세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예술가로서 베토벤의 삶은 어땠을까? 또 예술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땠을까? 고뇌에 찬 모습으로 기억되는 베토벤의 음악이 내년 서거 200주년을 앞두고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뮤지컬 이야기에서는 베토벤의 내면 세계에 집중한 뮤지컬 베토벤 만나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만나볼 작품 3년 만에 돌아온 창작 뮤지컬 베토벤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정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3년 만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인데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거쳤다고요?
2: 맞습니다. 사실 초연이 됐을 때는 좀 로맨스에 많이 집중을 한 이야기였어요.
1: 맞아요.
2: 제 생각엔 영화의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불멸의 연인 같은 작품을 보면 네. 그 유서에 그 얘기 썼다고 하잖아요.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불멸의 연인에게 바친다.
1: 아, 맞아요.
2: 근데 그게 누구냐? 뭐 이 얘기를 가지고 다양한 소설이나 뭐 이야기들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초연됐었을 당시에 베토벤도 그 연인 이야기로 좀 집중이 됐었는데
1: 네.
2: 올해 올려진 새로 개정된 이 베토벤은 연인 이야기는 좀 지워지고요. 그거보다는 예술가로서의 고독한 여정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가 베토벤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를 활용한 그 무대를 선보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수정 작업을 거쳐서 로맨스를 덜어낸 이유가 또 있겠죠.
2: 아무래도 베토벤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베토벤이 청력을 잃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예술적인 성취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일종의 성장 스토리로서 좋은 소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을 만든 건 그가 청력을 거의 잃은 이후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1: 네.
2: 그런 소재 갖고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카핑 베토벤 같은 작품 보면 그래서 그 똑같은 지휘를 앞에서 해주는 가상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객석에서는 관객들이 다 기립박수 치고 있는데 베토벤 혼자 그거는 몰라요. 귀가 안 들리니까.
1: 네.
2: 돌아보면서 관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뮤지컬도 좀 그런 의미에서의 베토벤 예술가 천재 예술가에 더 집중을 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1: 국내 창작 뮤지컬인데 음악과 연출 이름을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2: 한국과 오스트리아 공동작업을 해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사나 저작권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회사인 EMK 뮤지컬 컴퍼니가 갖고 있지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작품 레베카, 뭐 모차르트, 엘리자벳 같은 작품을 만들었었던 황금 콤비 미하일 쿤체와 실버스터 르베이가 음악을 만들었고요.
1: 네.
2: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1: 그렇죠.
2: 예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티브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초연이 된 이후에 일본에 라이선스 수출이 되는 아주 재미난 그 글로벌한 협조가 이루어진 작품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이 독일의 작사가 작곡가 들이 만든 뮤지컬이고 또 기획도 그쪽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했는데 왜 서울에서 초연을 했을까요?
2: 그 미하일 쿤체하고 실버스터 르베이가 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는 한국이 최고다. 본인들의 작품을 막을 올리고
1: 그렇군요.
2: 예, 한국 배우만큼 훌륭한 곳이 정말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베토벤의 초연도 오스트리아 독일어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막을 올리게 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자면 우리 배우의 힘이 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한국 초연을 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뿌듯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1: 맞아요. 3년 전에 로맨스가 주일 때 저는 옥주연 박효신
2: 네.
1: 네, 콤비로 봤었는데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예.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2: 데모 음원을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었던 노래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노래 제목은 Send Her Away, 그녀를 떠나보내고라는 노래인데요. 베토벤의 어떤 연주곡에서 모티브를 차용해 왔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뮤지컬 베토벤 줄거리 짚어볼게요.
1: 배경은 1810년의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입니다. 천지 작곡가인 루드비 반 베토벤, 청력을 점점 잃어가면서요, 교향곡을 쓰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후원을 하던 킨스킨 공작이 얘기를 해요. 아, 더 이상 후원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중단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한편 동생 카스퍼, 루드비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다가 형제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고요. 베토벤의 고립감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 절망의 순간 루드비 반 베토벤 프라하 콘서트 개관 공연을 재개 기회로 얻게 되는데요. 세상의 억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운명의 무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뮤지컬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0: 네. 이번 작품은 특히 캐스팅 때문에 개막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죠.
1: 남자 주인공 두 명 때문에 뭐 대단한 화제가 됐다.
0: 맞아요.
1: 지금 최고의 블루칩이라고 말하는 박효신 그리고 홍광호가 더블 캐스팅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비교되기 때문에 네. 서로 피하는 경향도 좀
0: 맞아요.
1: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0: 진검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박효신은 뭐 특유의 깊은 음색, 또 절제된 감성, 위태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로 좀 내면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광호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하면서 무대를 꾸밀 정도로 네. 열정을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주는 연기의 폭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두 사람 걸 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시즌에서 주목할 이야기가 베토벤과 안토니 브렌타노의 깊어진 우정이라고요?
0: 그러니까 초연에서 좀 로맨스가 더 강조가 됐다면 이번 재연 공연에서는 서로를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면서 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베토벤의 내면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그리고 그를 지지해주는 토니가 좀 묵직한 감동을 이끌어내는 소재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재 예술가의 든든한 조력자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토니 역으로 윤공주, 김지연, 김지우 같은 실력파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카스파 역으로 나오는 신성미나 김도윤 같은 경우도 무대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는 멋진 연기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가 코리올란 서곡 넘버 62번을 활용한 음원이었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음원은 아마 베토벤 하면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만한 선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월광을 차용한 음원이 있어서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제목도요. 그래서 그런지 매직 문 마법의 달이라는 제목의 뮤지컬 넘버입니다.
1: 네.

0: 베토벤의 곡들은 워낙 익숙하기도 하고 사랑받는 곡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진 가사를 듣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1: 일종의 편곡의 재미,
0: 네.
1: 원작이 어떤 선율이었지 이걸 좀 유추해보는 재미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좀 잘 담겨있다라고 설명드릴 만합니다.
0: 네.
1: 모차르트를 뮤지컬로 만들었던 뮤지컬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선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쉽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0: 그렇군요.
1: 모차르트 하면 떠오르는 그 음악들 듣고 싶은데
0: 맞아요.
1: 이 작품은 반대로 비창, 월광, 또 뭐 피아노 소나타 전부 51곡의 원래 클래식 넘버들을 가져다가 서사에 녹여 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아보는 즐거움이 아주 쏠쏠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환희의 송가 왜 그 합창 교향곡 4악장에 나오잖아요.
0: 네.
1: 이 음원이 들려줘서 거의 클라이맥스를 만들 정도로 멋진 장면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보시면 이 9번 합창교향곡이 연주됐던 티어터 암데어비는 일부러 따로 찾아가 볼 만한 공연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뮤지컬에서도 그 합창교향곡을 만나는 재미 혹은 티어터 암데어비를 마치 찾아간 것 같은 재미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0: 네. 정말 교향곡 합창은 웅장하면서도 아주 극적인 매력을 가진 곡인데 이 곡이 출연될 당시에 이미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을 때였죠?
1: 그래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0: 네.
1: 물론 이제 뭐 작곡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 화음도 상상하면서 만들어내니까 음악가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작곡을 못한다까지는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베토벤의 인생 자체가 보이는 것 같아서 더 감동하게 되지 않나. 이 뮤지컬의 감동도 그곳에서 출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베토벤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막이 내려졌을 때 쉽게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하겠죠.
1: 네. 그 특히 커튼콜에서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 보여지잖아요.
0: 네. 맞아요.
1: 홀연히 사라지는 베토벤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환희를 작곡해낸 예술가의 하지만 우리가 몰랐었던 지독한 고독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했었습니다.
0: 네. 끝으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중에 그 우리 비창의 선율을 활용한 노래가 있어요. Love is Cruel이라는 사랑은 잔인해라는 제목의 음원인데 이 곡을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천재 작곡가의 삶을 소화하는 창작 뮤지컬 베토벤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시인들의 언어 감각을 만드는 시간 시의학이 오늘은 함기석 시인의 시집 국어 선생은 달팽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정말 시간 가는 게 빠르다 싶지만 아, 더위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8월이 오는 게 반갑기도 하고 네. 그 8월 중간 되면 진짜 희한하게 조금 시원해지잖아요.
2: 찬바람이 살짝 돌죠. 네.
1: 네. 아, 근데 이영주 씨는 방학 있으시니까 8월 오는 거 싫으신가? 계약이 가까워지니까?
2: 아, 맞아요. 근데 또 너무 더운 날들은 빨리 또 지나갔으면 또 싶기도 하고.
1: 네.
2: 개강이 있으니까 또 싫기도 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고.
1: 그 예전 학교 다닐 때 방학 떠올려보면 시간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노느라고.
1: 네. 네. 놀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2: 아, 근데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어서 시인분들을 만났는데
1: 네.
2: 40대 예, 그 한참 활동하는 시인들은 매일매일 너무 바쁘더라고요.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상관없이 너무 바쁜 거예요.
1: 그렇군요.
2: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저는 방학이 되면 정말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1: 좀 여유로워진 거 아닐까요?
2: 뭔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무슨 다음 무슨 일정을 잡는데 저는 다 되고 그 두 분이 안 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아,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저도 항상 제가 그렇게 바쁜 건가 싶은데
2: 바쁘시잖아요.
1: 약속 잡을 때 보면은 네. 진짜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2: 다 안 되시잖아요.
1: 예. 네. 그래서 아, 저는 언제쯤 여유 있어질까요?
2: 오, 너무 부럽습니다.

0: 그 함기석 시인 자체가 자신의 프로필 이렇게 아마 구성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한양대학교 수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1: 수학과.
0: 네. 1992년 시인으로 데뷔해서 시, 동화, 평론 등 여러 분야의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낮에는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나 창작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밤에는 올빼미가 되어 어린이 친구들의 꿈을 키우는 재밌는 글감을 찾느라 눈알이 뱅글뱅글 엄청 바쁘다.
1: 네.
0: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신나는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그래서 동시집도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1: 그렇군요.
0: 동시집 숫자벌레, 아무래도 수상해, 동화책 상상력 학교, 황금비 수학동화, 크로노스 수학탐험대, 우주로 날아 누리호. 가 있고요. 시집으로는 오렌지 기약, 힐베르트 고양이 제로, 개안 수술 집도록, 실온집으로는 고독한 대화, 비평집으로 21세기 한국시 지형도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이상시 문학상, 박인환 문학상, 눈높이 아동 문학상을 수상하셨네요.
1: 우주로 날아라 누리호 왠지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0: 어머. 그렇군요.
1: 네. 굉장히 아주 부지런히 다양한 글을 섭렵한 네. 작가시네요.
0: 그 함기석 시인이 수학 교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정말 뭐 수학과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다 되는 분이시네요.
0: 네. 그래서 정말 시도 독특하게 쓰시는데 이번 시집이 이제 걷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1: 네.
0: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집들이 괜찮은 시집인데 절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판사가 이제 없어지거나
1: 네.
0: 아니면 출판사가 더 이상 인쇄를 하지 않으려고 절판을 시키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시집은 품절이 되면서 절판이 되고 그걸 이제 걷는 사람 출판사에서 다시 복간을 시킨 시집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함기석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데 아, 이 첫 시집에서부터 벌써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해진 규범이나 틀에 익숙한 어른들과 다르게 소녀들이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발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탐색, 실험 이런 것들로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위적인 측면이 있는 시인입니다.
1: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지붕 위의 염소라는 시입니다. 지붕 위의 염소, 함기석. 지붕 위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는 염소. 어두운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 바이올린을 켜는 염소. 내 시는 그런 어린 염소가 쓴다. 추운 겨울밤, 눈 덮인 들판을 달리다. 눈 덮인 기차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구름이 되는 염소. 내 시는 염소가 달리는 마을이 쓰고 마을의 우수가 쓰고 마을이 높게 뜬 눈 내리는 밤하늘이 쓴다. 한때 내 구두였고 어린 동생이었던 염소. 우울한 날이면 나를 데리고 빨간 꽃봉오리 속으로 들어가 하모니카를 불어주던 염소. 저녁이면 굶주린 나를 자전거에 태워 언덕을 달리다 하늘을 달리다 입으로 물고기를 개워 나에게 먹여주던, 밤마다 별과 달을 훔쳐와 아파하는 내 누이의 눈 속에 넣어주던 염소. 내 시는 그 착한 염소가 쓴다. 염소가 달리는 언덕이 쓰고 언덕이 버려진 무덤들이 쓴다. 눈 내리는 겨울밤, 가난한 우리 집을 품고 마을을 품고 거대한 풍선이 되어 거대한 달걀이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던 염소. 겨울 내내 우리 집 지붕에 누워 내 따분한 산수책을 씹고 씹어 파란 깃털의 새로 만들어주던, 밤마다 굴뚝을 타고 들어와 잠든 아버지의 머리칼과 손가락을 맛있게 뜯어먹던.
1: 네,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 바이올린을 켜는 염소라고 했는데
0: 네.
1: 정말 둘도 없는 상상 속의 친구였던가 봐요.
0: 네, 어린 시절에 이런 친구들 다 하나씩.
1: 그렇죠.

0: 있지 않나요?
1: 이름도 막 지어주고
0: 상상 친구. 예,
1: 그렇죠.
0: 혹은 아니면 이제 애착 인형 같은 맞아요. 게 있어서 예. 그런 대상한테 뭔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 친구로 만들어서 함께 있고 뭔가 이런 어떤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시인데 네. 이 시는 염소를 이제 등장시켜서 자기 단짝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시 쓰는 행위 자체를 생각해보면 나라고 하는 자신의 단짝의 상징들이 사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 쓸 때 사실 자아는 일상에서의 자아와는 좀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분신 같은 네.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 바이올린 켜는 염소가 있지 않나요 동화에?
1: 뭔가 좀 그 사파가 네, 머릿속에 그려져요.
0: 아니, 네. 제가 열심히 네. 찾아봤는데 그 딱히 그 이름이 있진 않았는데 그 그림들이 뜨더라고요.
1: 그렇죠. 사파가 저도 딱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네. 근데 뭐 상상 속의 존재라고 하지만 시를 보면은 정말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정말 지니 같은 존재네요.
0: 맞아요. 네. 이런 존재 그 약간 어떤 친구들은 그 조재룡 비평가 선생님은 도라에몽. 아. 도라에몽 어렸을 때 자기 도라에몽 아직도 생각한다고.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들이 이제 각각의 시인마다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를 보면은 계속 뭔가 이 염소가 움직이면서 시를 쓸 때 그 염소가 뭐 자기 발곱으로 쓰거나 자기 손으로 쓰거나 이게 아니고 염소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직접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밤하늘이 쓰고 마을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작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는 이 시를 저는 추천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 연상작용이 점점 커지잖아요. 동화적인 네. 상상력으로 이것이 또 시적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이 흥미로운 상상력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구절에 잠든 아버지의 머리칼과 손가락을 맛있게 뜯어먹던 로 끝났는데 네. 좀 무섭네요.
0: 예, 함기석 시인이 서늘하게 약간 좀 포인트를 주는 게 있는데 보면 이제 결국 이 염소가 뜯어먹잖아요. 네. 머리칼과 손가락을. 근데 그렇게 사실은 가족의 어떤 요소들을 시를 많이 쓰게 되고 그게 이제 부모의 이제 존재를 좀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시인의 운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잠든 아버지의 머리칼, 염소가 뭔가 이렇게 씹어먹는 이런 상상은 또 좀 잘 되는 편이고 머리칼을 이렇게 씹고 있는 염소라든지 예, 잘 되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은 어떤 시 만나볼까요?
0: 네. 국어 선생은 달팽이라는 시입니다. 국어 선생은 달팽이. 함기석. 당나귀, 도마뱀, 염소. 자, 모두 따라해. 선생이 칠판에 적으며 큰 소리로 읽는다. 배추머리 소년이 손을 든 채 묻는다. 염소를 선생이라 부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은 소년의 손바닥을 때리며 닦아 세운다. 창밖 잔디밭에서 새끼 염소가 소리친다. 국어 선생은 당나귀, 국어 선생은 도마뱀. 염소는 뒷문을 통해 몰래 교실로 들어간다. 선생이 정신없이 칠판에 쓰며 중얼거리는 사이, 염소는 아이들을 끌고 운동장으로 도망친다. 아이들이 일렬로 염소 꼬리를 잡고 행진하는 동안, 국어 선생은 칠면조, 국어 선생은 사마귀. 선생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친다. 당장 교실로 들어오지 못해 이 망할 놈들. 아이들은 깔깔대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쳐댄다. 국어 선생은 주전자, 국어 선생은 철봉대. 염소는 손목 시계를 풀어 하늘 높이 던져버린다. 왜 시계를 던지는 거야? 배추머리가 묻는다. 저기 봐, 시간이 날아가는 게 보이지? 아이들은 일제히 시계를 벗어 공중으로 집어던진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오전 10시는 오후 4시가 된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0: 인생이 씩씩거리며 운동장으로 뛰쳐나온다. 그 사이 운동장은 하늘이 되고 시계는 새가 된다. 바람은 의자가 되고 나무들은 자동차가 된다. 구호선생은 달팽이, 구호선생은 달팽이. 하늘엔 수십 개의 의자가 떠다니고 구름 위로 채칵채칵 새들이 날아오른다. 구름은 아이들 눈 속으로도 흐르고 바람은 힘껏 국어책과 선생을 하늘 꼭대기로 날려보낸다.
1: 함기석 시인의 어린 시절에는 늘 염소가 함께했네요.
0: 뭔가 너무 웃겨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염소가 좀 귀엽기도 하고.
1: 그렇죠. 네.
0: 약간 염소 우는 소리 생각하면 제가 방금 염소처럼 웃지 않았다.
1: 만능이었네요. 만능. 예.
0: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도 저는 이 시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이런 상상력이 결국은 이제 동시적 상상력이기도 네. 한 건데 이게 아이들을 좀 해방시키는 방식인데 여기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티티타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선생님이 너무 그려지지 않나요?
0: 맞아요. 예. 어렸을 때 우리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이런 이제 티티타카가 정스럽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아유 이놈 새끼들 말도 안 들어 약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몰라요 막 이런 풍경이 있고 요즘은 없는 풍경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그 달팽이를 표현한 건 너무 기발한 게 달팽이는 왜 그 집 속에 들어가서 꽉 막혀 있잖아요.
0: 맞아.
1: 예. 그 선생님 성격이랑 너무 닮아 있어서. 예.
0: 진짜 그런 부분에서 이 애들이 선생님을 계속해서 놀리는 이 호명들이 너무 흥미롭고 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를 함기석 시인이 뭔가 선생님을 어떻게 변주할 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 네. 운동장은 하늘이 되고 시계는 새가 된다. 바람은 의자가 되고 나무들은 자동차가 된다. 아 진짜 이거는 뭔가 달리의 그림 같기도 하고
0: 네.
1: 뭐 어릴 때 상상력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0: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계를 던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 원하는 시간으로 되는데 오전 10시에 시계를 던지니까 오후 4시가 그럼 이제 학교 시간이죠.
1: 예.
0: 그래서 이것도 너무 저는 웃겨가지고
1: 네.
0: 애들이 집에 가려고 이제 시계를 던지고
1: 맞아.
0: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에 어떤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운동장이 변하기도 하고 또 시계가 던졌으니까 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 말썽꾸러기 초등학생들의 장난이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귀엽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 재미있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시들이 약간 동시 같아서
0: 네.
1: 예,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다음 시 만나볼게요.
0: 네, 다음 시는 산책이라는 시입니다.

산책, 함기석. 외롭고 고달플 때 나는 산책하지. 언어를 입고 언어를 주머니에 넣고 나는 홀로 공원을 산책하지. 언어는 나의 외투, 언어는 나의 상처난 손이니까. 공원엔 병들어 죽어가는 언어들이 있지. 공원에서 언어는 울고 시들고 말라가지. 언어는 새, 언어는 꽃, 언어는 텅 빈 벤치니까. 공원에서 나는 암에 걸린 은행나무도 만나지. 가난한 무지개, 가출한 구름도 만나고 아파하며 울고 있는 우체통도 만나지. 내가 쓸쓸히 공원을 방황할 때 우체통은 나에게 다가와 한 장의 엽서를 건네주지. 엽서 속엔 하얗게 타버린 들판, 하얗게 피 흘리는 하늘이 보이지. 하얗게 얼어붙은 아이들이 보이고 하얗게 죽어있는 새들의 시체도 보이지. 내가 우울하게 엽서를 읽는 동안 우체통은 나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엽서는 너의 내면이야, 시야, 거울이야. 외롭고 고달플 때 나는 산책하지. 삶이 내 머리 위에 거대한 똥덩어리로 느껴질 때, 삶이 자꾸만 내 꿈을 배반하고 나를 조롱할 때, 나는 쓸쓸히

0: 식들이 공원을 산책하지. 엽서를 찢어 조각조각 엽서를 찢어 내 눈물과 함께 허공에 뿌리며 나는 홀로 공원을 산책하지.
1: 네, 언어를 입고 언어를 주머니에 넣고 공원을 산책한다는 표현에서 참 시인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보면은 이 시 안에서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어떤 세상의 모든 풍경을 언어화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강박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할 때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시인의 운명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 이 슬프니까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이 보면 모든 풍경이 사실은 쓸쓸하고 슬프게 다가오는 풍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상태가 산책의 모든 풍경을 시로 만들게 하는 그런 요소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사실은 뭐 텅 빈 벤치가 있는데 그걸 언어라고 표현한다든지 또 뭐 공원에 뭐 은행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은행나무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암에 걸린 환자가 뭐 공원에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가난한 무지개라고 표현했지만 이 무지개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체통이 아파하며 울고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이 뭐 아파하며 울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상징들인데 이거를 좀 사물로 바꾸는 이런 기법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1: 네. 우체통은 나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엽서는 너의 내면이야. 시야 거울이야. 이 장면에서는 뭔가를 써야만 되는
0: 네.
1: 시인의 운명?
0: 네.
1: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0: 네. 그래서 우체통이 와가지고 귀에 속삭이면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엽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언어일 텐데 이런 것들을 읽고 읽는 것이 다시 또 나에게 시가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쓰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산책을 하는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마음이 힘들 때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럴 때 풍경을 보면은 이 풍경이 내 마음 때문에 즐겁게 오진 않아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그게 다시 상징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좀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한 편 더 만나볼까요?
0: 네. 이번 시가 좀 긴데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파리잡기 혹은 파리잡기라는 놀이라는 시입니다. 파리잡기 혹은 파리잡기라는 놀이. 함기석. 정각 3시다. 나는 파리채를 들고 방 안을 오간다. 방 안에서 찰싹, 파리방멸 찰싹, 방안한다. 천장의 파리가 바닥의 파리에게 말한다. 천장은 위험해, 바닥이 안전해, 어서 내려와. 라고 나는 방 안에 누워 쓰고 있는데 바닥의 파리는 재빨리 바닥으로 내려간다. 바닥파리가 바닥파리에게 묻는다. 우린 누구니?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지금 몇 시니? 3시 5분 14초, 아니 15초, 아니 아니 16초, 17초, 18, 19, 2, 에이 모르겠어. 시간은 없나 봐. 우린 우리야. 시간에 갇혀 있잖아. 라고 쓰고 나는 시계를 보며 파리채를 든다. 놈들은 반사적으로 도망치며 말한다. 그럼 9분 후인 미래는 어디 있는 거야? 몰라. 퉁명스럽게 9분 후는 거리야. 거리와는 구분해야 해. 우리가 몰려다니는 날개를 푸득이며 그래 맞아. 분명한 건 순간, 순간의 죽음뿐. 우린 미래에도 우리 속에 있을 거야. 나는 공포탄을 쏘듯 벽을 찰싹찰싹 놈들은 신속하게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왼쪽 벽의 파리가 오른쪽 벽의 파리에게 소리친다. 왼벽이 완벽해. 거긴 위험해. 어서 이리 와. 아니야. 여기가 왼쪽이야. 내 놈이 이리 와. 에이 바보 같은 놈. 죽고 싶어 환장.

0: 뭐야? 이 찰싹 머저리야. 찰싹찰싹 세차게. 왼벽의 파리는 창문 옆 거울로 날아가 앉는다. 거울 속 파리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흔든다. 넌 어쩌다 그 방에 들어갔니? 위험해. 어서 나와. 거긴 가짜라니까. 찰싹 앗 하며 거울 파리는 순식간에 왼벽 파리에게 날아간다. 악수를 청하며 왼벽 파리가 왼벽 파리에게 말한다. 우린 둘 다 틀렸어. 여긴 바닥이야, 바닥. 그리고 여긴 방 밖이야. 벽은 바뀌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인간들처럼 찰싹 모든 걸 찰싹. 우리를 기준으로 찰싹 생각하면 돼. 안 그래? 찰싹. 그래, 맞아. 찰싹. 우린 찰싹 감옥이야. 놈들은 약삭빠르게 도망치며 나에게 소리친다. 너는 언어야. 언어는 사고를 굴곡시켜, 왜곡시켜. 너는 사고뭉치야. 연장통이야. 못 끌 칼. 망치 도끼, 가위 헝겊, 변압기. 너무 어지러워. 뭐야? 나는 놈들에게 연장통을 통째로 집어던진다. 놈들은 열린 창문 틈으로 재빨리 도망친다. 라고 쓴 후 읽어본다. 말장난이다. 구겨버린다. 나는 파지와 파리채를 던져버리고 벽에 앉아 안과 밖을 생각해본다. 천장에 누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생각해본다. 우울하게 파리와 런던의 거리를 백길로 선출한다. 몰려다니는 파리의 거리에 우리를 생각한다.
1: 네, 시 안에 인간의 시점과 파리의 시점이 다 담겨져 있네요.
2: 네.
1: 네. 와, 파리를 보고도 이런 긴 시를 쓸 수 있다니.
2: 아, 읽으면서 제가 숨이 차가지고.
1: 그러니까요.
2: 네. 네. 아,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파리 하나 잡는 얘기예요.
1: 맞아요.
2: 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강박처럼 집중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랐고, 여기서 보면 화자가 뭘 쓰고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시가 되기 전인 것 같고. 그런데 파리가 자꾸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성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파리 잡기와 시 쓰기가 교차 직조하고 또 파리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섞여 있는데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잘 길지만 잘 읽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1: 네, 경쾌한 시 읽으니까 웃음 짓게 되네요. 자, 오늘 시 이야기는 함기석 시인의 시집 국어 선생은 달팽이 함께했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장기하의 오늘 같은 날 이어드릴게요.

파도, 강은교, 모래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나는 보았습니다. 파도들이 달려올 때는 옆파도와 단단히 어깨동무한다는 것을, 손에 쥔 하얀 거품이 모래밭을 덮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온몸을 하얀 거품 손에 감춘다는 것을, 파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파도가 어깨동무하고 힘을 합하는 것처럼 세상 일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강은교 시인의 파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은 취재 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이죠.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검찰의 보안사건 논쟁이 드디어 오늘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웠는데요. 보안사건의 폐지 과정에서의 정치권의 이모저모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 속에서 여권도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기자간담회 당시 상황의 발언의 진위, 취재 기자들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자,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줄 네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오늘도 땀나게 취재해온 내용 네, 뒷이야기 한번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민주당 오늘

0: 갑자기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인데 굉히 좀 의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신영철 기자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아, 예. 먼저 특별감찰관이 뭔지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그 최 변호사의 이력부터 정리를 하자면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어요.
0: 네.
1: 검찰에서 21년을 일을 했는데 경력의 축이 특수와 감찰 두 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부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해왔고 그 마지막에는 검사로 감찰하는 자리에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0: 그런데 네.
1: 왜 최길수인가라고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가 좀 흥미로운데요. 한병도 직무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당 목 후보를 발표를 하면서
0: 네.
1: 또 들었던 게 과거 7년 전 이력인데요. 최 변호사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내세웠던 그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웠던 후보예요.
0: 추천이었죠.
1: 예,
0: 네.
1: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이 추천을 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여당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만큼 중립적인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방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민주당과는 결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동희죠. 근데 이걸 내세운 건 우린 중립적입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2: 근데 이제 좀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0: 네.
2: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인사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 게 왜냐하면
0: 네.
2: 제가 당시에 바른미래당을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보통 이런 거는 원내대표가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관영 전 그 전북지사였어요.
0: 그렇군요.
2: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주축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바른미래당을 추천했다는 이유만 갖고 민주당과 결이 다른 인사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외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민주당과도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는 설명이 안 되겠네요.
2: 네.
0: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대표도 공석이잖아요. 보안사건 처리로 좀 정신없이 바쁠 텐데 갑자기 특별감찰관을 발표한 것이 좀 의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감찰을 위한 인사 추천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김종인 기자.
3: 네. 저는 이제 청와대랑 민주당이 하나씩 밀린 숙제를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3: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권 입장에서는 도전적인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오를 재료가 필요하고 또 더해서 지금 되게 묘한 게 특별감찰관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 권력을 견제받겠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의지의 피력이기도 하고.
0: 네.
3: 왜 그럴까? 왜 이 타이밍에 밀린 숙제를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이따 살펴보겠지만 연임 개헌 이슈로 대통령의 권력이 연장되는 거 아니야? 마치 이런 묘한 의구심,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절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0: 아, 그 부분 정도?
3: 예, 해석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0: 네. 그렇군요.
4: 원내 쪽에 좀 일단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번에 지금 이 시기에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0: 취재하셨군요.
4: 네, 요거 네. 들어오기 전에 한 3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원내 쪽에 좀 공식적인 입장에 가까운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매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이재명 정부에서 공수처 설립, 수사기소 분리, 경찰의 3분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으로 넘겼거든요.
0: 그러니까
4: 이런 과정들을 쭉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감찰기능 복원도 이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 법이 통과된 이날 요거까지 같이 처리를 한 거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원내위원이 설명을 해줬고.
0: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4: 네. 그런데
0: 네.
4: 이제 비명계 쪽에서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친명계라고 하더라도 해석을 좀 물어봤을 땐 일단 방금 김종일 기자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뭐 비명계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연임 논란 끄기 용인 것 같다.
0: 그러니까
4: 연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쭉 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4: 그걸 끄는 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친명계 인사 쪽은 인사는 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호떡집의 분란 상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빨리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불났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오늘 오르

0: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1: 이렇게 오른 거는 사실 뭐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0: 그리고 또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의 표명한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에다가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뭐 한 술 더 얹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가능한 것부터 내놓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럼 해석을 일단 하더라고요.
1: 생각할 때는 이슈를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0: 그런 측면도 거의 부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부정하지
0: 근데 일단
1: 않는다.
0: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듣고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대응했지만 효과는 뭐 없었고 뭐 예정된 수순으로 간 것 같아요. 결국 발의 하루 만인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박순문 기자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이 부분.
0: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어쨌든 예정된 수순으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재석 178명 중에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좀 주목되는 거는 반대 2명 중에 1명이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었고요. 네. 또 기권 1명도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법이 좀 마땅치 않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과된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이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1: 네.
0: 뭐 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세 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법이라고도 불리잖아요.
1: 네.
0: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은 다 없애고 대신에 요구권들만 남겨놨습니다. 뭐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뭐 재수사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남겨놨고요. 그리고 뭐 7대 그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암장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논란이 한참 있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걱정했잖아요. 국민 네. 여러분들도. 그
0: 두 번째 네. 축은 이 개정안에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1: 네.
0: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권 송치라는 게 뭐냐면 경찰이 원래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잖아요.
1: 그러니까 네.
0: 경찰 판단에 따라서 이 검찰로 넘길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단 송치를 해라.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는 이제 공소청이 되겠죠. 공소청에서 한번 보고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축이고 마지막 축은 법원의 공소 기각인데 이건 원래도 있긴 했던 내용인데 좀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기소하는 권한은 검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판단 내리는 게 법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법원이 기소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어떤 경우에 하나냐면은 너무 무리하게 그 기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이 비유를 몇 번 썼는데 그냥 법원이 원래는 축구 경기라고 치면 골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건 골이다 노골이다 이것만 판정을 했었는데
1: 네.
0: 아예 경기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이 공소를 하고 우리가 공소를 했었는데 기소를 했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공소 취소한다라는 표현은 좀 최근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은 공소를 아예 기각시킬 수 있다.
1: 그러니까 1심이든 20이든 뭐 30이든 다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0: 검찰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1: 검찰의 기소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좀 논란이 됐었고 이제 많은 국민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속보로 들어온 거는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사퇴를 하고 책임을 못 져서 뭐 죄송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럼 대대행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일단은 대대행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아직 네. 그 사퇴를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서
1: 아 사의 표명이군요.
2: 네네 이제 네네네. 제가가 필요한 상황 같고요.
1: 네.
2: 형사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이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담기지 않아서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밤새 이 내용 갖고 필리버스터 여야에서 진행했잖아요. 대체적인 분위기 좀 취재해 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2: 근데 요즘에는 필리버스터 네. 저희 제가 처음에 했던 게 2015년 12월에 이제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때였는데 그때는 기자들이 밤새 가지고 속기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1: 맞아요. 기억나요.
2: 몇 분 몇 초에 끝냈다. 누가 몇 시간 했다. 하나하나 속보로 다 보도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몇 분 한

0: 는지도 취재를 안 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오늘 질문을 보고 이거 뭐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뭐 민주당은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뭐 그냥 아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민주당을 찬성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1: 뭐 그 내용은 이슈가 됐던 게 나경원 의원이 5시간 넘게 해서 예. 뒤에 한동훈 의원은 못하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0: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좀 했는데 조호영 의원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5시간 김태규 의원이 5시간 했거든요. 네. 네. 나경원 의원이 5시간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한 12번이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3시간 넘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1: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그 저녁에 당권파 의원을 한 명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주호영 의원이 1번 타자였잖아요. 그렇죠. 4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되게 빨리 끝냈어요. 아마 6시도 안 돼서 1차 순서였는데 아마 2시간 안 하고 끝났을 겁니다. 제가 네.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한일 의원 연맹 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찍 끝낸 것도 있고, 근데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요즘에는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24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해제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은 준비했던 사람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오래 하는 게 일종의 기록 세워가지고 와 대단하다 결기를 보여줬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뒷사람들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되니까 네. 너무 길게 안 한다는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생겨났고
1: 그렇군요.
2: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그 당권파 의원이 하는 얘기가 너무 짧게 했는데 이러다가 한동훈 의원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누가 막긴 막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1: 아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2: 아 물론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1: 네. 야,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거죠.
2: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데 네. 한동훈 의원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전체 시간을 보면 국민의힘이 한 15시간 정도 한동훈 의원을 막으려고 15시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시간 정도 했고요. 민주당이 한 8시간 조금 넘게 해가지고 이제 24시간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1: 네네.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검찰 뭐 유명한 검사 출신이시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의원이 돋보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의견을 잘 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뒷번호로 준다는 게 좀 뭐랄까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예전에 봤을 때 필리버스터에 뭐 1번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에게 주기도 했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좀 폭넓은 정치 이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지금 이제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랑 폭넓은 정치를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섭단체 중심으로 순번을 짜다 보니까 12번을 받게 된 건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 한 분이 더 뒤에 있었거든요. 네. 13번에. 이제 이번 국면에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자기의 이제 전문 분야를 발휘해가지고 최대한 부각하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12번이면 사실 애초에 하기가 좀 어려운 순번이었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시간씩만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긴 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동훈을 막기 한 거나 이렇게 길게 한 건 아니다 이런 명분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한동훈 의원의 차례는 오지 않아서 한 의원으로서는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2: 네, 그 원내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국민의힘이요. 그 일부러 자른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의사국에 국회 의사국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교섭단체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개혁신당 사례처럼 논의를 해서 앞에 좀 넣어달라 하면은
1: 해주잖아요.
2: 같이 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자 신청을 했고 국회에서 설명하는 건 한동훈 의원이 늦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뒷부분에 그냥 순차대로 넣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배제하겠다는 아니고 또 반대로 뭐 일부러 배려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스탠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한동훈 의원은 왜 뒤에 넣었대요? 앞에 넣으면
2: 순서가 늦게 신청했대요.
0: 원래 그렇고요. 이제 그 순서도 이제 교섭단체 합의를
1: 교섭단체가 먼저 하고
0: 당연히
1: 하는 거군요.
0: 예,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한동훈 의원 쪽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준비를 좀 했었나 봐요. 원래 한동훈 의원 보좌진 중에 어제 모 기자들이랑 저녁에 있었는데 그 저녁까지 취소를 하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로텐더홀 앞에서 뭐 혼자서 그냥 뭐 필리버스터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1: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필리버스터 무대에 못 오르는 분은 로텐더홀에서 보통 이야기 좀 하고 그러지 않나요?
0: 네, 그래가지고 뭐 길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통과된 다음에 로텐더홀에서 펠리버스터가 끝나고 100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공소기각에 대해서 단 그 확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종류 취지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1: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0: 네.
1: 뭐
0: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을 걸고 그 제2호권 행사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1: 그런 이야기를 했죠.
2: 근데 네. 아까 뭐 김도윤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요즘에 예전 같으면 필리버스터 기사를 이제 맡기면 후배한테 굉장히 좀 고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밤까지 네. 봐야 되고 최대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지켜봐야죠. 맡기면은 별로 안 싫어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그 주자만 워딩을 좀 써주고 안 넣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 발언도 그냥 나중에 뭐 조금 반영이 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고 막 그렇게 많이 막 회자되거나 그렇게까지 활용돼 물론 한동훈 의원이 주목도가 좀 더 있으니까 써지긴 했겠지만
1: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뭔가 뭐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어차피 네. 지금 거대 여당이 24시간 후에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한동훈 의원이 확실히 이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이슈메이커로 선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아젠다 세팅, 의제를 설정해서 민주당을 계속해서 여권을 때리면서 그 아젠다를 키핑, 의제를 계속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엄청나게 강한 그 소구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게 하고 여론이 또 그 반응을 끌어서 그러네요. 다시금 자기가 주목받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고 있고 거꾸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어떤 프레임을 내세웠냐면은 민주당 161명 전원한테 토론하자 이거 관련해서 공개 토론하자 그리고 안 하니까 마치 민주당 겁쟁이야 무서워서 그렇지 너네 논리가 부족해서 라고 이런 식으로 한동훈 의원이 계속 끌고 갔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한동훈 대 이건태의 구도를 강경파인 김용민 대 가령 만약에 온건파의 김남희 구도로 바꿔냈다면 전국이 되게 다르게 보였을 거거든요.
1: 그러니까 토론의 구도를 바꿔낸다라는
4: 그렇죠.
1: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4: 네, 당내에서 사실 이거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해서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봐도 50% 가까이가 반대해요. 네. 그럼 당연히 당내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8월 17일 날 당대표를 뽑는 새로운 장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재료로 열심히 치고 받았으면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돋보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게 전당대회의 강한 큰 선이 전선이 되는 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1: 알겠습니다. 이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취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자분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일단 다 퇴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결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게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0: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던 대로 비판을 많이 내렸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기자들이 좀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1: 기자분들이 무력감을 느꼈다고요?
0: 왜냐하면 이번 사태 사안처럼 민주당이 그 강한 힘을 발휘해갖고 이렇게 그 모든 국민들의 반대를 뭉개고 간 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대통령도 예외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전 대통령도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1: 했고
0: 뭐
1: 이렇게
0: 그리고
1: 얘기했죠.
0: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60% 넘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하나가 돼서 이거는 무리한 법안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라는 이슈 하나에 묻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실감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강성파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센 조직 같습니다. 네. 이른바 딴지로 대변되는.
1: 아니 잠깐만요. 근데 기자분들의 상실감은 뭐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또 숙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통과시켜 버린 애가 그 지점입니까?
0: 그러니까 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판 기사를 썼고 방송에 나가서도 이게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했지만은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7대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법안들은 개별 법안에다가 넣어갖고 아마 10월 1일 전에는 통과시키려고 하겠지만 통과가 안 됐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수사 기소권의 분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소권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거든요. 그럼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지금 어디에 주어져 있나요? 경찰도 불송치를 하면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부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박찬은 교수님이라든가 그 검찰 TF 단장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충분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네. 이번 사안 관련해서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전면 폐지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예외 사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필 친명 후보라고 얘기하는 김민석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총리 시절에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8.17 전당대회 때문에 이거를 각을 확 뭉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그 후보가 총리 시절에 사실상의 출사표를 우리 이거 없다. 정부안 없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5: 네.
4: 이게 예전에 제가 2011년부터 민주당 출입했는데 예전에 민주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오히려 대차게 붙었으면 붙고 대차게 소장파들이 토론하면 토론했지 이게 8.17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권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친명계의 핵심은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해. 이게 제일 우선순위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방금 김동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으면 안 돼. 8.17 전대에서 이기려면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해. 라는 인정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은 사실 별 이런 거에 민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 보이고 전당대회가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너무나 큰 관심을 쏟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한 수기가 거쳐지지 않고 진행된 것은 아닌가라는 거에서 기자분들이 좀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영철 기자님.
3: 네, 그리고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게 이런 식의 주장이 일반 여론이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1: 동떨어져 있다.
3: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친여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딴지랑 일부 몇 군데를 빼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1: 네.
3: 그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 혹은 상당수는 이미 그 자기의 스탠스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전당대회 이후에 이런 우리가 여론이나 민심과 이반된 것은 어떻게 수습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당내 안에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약간 정치권 분위기를 아까 좀 물어보셔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모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인사가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긴 한데 지지율 차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1: 국민의힘에서?
2: 네. 근데 이 표현을 뭐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큰 문제였는데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묻혀버렸다. 지금 네. 공격을 하기에도 급급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이 당세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보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1: 아니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아, 이거 호재로 그렇죠. 이거는 생각하면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2: 그렇죠. 호재라는 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고
1: 네.
2: 그 친명계 쪽 반응이 좀 몇 개를 전해드리면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이 표현이 있었어요. 김민석 후보가 이기면 1%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1% 확률이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은 정말 100%의 확률로 복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1: 네.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인사가 있었고 어떤 친명계 의원은 우리는 개혁 정부인데 개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저버리면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이죠. 저버리면은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제 앞에 말씀해주신 비판 저도 다 동감을 하는데 굳이 뭐 이해를 해주자면 친명계 쪽에선 일단은 전당대회에 이겨야지 뭐라도 조금 더 보완책을 내놓을 수가 있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 아예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당대회 모든 걸 걸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에 왔다라고
1: 아니 그
2: 같아요.
1: 말씀은 전당대회 때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 통과시킨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어지는 건가요?
2: 근데 그렇게 뭐 확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네.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그 표현이 제가 1%의 확률이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1: 복구할 그러니까 수 있지만.
2: 그러니까 아주 뭐 강하게 법을 뒤집는다거나 그런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큰 흐름은 강성당원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걸 더 또렷하게 해내는 게 정청래 후보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안책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1: 아니 근데 법 다 통과되고 보안책 얘기하면 어떤 무슨 어떻게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6: 그러니까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장용기 사건과 같은 게 몇 건만 더 터지면은 그 선거는 우리가 이긴 선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1: 피해자가 있을 텐데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 사적인 상황에서 예. 이렇게 이제
1: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냥
6: 속
1: 뒤에 있었던
6: 얘기한 거기 때문에
1: 누굽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이야기 좀 할게요. 정성호 장관은 진짜 몸이 좀 안 좋나요? 기자분들 좀 뒷얘기 들으신 것 좀 있어요? 네,
4: 제가 얼마 전에 정성호 장관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네. 실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엄청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 이분이 지금 그 이가 앞니 포함해서 이가 빠져가지고 7개의 이빨이 빠져서 임플란트를
1: 점점 늘어나네요. 보통 네. 5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4: 그리고 엄청 생각보다 그 되게 힘든 불면증도 그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건강하셨던 분인 게 대학 시절에 역도부 부장까지 하고 되게 이렇게 근육 자기가 운동 열심히 한다라는 거를 기자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김 기자보다 그럼요. 내가 훨씬 더 좋아라는 걸 자랑하시는
1: 아니 그 법무부 장관 되실 때 그 기사 엄청 그 사진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 엄청
4: 근육만 있고 예, 하고 있는
1: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도 네. 몸이 안 좋으시다.
4: 네, 몸이 네.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약간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소신인데 방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8월 17일 전당대회 때문에 청와대와 친명 측 일단 통화시키고 이후 보류하자라는 게 기류거든요. 네네. 전략이고. 근데 본인의 소신은 이렇게 하면 1%의 피해자도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게 본인의 소신인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정치적 역학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렇게 가자는 거니까 본인은 더 할 수 없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고 본인이 지금 책임지는 법은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내가 나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향성이 강합니다.
1: 그 이제 사퇴의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4: 그렇죠.
1: 네, 근데 그 뒷이야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후일담을 좀 전했는데요. 지난 21일 종합특검 연장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에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잘했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정성호 장관은 또 뭐 그 뜻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 김도영 기자님 진실이 뭡니까?
6: 아니 이게 제가 법안 소위 초고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김태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딩이 실제 제가 지난번에 특검 연장하는 것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솔직한 법무부 장관의 속내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법무부 장관님이 저한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기사로 나갔고 여기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 좀 그 해당 기사를 처음 썼던 기자한테 그런 취지 아니다.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했던 얘기다라고 정정을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제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성호 장관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1: 특히 법무부 장관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6: 지난해 12월에 법무부에서 이제 보안수사 우수사례집을 이렇게 냈고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이 그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그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 측 사람들 요청해 와달라고 했는데 네. 안 가고 그 보안수사 우수사례집만 보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안수사 우수사례집에 그 정성호 장관 발간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 수사 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안수사마저 금지가 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보안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그런 걸로 한 이내다 심적 고통이 대단히 클 거고 아마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간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지 못한 또는 보안수사권 폐지 때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2: 정성호 장관 오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하는데 안 왔습니다. 거의 그런 의사를 표명한 걸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김도영 기자가 설명할 때 왜 얘기 안 하나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 김도영 기자랑 같이 봤던 모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얘기 해줬거든요. 정성호 장관을 만났는데 본회의장에서 만나면은 저 좀 말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1: 좀 말려주세요. 민주당 의원분들 좀 말려주세요. 네, 이런
2: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1: 말려달라는 게 뭐 그러니까 좀 못하게 좀 해.
2: 그렇죠. 뭐 그런 취지인 거죠.
1: 아, 저 못하게 좀 해.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아까 김태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네. 아마 정성호 장관이 더 많이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야당 의원들한테 했다는 거는 이게 절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겠죠. 네,
2: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되게 많이 표명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 정성호 장관이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만난 그 비공개 자리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된다라고 되게 뼈 있는 그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6: 민주당 강성파 의원 아니었나요? 정확히 정확하게 여당이 져야 된다가 아니고 민주당 강성파 네, 의원.
4: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은 지금 본인이 이제 이 상임위 자리에서 이 법안을 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강성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나 이 법안을 빠르게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회의감을 느껴하더라고요.
5: 아니 그 정확하게 워딩을 했었어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이라는 그 정확한 주어를 이야기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0: 굉장히 많이 쌓인 것 같아요.
1: 대통령만 안 계시면 왜 이렇게들 이게 일들이 벌어지죠.
0: 몇 개가 쌓였는지 지금 모를 정도로 많이 쌓였는데.
1: 많이 쌓였어요.
0: 네,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이거 하나인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한 건 결국 다 관측일 뿐일 것 같긴 한데
1: 네.
0: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청와대의 대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정 장관이 법사위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의지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브라질 순방 현지에서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가 없다.
1: 네.
0: 개각도 정해진 일정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정 장관은 공개된 석상에서 사실상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1: 한 거죠, 이 정도면.
0: 사의 표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맞는 건데 여기서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기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네.
0: 이게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참모에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간접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1: 아니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절친한 관계로 알고 있고 두 분이 서로 뭐 연락을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 의사를 표현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2: 제가 알기로는요 사퇴 의사를요
1: 계속했다면서요.
2: 계속 표현을 왔던 직접, 거고
1: 계속 직접 했다.
3: 전 네. 직접 최근에 전달한 걸로 들었고 아니 그 근데 이제 청와대가 저런 표현을 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사표를 내진 않았다
1: 네.
3: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정무직 장관이니까 원래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두는 건데
1: 네.
3: 저에게는 이제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라는 거고
1: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군요.
3: 네, 그만두지 말라는 거고
1: 끝까지 책임져라 끝까지 남아서 뭐
3: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10월 말이나 최소 연말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1: 아,
3: 하고
1: 그래요?
3: 근데 분위기를 그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그 찐명, 그 청와대 소식까지 잘 아는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국무회의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편하게 얘기하는 장관이 없대요. 정성호 장관 빼고는.
1: 네.
3: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같은 것들도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을 놔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정성호 장관이 이걸 그만둬 버리면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포함해가지고 검찰개혁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놔줄 수가 없는데.
1: 네.
3: 근데 그래서 그럼 정성호 장관 그만두는 거예요? 안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강하게 잡고 있고, 정말 강하게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만둘 것 같다.
1: 그만둘 것 같다.
3: 진짜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1: 네.
3: 근데 물론 이거 추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좀 팽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강하게 잡으려는 사람이 못 잡잖아요.
4: 그렇죠. 네. 지금 대다수의 기류는 시간 문제지 사인은 수리가 될 것이다
1: 알겠습니다.
4: 라는 거가 있고 그 전에
1: 네.
4: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한석수 총리가 임명됐잖아요. 그때 정성호 장관도 총리 후보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그 당시에 아주 강하게 본인은 총리 그 후보자
1: 생각 없다고 그랬죠.
4: 생각 없다라고 예, 예. 기자들한 취재에 논의해줬어요.
2: 그러니까
4: 말이에요.
2: 보통 그런 걸 확인을 안 해주는데 전화 다 받고
1: 확인해줬어요. 아, 전 전혀 의사가 네.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뭐라고 좀 해석이 가능한
4: 그러니까 본인은
1: 부분이네요.
4: 국회에 돌아오고 싶다는 게 명확한 메시지.
1: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거 거부권 행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4: 안
1: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한다고 보십니까?
4: 예, 안 할 거고요.
1: 못 합니까?
4: 설사 한다 한들 이재명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 거부권 제로다.
2: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힘들게
3: 정성호 장관이 보시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오늘 통과가 되니까 글을 뭐라고 썼냐면은 뭐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노력하고 점검하겠다. 법무부도 문제 생길까 봐. 이런 취지로 쓴 다음에 처음 가는 길이라 선이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오면
1: 네.
3: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단은 법권가는 반영하고 그다음에 뭐라도 해봅시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 시영철 기자님도 같은
0: 그렇죠.
1: 의견이십니까?
0: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 당에 일임한다고 했었어요. 그 뜻은 당에 어쨌든 맡기겠다고 했던 거였고 그 거부권을 쓸 가능성 저도 0%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 주제는 이제 넘어가서 또 지난 한 주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었던 내용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연임 개헌 발언 논란 여진 이거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잘 숙으로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인데 정청래 전 대표는 이거 기자들한테 낚인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준우 기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4: 이게 기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1: 네.
4: 그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0: 조정식 의원이 무려 6선 의원이에요. 산전 수전 공중전 그럼요. 다 예,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기자들한테 낚였다라고 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정식 의장이 여론 떠보게 한 거 아니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그 무리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한번 애드벌런을 띄워본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국회의장의 첫 기자간담회였어요.
1: 그렇죠.
0: 국회의장의 첫 기자간담회는 의장실 스텝 전원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야근하면서 준비하는 거고요.
1: 그럼요.
0: 당연히 의장도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일문일답, 예상 일문일답, 그거에 대한 답변 일문일답까지 아주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럼 이건 다 준비된 답변이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이 질문이 나오지 못할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을까? 혹은 의장실의 스탭들이 이 질문이 나올 거 예상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이 답변이 나온 거는 그 예상 질문에 이 답변을 준비한 거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0: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국회를 아주 오랫동안 출입한 결과 이번에 의장실 대응이 아주 이상했어요. 저는 처음에 후배가 이제 저희 그 시사전을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질문도 하고 그 조정식 의장의 기자 간담 일문일답을 저한테 보냈을 때 저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사고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슈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의장실의 반응이 매우 매우 늦었어요. 오후 5시쯤이나 이거를 바로 잡았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근데
0: 기자간담회 오전에 일찍 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산전, 수전, 공전 다 겪은 그 선수들이 이걸 바로 잡지 않았다? 청와대와의 조율이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정부적 감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0: 파장이 될지 몰랐다라기보다는 저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혹은 그 여론을 정확하게 감지해 볼 수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의도를 갖고 한 이야기다라고 결론을 내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2: 김정희 기자 얘기랑 좀 비슷한 게 뭐 네. 민주당 인사한테 들은 게 방금 얘기해 준 건 국회의장실 대응이 좀 늦었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일단 먼저 그 질문 목록에 있었는지는 제가 물어봤는데 있었다고 했어요.
1: 네. 질문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뭐.
2: 예. 그건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근데 의장실 늦었잖아요. 근데 청와대 보면 다음날 입장 나왔습니다. 그 청와대도 좀 늦게 대응이 나왔어요. 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1: 무슨 말이죠?
2: 이 진위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네, 원천적으로 네. 절대 안 되는 아예 언급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면
1: 네.
2: 의장실도 바로 대응, 청와대도 바로 대응,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대응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혹시 그런 뜻이 있는 건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중간 과정에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 조정식 의장 표현을 보면은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할 때 밑에를 그 종이를 계속 보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또 되게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아무래도 아주 그 친명계 코어에서는 조정식 의장의 코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중립지대에 있는 인사가 저한테 그냥 추정으로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연임이라는 거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치 지형에서 불가능할 텐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대통령 되는 과정이 미션 임파서블이었기 때문에
1: 네.
2: 연임도 어쩌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예전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아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예.
2: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반영이 돼 있고 대응도 좀 늦고 그래서 의구심이 좀 커지는 그런
1: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3: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조정식 그 의장은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만약에 거기서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하면은 혹시 있을지 모를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자체를 본인이 차단하게 돼버리면 이게 그 본인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제가 거쳤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빨리 수습해라 라고 메시지가 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정무적으로 부적절하고 표현도 정밀하지 못하고 하여튼간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질렀고 제가 그걸 느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 다 그렇지만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저는 다 두 번씩 치러봤고
1: 네.
3: 생각지도 못했던 개헌까지 취재를 해봤는데 아 이번에 개헌 한번 취재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1: 개헌은 물 걸면 간 거 같죠.
3: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개헌 네.

0: 이제는 아 이번에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1: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물 건너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정식 의장이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사실상 날린 거예요. 지금 민심이 개헌해라라고 하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라. 언제까지 적대적 양극화, 이 정치 양극화 할 거냐. 결선투표제 같은 거 도입해서 제발 좀 다른 정치를 해라. 라고 하는 민심의 요구를 사실상 조정식 의장이 뻥 날려버린 거예요.
2: 그렇군요. 신영철 기자님. 그 청와대에서도 해명 다 했잖아요. 뭐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이야기한 거면 사실 제일 이제 대통령 안 계실 때는 제일 높은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시면은 할 일이 많다. 해결하셔야 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대통령 등판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결국 양면이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제외하면 제일 정무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비서실장이 나와서 일단 수습을 한 건데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명이 나온 게 좀 법률적인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연임은 없다라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를 원했던 건데 계속 헌법, 현행 헌법상 가능성이 없다라 이런 식으로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은
2: 그러니까
3: 메시지를
2: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3: 네, 네.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뭐 현행 헌법에는 안 되지만 그럼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그 2단계 개헌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딱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이슈가 더 커지겠죠.
2: 그렇겠죠.
3: 그거에 네. 대한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네.
0: 하나만 좀 붙일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의구심, 의심 여기에 좀 초점을 뒀으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 생각은 뭘지도 좀 궁금한 거잖아요.
2: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0: 친명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일 현실론자고 제일 실용적인 분이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모르면 그런 생각한다면 트럼프인 거죠. 그럴 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면도 같이
2: 트럼프도 괜히 떠오르잖아요. 지금 SNS에 그러니까 그걸 따라 농담이에요. 이러고 끝내잖아요.
0: 트럼프가 네.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2: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 뭐 대통령과 비교해서 좀 뭐 다른 비교긴 하지만 타블로 씨가 옛날에 학력 위조에서 뭐 대학교 뭐 졸업장부터 다 공개했는데도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씀 하셔도 계속 의혹 제기는 할 것 같다. 계속 의심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1: 가장 좋은 방법은 조정식 의장이 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2: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정하고 사과하고 네. 저는 조정식 의장이 본인이 지금 어떤 자리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이 친명 국회의장, 명픽 국회의장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전서열 2위예요.
2: 그럼요.
1: 대한민국은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었던 나라예요.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새기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요.
0: 그런데 뭐 의장실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추가 대응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0: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일단은 유관 표명을 했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좀 좀 무마를 하기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게 쉽게 좀 사과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아까 전에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할 거다. 지금도 공격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임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재판 받지 않을 걸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라. 뭐 이런 종류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쉽게 나서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4: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좀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마 본인 입으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 올 겁니다.
2: 아 이야기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4: 아니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1: 그쵸, 분명히 그쵸, 기자회견이
4: 대통령 상황이다.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1: 정의적으로. 지난 순방 갔다 와서 본인이 네. 이제 기자회견 자청해서 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죠.
2: 오는 비행기에 그 기자분들 같이 타가지고 오시잖아요. 거기서 네. 혹시 물어보시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기자분들 어떠세요? 그때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3: 그러니까 이번 청와대에서 예. 뭐 출입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게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2: 아,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3: 초기에는 굉장히 잦았는데 네. 뒤로 갈수록 점점 안 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거기서 그리고 만약에 오프를 걸고 그러니까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할지 말지는 또 직전에 결정되거든요.
2: 그렇군요.
3: 근데 예, 이번에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4: 그러니까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좀 그 흥미로운 걸 말씀해 주신 게 저 윤석열 그 대통령실 출입을 했었는데 네.
2: 그러니까 도스태핑 분위기, 그때 하셨을
4: 그때 초기에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네. 그 이후에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으면은 노출을 많이 해요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그 1호기에서도 1호기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이제 기자들한테도 인사도 하고 성과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악재가 많고 그다음에 뭐 불편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 상황들이 많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뭘 봐요? 안 하겠네요. 말씀 정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4: 더 적극적으로 하는지 네. 그런 걸 볼 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 카리카 생각하면 원래 할 수도 있는데
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곧 부동산 세제화야 발표가 네. 될 예정이라 그걸로 이슈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말씀대로라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지지율 여론조사 나온 지지율은 어느 정도 좀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4: 그런데 또 캐릭터상 네.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니면 빠져나갈 네. 구멍을
2: 뭔가 쉬우면 정답이 안 나오네요.
4: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네. SNS도 그렇고 되게 직접 소통을 그렇죠,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슈를 또 직접 정면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또 김동윤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여론조사 이야기 잠깐 전해드리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4일에서 16일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응답자의 61%가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 로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2: 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치권 이슈를 네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사모님께서 날씨도 덥고 주식도 온통 파랗게 멍드는데 정치권에선 다툼만 하고 있으니 찌찌찌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나요? 기자분들도 많이 하시죠?
4: 네, 하긴 합니다. 네.
2: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4: 저는 잘 못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네. 한참 기자들 좀 다 뭐 다르겠지만 네. 잘 못하는 게 그런 보고 시간 이럴 때가 장 열리는 보죠. 시간이고 네. 마감할 때 또 이럴 때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또 장 마감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같이 기사도 마감하고 이런 시간이라서 잘 못 보고 결과만 나중에 이렇게 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2: 생각지 못한 장투에 들어가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4: 아니, 그러다가 이제 돌발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또 실패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것들 반복인 것 같습니다.
2: 저는 요즘에 주식시장 정말 전 이런 주식시장 처음 봐가지고 오늘도 완전 대폭등을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1: 외신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 갬블장이라고 표현했죠.
2: 외국 언론에서 표현했습니까?
1: 이코노미스트가 네, 그렇게 표현했죠. 도박장과 같다.
2: 이렇게. 네네네. 직접적인 단어가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8585님, 새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집니다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새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죠. 드름에서님께서 네 분의 기자님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진솔하게 전해주니까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MG님, 균형감 있는 방송 좋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엔셜리님, 열린 토론 좋은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주변에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4: 많이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미?
2: 네, KBS 1TV 황현희가 진행하는 열린 토론 여기저기 좀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안 뭐 시끌시끌했는데 정대국 대표가 두 명의 윤리위원 또 추가 인선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김종인 기자님?
1: 네. 다중포석으로 보여져요. 새로 임명된 위원 두 명 모두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네. 그간 5인 체제로 운영됐던 윤리위를 7인 체제로 복원한다는 거는 다시금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포석이자 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징계 속도를 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김도영 기자님. 이게 징계 속도 전에 당 내부 반응도 좀 갈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일단은 근데 명분을 장동욱 대표 쪽이 좀 틀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종호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최근에 멱살 사건까지 해가지고 장동욱 대표가 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은 뭐 마땅히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고 네. 징계 수위도 사실은 이제 제명 얘기가 나오는데 최고 수위 징계라고 해갖고 이제 제명 얘기가 나오는데 제명은 의원총회 의결을 결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서 좀 낮춰서 당원권 정지 2년 정도가 나올 거라는 게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 밴 이제 비당권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장동혁이 연임을 하게 되면은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일단은 그 장동혁 대표가 총선 공천을 못 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이고 지금 징계가 내려져도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 그 징계는 철회하면 된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2: 네. 근데 뭐 박성민 기자님 윤리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던데요.
4: 네. 이게 지금 아까 5인 체제를 다시 7인 체제로 복구했다라고 했는데 네. 5인 체제가 사실은 지금 3인 체제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두 명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요. 이제 불만도 공식적으로 그 입장문 같은 것들 냈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좀 내용들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도 혹시 예를 들면 뭐 그 지도부에 따르는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친장계 뭐 반장계 이렇게 개파 갈등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런 분위기는 아니래요. 전반적으로는 다 지도부에 좀 우호적인 인사들인 게 맞는데 네. 그럼 왜 이렇게 안에 갈등이 있느냐 그냥 크게 얘기하면은 리더십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예전에 한동훈 의원 징계 때부터 해가지고 가처분이 인용이 됐던 적이 두 번이 있었거든요. 네.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가처분이 인용돼서 무효화가 됐는데
2: 무효화 됐죠.
4: 이게 굉장히 큰 타격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윤리위원들이 네.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윤리위 좀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정치보다도 자기 일상 업무다. 네. 자기 일이다.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거기 타격 가는 거는 이분들이 못 견딘다. 근데 이제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 그다음에 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발표한 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온 그 정경욱 변호사라고 그 위원이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개파 같은 그런 표현들을 좀 쓰면서 논란이 된 거.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좀 반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윤민우 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그 징계 관련해 가지고 결정문을 낸 걸 보면 사실은 법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평가되는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윤리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많은데 참여했다라는 건 일종의 법률가로서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2: 그렇죠. 그걸 예측 못하고 이런 걸 징계로 넘겨 가처분 신청을 낼지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왔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거 치명타가 됐다면 징계를 하는 그 내부에 있는 분들도 약간 좀 그분들끼리 다툼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게 이제 밖으로 뛰어나오겠죠.
4: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부하고 그러니까 당권파하고 윤리 분위기는 조금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권파 쪽에서는 이번에 그 세 명의 의원 조경태 권영진 진종 의원 징계가 나왔을 때 제가 네. 물어보니까 가장 그 혐의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확실한 사람 세 명을 정밀 타격한 거고 2차 3차로 대규모로 나올 거고 제가 들은 표현은 배현진 박정우 의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윤리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리에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처분 인용을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권파 뜻대로 확 나오진 않을 것 같다.
2: 아,
4: 굉장히 조심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속도 차이나 온도 차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장동혁 대표 당권파들은 징계를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2차 징계, 3차 징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국회 끝나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2: 윤리 취재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기자님도 취재하시기에.
1: 왜냐면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윤리위원들이. 네.
2: 기자인 줄 알고 안 받는 겁니까?
1: 네. 네. 일단 낯선 전화를 잘 안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 저희가 그 윤리위 회의하는 날 보통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혹은 그 다음 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라고 전화할 때 일단 낯선 전화는 안 받고 저희가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연락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도 답을 주시지 않죠.
0: 보통 징계라는 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밝히면 안 되는 사안인데 그걸 밝히고 얘기를 들으려면은 그 사람과의 라포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윤리위원들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면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쵸. 전화해갖고 기자라고 내용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2: 그럼 친분 관계가 좀 있으면은 좀 미리 얘기도 해주고 그러나요?
0: 뭐 적 그 윤민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는 아니고 이제 그 외교 쪽에서 활동을 했던 교수 출신이라 가지고 그 좀 라포가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얘기를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네. 이거 좀 윤리 취재는 진짜 베테랑 기자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4: 근데 돌려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도부에서 네. 일부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0: 가르쳐 주세요.
2: 어둠의 방법이 있는지
4: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항상 고리가 다 있습니다. 네. 윤리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0: 아니고
1: 취재원이 있군요.
0: 네.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네. 모든 일에는 아,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2: 근데 당이 좀 탄탄할 때는 취재가 더 어렵고 지금처럼 국민의힘처럼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이런 돌려가는 식으로라도 취재가 조금 될 때가
1: 그렇죠.
2: 있는 거죠.
1: 여기저기 이제 말이 네.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3: 아니면 윤리위원 가운데 정치적 야망이 크신 분들은 기자들 전화 잘 받거든요. 아,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잘 해주시고.
1: 그런 분들은 그런데 기자분들과 친무관계를 유지해야 네. 되니까.
3: 근데 보통은 윤리위가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는 경우가 굉장히 그 뭐랄까 잘 없는 케이스다 보니까 케이스죠. 저희가 네. 윤리위 취재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8월이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2년 된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당 안팎의 논란에도 예, 당권을 굳건하게 유지해 왔는데 오히려 재평가 이야기가 나와요.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 이 정도 버티는 거면은 이슈메이커로서 당을 운영을 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취재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도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4: 실제로 저번에 박순봉 기자가 제가 듣기로 얘기했던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요새 국민의힘 당권파 비당권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만큼 지금 계산이 서는 정치라는 사람이 없다. 그러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계에서는 단풍 비대위 이야기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른 복당 연내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은 장밋빛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내년 2월은 물론이고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그 퇴진시키려면은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네. 하퇴를 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는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 상당히 많은 컨센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아니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최소한 움직이잖아요.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뭐 그룹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쇄신을 앞세운 분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그래, 장동혁 대표가 나은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요.
4: 그래서
1: 이제.
4: 국민의힘이 웰빈 정당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는 거예요.
1: 네네네.
4: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생활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야성이 강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양남이라고 하는데 강남과 영남 의원들이 많고 여기
1: 네,
4: 공천만 받으면 쉽게 당선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력이 높지 않은 의원들이 많거든요.
1: 그렇군요.
4: 이 같은 사례가 민주당에서 있었으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폭발 난리 났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박성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1주년 됐는데 임기 채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0: 이게 정말 예측이 좀 잘 안 되는데 네. 양쪽 얘기들을 다 들어봤을 때는 장 대표 쪽은 지금 굉장히 좋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러지. 그리고
1: 무슨 말이에요, 그게?
0: 최근에는 원래 이제
4: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0: 그 얘기도 있고 장 대표가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웃질 않았었는데 네. 어제 뭐 당권파 인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이제 농담하면 웃기 시작하고 하는데 상황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고 하면은 일단 잘 주목되지 않은 내용인데 그 강경 보수층들 있잖아요.
1: 네.
0: 그 예를 들면 이제 자유와 혁신이나 아니면 전환기 씨 이런 쪽 그 올림픽 공원에 많이 나와 있는 분들 여기를 다 통합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쪽에서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
1: 통합했다라고 하면 그 세력을 다 모았다는 겁니까?
0: 눌렀다라는 거죠. 원래 예전에는 눌렀다고요? 지방선거 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네.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절연 메시지 내고 이랬을 때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뭐 당권파 인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때 전환기 씨가 엔츄파도스라고 내부의 적이라고 하면서 지선 보이콧하자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상당수의 그런 강성 당원들이 보이콧할 바가 할까 봐 두려웠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도 되돌리고 이런 건데 내부적으로 여기부터 통합이 안 되면은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 그 개혁파들하고 못 싸운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특검법 통과시키고 딱 하면서 보니까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제 강경 보수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당권파의 평가인데 여기가 나름 평정이 다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싸움이 쉬워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잖아요. 오 시장 공천권 때문에 지금 원래는 처음에 당권파에서 연초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2월, 3월에 그만 던지고 특검 잘 돌아가고 이러면 딱 뭐 이거 내 성과에 하면서 던지고 다시 한번 전당대회 치르자 이런 안도 생각을 했는데
1: 네.
0: 4월 넘어서 가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이슈가 있으니까 혹시 서울시장 공천을 장동혁 대표가 한 다음에 이기면
1: 그러네요.
0: 그 당대표를 어떻게 막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비당권파나 예.

0: 신용그룹도 그냥 사실은 특별한 액션이 없는데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고민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대요. 일단 못하고 있는 건 대안이 없어서 그런데 대안이 근데 왜 없냐면 없기도 하고 서로 다 하고 싶어서 좀 그렇거든요.
1: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어서요?
0: 아니요. 이제 서울시장 문제가 아니고 네. 다음 당권을 누가 가질 거냐.
1: 다음 당권. 네네.
0: 이거 가지고 서로 다 좀 팽팽하게 나눠져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아.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도엽 대표가 서울시장 공천을 진짜 하게 된다. 이럴 때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2: 크게 몇 가지 분기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세훈 시장의 2심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점.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2심에서도 그 상실형을 받게 되면은 4월에 그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1: 그럼요.
2: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절대 안 물러서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당권파 쪽에서는 아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거세게 붙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이 아마도 이제 뭐 한 번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동안에는 일단은 큰 파장은 싸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이제 12월 지나서 그때쯤에 세게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이 나온 대로 2월 고 전후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짧게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회경선 돌입했잖아요.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 것 같은데 충청권 결과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네 분의 기자님들은 어떻게 좀 판세를 예상하는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신용철 기자님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3: 네, 뭐 일주일, 이주일 전까지만 해도 김민석
1: 그렇죠.
3: 후보가 더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조정식 의장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 쪽에 좋지 않다는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만약에 좀 크게 진다면 좀 초기부터 많이 힘들어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1: 크게 진다면이란 말은 정청래 대표가 50% 이상 가져가면
3: 예 맞습니다.
1: 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네. 보는 거군요.
2: 그러니까 충청권의 민주당 권리당의 10% 정도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이기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도 본인이 7% 정도 지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7% 이상 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충청권에서는 그 정청래 후보가 5를 앞자리 5를 넘기냐 마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박수문 기자님 어떻게
0: 그러니까
1: 보십니까?
0: 말씀해 주신 게 맞고 그 김민석 후보도 지금 방금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얘기를 해준 건데 그만큼 충청권에 처음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1: 네.
0: 그러니까 5자도 중요한데요. 그 친창계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정청래 후보 50% 넘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김민석 후보가 3자를 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앞에가.
1: 3자를 그릴 것 같다.
0: 35 후반 이런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완전히 그리고 나서 예측 정청래 후보 쪽 예측인데 부울경도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본대요. 그러면 2연타를 맞으면 저쪽 캠프는 완전히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4: 저는 결국 관건은 신천지고 신천지국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정청래 후보의 우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1: 토론회 신천지 얘기 안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4: 네 이번에 네. 당에서 자제를 시킨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양 후보 모두가 이거를 먼저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S 열린 토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코미디를 할 때와 시사를 할 때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봤는데 뭔지 아십니까? 시사 정치는 소재가 끊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코미디보다 더 많은 소재를 주는 현실. 뭐 진행자로서는 고맙지만 국민에게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매일 새로운 논란을 만들기보단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0: 이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살생물 제품 승인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살생물 제품은 세균, 해충, 곰팡이 등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데 쓰이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이달부터 살생물 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승인을 받지 못한 일부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 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화학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는 네모 모양 리필을 끼워 넣는 전자 모기향입니다. 스프레이형 모기향 일부도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물론 판매가 중단됐다고 해서 이미 사용 중인 제품까지 굳이 폐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화학제품 안전 포털 초록누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보다 안전한 여름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콜라의 모기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2: 네, 다이어트에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뭐 이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할 테고 또는 뭐 자신의 이제 외모 경쟁력을 또 좋게 하기 위해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1: 네.
2: 문제는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획기적인 게 이제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위땡땡, 또 마운땡땡.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네. 그러면 먼저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내에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2: 상당히 높아요. 우선 전체 응답자의 무려 10명 중 7명, 70.1%가 최근 1년 이내에 체중 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그만큼 다들 살 빼고 싶죠. 심지어는 마른 체형인 사람들까지 살을 뺀다고 나설 정도니까.
1: 네.
2: 특히 이제 이 성별을 보더라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에요. 남성의 경우에도 64.4%인데 여성은 75.8%. 그리고 또 하나가 연령대가 좀 낮을수록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뭐 취업을 위한 피어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1: 네.
2: 시각이 다르니까요. 왜 살이 쪄서 취업이 안 되는 건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연령층에서 20대에서는 무려 75.6%가 시도를 했다. 30대의 경우에는 75.2%니까 50대의 58.4%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연령층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 외모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2: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살 빼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왜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1: 네.
2: 건강 관리 목적도 있겠지만 물론 뭐 가장 큰 이유겠죠. 왜냐하면 살찌면은 일단은 건강에 안 좋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이게 건강과는 좀 무관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 네.
2: 실제로 그렇게 살찐 사람 같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만 해도 아니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저기 여기도 빼야 될 살이 숨겨져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 그냥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일 것이다. 아무래도 여성들의 경우 또 저연령층의 경우에는 또 사회적 경쟁력의 경우에 외모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요.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 회복이나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이 건강 외에도 외모의 목적으로도 살을 빼는 이유들이 그래서 이게 이른바 비만 치료약이다라고 개발된 약들이 이렇게 불티나듯 팔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령대별로 다이어트에 대한 목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다른가요?
2: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 뭐 전체적인 결과에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20대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감을 높이고 싶어. 예뻐 보이고 싶어.
1: 네.
2: 또는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입기 어려워서. 이게 이제 젊은 세대하고 좀 연령대가 있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뭐 50대, 60대 분들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이 없다. 그러면 뭐 3X라지 입으면 되죠. 그죠? 아니면 흔히 말하는 주부들도 이제 또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또 프리 사이즈 있죠.
1: 네.
2: 근데 이제 그렇게 젊은 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1: 아.
2: 내가 그래도 팔만 조금만 빼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인에 더 다양한 선택지의 옷을 입을 수 있는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한 거는 아,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40대, 60대의 경우에는 건강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이제 취약한 질환이라든지 질병을 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주요 원인으로 뭐 비만하기 때문에요, 과체중이기 때문에요, 또 관절이 안 좋을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이유보다는 과체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60대 또 70대에는 그럴 것이고 분명히 이 결과를 보더라도 연령대별로 다이어트 살을 빼려고 하는 목적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1: 다이어트 하는데도 사실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은 얼마나 있나요?
2: 이것도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1: 네.
2: 실제로 말씀드렸던 뭐 위땡땡이니 마운땡땡이니 이 약 하나도 주사약 하나도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1: 네, 그렇더라고요.
2: 일반적인 이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출하기에는 사실 감당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뭐 일주일에 거의 수십만 원 할 정도의 비용이 1, 2주에도 그 정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비용을 치를 의사가 있다.
1: 네.
2: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광고하는 약들은 많았잖아요. 또 운동기구도 참 선전은 많이 하잖아요.
1: 맞죠.
2: 광고는 많이 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빨래 넣는 데 쓰는 용도로 쓰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집에. 아니 이게 뭐 빨래를 넣어놔서. 아 손대지 마. 그거 제 빨래 넣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효과가 확실하다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가 무려 10명 중

0: 6명 가까이 됩니다.
1: 어.
0: 그러니까 비용 투자를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이런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이유, 물론 이건 원래는 비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당뇨 치료제입니다.
1: 네.
0: 그렇죠? 당뇨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 부수적인 효과가 아 이게 또 식욕 억제하고 살을 빼주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효과가 검증되면서 더 비싸진 거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없어서 못 판다 그러죠. 그러니까 효과가 확실하다면 비용을 투자할 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정상 체중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보인다면서요?
0: 그러니까요. 아니 뭐 살이 너무 쪘다든지 또는 당뇨병에 뭐 이렇게 이 걸릴 수도 있는 고통받을 수도 있는 직전이라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 이른바 당뇨 치료제가 원래 목적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이해가 될 텐데 사실상 정상 체중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주로 이제 BMI 수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건강검진 받아보면.
1: 네.
0: 근데 정상 범주에 속하더라도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려 61.2%입니다.
1: 어.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게 살이 너무 쪄서 건강이 이제 위태롭다는 사람들은 정말 한 10kg만 빼면은 내가 뭐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1: 네.
0: 건강 목적이라면. 근데 몸무게가 한 50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한 2kg만 더 빼면 너무 예뻐질 텐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글쎄 그것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 조사까지 맞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 비만 치료제를 경험해본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렸나요?
0: 이게 그 이번 조사 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처방 경험률을 물어보니까 한 6.8%가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거 몇 명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1,000명에 한 7명 가까이가 되는 거니까 100명 중에 7명 정도 되는 거니까 이 1,000명으로 치면 한 70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구로 생각을 해보면 적은 비율 아니에요. 꼭 뭐 아까 말씀드린 위땡땡 마운땡땡만 아니고 또 더 비만 치료제가 있을 텐데 경험률이 이 100명 중에 7명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작게 비율상 느껴지지만 전체 숫자를 우리 인구로 환산을 해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효과의 체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의 어떤 다이어트 또는 비만 치료제와는 확연히 다른 게 상당히 주목도가 높고 비용이 높은데도 그 효과의 체감도는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뭐 부작용이나 요요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향후 비만 치료제 대중화에 대한 경제적 산업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0: 저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뭐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어떤 댓글 쭉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실제 이런 주사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제는 또 경구약 또 알약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쭉 여쭤봤더니 그런 이야기해요. 부작용도 좀 있다. 그리고 뭐 술을 마시면 좀 안 좋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요요 현상도 있답니다. 이제 깜빡해서 한 2주간 정도 이 주사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1: 네.
0: 다시 또 식욕이 돋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계속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온라인상에 있는 게시판의 내용도 다 사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러니까
0: 결과적으로는 뭐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상당히 대중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꼭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음식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근육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좋은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도 중요하거든요. 자칫 약에만 의존하면 한쪽으로만 어떤 살 빠지는 현상이 이 작동돼서 정작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 살을 빼면서도 근육은 키우는, 근육은 살리는 운동 부족 현상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지금까지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듀크의 스타리안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아이티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시간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엇갈린 행보가 IT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던데,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대대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죠?
2: 예. 얼마 안 됐죠? 젠슨 원 CEO 왔을 때. 그때 소폭 마시던 삼겹살, 그쵸. 아, 갑자기 생각났네. 삼겹살 그 회동의 네.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 네이버의 창업자의 분이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네이버가 굉장히 적극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이버는 새 먹거리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젠슨 원 CEO 방문 때도 AI 데이터 센터 등 AI

0: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CJ 그 오늘 또는 내일 뭐 일요 새벽 배송 이런 걸 하는 이 N 배송 이거를 이제 실제로 선보이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쿠팡처럼 직접 물류 센터를 국내 곳곳에 구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1: 네.
0: 그냥 대략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쿠팡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 와서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로 가겠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분위기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번 말씀드렸던 베드람 인적 대민 인수 의지도 아직도 예, 남아 있다. 예.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와 관련해서는 이제 AI 에이전트형 검색 서비스인 AI 탭을 출시를 이미 했는데 이게 이제 AI를 적용 검색 서비스 투자도 계속 하겠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이쪽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 AI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수익성 관련해서도
1: 네.
0: 뭔가 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I 브리핑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광고를 실어서 수익화 작업에도 나섰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네이버도 AI를 활용한 이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월드컵 독점 공개를 이제 그 스트리밍 플랫폼 치리직에서 했었는데
1: 그랬죠.
0: 돈을 400억을 들였으니까 굉장히 큰 돈을 들인 건데
1: 네.
0: 이게 월간 사용자 수가 이 월드컵 때문에 523만 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 즉 월드컵 열리기 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돈 들인 보람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사용자 수가 늘어난 거를 얼마나 이제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또 과제를 또 좀 맡게 됐고요. 결국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회장이 복귀한 뒤로 뭐 두나무와 합병을 비롯해서 네이버의 활동폭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이렇게 네이버가 참 대대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이에요.
0: 예, 거의 요즘에는 뭐 언론 기사도 거의 잘 안 나오고요.
1: 네.
0: 그러니까 별로 그 IR이라든가 어떤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안 한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한 증권사가 카카오의 2분기 실적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한 1% 정도 늘어난 거로 나오는데
1: 예.
0: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매출이 어느 정도 늘면 이제 이익은 뭐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조금 더나 조금 덜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1: 그쵸?
0: 카카오톡은 매출은 사실상 정체인데 이익은 크게 늘어났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회사가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걸 최소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비용 축소를 통해서 그 돈을 이제 덜 쓰는 거죠. 뭐 이런 걸 흔한 말로 불황형 흑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카카오의 실적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뭔가 좀 비용 절감을 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낸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뭐 이제 결과가 나온 거 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을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카카오도 포털 다음이죠. 이거를 이제 매각을 했고
1: 네.
0: 계속 적자를 내던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 게임즈도 계열사 정리를 했고 이렇게 좀 계속 좀 몸집을 줄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업 재편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 작업을 좀 조용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물론 뭐 AI 산업 관련돼서는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챗GPT를 카카오톡에 탑재를 해서 아마 잘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챗 AI 모델인 카나나 이걸 통해서 이런저런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네이버와 비교해 보면 조금 베타 수준 그런 것들 좀 크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광고에 따른 수익 또는 이커머스 매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은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 중에 또 중요하게 됐던 게 하나가 뭐냐면
1: 네.
0: 문제는 구조조정을 해서 몸집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해서 뭐 플러스를 일단 캐시플로우를 돌려놓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딱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거야라는 부분에 대한 넥스트 모델이 아직 눈에 띄는 게 없다. 요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카카오가 아직은 명확한 그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좀 카카오 갖고 있는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

0: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카나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카카오가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인 건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뭔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양사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부진하다는 면에서는 참 비슷해요.
0: 이 부분은 아마 네이버가 좀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뭐 하고 막 젠성하고 쏙 폭폭하고 하는데 도대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큼 아직은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이 시장에서는 글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주가만 놓고 보면 팬데믹 때 그때 역사적 고점이었는데요. 그 당시 2021년 6월쯤이었나요? 그때 네이버가 46만 원대, 카카오가 17만 원대 한 초반.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가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보면 네이버는 대략 19만 원, 2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장이 떨어질 때 또 많이 떨어진다 여기도. 카카오는 뭐 더하죠. 3만 원대 중반 정도니까. 네. 네이버가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져 있는 동안에 카카오는 5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카카오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계속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 그러면 손실이 진짜 엄청나게 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점 찍은 이후에 뭔가 이렇게 뭐 좀 반등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차트를 보면 별로 안 보이고
1: 있어요. 네, 그렇죠.
0: 그럼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냥 줄줄 주가가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유는 AI 트렌드라는 IT 업계에서 가장 컸던 이 AI 트렌드를 이 국내 두 IT 거인들이 놓쳤고 근데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는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오너십이 있는 회사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굉장히 좋았던 회사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두 IT 거인들이 오너가 없을 때 별로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간 조직이지만 조직의 어떤 그런 내부 성황은 그렇게 IT 업계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회사 치고는 굉장히 경직되고 네. 기존 뭐 제조업 쪽의 조직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예. 마지막 소식은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과제로 꼽히는 화면 주름 그리고 내구성을 개선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공개했어요.
0: 예. 그 애플이 그 하반기 뭐 제가 이제 9월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9월에 이제 폴더블 아이폰 네. 출시할 예정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은 그게 계속 하여간 찜찜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나름 내부적으로는 뭐 어떤 뭐 디자인이고 사이즈는 어떻고 뭐 어떻게 나름 정보를 뭐 구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나오기 전에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폴더블폰 시장을 어쨌든 가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덜 뺏겨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건데요. 이 폴더블폰 관련해서 가장 그 난제가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주름이거든요. 네. 이걸 얼마나 주름이라는 걸 안 느끼게끔 아. 이 현재 우리가 주로 쓰는 이 바 형태 핸드폰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차세대 이 폴더블 기기에 적용할 이 플렉스 티타늄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이제 지었던데요.
1: 예.
0: 요 이제 주름을 개선한 요 기술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일부러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두께가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3분의 1 수준이라니까 굉장히 얇아진 거죠.
1: 그러니까 그러네요.
0: 결국 이 모든 거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안정성, 두께 최소 이거는 다 결국은 그 주름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그거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볼까요?
3: 네. 7월 3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률이 0.27%. 지난주가 0.3%니까 네. 이번에는 0.03%포인트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또 뭐 큰 변화라고 하냐면 사실 뭐 한 3주 전에도

0: 0.27%였기 때문에 0.27, 0.3%가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0.3%도 제법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별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네. 뭐 급등하거나 이런 지역들은 없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0.1%. 뭐 상당히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고요. 네. 강남구도 0.1% 그동안 우리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초구 강남구가 0.1%고요. 송파구는 0.29%. 나머지 지역들도 보게 되면 이제 뭐 다 은평구는 0.28%고요. 구로구는 0.38%. 많이 올라간 승부구가 0.47%니까 서울에서 가장 높은 구의 상승률이 0.47%. 강남구는 0.1%. 평균 0.3%. 역시 외곽 지역들이 상승을 좀 주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다면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세제 개편안이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8월 초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예. 세제 개편안이 나와도 외곽 뭐 이렇게 중소형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에 세금을 많이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이 뭐 외곽 지역 중소형 아파트 상승폭이 크고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은 상승폭이 낮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고 돈 좀 있는 사람한테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초고가 그렇겠죠.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들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한 0.1%대에 머무를 것 같고요. 나머지 외곽 지역들은 또 신혼부부들이 또 집도 없고 전세 월세는 아니기 때문에 0.3% 이상 상승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들도 이제 서울에서 밀려나시는 분들이 수도권의 뭐 동남권 지하철 라인으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것들로 이제 몰려드는데 분당이 0.58%.
1: 네.
0: 분당이 꽤 높습니다.
1: 그러네요.
0: 아, 서울 진입이 안 되는 분들이 분당으로 어차피 같은 규제 지역이니까 눈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용인 수지도 0.5%, 성남 중원구가 0.49%. 제법 상승률이 높습니다. 여전히 규제 지역 지정 후에도 꺾이지 않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최근 한 5월, 6월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던 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도시가 네. 한때는 2.2%.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도 돼? 라는 정도였는데
1: 그쵸.
0: 7월 3주차 통계를 보니까 0.25%까지 이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효과가 이제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1: 네.
0: 보여지는데 그전에 지정되기 전에도 상승폭은 꺾였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한 0.5% 정도까지는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좀 빠르게 0.25%까지는 내려왔고요. 같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구리는 0.27%.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인천은 0.01%. 지난주가 0.03%니까 역시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방은 0% 보합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1: 네.
0: 세종이 0.04%고요. 대구는 마이너스 0.03%. 울산이 0.07%로 4대 광역시죠. 이제 4대 광역시 중에서 상승이 가장 높은 울산이 0.07%니까 지방은 아직까지는 그냥 안정적인 보합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지난주에 대통령 주재로 이루어진 부동산 대토론회 있었습니다. 소장님 다녀오셨잖아요.
0: 그렇죠.
1: 현장에서 좀 어떠셨어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0: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이슈 주제를 가지고 뭐 장관 회의라든지 뭐 이런 간담회는 많이 했는데 대통령 주재로 이렇게 뭐 손을 들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네.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뭐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거 괜찮네라는
1: 네.
0: 점도 있는데 제가 괜찮다고 느낀 점은
1: 네.
0: 수원에서 오신 여성분이었는데요. 이제 손을 들어서 어떻게 발언권이 이제 됐습니다. 사실
1: 네.
0: 발언권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 그렇다면서요.
0: 이게 140명이 왔는데 이제 20명 정도만 발언권을 얻었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가 청약 당첨이 됐나 봐요. 청약 당첨이 되고 이제 계약을 하고
1: 네.
0: 중도금 대출 받고 이제 입주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갑자기 통보가 왔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 지역 아파트들이 난리가 났나 봅니다. 우리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

0: 를 주기도 어렵거든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에 맡겨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 전세를 주기도 어렵고 대출도 안 나오면 내가 낸 계약금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울먹울먹 되면서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우리는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당첨이 됐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 어떡하냐라는 지점을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듣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완 지시를 내렸고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며칠 만에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이게 대토론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1: 그러네요.
0: 모든 정책이 뭐 100% 완벽할 수도 없고요. 정책 만드는 분들이 1부터 10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허점을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점검하고 보완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쉬운 점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140명이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을 했는데 일단 손을 들어야 되고 안 그래도 팔이 아픈데 손을 들어도 당첨된다는 확률도 떨어지고 운 좋게 이제 당첨되는 분들만 발언권이 나왔고 자리 배치도 막 선착순이었거든요.
1: 아, 그랬어요.
0: 그래서 먼저 좀 빨리 온 사람들은 앞자리나 앞쪽에. 눈에 띄는 좋은 자리에 앉고 저처럼 좀 늦게 간 분은 이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카메라에도 잘 안 잡히는 그래서 제 아시는 분들도 너 진짜 나온 거 맞냐. 근데 저는 발언권을 얻어서 얼굴은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발언권 얻는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좀 줄이더라도 한 30명, 50명 정도 오고 다른 걸 좀 줄이고 많은 의견을 듣는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살짝 있었습니다.
1: 아니 그 어렵다는 발언권을 또 어떻게 얻어서 발언을 하셨어요?
0: 그러니까요. 계속 손을 들다가 네. 또 우리 또 경제로 통일로 또 우리 청취자들 팬들이 또 김인명 소장 의견 좀 줘라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1: 댓글이 많았대요.
0: 댓글이 많아서 한번 발언하셔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영광스럽게도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1: 역시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네. 어떤 질문하고 오셨어요?
0: 저는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초고가 주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뭐 1% 그쵸. 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서초구 강남구에 뭐 능력 있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우리 또 서민들 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데 지금 15억 이하 서울 외곽 경기도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의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과연 안정이 될 것인가. 중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결국에는 세금을 올리게 되면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은 본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세입자를 이제 쫓아낼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연장 안 해줄 거예요.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갱신 거절이 되니까 네. 나가게 되면 세입자 주거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뭐가 있는지 좀 여쭤봤고요. 네.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팔고 싶은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양도세도 중과세니까 양도세를 조건부로 뭐 서울 집을 팔고 뭐 지방 집을 사면 양도세를 좀 면제나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안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서울집 팔고 지방 가는 건 아이디어 괜찮은데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끊임없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줘야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런 자리는 좀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장님 말고 이제 다른 발언자들은 어떤 얘기하던가요?
0: 뭐 각자의 역할,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뭐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좀 뭐라 그럴까? 좀 신선하다 그럴까? 현장에서도 웅성웅성됐던 발언 그래요?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1: 네, 말씀해 주세요.
0: 어떤 한 교수님은 대통령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잡는 게 옳은 것인가? 그냥 의견을 말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시세로.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 시세로 10억 원이 초고가 주택인 것 같아라고 해서 그러면 얼마 부과하는 게 옳으냐 하니까 한 1% 정도는 부과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10억 아파트면 1,000만 원이 되잖아 1년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그러면 밀란 일어난다고 해서 웃으면서 이제 해피능으로 좀 끝나긴 했는데 네. 이런 의견들도 나왔고요. 어떤 분들은 기존 대출 받은 분들도 똑같이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우리 양도세 비과세 네.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12억 집값이 12억까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가 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자. 평생. 사고 팔고 하면 투기가 되니까.
1: 그렇죠.
0: 한 번만 생에 한 번만 주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좀 집값 안정될까요? 소장님 어떠세요?
0: 그렇죠. 그래서 다들 웅성웅성 됐습니다. 아니 생에 한 번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지? 라고 했는데

0: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맛있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이거 먹고 다음에 언제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친구한테 양보할 수도 있고 동생한테 그렇죠?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일 또 엄마 아빠가 또 사올 거니까.
1: 그럼요.
0: 엄마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온 거예요.
1: 어떻게?
0: 어떻게? 그거는 양보가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0: 내가 먹든지 이제 사와야 되는데 이게 평생 한 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1: 그럼요.
0: 그러면 사람들이 똘똘한 체 현상이 더 강화됩니다. 지금 사면 안 돼요. 신혼 때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돼. 돈 모아서 부모님이 증여해 줄 때까지 부모님이 상속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걸 한 번에 사야지라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어떻게 되죠? 똘똘한 채 살 때까지는 전세, 월세, 임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1: 아.
0: 그럼 전월세 시장은 더 심각해질
1: 그렇겠네요.
0: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고팔고의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하고 똘똘한 채가 더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정말 그렇네요. 이 보유세를 이제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비거주 1주택 또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겠죠?
0: 아무래도 지금 방향이 다주택자 초고가 비거주 1주택인데 물론 세제 개편안이 최종 이제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1: 네.
0: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자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비거주 1주택이 좀 결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1: 아.
0: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3주택자 이상은 최고세율이 5%까지 중과세가 되거든요. 2주택자 이하는 최고세율이 2.7% 한 두 배
1: 네.
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낮은 구간은 0.5% 똑같으나 가격이 올라갈수록 점점 벌어져서 두 배 정도가 벌어지는데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도 3주택 이상의 중과세와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중과세 대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건이 되는 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계속 대통령에서 물어본 게 초고가 주택 얼마 하는 게 오를 것 같아? 야 10억은 아닌 것 같아. 너무하고 진짜 좀 의견 좀 얘기해 줘를 계속 궁금해했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 중에 가격이 얼마 이상 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3주택 이상으로 간주해서 세금도 중과세하고 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1: 네.
0: 그거 아닌 분은 9억까지인데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이 아니라 9억까지 공제를 줄임으로써 부담을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 초고가 주택이 관건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공시가격 30억 정도.
1: 네네.
0: 30억이면 시세로 한 42억 정도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당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욕을 엄청 먹으니까. 그러면 야당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하고 한 50억으로 하자. 공시가격. 그러면 저는 이 중간 정도
1: 아.
0: 30억과 50억의 중간이 공시가격 40억으로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중간 정도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1: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코르티스가 부르는 레드레드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선에게 평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선이 나타나서 돈과 명예는 줄 수 있어도 마음 편한 복은 하늘의 신선이나 누리는 거라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이야기겠지요. 가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심심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하루가 어쩌면 가장 복받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별로 기억나는 일이 없으시다면 그만큼 걱정거리 없이 복 많은 한 달을 보내신 거겠지요? 이은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소설가 한강 작가의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중에서 담배가게 아가씨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노래를 하며 저렇게 크게 웃을 수도 있을까? 송창식이 기타 하나 메고 나와 노래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치면 나는 아무리 먼 데서라도 달려가 브라운관 앞에 붙어있곤 했다. 대학 시절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야 송창식이라고 대답해 좌중을 아연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상하의 노래, 꽃보다 귀한 여인, 가위바위보, 나의 기타 이야기, 선운사. 어떤 노래든 그는 넉넉하게 불러낸다. 노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그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웃음을 얼굴 가득 커다랗게 머금은 채 나중에 내놓은 이 노래 담배가게 아가씨는 처음 들은 순간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들으면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노래다. 이렇게 철두철미 유쾌한 그림이 눈앞에 활동사진처럼 그려지는 노래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시 들어보지 못했다.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에서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로 한 절의 끄트머리마다 이어지는 느긋한 방백들의 맛. 나는 한번 좋아하는 물건이 생기면 해지거나 잃어버릴 때까지 쓰고 마음에 든 CD는 100번도 더 듣고 한번 나에게 감동을 준 작가나 시인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끝까지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송창식도 그렇다. 어렸을 때 두 팔을 허수아비처럼 활짝 벌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부르는 허허실실한 모습에 반해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춘기 땐 그 해벌쭉한 아저씨가 뭐가 좋아? 이상한 한복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 라는 친구들의 핀잔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제는 어쩌다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으로 여전히 바보처럼 커다랗게 웃으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

네, 7말 8초, 7월 말에서 8월 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시기지요.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이맘때가 되면 어딘가 그리워지는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근대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골목과 밤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 전남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목포는 1897년 개항을 한 이후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모여들며 번화했던 항구였습니다. 목포역에서 길 하나를 건너 10분 정도 걷다 보면 그 시절 흔적이 남아있는 근대 역사 문화거리가 나옵니다. 걷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요. 과거 일본 영사관으로 쓰였던 근대 역사관 1관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개항 당시의 모습과 항일 독립운동의 기록들을 볼 수 있고 건물 뒤편에는 일제 말기에 파놓은 방공호도 남아있습니다. 1관에서 나와 조금 더 걸으면 근대 역사관 2관이 나옵니다. 과거 일제가 농민들의 토지를 수탈했던 그 유명한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인데요. 가슴 아픈 역사의 잔재지만 지금은 일제 강점기의 참상과 목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발 228m로 그리 높지 않아서 쉬엄쉬엄 오르기 좋은데요. 노적봉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구 도심의 오밀조밀한 풍경과 목포 앞바다의 푸른 물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산바람을 맞고 있으면

한여름의 무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목포의 다른 곳을 좀 구경해 보시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남상규의 목포 가는 3등 열차, 그리고 이미자의 유달선아 말해다오.

울차 삼등실에 홀로 앉아 더듬는 옛 추억은 절길처럼 아.

유달산아 말해다오 이미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그리고 남상규의 목포가는 3등 열차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의 모여행지는 역사가 있는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목포는 해질 무렵부터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낮 동안 근대 골목과 유달산을 걸었다면 저녁에는 바다 위를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유달산을 지나 바다를 가로질러 고하도까지 이어지는데요. 3.23km의 긴 구간을 이동하면서 목포의 산과 바다, 섬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가 있지요. 해질 무렵 유달산을 넘어 바다 위를 지날 때 창밖을 보면 하늘이 붉게 물드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다에 떠 있는 다도해의 섬들과 목포대교 뒤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아주 근사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건너 고하도에 내리면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밤바다 산책도 목포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밤에 깊어지면 평화광장 쪽에 있는 갓바위로 걸음을 옮겨보시죠. 오랜 세월 바닷물과 바람이 깎아낸 갓바위는 마치 두 사람이 삿갓을 쓰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밤에는 해상 보행교의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서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포 여행에서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목포의 명물인 쫄깃한 세발낙지나 여름 보양식인 민어회 한 접시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보셔도 좋을 겁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매력적인 항구도시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함께하시죠. 장윤정의 노래 목포행 완행열차, 남진의 니모신 목포항, 그리고 김수희의 남행열차 세 곡입니다.

0: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 한 달간 수고한 우리 자신에게 좋은 노래 선물 어떠실까요? 자, 오늘도 이분께서 노래 선물 듬뿍 갖고 오셨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시간 참 빠르네요.
1: 그렇습니다.
0: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단장님은 올여름 휴가를 가십니까?
1: 저는 사실 여름에는 이제 바닷가나 네. 네. 이런 유원지 쪽에서 녹화를 많이 해요.
0: 그렇죠.
1: 네. 그게 휴가입니다, 저는.
0: 아, 그건

0: 고생해요.
1: 맞습니다. 예.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그래도 여행을 좀 이렇게 떠나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절상 요즘 뭐 진짜 나 어디라도 그냥 후딱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1: 예.
0: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은
1: 네.
0: 그러니까 노래로 떠나는 해외 여행.
1: 아, 거창하네요.
0: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노래로 네. 떠나는 해외 여행.
0: 네.
1: 저희 프로그램은 가요만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합니까? 팝송.
0: 우리 가요 중에서도
1: 예, 예.
0: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나 외국에 있고 유명한 도시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가 꽤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꽤 많아요.
1: 그런 노래를
0: 들어보면
1: 네.
0: 훌쩍 떠난 그런 느낌이 충분히 오실 겁니다.
1: 예. 그 지명이 나올 때 그 지명 그 도시에 대한 묘사도 나올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1: 풍경도 있고.
0: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1: 가사를 음미하면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0: 네네네.
1: 자, 비행기 타는 기분 좀 내봐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0: 그렇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정말 각광받는 그런 곳입니다.
1: 예.
0: 하와이로 한번 가봅니다.
1: 아,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저는.
0: 못 가보셨어요?
1: 가보셨어요? 당연히 가보셨겠죠?
0: 거기 한번 이제 그 녹화 때문에 갔었습니다.
1: 하와이 교민 또
0: 네.
1: 위문 또 공연.
0: 그렇죠. 예. 패티킴의 하와이 연정이라는 노래.
1: 하와이 연정.
0: 아, 이 노래 아주 딱 들으면.
1: 예.
0: 그 바닷가에 앉은. 근데 하와이 그 해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그냥 그렇게 짧아요, 그냥 이렇게.
1: 근데 하와이도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0: 말은 그런데 제가 간 하와이 그 거기는 그렇습니다.
1: 아, 예, 예.
0: 근데 이게 이제 67년도에 발표됐는데.
1: 네.
0: 주동진 작사 작곡 기록윤 선생님이 이제 했어요. 동명의 그 영화가 있어요.
1: 네.
0: 하와이 연정이라고.
1: 주제가군요.
0: 주제가를 썼어요.
1: 네.
0: 사실은 그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이제 주제로 썼는데.
1: 하와이를 배경으로 했나 봐요.
0: 그렇죠.
1: 예. 그럼 하와이 올로케입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설마 뭐 우리나라 단 해변에서 찍지는 않았겠죠.
0: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간주나 이게 반주가 되게 그 심플해요. 가벼우면서
1: 예.
0: 그러니까 뭔가 잡다한 악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쿠스틱 기타하고 건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주가 들어가.
1: 하와이에도 기타 있잖아요. 그럼.
0: 그렇죠. 하와이인 기타.
1: 네.
0: 그것도 들어가 있고.
1: 예.
0: 그래서 그게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여기는 바닷가다
1: 네.
0: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1: 네. 하와이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풍경도 보셨겠지만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0: 사실 거기는 그 다들 그렇겠지만.
1: 네.
0: 일몰이 너무 아름다워.
1: 아, 일몰이.
0: 일몰이 너무 아름답고. 아,
1: 사진은 많이 봤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와이키키 비치.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 꾸며진 리조트.
1: 네네.
0: 그리고 푸른 바다, 야자수 뭐 이런
1: 네네.
0: 거. 그 다음에 그 알로하라는.
1: 알로하.
0: 네. 네. 인사 있잖아. 훌라춤.
1: 훌라춤.
0: 네. 그 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또 칵테일 술이죠. 네.
1: 아, 그렇죠.
0: 그걸 빠질 수가 없습니다.
1: 뭔가 펀치 같은 거.
0: 네. 네. 아우, 너무 좋아요.
1: 많이 드셨겠네요.
0: 네.
1: 그 하와이나 그 와이키키가 얼마나 그 동경의 대상이었는지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그런 이름을 차용한 지명 뭐 그 업소들이 많았어요.
0: 많아요.
1: 부곡 하와이라든가. 그 와이키키라는 그 지명을 쓰는 뭐 업소들 많았어요.
0: 많았어요. 많았고 아 부곡 하와이 거기 진짜
1: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0: 창녕에 있는 거죠. 창녕.
1: 예, 예. 예. 부곡하고 창녕이 가까이 있습니다.
0: 북극 하와이가 그 창녕에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0: 그 안에 다 옛날에 거기서
1: 예.
0: 막 쇼도 하고 막 굉장히 컸었어요.
1: 아,
0: 신혼여행 글로 갔었다니까.
1: 맞아요.
0: 네.
1: 한때 최고의
0: 지금은
1: 인기.
0: 거의 뭐 거의 문을 닫은 상태.
1: 거기도 공연을 좀 해보셨습니까?
0: 해봤어요. 옛날에 뭐 남진 씨도 거기서 해봤고 거기 서커스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1: 아,
0: 옆에서는 바로 또 온천을 하고.
1: 정말 아주 네. 그 최고의 그 인기 장소였죠. 예. 자, 이어서 가볼 곳은 어디입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은 애리조나로 갑니다.
1: 애리조나.
0: 네.
1: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네요.
0: 네. 명국한 씨가 불렀는데 애리조나 카우보이라고
1: 네.
0: 1995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호승 작곡, 우리 김부혜 선생님이 작사를 했어요. 이거 사실은 폴카 리듬이거든요.
1: 예, 예.
0: 쫙. 애리조나 카우보이.
1: 벌써 나온 지 70년이 됐네요. 노래가.
0: 그렇죠.
1: 아이고.
0: 정말 명쾌한. 그런 리듬의 노래죠.
1: 폴카 리듬. 애리조나는 그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주인데 그 이미지가 뭐 사막이나 협곡, 뭐 광활한 자연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 애리조나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 만든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0: 이제 뭐 사실 그때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이 주둔을 했잖아요. 그리고
1: 예.
0: 미팔군 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알려졌을 때인데 팝송이나 뭐 서부 영화, 카우보이 뭐 이런 것들의 그 문화가
1: 네.

0: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가 있죠.
1: 아무래도 카우보이 이미지.
0: 그렇죠. 그때 당시 젊은이들은 그 의상도 뭐 가죽 바지나 뭐 이런 거 모자 쓰고 다니고 예.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1: 아, 그랬군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0: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1: 아, 그랬습니까?
0: 예, 네. 가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뭐 우리 그랜드 캐니언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그 국립공원 너무 유명하잖아요.
1: 그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이 네. 애리조나주에 있나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협곡 아래로 예. 그 내려가는 그 트레킹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헬기 그 투어 뭐 또 이런 게 너무 깊으니까 그리고 뭐 콜로라도 그 강의 래프팅
1: 예.
0: 이런 게 뭐 아주 환상적인 거죠.
1: 그랜드 캐니언이 당연히 이제 최고의 그 인기 관광지겠지만은 요즘은
0: 예.
1: 모뉴멘트 밸리인가요?
0: 네, 모뉴멘트
1: 세도나라고 하나.
0: 예,
1: 그 예, 그 사진으로 보면은 그 외계 행성처럼 보이는 아주 신비로운 뭐 굴 같은 데도 있고
0: 화성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1: 거기 애리조나에 다 있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한번 좀 더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자, 노래로나마 한번 상상 여행을 해보시죠. 패티김의 하와이 연정, 명곡한의 애리조나 카우보이.

0: 아리조나 카우보이, 명곡헌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하와이 연정, 패트김이었습니다.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은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처음으로 가본 해외여행지가 어디였나요?
1: 저는 일본 그 오키나와 해변을 한번 가봤었어요.
0: 아, 저도 일본이었는데 저는 큐슈 쪽이었습니다. 예. 아, 오키나와? 네. 어떻게 신혼여행을 그리 가신 건가요?
1: 아닙니다. 그냥 그 지인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0: 그렇군요.
1: 아, 근데 해변이 너무 조용하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0: 거기도 이제 일본 본토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1: 네, 물도 맑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게 참 생뚱맞은 얘기인데 좀 화가 났었어요.
0: 왜요?
1: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우니까.
0: 아, 질투였나요?
1: 아니면? 우리나라 왜 36년 동안 막 그 이런 거 있잖아요.
0: 강점기.
1: 나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럴 때도 여긴 이렇게 평화로웠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0: 어찌 보면 오키나와의 역사도 옛날 우리가 이제 강점당에서 국권을 빼앗겼듯이 어찌 보면 이제 일본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민족, 인종도 살짝 다를 수 있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거기도 어찌 보면 그 주권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거기 가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가 뭐 오키나와의 저중명, 거기 저 해수욕 하다가 다쳤잖아요, 제가.
0: 아이고. 아이고. 지금 괜찮으시죠?
1: 네네, 괜찮습니다.
0: 자, 이번에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이제 여기 홍콩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0: 예.
1: 금사양 시의 홍콩 아가씨를 준비를 해봤는데.
0: 홍콩 관련 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1: 많아요. 예. 많은데 이제 그 1954년도 도미도 레코드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향항 뭐 이래가지고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0: 향항 아가씨. 네. 향항이 이제 홍콩의 한자식 표기죠.
1: 네.
0: 그래서 옛날에 향항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손노원 선생님 작곡, 작사, 네. 그다음에 작곡은 이재호 선생님 작사. 그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뭐 인도 향불 등 외국 지명 그 이국풍 활용곡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0: 손노원 작사가.
1: 네네네.
0: 예. 이 노래도 아리조나 카우보이처럼 어떤 이국적인 노래 열풍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은 그 1950년대 한국에서는 홍콩이 우리 되게 화려했잖아요.
0: 네.
1: 그 자유로 무역 도시 뭐 이런 거, 그 영화 뭐 쇼핑, 야경 그런 상징으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아, 나는 홍콩 보면 그 영화 생각을 많이 나요.
0: 홍콩 영화가 뭐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절이 있었죠.
1: 그, 네, 그래서
0: 80년대, 90년대.
1: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면 너무 일단 화려하다 뭐 이런 느낌이 확 들고.
0: 뭐 영웅본색 몇 번 보였습니까? 시리즈 뭐 1, 2, 3가 있죠.
1: 제가 뭐 어마어마한 게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보면 주윤발, 유덕화, 뭐
0: 장국영.
1: 장국영 뭐 그죠?
0: 4대 천왕 막 있잖아요.
1: 아, 그리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0: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1: 그때 당시에 나무 이쑤시개 한 번씩 안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0: 성냥개비 물고 질겅질겅 라이터 불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1: 그렇습니다.
0: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홍콩 영화가 이렇게 사그러들었을까 의문이기도 합니다.
1: 그 이유가 좀 모르겠어요, 그죠?
0: 예예. 예. 좋은 감독들이 많았는데요, 배우들도
1: 맞습니다.
0: 지금 뭐 이제 한류가 전 세계를 또 이렇게
1: 탑이죠, 탑.
0: 예,
1: 탑입니다.
0: 자 이번에 홍콩 여행 다녀오시죠,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0: 홍콩 아가씨, 일명 향항 아가씨, 금사양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참 오래전 노래였는데, 아, 그 당시에 정말 그 어떤 이국적인 분위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 잘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신재동 단장님도 홍콩 다녀오셨겠죠?
1: 아니요, 저는 못 가봤어요.
0: 아, 못 가보셨어요.
1: 그래서 올 겨울에 예예. 이제 우리 녹화 비수기 때 네. 올거리 한번 가보려고.
0: 아, 사모님과
1: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죠.
1: 네. 예.
0: 홍콩에도 정말 그 작지만 그 안에 좀 볼만한 것
1: 다녀오셨거든요.
0: 예,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집사람이랑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침사추이라든가 빅토리아 뭐 전망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볼만한 한것 같았어요. 근데 네. 지금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크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1: 네.
0: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단장님은 신혼여행은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은 별로 없었죠.
1: 그 저희들 어렸을 때는 예. 결혼을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 했는데
0: 일찍 하셨네요.
1: 그때가 제가 음악 보컬 그룹 할 때잖아요.
0: 아.
1: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거든요.
0: 아, 네. 돈이 별로 없을 때.
1: 정말 돈이 없을 때거든요.
0: 예, 예, 예.
1: 그게 사실은 어떻게 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0: 네.
1: 집사람이 배가 불어오르는 거예요.
0: 아, 그래서 결혼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1: 얘들아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0: 예.
1: 결혼식 할 돈이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앰프하고 기타를 팔았습니다.
0: 아, 정말 쓰라린 기억이군요.
1: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 그러니까
0: 아끼던 앰프와
1: 그때 당시 다 팔았어요.
0: 예. 아니 생계수단이잖아요. 생계수단.
1: 그러니까요. 뭐 근데 식은 올려야 되고 배는 불러오고 하니까. 그래서 팔았는데 그때 당시 돈이 얼마나 나냐면

0: 30만 원 나왔어요.
1: 뭐 낙원상가에 파셨습니까?
0: 낙원상가에서 팔았죠.
1: 예, 예.
0: 그걸로 결혼식을 하고.
1: 예.
0: 돈이 이제 없잖아요.
1: 그래서 축의금 들어오고 보니까.
0: 그래서 아유, 축의금도 뭐 그렇게 뭐 많이도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전 제주도 뭐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1: 예, 예.
0: 뭐 돈이 있어야죠.
1: 예.
0: 그래서 집사람 달래가면서 속리산을 갔습니다.
1: 속리산 좋죠.
0: 속리산 가서 가는 첫날 밤부터 싸우고.
1: 아니, 산에 전기를 이렇게 듬뿍 받아오셨는데.
0: 아, 진짜. 그때 예, 생각하면.
1: 아유. 가끔 그 얘기 하시면 웃으시겠어요.
0: 그럼요. 사모님하고. 짠! 하면서도 그 끝나면 왜 피로연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네.
0: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가듯이.
1: 아, 예.
0: 그 영업용 택시 하나 대절을 해가지고 하루. 아, 그래서 그냥 갔죠.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뭐.
1: 정말 그 시절에 힘들었던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었겠지만 지금은 막 떠올리면서 웃을 수 있는.
0: 그런데 아닌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1: 네.
0: 6개월 놀러 왔어요.
1: 아.
0: 갔다 와서.
1: 네.
0: 저 신혼인데 놀았어요.
1: 아이고야. 아니 기타하고 앰프가 없으니까.
0: 악기가 없으니까.
1: 그러니까 말이죠.
0: 네.
1: 참 난감했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하시면서 참 많이 다니셨을 텐데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0: 저는 출장. 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처음으로 제일 강한 한 27, 8년 전인데
1: 네.
0: 파라과이를 갔다 왔어요. 파라과이.
1: 아 그래요.
0: 완전히 반대쪽이잖아요.
1: 거기 한번 가보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0: 힘들어요.
1: 지구 반대편.
0: 거기 뭐 그때 당시 LA 가서
1: 예.
0: 들렸다가
1: 갈아타야 됐죠. 비행기를.
0: 저 브라질 들렸다가 브라질에서 또 김 넣고 파라과이는 가는 건
1: 예.
0: 그런 여정인데 비행기 안에서만 거의 한 30몇 시간 앉아 있었어요.
1: 아주 인상에 깊게 남으셨군요.
0: 아, 거기가 이제 높은 지역이잖아요.
1: 고지대죠. 예.
0: 거의 40도를 육박을 해요.
1: 거기가 안데스 산맥 있는
0: 데. 예, 예. 근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1: 아.
0: 습도가 없어서.
1: 아, 그렇군요. 아주 건조하군요.
0: 그 나라 사람들은 낮엔 다 자요. 더운 나라들이래서.
1: 스페인은 뭐 시에스타처럼.
0: 거의 안 보이다가 밤 되면 이제 나와서.
1: 아,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해외 또, 여행기를 간간히 듣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노래 들어봐야죠.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준비한 노래는 우리 현인 선생님의 인도의 향불이라는 노래.
1: 인도로 가는군요.
0: 네, 1954년도에
1: 네.
0: 우리 손노원 선생님이 이런 곡 참 많이 쓰셨네요. 전원승 작곡 똑같아요.
1: 네.
0: 겐지스감 그러면 파고다 사원 뭐 향불 뭐 이런 거
1: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0: 다 들어가 있어요.
1: 예.
0: 인디아 전여등 뭐 인도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가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1: 예. 네. 아주 신비롭고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도 느껴지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네. 곡인데요. 자, 그러면은 현인의 인도의 향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신재동 단장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프롤로그. 자유롭고 명랑한 삶을 위한 내밀한 기록들.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섬세한 문장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책, 문광훈 조용한 삶의 정물화에서 나는 잊혀가던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올드걸이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은 듯, 그러면서도 새로운 나를 만났고 나를 분석하는 은밀한 기쁨을 얻었다. 그러니 이 책이 의도한 바대로 잘 따라가며 읽은 성실한 독자가 틀림없다. 그리고 100만 년 동안 봉인 상태였던 기억의 조각들 사이에서 내가 한동안 가장 소중하게 다루었던 추억의 물품 하나를 떠올렸다. 일기이자 독서 기록이자 메모장을 겸한 고3 시절의 스프링 노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할 수 있는 최상위의 아이템인 것.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캐논 카메라 광고 카피를 나의 버전으로 카피함. 다른 이의 눈길을 끌지 않으려고 일부러 평범한 외모를 지닌 줄이 처지지 않은 노트를 구입한 다음 19세 여고생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힙한 문장이었던 정신의 자유를 위한 노트라는 의미의 독일어를 표지에 써놓았다. Das Heft für die Freiheit des Geistes. 명사의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중성의 격에 맞는 관사를 문법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음. 틀린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그런데 왜 하필 독일어였을까?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배우고 있던 독일어의 단어를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는 기특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독서 노트, 일기이자 독서 기록이자 메모장이었던 그 무엇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긴 제목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삶에서 내가 오래도록 천착해왔던 주제가 자유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고교 시절 조그만 목소리로 소심하고 달콤하게 부르짖었던 정신의 자유는 대학 교육이 끝남과 함께 먹고사니즘에 잠식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일단 후퇴, 철수, 보류되었다. 다음 여정은 자유로운 직업 찾기. 직업과 자유의 공존은 당시에 내겐 능력을 넘어서는 개념이었고 취미생활로 시작한 책 사재기 행위로 높아지던 책갤지수, 앵겔지수보다 무섭다는 책 더하기 앵겔지수는 나를 어찌어찌 돌고 돌아 도서관 사서가 되는 길로 이끌었다. 도서관 생활자로 30여 년을 살았던 기간에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사서 고유의 업무는 물론이고 책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마침내는 정년 퇴직 후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까지 알아버렸다. 그리고 투잡 혹은 프리랜서로도

0: 일할 수 있는 책과 관련된 직업들 가운데 번역가라는 새로운 일을 찾았다. 50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학원 공부와 번역가의 일은 책을 좋아하는 내게 크고도 럭셔리한 즐거움을 주었다. 나이가 들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히려 해보고 싶은 일이 넘쳐 흐르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그렇게 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도 계속 이어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은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일본 학과를 거쳐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슨 까닭으로 어학 관련 공부만 그리 오래 했을까? 그건 모두 책 때문이다. 소설, 비소설 가리지 않고 원문을 모두 읽어버리고 싶은 책을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책의 쓸모와 함께 읽고 쓰는 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런 나의 마음이 가득한 비밀의 방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좋아하는 책들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나 오랜 시간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바로 나다. 관심 가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거나 번역서가 아예 출간되지 않으면 원서로라도 읽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외국어 공부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읽어낼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영어로 된 책을 구해 읽는 편법을 사용한다. 유명한 책, 명망 있는 작가의 책은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있다.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세계는 넓고 책을 구할 곳은 많다. 그러다 우리말 번역본이 나오면 재빨리 원서는 미뤄두고 번역본으로 갈아탄다. 성미가 급한 나의 외국어 공부와 정신의 자유는 결국 이렇게 우리말 책을 자유롭게 구해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었던 건가요? 정신의 자유를 찾으려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애티튜드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잊거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의식하고 산다는 건 깨어있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솔직하기. 어떤 행위의 한가운데에서도 나의 자유를 생각할 것.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여유도 추가하기. 이 정신의 자유를 찾는 여정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굴러가는 삶을 원한다. 욕망이 너무 큰가? 외적인 행복도 갖추고 내적인 행복도 챙기는 인생이 되려면 하루하루 어떤 삶을 쌓아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해놓고 보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그동안 내가 행복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 무지한 나는 행복의 개념을 크고 빛나는 최상위의 감정이라고 멋대로 규정해놓고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일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감히 행복을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고 행복의 추구 대신 내가 행복에 근접하는 개념이라 생각한 즐거움과 명랑함을 따르는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가 있었던 것 같다. 즐거움이 크지 않아도 그 즐거움이 유지되는 삶이 내게는 원더풀 라이프였다. 새삼스럽게 이제부터라도 행복의 추구를 시작해볼까?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힘들다면 일단 도전이라도? 아직 잘 모르는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을 이미 느껴버린다. 그렇다.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을 누리는 자유. 자신에게 솔직해질 정신의 자유. 그것은 바로 읽고 쓰고 공부하며 내가 배운 것들을 삶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돌보며 살아감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그간 내가 만난 세계에 대한 은밀한 기록은 모두 자유롭고 즐겁고 명랑한 삶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유롭고 명랑한 삶의 여정을 위한 자신만의 내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대책 없이 흘러가는 내 의식의 흐름을 멈추게 하려면 여기서 이야기를 멈춰야 한다. 이럴 때 누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독서 노트에만 적어두었던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곧 나를 정신의 자유로 이끌었음을 클로징 멘트 삼아 이쯤에서 느닷없이 오늘의 기록은 끝!
1: 오디오 북!
0: 1장. 명랑하고 멋진 할머니로 나이 들고 싶어. 열심히 했던 이 모든 일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음을.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키케로는 말한다. 연구와 사색은 우리 영혼을 어느 정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내 육체에서 벗어난 것에 몰두하게 하는데 그것은 죽음과 유사한 이를테면 죽음의 실습이기 때문이다. 또는 세상 모든 지혜와 논설이 결국 한 가지. 즉,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셸 드 몽테뉴 신민화의 옮김 에세이 1 북클럽에서 매주 한 번씩 모여 거의 1년에 걸쳐 읽었던 몽테뉴의 에세이 1에서 3 시리즈. 몽테뉴가 책의 곳곳에 키케로의 말을 빠짐없이 새겨두고 열심히 인용해준 덕분에 키케로가 얼마나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휴식을 위해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려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일은 모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니요. 지혜를 얻기 위해 읽기 시작했던 에세이 1에서 3 시리즈를 완독한 후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노년이 되면 새로운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얻게 되는 지혜도 있기는 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내가 그동안 비축해둔 지식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존재감이 점점 엷어져서 투명인간의 아우라를 지니게 된다는 것. 아우라조차 투명하게 세상을 투과해버리겠지만 타인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도 함께 얻었다. 하지만 철학 공부는 죽음 준비라는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테뉴에 대한 다른 이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두어 권의 책을 도서관 서가에서 브라우징해본 결과 다음의 사실을 추가로 얻어냈다. 몽테뉴가 에세이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죽음이 삶의 목적은 아니며 당연하신 말씀. 죽음을 생각하는 건 삶을 생각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섞어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 이렇게 멋진 말들은 고막에 새겨놓아야 하는 법이다.

몽테뉴의 에세는 세 권을 합친 분량이 1988쪽이며 윤동 모임에서 토씨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본문 전부를 읽는데 1년하고도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둬놓고 싶은 문장이 천지 빽가리이므로 몽테뉴의 글에서 인용문 출처를 밝히려면 다시 1년이 소요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기에 지금 페이지를 밝혀 적을 수가 없어 슬픈 마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에 가까워진다는 건 일에서 손을 놓고 다른 누구에겐가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와 맞물리는 시기라는 점이다. 존재 증명을 안 해도 된다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껏 일은 해왔을 테니 이제 일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때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그 일이 금전적 수입과 연결되면 좋고 안 되면 수준에 맞게 내 돈 들여가며 놀기.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우선 내려놓는 거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다른 누구와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다.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으며 특히 외모가 달라지는 건 자명한 진리다. 그 진리를 늙었다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하지 말고 자기다움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는 태생부터 모두 다른 얼굴로 태어난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도 된다. 능력의 한계를 둘 필요도 없다. 내 능력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나이 들어가는 나날들에 나의 모든 존재가 들어있다.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시간,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로 커나갈 수 있는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난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존재이므로 일단 기대해 보는 걸로. 죽음은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섞어 넣는 것.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방법부터 계속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까지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개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0번째

0: 고엽이 된 수풀을 통과하며 유시영은 산을 올랐다. 간혹 잠시 멈춰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머리를 들어 살핀다. 저 밑에 계곡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파헤쳐진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울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홀로였다. 어둡고 좁으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관 안에서 혼자 있기엔 너무나도 외로웠다. 엄마를 찾아 울어도 이곳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1: 나는 미친 거야.
0: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란 생각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도 고라니나 멧돼지가 땅을 뛰어넘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울다가도 엄마를 불렀다. 혹시나 그를 찾아온 걸까?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 매미처럼 울음은 그치질 않았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났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곧 축축하고 썩어 들어가는 관뚜껑을 무언가가 두드렸다. 흙부스러기와 그 위를 지나가던 진애가 얼굴로 떨어졌다.
1: 엄마?
0: 관뚜껑의 귀퉁이가 부서졌다. 그 틈으로 눈이 시린 달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손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겨우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의 집이라 여겨지는 곳은 넓은 도로가 되어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스러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2: 이봐 신참, 그대는 어디서 왔길래 그 모양이야?
0: 유시영은 머리를 들어 손 하나가 없는 아저씨를 봤다. 처음이었다. 셀 수도 없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었다.
1: 제 모습이 어때서요?
2: 그 모습은 마치 비광이 두꺼비를 끌어안는 모습인걸?
0: 그 말에 유시영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실 눈물 따윈 없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박 씨는 자신의 말에 소년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극적였다.
2: 웃으라고 한 말이었어. 농담이라고.
1: 저는 아미산 저 깊숙이에서 왔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걸어준 건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2: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 반갑다고 말해야 할 것도 같고. 나는 박재호야. 그냥 박씨 아저씨라고 불러.
1: 반가워요, 박씨 아저씨. 저는 유시영이에요.

0: 산은 가을로 물들었다. 주위로 몇몇 집만 빼면 별다른 소음도 없어 고요함이 감돌았다.
1: 아유, 내가 이런 데 쫓아온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0: 트렁크에서 등산용 스틱을 찾는 승범의 옆에 선 박씨가 산세를 바라봤다. 배낭에 생수를 여러 개 집어넣은 승범의 눈빛은 매섭다. 여기서 진다면 겨우 얻은 한의원의 입지가 좁아들고 원장 김진태는 그럴 줄 알았다고 자신을 비웃을 것이다.
2: 그리고 결국에는 망할 테지.
0: 가방을 메며 승범은 가을산을 바라봤다. 뒷짐을 지고 있던 박씨가 산세를 가리켰다.
1: 여기서부터 쫙이 고개 넘어까지가 제법 깊을 걸세.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차라리 귀신들을 풀어찾는 게 빠르지 않겠나?
3: 그랬다간 고사장님이 더 유리하죠. 단골도 그쪽이 더 많을 텐데. 저 산을 싹 돌아다녀서 제가 찾아낼 겁니다.
0: 승범은 스스로가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1: 하긴? 거기까지 생각했구먼. 그러나 고선생은 귀신 환자들을 그렇게 믿지 않을 거야.
0: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던 승범은 박씨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3: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원하는 한 귀신을 찾았지만 누구 하나 찾은 이가 없었지. 다들 그 귀신이 저승에 갔다고 여기고 있어서 뭐. 아이 뭐야, 여하튼 그렇기에 고선생은 시영이만큼은 자기가 찾을 거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억센 여자지.
3: 그게 누군데요?
0: 승범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3: 에? 고사장님이 찾고 있던 귀신 말입니다.
0: 박씨의 눈썹이 올라갔다. 도박꾼의 촉이 발동했다. 그렇게 문지방달케 한약방을 다니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못 들었단 말인가? 정말 못 들은 건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어쩌면 수정이 단단히 입막음을 했을지도 모른다.
1: 어지간히 이 한의사 선생을 싫어하지 않는가? 아이고, 이럴 땐 입조심을 해야지.
0: 박씨는 희죽 웃었다.
1: 지금 그게 문제인가? 한의사 선생에게 닥친 시련이 중요하지 않은가? 응?
0: 승범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씨가 샘을 하는 게 눈에 보였다. 유시영만 찾으면 그가 원하는 것 한두 개쯤은 들어줄 요량이었다.
3: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0: 승범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등산화 밑으로 잔돌이 밟혔다. 폴폴 흙먼지가 날렸다. 찌르르 풀벌레가 울고 잠자리가 날아다녔다. 높다란 수풀도 빠지지 않고 샅샅이 훑었다.
1: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가봤자 별 도움 안 될 걸세.
3: 그래도 유시영 귀신 환자분이 믿고 의지한다면서요. 만나게 되면 설득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1: 내 말을 들을까도 싶고.
3: 정 그런 생각이 드시면 눈 크게 뜨시고 주위를 잘 보십시오. 일이 잘만 된다면 그 장갑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원한다면 지금 없는 한쪽 손을 어디서든 찾아서 붙여줄 테다.
1: 아이, 그거 참 듣기 좋은 소리구만.
0: 기분이 좋은 박씨가 어깨를 으스겼다. 한 손으로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크게 떴다. 뭐라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가 고개를 앞으로 했다가 뒤로 뺐다. 눈을 비비고 다시 숲을 들여다봤다.
1: 있어요?
0: 승범이 박씨의 시선을 따라 숲을 봤다. 빽빽한 잡목림에 내려앉은 낙엽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벌써 찾은 것인가?
1: 오, 있네, 있어. 고선생이네. 응? 고선생이 우리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는구만.
0: 박씨는 수정의 뒷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찾으라는 귀신은 안 찾고 원치 않은 인물을 찾아내다니. 한순간 일던 기대감이 차게 식었다. 말릴 사이도 없이 박씨가 손을 번쩍 들었다.
1: 야, 고선생!
3: 잠깐만요.

0: 산을 오르기 시작한 수정이 뒤를 돌아봤다. 승범의 말도 듣지 않고 박씨는 수정에게로 뛰었다. 돌풍이 불어 낙엽이 날아올랐다.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 승범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눈을 몇 번 비비자 흐릿한 시야가 눈에 들어왔다. 저만치서 벌써 도착한 박씨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신을 보고 못마땅해하는 수정의 얼굴이 보였다.
1: 아이고, 그렇게까지 반가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인가?
0: 박씨가 괜한 오해의 말을 했다.
2: 이건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다 쳐요.
0: 승범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며 대충 대꾸했다.
3: 여기는 어쩐 일들이야.
0: 수정이 그들을 보며 묻는 말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다. 뒷짐을 지고 선 박씨가 질에 찔려 먼저 입을 열었다.
1: 한의사 선생의 일을 도와주러 왔소?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오. 나도 시영이가 걱정되던 참이니 누굴 쫓아오도 상관없지 않겠소? 다행히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또이또이 합시다.
0: 그 말에 수정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 싫으면 말고.
0: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자 무안해진 박씨가 중얼거렸다. 승범은 박씨를 흘겨봤다.
4: 또이또이는 무슨?
1: 걱정하지 말게. 내 자네와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으니.
0: 자연스럽게 수정의 뒤를 밟던 승범이 고개를 흔들었다.
4: 아니지. 이렇게 쫓아갔다간 괜히 쫓아다니다가 주워먹었던 말이 나올 테니 다른 곳에서 시작하자.
0: 그는 산을 바로 오르지 않고 산 둘레를 빙 돌아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이 박씨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본인 나름대로 찾으러 간 것 같았다. 약속을 잊지 않는다고 했으니 일단 믿기로 하고 승범은 배낭을 단단히 붙들었다. 귀신 환자를 돌보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다. 더는 지난 여름 등산했을 때 저질 체력이 아니었다. 2시간 뒤.
4: 아니다. 아무리 운동했어도 이건 아니다.
0: 잔뜩 구부정한 몸으로 승범은 숨을 몰아쉬었다. 길이 아닌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숨을 내뱉었다. 나무 기둥을 붙들고 몸을 끌어올릴 때마다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욕이 터져나왔다. 굵은 땀이 켜켜이 쌓인 낙엽 위로 뚝뚝 떨어졌다. 가뜩이나 비탈길이 낙엽 때문에 더 미끄러웠다. 휘청거리기를 몇 번, 굵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숨을 몰아쉬었다.
4: 찾을 수 있을까?
0: 벌써 후회가 밀려들었다.
4: 어쩌자고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당연히 돈 때문이지.
0: 승범은 자신이 올라온 길을 되돌아봤다. 체감상으로 밑은 깎아지른 절벽과도가 다 아찔했다. 되돌아갈 길이라곤 없었다. 메마른 입술을 핥으며 승범은 앞을 봤다. 조금만 오르면 정상이었다.
4: 그곳에서 조금만 쉬자.
0: 고개를 끄덕이고 그는 다시 산을 오르기

0: 다시 고개를 저었다.
1: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자.
0: 승범은 머리를 들고 뛰던 유시영을 떠올렸다. 그 몸과 부딪혔을 때 마치 돌덩이와 부딪힌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 두 번째에도 유시영이 자신에게 덤벼들지 말란 법은 없었다. 정상을 향한 팔이 파르르 떨렸다. 목숨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목숨인데.
1: 진짜 이것도 좋은 생각이야.
0: 겨우 정상에 발을 내디딘 승범은 긴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은 채 두 팔로 땅을 지탱했다.
1: 그래서 박신호를 데려온 거잖아. 아니, 근데 대체 어딜 간 거야?
0: 귀신이라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해서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을 것 같더니만 고엽이 된 높다란 수풀이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짐승? 아니면 귀신? 둘 다 반갑지 않다. 퇴로를 찾아 눈동자를 대굴 굴렸다. 어정쩡하게 일어서는데 흔들리는 숲을 너머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승범은 연이어 나타나는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2: 왜 또 자네야?
0: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승범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가 허리에 두 손을 올렸다.
3: 기척 좀 내고 다니세요.
2: 산에서 무슨 기척. 그렇게 간이 작아서야.
0: 뻔하다는 듯 혀를 차며 수정은 승범을 지나쳤다. 승범은 그녀가 맨 가방에 시선이 갔다. 옆으로 길게 맨 청가방엔 초록빛 잎사귀가 가득했다.
1: 그 사이에 약초를 캤다니 역시 프로다.
0: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3: 헤이! 뭘 인정하는 거야?
0: 승범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재빨리 걸어 수정을 앞질렀다. 수정이 그를 째려보더니 걸음을 빨리했다. 그녀가 그를 지나치자 승범은 질 수 없어 뛰다시피 앞으로 나섰다. 한치의 양보 없이 걸음을 옮기는 수정의 가냘픈 어깨가 그의 팔을 쿡쿡 찔렀다.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성큼성큼 걸었다. 바람이 불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 가려진 길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걸었을까? 로장의 발걸음을 치고 나아갈 수 없었다. 그만큼 수정은 걸음이 빨랐고 승범은 무리하는 바람에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 같았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1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2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남해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서풍. 풍속 초속 2m, 기압 1500헥토파스칼, 기온 27도. 평양 남풍 1m, 1600헥토파스칼, 28도. 백령도 남서풍 4m, 1500헥토파스칼, 28도. 해주 북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27도. 서울 남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28도. 인천 남서풍 2m, 1700헥토파스칼, 27도. 서산 남풍 1.5m, 1700헥토파스칼, 27도. 군산 남동풍 1.5m, 1800헥토파스칼, 27도. 목포 서풍 1.5m, 1800헥토파스칼, 27도. 여수 북서풍 6.5m, 1700헥토파스칼, 29도. 제주 남풍 2m, 1800헥토파스칼, 28도. 서귀포 0.5m, 1800헥토파스칼, 27도. 통영 북서풍 0.5m, 1600헥토파스칼, 27도. 부산 남풍 2.5m, 1000헥토파스칼, 30도. 포항 남서풍 2.5m, 1000헥토파스칼, 29도. 울릉도 서풍 5m, 1300헥토파스칼, 30도. 울진 북서풍 2.5m, 1400헥토파스칼, 30도. 동해 남서풍 4.5m, 1400헥토파스칼, 32도. 강릉
남서풍 3m, 1400헥토파스칼 31도. 속초, 서풍 4.5m, 1300헥토파스칼 32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북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9도. 나하,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29도. 미나미다이토섬, 바라모코 1900헥토파스칼 25도. 나세, 남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6도. 가고시마, 북서풍 2.5m, 1800헥토파스칼 28도. 후쿠오카, 남동풍 2m, 1007헥토파스칼 28도. 이즈하라, 남동풍 0.5m, 1600헥토파스칼 29도. 사이고, 서풍 2m, 1000헥토파스칼 26도. 마세, 서풍 3m, 1006헥토파스칼 27도. 시미즈, 북풍 2.5m, 1006헥토파스칼 26도. 시오노미사키곶, 북서풍 1.5m, 1400헥토파스칼 27도. 오사카, 북동풍 1.5m, 1000헥토파스칼 29도. 와섬, 남서풍 2m, 1400헥토파스칼 27도. 아오모리, 북동풍 1m, 1300헥토파스칼 20도. 삿포로, 남동풍 3.5m, 1400헥토파스칼 20도. 왓카나이, 동풍 5.5m, 1000헥토파스칼 17도. 네무로, 북동풍 2.5m, 1700헥토파스칼 13도. 센다이, 남동풍 1.5m, 1300헥토파스칼 23도. 도쿄, 남풍 0.5m, 1300헥토파스칼 26도. 하치조섬, 남서풍 3m, 1500헥토파스칼 27도. 지치섬, 북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6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풍 2m, 1300헥토파스칼 20도. 대치해, 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16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8m, 1100헥토파스칼 19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남서풍 2m, 1500헥토파스칼 27도. 평양, 남풍 1m, 1600헥토파스칼 28도. 백령도, 남서풍 4m, 1500헥토파스칼 27도. 해주, 북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27도. 서울, 남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28도. 인천, 남서풍 2m, 1700헥토파스칼 27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5도, 습도는 84%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이 참 힘들죠. 손발이 저리다 못해 시린 것 같기도 하고 화끈거린다는 느낌도 받고요. 주무르고 찜질에 마사지까지 해도 증상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해서 방치할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손발 저림의 원인과 증상, 또 한의학에서는 손발 저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발 저림 증상이 계속될 때 신경에 문제가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발이 저린 증상에는 신경뿐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 저림에서 특히 손저림이 심하다는 분도 있고 발이 저리다 못해 시린 증상까지 심하다는 말도 합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은 비교적 흔한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외래에서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손발 저림 호소를 하시는데요.
0: 네.
1: 물론 이제 수족냉증도 호소를 하시지만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저리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갱년기 때 폐경 이후에 오는 여성들에게는 또 이러한 다른 질환이 없어도 손발 저림이 또 많이 오실 수도 있고
0: 네.
1: 또 이제 유방암이나 다른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손발이 저려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감각이 없다, 뭐 남의 살 같다. 또는 뭔가 발에 뭔가 이제 모래 같은 게 꺼끌꺼끌한 게 뭐 낀 것 같다 하는 것처럼
0: 네.
1: 이제 저린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질환 때문에도 오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말초 신경 섬유들의 기능들이 좀 저하되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이제 뭐 70대에서는 뭐 4명 중 1명 정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0: 네.
1: 보통 뭐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 어떤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노화의 과정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그럼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신경의 문제가 가장 큰가요?
1: 그렇죠.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초신경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감각이나 떨어지거나 온도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질 때에는 흔하게 생각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0: 네.
1: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당뇨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은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좀 조절이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그 신경이 압박돼서 그런 증상들 그래서 다리 쪽으로 오히려 가거나 손 쪽으로 가는 저림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거나
0: 네.
1: 발가락이 이제 특징적으로 저린 것도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0: 네.
1: 또 우리가 뭐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수은관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손목에 있는 그런 신경들 정중 신경들이 늘리면서
0: 네.
1: 손끝이 찔찔이 하면 저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서 말초 혈관 순환이 잘 안 됐을 때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어떤 뭐 뇌졸중이나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겨서도 이러한 수족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일단 신경에 이상이 있다는 건 신경이 눌리는 압박 때문이네요.
1: 그렇죠.

0: 그렇죠. 가장 이제 흔하게 신경이 눌린다고 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신경이 눌리는데 네. 신경은 항상 이렇게 전기적인 전달이 돼서 어떤 신호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이제 가장 흔한 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증상들은 그쪽에 수액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목이나 척추 뒤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변화 때문에 그 라인 따라서 그 신경이 흐르는 라인 따라서 저리는 경우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만약에 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은 발가락이 어느 쪽 몇 번째 발가락이 저리냐 뭐 바깥쪽이 저리냐 뭐 안쪽이 저리냐 이런 것이 몇 번 허리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1: 네.
0: 또 목 디스크인 경우도 뭐 이제 손가락이 뭐 몇 번째 손가락이 오는 저리냐에 따라서 몇 번째 신경이 좀 눌렸을 때 그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1: 네.
0: 또 이제 우리 정중신경이라 그래서 손목에 있는 그런 터널이 좁아지면서 생기면은 손가락 전체적으로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인 그런 당뇨병성으로 오는 경우들은
1: 네.
0: 하나의 신경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세포나 뭐 신경을 싸고 있는 막들이 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좀 저리고 나타나는 식으로 나타나서
1: 네.
0: 또는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는 어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어디가 문제냐에 따라서 저린 증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쪽만 나타나느냐 어떤 특정 손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뭐 당뇨는 어떻게 보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전신질환으로 볼 수 있어서 양쪽이 좀 대칭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허리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왼쪽으로 튀어나왔냐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한쪽 왼쪽만 좀 발가락 끝이 저린다든지 몇 번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뭐 아 나는 새끼 발가락 쪽이 뭔가 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뭐 저린 것들이 좀 나타난다든지 뭐 종아리 쪽으로 저린다고 나타나든지 이런 신경의 그런 부위나 이런 것이 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수근관증후군은 당연히 손가락 발바닥 쪽으로 이제 손가락 안쪽으로 해서 그 신경이 흐르는 부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심해지면은 그런 쪽에 좀 힘이 안 들어가거나 어떤 그런 통증이나 증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압박으로 인한 신경증도 비교적 흔한가요?
0: 그렇죠.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1: 네.
0: 보통 일반 여성에게서 성인에게 있어서 한 3에서 6%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 또 여성에게도 이제 더 많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손 바닥에 있는 정중신경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특히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저린 감각이나 뭐 통증이나 뭐 이상 감각이나 뭐 심하면은 이제 뭐 엄지 손가락도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할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30에서 60세 사이에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되는 그랬을 때 많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말초 신경병증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질환은 어떻습니까? 역시 신경이 문제인 건가요?
0: 그렇죠. 말 그대로 말초신경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손끝 발끝으로 가는 그러니까 뇌척수의 중추신경 예를 들면 뭐 뇌졸중이 왔다든지 뭐 다른 그런 머리 쪽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나타나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그 아래로 가는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말초신경은 말 그대로 이제 손끝 발끝으로 가는 그런 말초에 있는 신경 부분들이 뭐 눌리거나 또는 어떤 손상을 받거나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말초신경병증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당뇨병이나 또는 뭐 비타민 결핍이나 또는 뭐 알코올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또는 뭐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유방암 환자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성암이나 뭐 암 종류에 따라서 쓰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손발이 저린 그런 말초 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말초 신경 자체에 좀 손상이 와서 그런 저리거나 뭐 이상 감각이 오거나 시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당뇨병이나 뭐 비타민 결핍, 항암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초 신경 병증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질환들, 뭐 당뇨병은 이제 가장 흔하게 오는 말초 신경 병증을 유발하는 거고
1: 네.
0: 또 당뇨병의 유병률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올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으로 뭐 류마

0: 브론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콘 뭐냐면 뭐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 이후로 뭐 신경통이 오거나 또 말초 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고
1: 네.
0: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말초 신경병증이 항암제를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그 어쩔 수 없이 쓰는 약이죠. 치료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특히 이제 뭐 그 시스플라틴이나 탁솔 계열 그런 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의 약을 쓰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백금류가 들어가거나 그런 요구로 쓰면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 오셨을 때도 기본적으로 침이나 다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거나 해서 저희 외래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1: 항암제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암을 비롯해서 다른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말초신경병증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당뇨병이 오래돼가지고
1: 네.
0: 그 당뇨병이 어떻게 보면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분들. 물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관리도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만
1: 네.
0: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말초에 있는 그런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면서 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갑상선 기능증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럴 때도 오히려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계들이 좀 손상 되면서 뭐 남의 발처럼 느껴진다든지 오히려 뭐 저리거나 뭐 화끈거린다
1: 네.
0: 뭐 이런 심지어 이제 통증이나 또는 뭐 어떤 이제 뭘 물건을 잡거나 할 때도 좀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실 수도 있고
1: 네.
0: 또 밤만 되면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1: 뭐 저리거나 화끈거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한 손발 저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쪽으로 대칭으로 좀 나타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발가락 끝 에서부터 발바닥이나 뭐 종아리 쪽 이렇게 조금 더 뭐 이동을 하면서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뭐 우리 양말을 안 신고 있는데도 뭔가 발에 낀 것 같다, 뭐 장갑을 낀 것 같다,
1: 네.
0: 또는 뭐 밑에 뭐 모래가 깔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는 이제 뭐 화끈거리는 것처럼 좀 심하고 또 이제 밤에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도 있고
1: 네.
0: 아주 심하면은 이제 뭐 어떤 근육이 좀 위축되는 것처럼 근력도 좀 약해지고 뭐 걸을 때마다 조금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네, 뭐 가장 흔하게 뭐 당뇨병이나 뭐 다른 말초신경병증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죠.
1: 네.
0: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다는 당뇨병도 좀 오래되고 잘 관리가 안 되고 뭐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서서히 이제 뭐 수년에 따라서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1: 네.
0: 물론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이제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상포진이 갑자기 걸렸다든지 갑자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가 갑자기 또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급성적으로 이제 좀 갑자기 말초 신경병증으로 해서 손발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런 그 뇌혈관계통 중풍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갑자기 뭐 한쪽이 저리거나 뭐 한쪽 팔이 저리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갑자기 나타나거나 할 때에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보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왜 그랬는지 이제 원인들도 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특히 밤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뭐 여러 가지 뭐 특징적으로 이제 손발 저린 게 밤에 좀 더 심해지는 양상들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하고요.
1: 네.
0: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낮에는 뭐 움직이거나 뭔가 손을 쓰거나 그랬을 때는 좀 덜 예민했다가 밤에 조용히 눕거나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신경들이 좀 눌릴 수가 있죠.
1: 네.
0: 뭐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낮에 활동하면은 조금 덜 뭐 일할 때는 잘 모르다가 오히려 누우면은 이제 그런 부분 더 신경이 좀 눌려져서 아픈 경우들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잠을 좀 못 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경우들도 좀 그럴 수가 있어서 뭐 한의학에서도 이제 음이 손상이 되거나 했으면 밤에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1: 네.
0: 어떤 이제 그런 수족냉증이나 이런 게 때문에 혈액순환과 관련돼서도 저녁에 조금 더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1: 네.

0: 이런 문제들뿐 아니라 이제 말씀 주신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신부전도 그렇고요. 절인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눌리고 신경적으로도 보지만 어쨌든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영양도 되고 또 뭐 호르몬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도 항상 신경과는 또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뭐 당뇨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혈관들이 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갑상선이 주로 우리 몸에서 열대사, 신진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도 오히려 좀 잘 저리다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이제 신부전이나 할 때도 항상 이제 그런 이렇게 해독이 되는 또 소변이 좀 걸러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뭐 과로를 하거나 뭐 또는 이삿짐을 날르고 뭐 팔을 많이 썼는데 밥도 잘 먹고 밥 잘 못 먹고 오히려 끼니를 거르고 영양이 잘 안 됐을 때는 뭐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 몸 전체적인 이게 국소적인 하나의 신경이나 뭐 혈관이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또는 체력이 떨어져서 저린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떤 이제 한 가지 원인을 찾으실 때에는 어떤 질환도 보지만 전체적인 그런 기능들이나 순환되는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혈액순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절인 증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초 혈액순환 문제들 가장 얘기할 때는 절인 것들이 있지만 또 수족냉증과도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손발이 찬 분들이 느낄 때 감각이 단순히 차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게 차면서도 저리다는 것들을 각각 같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뭐 신경적인 부분들이 냉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갑고 추운 거에 대해서 느끼는 신경들도 있지만 혈액이 뭔가 잘 가지 않아서 이제 차다고 느끼는 것이 저리다고 느끼는 것처럼 좀 명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말초 혈관 관련돼서 문제는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수족냉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레이노이드병 같은 경우도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색깔이 좀 변하고 굉장히 시리고 저리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경과 혈관이 완전히 이제 분리된 것보다는 좀 같이 그런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리거나 저린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혈류가 말초로 좀 줄어들 때는 당연히 또 손발 저리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또는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있어서 물론 이제 혈관 혈액순환만으로 되거나 또는 그런 신경 쪽으로 되는 건 아닌데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증상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1: 네, 기본적으로 뭐 남의 살 같다 이런 표현도 얘기를 하고 어떤 뭐 모래가 낀 것 같다 뭐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을 신은 느낌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거의 이제 뭐 그냥 평지에 신발을 그냥 맨바닥에 닿았을 때 발가락이 뭐 아파서 꼭 뭐 덧신을 신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거실 실내화를 신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또 다양한 그런 표현을 하시고 심하면은 단순히 저린 게 아니라 뭐 얼음창처럼 시리다 뭐 굉장히 시린 것 같다 또는 뭐 거꾸로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린다 하는 어떤 감각 이상적인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0: 참 어떤 이유로든 이런 절인 증상을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겠죠?
1: 네, 기본적으로 손발 저리다고 하는 증상이 그것들 관련되는 질환이 없이 어떻게 보면 노화 일종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2주 이상이 지속이 되거나 좀 장기간 개선이 없이 될 때에는 꼭 진료를 받으셔서 오히려 손발 저림 자체를 치료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있는데 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걸 몰랐는데 이런 절인 증상으로도 나타나서 당뇨 조절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허리가 아프고 다 목이 아프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절인 것부터 나타나는데 굉장히 좀 심한 상태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제 그런 이런 증상들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은 꼭 그런 원인 질환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 한방에서는 이런 손발 저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1: 네, 기본적으로 한방에서 이제 뭐 불통즉통이라고 해서 뭔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0: 네.
1: 그래서 뭐 그냥 기혈이 불통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기혈이 허약해져서 뭔가 순환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피 돌지 않는 피를 이제 뭐 어혈이라고도 하고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자꾸 끼는 그런 상태의 원인으로 봐서
0: 네.
1: 오히려 이제 절이라고 하면 이제 빗증이라고 해서 뭔가 절일 빗자 손끝 발끝이 절인 그런 증상들을 표현하는 그런 병명을 사용하고 그런 원인들을 볼 때 요즘에 이제 다양한 그런 검사들이나 원인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양방 진단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절인 증상이 오래된 분들은 걷는 일에도 불편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증상에도 단계가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가볍게 저리거나 하면은 뭐 손을 잠깐 초기에 털거나 뭐 밤에만 조금 저리다가 뭐 괜찮아지는데
0: 네.
1: 오히려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되고 심해지는 경우들은 당연히 감각도 줄어들고 우리가 뭐 수근관중후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뭐 엄지손가락에 있는 그런 살도 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근력도 떨어지는 것처럼
0: 네.
1: 당연히 이제 뭐 당뇨병성 말초신경변증이 있어서 뭐 다리 쪽으로 좀 떨어지면은 발의 감각 떨어지고 균형 잡는 것도 얼어져서 오히려
0: 네.
1: 뭐 상처도 나게 되고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오래 걷거나 이제 운동하는 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손발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이 안 되거나 뭐가 신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 침 치료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의 어떤 뭐 비침습적인 요법으로 해서 이렇게 침 치료를 하면 오히려 통증도 줄고 저린 것도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0: 네.
1: 또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항암 치료하면서 생기는 그런 손발 저리는 것들을 침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저린 것도 줄고 통증도 줄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침 치료의 효능들이 어떤 신경에 좀 자극을 줘서 혈액 순환도 좀 촉진하고 어떤 그런 뭐 항염증 물질이라든지 뭐 내인성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기 촉진을 해서 오히려 이런 저린 것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효과들도 침 치료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런 침 치료 외에 또 절인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뭘까요?
1: 그렇죠. 뭐 한약에서는 뭐 한약 치료를 당연히 뭐 열도 풀어주고 기혈도 보호해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쓸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절인데 만약에 시리다고 하는 것까지 같이 오면은 뜸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신경이 압박이 돼서 생기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뭐 추나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뼈의 위치나 근육들을 좀 이완시키는 거를 조금 더 늘려놓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런 증상들을 조금 완화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0: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1: 네, 아무래도 뭐 우리 손발 저린 게 신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제 핫팩을 대거나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뜨겁게 하거나 너무 땀을 빼거나 막 그냥 원인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건 좀 피해야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손끝 발끝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어깨를 풀어줘서 어깨에 핫팩을 줘서 좀 이완을 한다든지 허리에 좀 핫팩을 대서 좀 이완을 시킨다든지 오히려 그런 말초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관절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당뇨병이 심하거나 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말초 쪽에 이제 감각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화상이 오거나 뭐 다른 염증들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너무 오래 하거나 너무 뜨겁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 절인데 시림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절인 증상이 생기면 시린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특히 발 저림을 겪는 분들 중에 시리고 아프다는 말도 하던데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증상들이 심해지면은 단순히 그냥 저리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림과 이제 혈액순환이 같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럴 때는 꼭 이제 뭐 그런 당뇨병이나 또는 말초 동맥질환이나 디스크들이나 이런 원인 질환들을 꼭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증상만으로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원인 질환들을 좀 개선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당뇨병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또 정확한 이제 뭐 방사 그런 영상의학을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뭐 갑상선은 또 뭐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말초 동맥 질환들은 또 이제 동맥경화 검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손발 저린 증상이 이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면 뭘까요?
1: 기본적으로 전신적이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당뇨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나 뭐 갑상선 질환들이 있거나 뭐 말초 혈관 질환, 동맥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0: 네.
1: 만약에 이제 한쪽이 좀 아프거나 특정 손가락이나 특정 발가락 그러면은 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0: 네.
1: 또는 기본적으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건강 검진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정상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그 고령 노인에게는 뭐 영양이라든지 또는 뭐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마음 건강과 관련한 책인가요? 몸이 마음을 만든다. 제목에서 느낌이 오는데요.
1: 그렇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요즘 우리가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무기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기력이 왜 생길까? 실패되는 반복과 좌절 여기서 생기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도전해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성취감을 맛보지 못한다면 무기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0: 그렇죠.
1: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 청년이 무려 54만 명에 육박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체 청년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네. 청년 100명 가운데 5명꼴로 집에 은둔하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죠. 청년들에게 네. 왜 집에만 있습니까? 은둔 이유를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취업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의 가능성도 함께 커졌고요. 네. 구직 1개월 차에는 15.1%였던 은둔 확률이 14개월이 지나면 24.1%로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50%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집계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2022년에 2.4%에서 2024년에는 5.2%로 2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은둔 청년의 증가야말로 우리가 지금 무기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몸이 마음을 만든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쓴 책입니다.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력과 불안을 근본부터 바로잡는 일종의 회복 솔루션을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턴가 은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여겨지는데요. 국내 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육박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의 임상 경험을 통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1: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면 사회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청년 100명 가운데 5명이 집에 은둔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 집에서도 만약에 그 자녀가 이렇게 집에만 있다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0: 안타깝죠.
1: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제 잔소리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을 고쳐 먹어라. 마음 바로 잡아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좀 움직여 봐라.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격려의 말 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그럽니다.
0: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참 청년층의 무기력은 정말 심각하네요.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1: 사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 딛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0: 마음이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이나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심리 문제거든요. 근데 이 증상 뒤에는 반드시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혈당 불안정, 예. 고지혈증, 내장지방, 예. 염증 반응 같은 몸의 변화가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방식은 윤대현 교수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스탠퍼드 의대와 하버드 의대 부속 맥린 병원 이렇게 주요 의과 대학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혈당, 염증, 호르몬, 장 건강 그리고 대사 건강 이러한 몸 전체의 변화와 함께 이해하려는 일종의 대사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1: 무기력의 원인이 우리 몸의 대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일단은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한다는 것도 의외인데요.
0: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기력과 번아웃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마음 챙김을 하거나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만 불안감을 느껴도 아 내가 왜 이래? 긍정적으로 마음 먹어야지. 자꾸 오히려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감정과 이상적인 감정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러면 이제 몸과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인지 부조화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일자리, 네. 삶의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극심한 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 저자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자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런 마음의 힘만을 의존하지 말아라라고 제안합니다.
1: 네.
0: 뜻밖의 처방을 내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음만 다

0: 미역국 한 그릇을 먹어라. 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억지로 막 마음의 의지를 다지는 대신에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마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따뜻한 국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네.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숲이나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하면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무기력한 날에도 곰탕 한 그릇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등 이걸 저자는 즉각적인 신체 개입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음이 아플 때 즉각적인 신체 개입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마음을 만든다. 이 책은 마음 관리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력을 포함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네. 몸도 챙겨보자.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1: 몸과 마음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요. 새롭네요. 힘들고 지칠 때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라는 얘기가 좀 와닿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네. 혈당이 불안정하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뇌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죠. 집중력이 저하되죠. 무기력해집니다. 감정 기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 집중력 저하, 무기력 이게 다 멘탈이 약해졌다라고 느낄 때 경험되는 증상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럴 때는 네. 마음만 자꾸만 다잡으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 대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저자는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1: 아하.
0: 그리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네. 그리고 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몸의 대사를 회복함으로써 마음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마음이 어수선하고 진정이 안 될 때 숲이나 공원에서 20분 동안 걸으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숲의 평화로움, 자연광 그리고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자극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우리 뇌의 전두엽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오후 회의를 할 때 왠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5분 동안 산책하기를 권합니다.
1: 네.
0: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야외 빛 자극과 신체 활동이 결합이 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의 집중 기능이 회복된다고 그럽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불안감이 커질 때가 있죠. 이걸 요즘은 이제 오버씽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번 한 주 잠을 얼마나 잤나
1: 아.
0: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라면 불안의 원인이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1: 아하.
0: 그리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증세, 공황 증세가 온다면
1: 네.
0: 1분 동안 4, 2, 6 호흡법을 기억하고 이렇게 호흡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0: 4, 2, 6 호흡법은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1: 네.
0: 한번 해보시죠.
1: 네.
0: 2초간 멈추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1: 아.
0: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우리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죠.
1: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은 아닌데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방법들이 마음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지속될 때예요. 반복될 때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0: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부정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호르몬 변화, 네. 염증 반응, 대사 이상을 거쳐서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네. 마음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기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혈액 수치에 흔적을 남기고 세포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저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축적돼서 몸의 시스템을 흔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컬어서 감정 독소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감정 독소 가운데 가장 끈질긴 놈이 있다고 그래요.
1: 어떤 건가요?
0: 반추라고 하는 겁니다. 반추.
1: 네.
0: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계속 되짚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 안에 머무는 사고 패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또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거 지난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의미 없는 질문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는 동안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자꾸만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정이 지나가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반추는 지나가게 두지 않는 거죠.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불러오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을 앞당겨서 몸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게 반추라고 하는 건데 이때부터 이 감정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반복이 뇌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몸의 긴장 반응을 지속시키고 결국 혈당, 염증, 호르몬, 면역체계까지 뒤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반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몸의 염증과 노화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감정 독소, 반추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힘든 건데요.
0: 그렇죠. 반추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왜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계속 코끼리가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뇌가 위협과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책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먹지 말고요.
1: 네.
0: 그냥 어디론가 나가서 걷는 겁니다. 행동을 옮기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패턴으로 빨려 들어가지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추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혈당이나 혈관이나 염증이나 대사 시스템까지 흔드는 몸의 반응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마음도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41배 높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울은요. 그냥 단지 마음이 힘든 상태뿐만이 아니라 뇌의 변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감정은 그냥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우리 몸과 뇌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몸 상태와 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몸이 힘들 때 마음을 돌보고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돌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훈련은 필요하겠어요.
0: 그렇습니다. 책은 지금 필요한 마음 관리의 목표가 완벽하게 평온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몸과 마음의 시스템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저자는 특히 인공지능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0: 인공지능이 일과 삶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면서 우리 뇌가 지금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머릿속이 윙윙거린다.
1: 아하.
0: 집중이 안 된다.
1: 네.
0: 판단이 느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컫는 현상이 있어요. 브레인 프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 그대로
1: 네.
0: 뇌가 튀겨지는 피로감이거든요.
1: 아이고.
0: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눈물을 적게 흘린다란 말이 있죠. 이 말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란 의미일 텐데요.
1: 네.
0: 무너진 몸은 마음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회복 탄력성은 거창한 결심, 마음먹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생겨난다고 그러고요. 몸을 움직이면 의욕이 생겨납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신체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지점을 기억하고 몸을 움직여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몸이 마음을 만든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신해철의 길 위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상 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1일 새벽 5시 발표 기상 통보입니다. 8월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실내온도 시원하게 유지해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북 동부와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인천 경기 서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그 밖의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며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5도, 전국이 32도에서 3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파주 32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2도, 춘천 34도, 원주 33도, 대관령 30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35도, 강릉 37도, 동해 37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청주 36도, 충주 33도, 대전 35도, 세종 35도, 천안 35도, 보령 35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5도, 군산 34도, 광주 38도, 목포 35도, 여수 38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북도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포항 38도, 안동 36도, 부산 39도, 울산 39도, 진주 39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32도, 신의주 32도, 개성 32도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과 파주 32도, 수원 33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 32도, 춘천 34도, 원주 33도, 대관령 3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4도, 습도는 84%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3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1: 코스피가 하루 만에 18%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7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0: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수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리튬 채굴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0: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종말이라고 비판했는데 여야는 곧바로 2차전을 이어갔습니다.
0: 네, 충돌 중인 패스트트랙 단축법안도 간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2: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형사소송법이 제정 7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며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자평했습니다.
2: 사회적 약자도 지켜주고 이 땅의 정의로운
4: 더불어민주당의
2: 이번입니다. 세계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끝까지 비판했습니다.
5: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은 허물어버리고
4: 정점식 국민의힘
5: 권력자의 방탐망만
3: 법안이 처리됐지만 여야의 여론전은 계속될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부작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다음 주 설명회를 열어 이를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6: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6: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3: 국민의힘은 이 법안 이재명 대통령 구악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5: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헌법재판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3: 여야의 충돌은 안건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안 필리버스터로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7월 국회가 끝나 자동 종결됐는데 법안은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0: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법 개정의 피해가 국민에게 갈 거라고 우려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건 무엇인지 정혜주 기자가 짚어봅니다.
7: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8: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4: 구자현 검찰총장
8: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오는 10월 2일부터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기존에는 경찰 조사 뒤 부족하면 검사 보안 수사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경찰 조사만 받습니다. 검사는 보안 수사를 요구만 하고 경찰 수사가 불충분하면 재요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9: 답답하면은 검사가 직접 정리해서 양호적이라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보안수사 요구로 하게 되니까 반복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보안수사 요구는 잘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예요.
7: 이제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증거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0: 경찰에 블랙박스와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보 시도는 사건 한 달 뒤에야 이루어졌고
7: 피해자 입장에선 검사의 직접 조사도 영장 청구도 받지 않습니다. 검사 면담을 해도 재판 증거로는 남지 않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도 늘어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검사가 요구한 보안 수사를 경찰이 잘 이행하는지 감독할 법적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코스피는 어제 크게 떨어진 만큼 용수철처럼 거세게 반등했습니다. 하루 사이 1000포인트 넘게 뛰어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새로 썼고 SK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7: 증시는 출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6,595.45, 하루 새 약 18%, 무려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입니다. 지난 4일간 코스피는 1,162포인트가 빠졌었는데 하루 만에 하락분 대부분을 회복한 셈입니다. 반도체 투톱은 더 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최대 상승 한도인 29.95%까지 올라 첫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7% 가까이 뛰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11: 미국 쪽 아마존이나 AI 관련 주식 속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그 주식들이 한 9% 넘게 상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고요.
7: 외국인이 7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12: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크다는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환율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사지 약세로 갈 때 사지 않습니다.
7: 급등장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대금은 하루 전에 4분의 1 수준인 약 3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화된 규제가 어제부터 시행되면서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이렇게 시가총액 1, 2위 기업의 무서운 변동성은 급락과 급등 모두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 시장의 AI 거품론이 해소된 걸까요? 해석이 분분한 급등의 배경,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늦은 밤 홍콩으로 떠나는 화물기에 차곡차곡 상자가 실립니다. 홍콩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14: 주요 하이퍼 스케일러 고객사들을 필두로 AI 수요 기반한 추가적인 공급 요청이 있습니다.
13: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37% 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3%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 클라우드 실적이 좋다,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럼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직결적인 내용이라서 반도체는 문제가 없구나, 반도체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견조하다.
13: 여기에 5대 AI 인프라 기업 모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수록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들어올 주문량은 늘어납니다.
16: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뿐 아니라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용
14: SK하이닉스 사장입니다.
16: AI 메모리와 일반 메모리가 함께 성장하는 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유례없는 급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AI 거품론으로 비관적으로 기울던 시장의 분위기를 실적과 수주 전망이 다시 돌려세운 모습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0: 어제 같은 급등장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처음 보는 수준의 롤러코스터 장세에 마냥 환호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송수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7: 지난달 들어 유독 출렁인 코스피. 한 달 새 사이드카만 15차례, 시장을 잠시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는 4차례나 발동됐습니다.
18: 역사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이거에 지금 일주일에 두 번 나왔었고 이게 그럼 정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17: 극심한 변동성에 개미들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폭등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8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복된 폭락에 손해가 쌓이면서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한다는 경계심도 커졌습니다.
19: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변동성이 커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오래 갖고 가기에는 또 심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17: 실제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은 136조 원에서 104조 원으로 한 달 새 32조 원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금까지 끌어다 코스피에 투자한 이 직장인. 지금은 미국 증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5조 원을 넘어 전달에 5배를 웃돌았습니다.
20: 한 한 달 전부터 주식창을 안 봐요. 보면 스트레스 받아 주식창을 안 봐서 그냥 아 도박판이다 이런 생각. 홀짝 게임이 아닐까.
17: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난달 29일 한국형 공포지수는 93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 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도를 넘어서며 한반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현장에 김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1: 거침없이 내리쬐는 뙤약 볕에 도심 아스팔트 위론 열기가 끓어오릅니다.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 도심을 채운 열기에 잠시만 서 있어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은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22: 전국에서 양산이 제일 덥다는 사실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요 근래에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세 번 오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21: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틀어도 열기는 가실 줄 모르고 기약 없이 이어지는 폭염에 상인들은 매우 지쳐 보입니다.
23: 30년 말이 이렇게 더운 건 처음이야. 우리들은 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바깥에 전 할머니들 봐봐 얼마나 힘들겠어.
21: 시장 안에는 물을 뿌리는 기계가 가동되고 있지만 41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 앞에선 역부족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41.4도. 1904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록으로 2018년 강원도 홍천의 41도를 8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낮 기온이 사흘 연속 40도를 넘자 양산시는 폭염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온열질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 폭염 취약계층의 어떤 인적 피해 우려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
21: 또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절대 자제하고 냉방 장치가 있는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1: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촌의 가뭄 피해도 큽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선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비의 양은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아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만 가는데요. 전병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5: 들깨줄기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을 줘도 금세 메마른 땅속으로 스며들 뿐 생기를 되찾지 못합니다. 배 과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과실이 한창 커질 시기지만 계속된 가뭄에 예년의 절반 크기에도 못 미칩니다.
26: 당장 다음 주 출하를 앞둔 조생종 원항 배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사이즈로 자라야 하는 배가 비가 오지 않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익어버렸습니다.
25: 인근 저수지 저수율이 20%도 안 돼 물도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27: 밥맛도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신경입니다.
25: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가뭄이 2, 3주 더 지속되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28: 가뭄이 비가 없이 계속 연속으로 진행되는 해는 저는 처음 봅니다.
25: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데 식수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댐과 저수지 상황은 아카일로에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 가운데 밀양댐과 성덕댐은 저수율이 30%대, 안동 임하댐은 40%대 수준입니다. 용수댐 중 경북 운문댐은 이미 가뭄 3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가뭄댐들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줄이고 생활과 공업용수 일부를 강물로 대체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병국입니다.
14: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냉방기기를 잠시도 꺼두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데요. 이럴 때 화재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화재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소방청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간 7, 8월에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거나 주변이 막혀 있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과열되기가 너무 쉽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쉼없이 가동하면서 아직 청소를 안 하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실외기에 있는 먼지를 한번 좀 이렇게 털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박스나 쓰레기 같은 가연물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이거는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차도 참 위험하기 마찬가지죠. 한여름 땡볕에 세우던 차량은 대시보드 위의 온도가 90도 넘게 치솟는다, 이런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보조배터리 폭발, 라이터 폭발, 뭐 이런 화재 사고도 최근 3년 내에 6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휴가 가셔서 차에서 내리실 때 보조배터리와 휴대전화, 라이터, 뭐 탄산음료 뭐 이런 것까지 꼭 챙겨서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체크인 준비했는데요. 네, 한림대 류마티스 내과 김현아 교수님과 함께 가짜 환자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예정이고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은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병원에를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환자들 가운데 사실은 가짜 환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환자가 꾀병을 부린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체크인에서는 가짜 환자라는 책을 쓰신 한림대 류마티스 내과 김현아 교수님 모셔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 안녕하세요.
1: 네. 가짜 환자라는 제목이 조금 인상적인데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싶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 주십시오.
2: 네, 이제 의료가 굉장히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만이 모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질병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의학이라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의 목소리들은 잘 알려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화려한 이런 기계들에 의해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이 되는 사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녹여낸 책입니다.
1: 손해를 오히려 얻고 있다. 네. 조금씩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가짜 환자를 세 부류로 나누셨는데 첫 번째는 검사가 만들어낸 환자 이야기인데요. 의료 장비는 갈수록 정밀해지는데 검사가 정밀해질수록 오히려 가짜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2: 네, 이제 검사라는 그 특성들, 검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에서 어떤 수치를 받아들면 이게 뭐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 그렇죠. 당 수치 같은 건 되게 네. 임팩트가 있어요.
2: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제일 이제 좋아서 끌어쓰기 좋아하는 개념이 인간 몸은 복잡계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은 2. 물리 수식에 의해서 뭐 2는 mc 스퀘어 뭐 이렇게 공식으로 딱 떨어지지를 않아요. 인간의 몸은 모든 생물체가 다 복잡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백억 개의 세포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되먹임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생명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밀하다 보니 정밀 기계일수록 고장이 잘 나요.
1: 그렇겠죠.
2: 오작동은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피를 뽑아가지고 피검사를 뭐 100개쯤 하면 네. 정상이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1: 아, 그게 어떤 네. 표준이다.
2: 예, 상시 사람은 그 혈압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혈압을 꼭 재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 번 혈압 재잖아요. 세 네. 번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좀 아주 복합적인 이런 작용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뭐 정밀 검사를 해서 들여다보면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죠.
1: 그쵸.
2: 그리고 이제 피검사 자체가 어떤 이제 수치가 뭐 얼마 이상이면 병 여기부터는 네. 정상 이렇게 네. 칼로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병도 아니고 환자도 정상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이 회색 영역이 있거든요. 수치가 네. 이만큼이 나오면 이게 병인지 환자인지 네.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영역이 있어요.
1: 당뇨 전단계 이런 것처럼.
2: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검사라는 게 그렇게 맥락을 모르고 수치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더 복잡한 게 영상 검사. 요즘 뭐 MRI나 CT 찍으면은 뱃속을 정말 네. 샅샅이 다 뒤질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나이 드셔서 이런 검사를 하면은 이게 다 장사가 없습니다. 다 이상 나와요. 이제 무릎 네. 아파서 MRI 찍으면은 정상 나오시는 분들 어느 나이가 지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상들이 이 내 아픈 거 무릎 아픈 거하고 상관이 있냐 하면 대부분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가 너무 정밀해지면 네.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다양한 이상들을 네. 잡아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괜찮은 건데도 나는 이제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거죠. 이게 대표적인 가짜 환자, 현대의료가 만드는 가짜 환자의 그런 한 유형입니다.
1: 검사가 너무 정밀해질수록 사실 별게 아닌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느끼게 만드는 네. 어떤 그런 가짜 환자를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상소견이 이렇게 하나 나오면 그래서 더 많은 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은 의사분들이 하시는 진찰보다 검사 결과 이런 걸 더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2: 그렇죠. 세상에 이제 많은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도 자기들이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하는 데는 없어요. 이제 지금 제 여동생이 영국에서 와서 지금 잠깐 우리나라 와서 이제 휴가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사랑니를 하나 뽑는데 몇 주가 네. 걸렸어요.
1: 몇 주요?
2: 그리고 한 몇 번은 또 행정적인 에러로 병원에 헛걸음하고 막 이렇게 네. 돼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낫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의료의 맹점은 좀 인간과 인간의 신뢰관계가 참 만들기 어려운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3분 진료. 예. 대형 병원 가보시면 뭐 더 심하지만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3분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검사만 하는 거거든요. 뭘 또 뭐 놓치면은 안 되니까. 예. 그 많은 검사 속에 또 궁금한데 설명은 제대로 못 듣고 예. 이러다 보니 검사 결과가 수치가 얼마 나왔다. 이거밖에는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맥락을 설명하고 이게 어떤 것이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줄 시간이 있다면은 네. 검사만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그 시스템의 네. 문제 때문에 검사만 믿게 되는 거죠.
1: 지금 대학병원에 교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환자를 한 분 이렇게 상대를 하시는데 몇 분 정도 할애하실 수가 있으세요?
2: 저는 가급적 시간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무한정 막 10분, 20분 이렇게 들어드리기는 참 힘들거든요. 네. 15분 진료, 뭐 심층 진료 이런 게 이제 생기기는 했는데 모든 환자에게 다 그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특히 대학병원들이 환자를 너무 많이 보는 거는 이거는 고쳐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거 고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차라리 그럼 검사를 좀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2: 간단하지가 않은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꼭 잡아가지고 건강검진 안 한다는 말을 하는데 물론 네. 국가검진 이런 거는 해야죠. 과태료도 내고 그러니까.
1: 아, 국가검진을 해라. 네네네.
2: 근데 이제 제가 안 한다는 건강검진은 내 돈 내고 네. 이게 비싼 돈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이렇게 여러 개 검사 묶어서 하는 거 그거를 안 하거든요. 안 네. 하는 이유는 나 알고 싶지 않은 검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검사를 해서 오히려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또 비용도 낭비하고 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보고 해서 이제 안 하는 것뿐인데 이 제가 건강검진 안 한다 그래서 당신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참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얘기고.
1: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검사가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뭐 돈을 벌려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소송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1: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2: 응급실을 가면 정말 검사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이게 응급실에서 올라오는 환자를 보면 막 화가 날 정도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나.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사정을 들어보면은 응급실에서 뭘 놓쳤다 하면은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정말 우리는 당분간 어떤 이런 불신 문제와 의료 정책의 개선이 있기 전에는 검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아, 이게 약간 불신에 그런 게 있군요.
2: 불신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조기 진단이 최선이다 이런 상식들이 있잖아요. 당뇨든 고혈압이든 치매든 좀 미리미리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막자 이런 건데 요거는 필요하겠죠.
2: 당뇨 고혈압하고 치매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니까 둘을 갈라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당뇨 고혈압은 대표적인 성인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심해졌는데 놔뒀다가는 뭐 5년, 10년 후에 심혈관 질환 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위험 사인이 보이면 내 생활 방식을 좀 뒤돌아보고 운동을 안 했다면은 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하고 그리고 네. 음식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거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면 약을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우선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런 사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역설적으로 이게 다 괜찮으면 네. 좋지 않은 생활 습관 그냥 유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 뭐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수치가 괜찮기 때문에.
2: 예, 그렇죠. 담배 피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1: 담배까지는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수치가 괜찮게 나온다 이러시면서 자꾸 단골 자꾸 드세요. 연세가 네, 70이 네, 넘으셨는데.
2: 네. 그래서 참 이 그 성인병 예방까지 그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수치나 고혈압 같은 것은 뭐 가끔씩은 체크를 해보고 혈압은 조금 위험 사인이 있으면 저는 매일 제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혈압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게 약 먹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에 매일 재고 그걸 적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인간 네.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네. 근데 참 안 하시더라고요. 아. 환자분들이 와서 오늘 혈압 높은데.
1: 아, 예.
2: 그게 되게 중요하고. 네. 치매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치매는 예. 당뇨나 고혈압은 문제가 심각해지면 약을 드시면 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치매는 이렇다 할 약이 없어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면 또 뭘 하나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네네. 애매한 것이 치매를 정의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피크로 이제 자기 지성이 아주 지력이 아주 최고점일 때보다 절반 이상이 떨어지면 치매라고 하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젊을 때 아주 이게 지성이 반짝이시던 분은 치매가 돼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라는 걸 판정하는 것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아주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 일단 치매가 생기면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하니까 다들 이제 조금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막 정밀검사하고 막 사진 찍고 하시거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력 깜빡깜빡 어르신들 하는 거는 네. 머릿속에 너무 정보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치매 검사하기 전에 수첩을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적어놓으시면은 그 불편을 조금 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셔서 기억력 깜빡깜빡 하는 게 다 치매는 아닌데 지금 워낙 공포가 크니까
1: 이제
2: 조기 진단해서 뭐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당뇨나 뭐 혈압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하더라도 만약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면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2: 그렇죠.
1: 약보다.
2: 예, 예.
1: 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짜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의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 요즘 노인성 질환이 많을 법한 류마티스 내과에도 이유 없이 좀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청년들이 많다고요.
2: 네, 이제 저는 젊은이들이 문제를 사실 제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2: 이 사람들은 아프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정말
1: 젊으니까.
2: 아픈 사람이 정말 많아졌고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병이 됐는데 세 가지 정서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요. 세 개가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
1: 불안.
2: 불면. 우울.
1: 우울.
2: 예, 그 세 개를 하나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네.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죠. 지금 불안은 대한민국 국민병입니다.
1: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2: 예.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이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고 이 세 개를 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픕니다.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네. 이상이 없어도.
1: 네.
2: 그래서 우리 뇌가 이제 그 어떻게 크게 다쳤을 때 막 이제 막 아프다가 그냥 아픈 거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막 아프다가 또 조금 좀 진통제 안 먹었는데 좀 들어다가 또 아프다가 뇌에서 어떤 이 진통 신호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게 되면 그 신호가 작동을 안 하면서 이제는 아프지 않을 자극에도 아프게 되고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1: 네.
2: 이제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병이 아주 대표적인 병인데
1: 섬유근통.
2: 네. 네.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장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있고 하면은 정말 온몸이 아프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분들도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픈 문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이 돼서 그것도 책에다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1: 이 청년들의 문제는 그러면 사실 병원에서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 잘못하면 병원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게요.
1: 아, 환자들이 손해를 네. 본다는 거죠?
2: 네. 네. 검사 막 해봐도 이런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네. 뇌사진을 찍어도 이상을 못 찾는데 뭐 몸은 멀쩡하고요. 괜찮다고 그러면 더 불안해해요. 어. 그다음에 또 더 나쁜 게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진통제는 대부분 뭐 염증이 심하거나 뭐 어디를 크게 다쳤거나 이럴 때 듣는 약들이지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해서 몸이 아픈 경우에는 안 듣거든요, 약이. 근데 이제 진통제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쓰다가 안 되면은 결국 종착역이 마약성 진통제.
1: 아이고.
2: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네. 통계에 잡히는 거는 이 어둠의 경로로 사는 진짜 불법 약들 이것만 통계에 잡히는데 네. 병원에서 이런 그 고쳐지지 않는 통증 때문에 처방받는 마약 이런 실태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1: 아,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데도 그게 통계에 잡히지 않나요?
2: 그거가 마약 중독 이제 형사 사범이 되기 전에는 아마 치료와 이 범죄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가끔씩 봅니다. 본인이 중독이 됐다는 것도 모르면서 네. 마약성 진통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참 문제가 이제 이런 약들을 드시면 무슨 약들도 안 듣다가 그 순간 갑자기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1: 우울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2: 갑자기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요구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약이 안 듣게 되고 그래서 저도 뭐 간간이 이제 이런 분들 오시면 왜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정말 되든 안 되든 이분이 제 말 안 듣고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네. 이분을
1: 사명감을 갖고
2: 예, 이분을 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네. 이 마약 중독의 문제 저는 이것도 사회의 그 고통을 반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젊은이들은 특히 이런 문제에 좀 취약하죠.
1: 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간 젊은이들이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나라 한정하더라도 어떤 측면이 좀 개선되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2: 이제 젊은이들 장시간 노동 문제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언제나 장시간 노동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옛날 우리 부모 세대나 저희 세대와 차이점은 저희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1: 네.
2: 가족을 건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인데 이 생활임금 수준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고
1: 네.
2: 이렇게 되니까 뭐 투잡, 쓰리잡 뛰어야 하는데 뭐 네. 요즘 회사 다니다가 배민하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1: 많죠.
2: 예, 이렇게 그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수면 시간 짧아지고요.
1: 네.
2: 음식 잘 못 챙겨 먹고,
1: 그렇죠.
2: 운동할 시간 없고,
1: 네.
2: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나쁘고 그래서 네. 모든 병이 이 배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0: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자연스러운 노화까지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자꾸 하게 된다. 아니 뭐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니까 그런 건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1: 고령화 사회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네. 어디까지가 노화고 어디까지가 질병인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네. 맥락까지 포함이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뭐 주름 방지 무슨 레티놀인가 그 약이 나왔을 때 어떤 네. 피부과 의사가 이제는 주름이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0: 너무 충격인데요.
1: 그것처럼 이제 노화를 어디까지 병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맥락까지 다 동원이 되거든요. 이게 노안 요즘 수술하잖아요. 노안도.
0: 노안도 예. 수술한다고요?
1: 예, 노안을 수술하잖아요.
0: 할 수가 있습니까?
1: 예. 하고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경계가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종착역은 뭐냐면은 이제 임종 단계에 들어가신 어르신이 병원에 왔는데 예. 안 좋으니까 이제 들쳐 업고 왔는데 이분은 임종이라고 안 해요. 그냥 보니까 폐렴이 생겼고 뭐 못 드셔서 탈수가 됐고 뭐 신장이 안 좋고 진단명이 쫙 붙지 이분이 임종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모두 질병이 되고 의료화가 되는 이제 이런 현실이죠.
0: 네. 근데 그 경계가 조금 약간 모호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름도 병입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고 노하고 어디부터가 병이고 이런 거는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1: 의사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제 기준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우선 저는 일상생활에 심대한 장애가 있을 때는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이게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네. 좀 짚어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심대한 뭐 지장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손가락만 조금 아프셔도 심대한 지장이라 생각하시는데 네. 진짜 그 나의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근데 필수적인 기능들이 나빠질 때 예를 들어서 뭐 걷는 게 불편하다든지 이런 네. 거는 이제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치료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관절염을 보는 의사니까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 아프고 해서 오실 때 대부분은 약을 쓰지를 않는 게 낫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0: 왜죠? 아픈데?
1: 이제 잠깐 아플 때 많이 아플 때가 있고 좀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만성 질환 특징입니다. 파도타기 이렇게 하는데 네. 많이 아플 때 잠깐 고개 넘기는 그런 진통제를 드시는 거지 이거를 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들은 이제 치료를 할 때에도 이 치료가 이분이 장기적인 그 측면을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으면 안 하는 게 난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진통제들은 장기 복용은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관리하고 사시라고 그러면 뭐 화내시는 분들
0: 아프게 내가 이걸 참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뭐 이제 옵션들은 또 있죠. 뭐 줄기세포도 맞으시고 하는데 몇 백만 원 들어서 맞으시고 뭐 몇 달 있다 결과 똑같고 그러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나 못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이게 약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발 걷다가
0: 인간이
1: 예, 인간이 네네네.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몇만 년 동안 수명이 두 배가 늘었는데 최근에 100년 사이에 두 배가 또 늘었기 때문에 원래 20세기 초반에 사람이 50세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한 50세 정도의 특화된 몸이고 50세가 넘으면은 이거는 뭐 머리 그러니까 목 허리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으니 이게 약으로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은 관리를 하고 관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운동을 그냥 꾸준히 하셔야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뛰라는 게 아니라 네. 프로그램 짜가지고 정말 네네. 제대로 운동을 하시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몸을 나 사는 동안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게 유지를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게 약간 내 성에 안 차고 뭐 이 교수님, 이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또 다른 분 찾아가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이런 의료 쇼핑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쉬운데 우리나라가 그런 좀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좀 의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이게 네. 너무나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의료 전

0: 전달 체계라는 게 있어서 외국에서는 병원을 옮길 때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제 병원 그렇군요. 의사가 이걸 써주고 분명 의료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것도 제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데 환자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초이스가 많으니까. 네. 근데 그게 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이게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 약간 시스템의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또 약간 이게 손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손해일 수 있잖아요. 환자한테 어떻게 보세요?
0: 정책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 의료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는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을 이렇게 막 이제 비난을 할 때 제일 먼저 돈만 한다 이게 이제 아, 예. 제일 먼저 비난하게 되잖아요.
1: 네, 그런 얘기 하시는
0: 분들 있죠. 근데 이제 모순적으로 의료 그 기관들은 90%가 지금 사유 재산이에요.
1: 어, 그렇죠. 예. 공공재적인 예. 느낌인데 예. 90%는 사유재산입니다.
0: 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행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무래도 좀 더 이게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쪽의 행위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어, 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은 또 이게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병원을 거의 뭐 마음대로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소비자주의가 생기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고 소비재처럼 되어 있습니다.
1: 아, 소비재처럼
0: 예, 소비재예요. 소비재고 이제 그런 거를 잡아줘야 하는 국가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는. 아, 예. 지금 생기는 우리나라 의료의 혼란상들은 이런 모순 때문에 생긴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어느 한 주체가 뭐 네. 나빠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1: 네.
0: 거기다가 이제 불신까지 있으면은 한 네. 의사한테 만족을 할 수가 없죠.
1: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혹시 수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0: 저는 수가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 예, 이게 우리나라 예. 의료의 또 큰 문제가 왜 의사들이 나와서 수가 타령을 하게 만들었느냐. 아, 예. 저는 이게 너무나 지금 화가 나는데
1: 아, 예, 예.
0: 근데 지금 이제 개원이 선생님들은 다 자영업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수가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제 의협 같은 데는 개원이 선생님들이 이제 모임이니까 이 얘기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돼 있고 의사가 자기 소신껏 환자를 보고
1: 네.
0: 그 자기가 이제 약속한 만큼의 그 시간 동안 일을 하고 하면은 뭐 수가와 아무 상관없이 정해진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은 된다. 그게 바로 공공의료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요거는 한 번도 국가에서 요대로 제대로 만들고 완전 이거는 개혁이거든요. 그런
1: 네.
0: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초이스를 가지고
1: 네.
0: 빠른 접근성으로 병원을 네. 갈 수 있게 된 것도 있어서 일장일단들이 다 있는데 저는 지금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신약에 대해서도 약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스테로이드 얘기도 하셨었고 책에 보면은 스테로이드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아온 약인데 이것보다 신약들이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다루진다.
0: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약인데 아, 이거는 잘 쓰면은 예, 예. 진짜 좋은 약이고 잘못 예, 예. 쓰면 독이거든요. 모든 네. 약이 그렇지만. 근데 이제 신약들은 해가 급할수록 가격이 거의 기하급수로 비싸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징이
1: 네.
0: 옛날 약을 마구 이제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나쁘다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옛날 약을 못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1: 신약을 팔아야 하니까.
0: 네. 네. 근데 이제 이 신약의 가격 효과 대비 쉬운 말로 가성비라고 하죠. 이거를 좀 제대로 따져야 하는데
1: 네.
0: 의료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약이 하나 있으면 물론 환자분들 부담도 있지만 10% 정도 내시거든요. 희귀병 환자분들.
1: 네.
0: 나머지 90%는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에서 나가야 하는데
1: 그렇죠.
0: 과연 이런 공적인 재원을 이렇게 고가 약을 쓰는데 이 약의 가성비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쓰는 게 정당한 일인가 이 얘기는 참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냐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감성입니다. 그런데 의료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좀 복잡하고 심대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셨을 때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좀 오래된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신다고 해서 요즘 새로운 약이 나왔다던데 왜 이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그렇게 처방해 주시는 분이 조금 좋은 선생님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 좋다 나쁘다는 주관적인 거니까 이제 의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제 신약을 쓰는데 굉장히 좀 신중해집니다. 아무래도 꼭 필요한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 꼭 필요한 분들이 정하는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신약 비싼 약을 막 너무 자유롭게 쓰는 거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모든 이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건보 재정 문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의 역설도 짚어주셨어요. 실손보험이 의료를 왜 왜곡시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이제 그 실손보험이 2000년대 말에 들어왔는데 거의 전 국민 80%가 가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잖아요.
1: 그쵸.
0: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이제 돈 없을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요구도도 높아지고 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험료를 제대로 걷고 그리고 실제로 보장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하는데 보장률은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있어도 30%는 본인 부담률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 이 본인 부담률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 큰 병에 걸리면은 역시 굉장히 큰 그 재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겠다고 한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그 맹점을 메워주는 걸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좀 그 혼란상이 됐는데 특히 이제 뭐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도수치료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비급여 치료는 뭐 하면 안 되는데 돈벌이 때문에 하는 치료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1: 네.
0: 제 환자분들도 도수치료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1: 받고 나면 좋아요. 네, 몸이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0: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료 행위 이런 것들을 억누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 이것들을 다 이제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잘 써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실손보험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의료보험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보험료 더 내라고 그러면 더 저항이 커지지 않겠어요? 나 실손보험도 이렇게 내는데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그런 역설이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럼 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건강검진도 그렇고 뭐 조금 아픈데 큰 병원 찾는 것도 그렇고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개인들의 선택이 모이면 모일수록 약간 시스템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병원을 좀 잘 이용하는 법 과잉 검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0: 저는 이제 과잉 검사와 조기 검사 이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불안하면 과잉 검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나라 불안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각자 노생과 무한 경쟁이 아주 체화가 된 사회거든요.
1: 좀 그렇죠.
0: 사람들은 이러면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약자 혐오 사회. 그렇게 되면은 안전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다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내 가족까지 절벽으로 떨어져. 이렇게 되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내가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시장이 이렇게 큰 거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몸은 항상 조금씩 어딘가 좀 삐걱삐걱하면서 또 그냥 스스로 그냥 모르게 고치고 완벽한 삶이라는 것이 없듯이 완벽한 건강, 완벽한 정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불확실해요. 항상 이거를 받아들이고 좀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몸이지만 이만하면 되지 하면서 평안하게 사실 수 있다면은 건강한 사회가 삶이 되지 않을까,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네.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의료를 참 이제 비난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관심은 없으세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근데 관심을 좀 많이

0: 가져주시고 뭐 제 책 꼭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네. 의료에 관련되는 이제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서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 안 하고 제대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말 강조를 하고 싶어요.
1: 네, 어떤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체크인 시간에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내는 사회와 의료 시스템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담긴 가짜 환자라는 책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자이신 한림대 류마티스 내과 김연아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아침 라디오 토요일 시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연아 교수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SES가 부른 달리기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덥죠? 더운데 그래도 선선한 시간 찾아서 좀 슬로우 러닝이라도 다만 20분, 30분만이라도 달리기 좀 하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널리 화제가 돼 여러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가리켜 인구의 회자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구는 사람 인자의 입구자를 쓰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뜻하고 회자는 회회자의 구울자자를 쓰는 것으로 회와 구운 고기를 말합니다. 흔히 회라고 하면 생선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생선회가 아니라 육회를 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날것을 잘 안 먹지만 육회만은 아주 좋아해서 제사 음식으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운 고기도 역시 구운 생선이 아니라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운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제사상에 오르던 음식이라고 하지요.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은 고인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이나 좋은 음식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회자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회자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육회와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칭찬받으며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비자금이나 비리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자주 화제거리로 등장할 때 비자금 문제가 인구의 회자되다 같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주 화제거리로 삼는 것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자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8월의 첫날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 공기도 후텁지근한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 27.6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은 30도를 보이고 있고요. 강릉과 대구도 체감온도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양산과 부산, 창원 등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일부 경남 지역 역은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역대 최초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건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 41도, 내일도 40도까지 올라 주말 동안에도 극한 더위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부산과 창원, 김해, 밀양, 의령과 창녕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강릉 37도, 광주 38도, 대전 35도, 서울과 춘천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도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심화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오후 1시 40분에 41.4도까지 치솟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22년 만에 국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나온 41도였습니다. 양산 관측소의 낮 최고 기온은 사흘 연속 40도를 넘으며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이 또한 통계에 사용되는 관측 기준으론 사상 처음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부산에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하루 온열질환자 56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집에 있다가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701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전 10시 충남,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 대전 세종권에서 각각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마지막 장소인 대전에서 한 번에 발표됩니다. 경선 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ARS 투표를 합산해 집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가까이 공석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돼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신속 처리 제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본회의 부위 뒤 60일 이내 상정이던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하도록 했습니다.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 자료까지 종합해 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경정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 대해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대신 사용을 권장하는 북향민이라는 호칭에 대해 북한 이탈주민단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하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북한 이탈주민중앙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호칭은 단순히 북에서 태어난 주민들이라는 용어로 한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죽기보다 싫은 북에서 삶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북향민 호칭 사용을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를 향해 조속히 고강도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된 경남권 일부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7.6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더위가 절정입니다. 오늘 8월의 첫날이죠. 요즘 불쾌지수가 높다 보니까 예민하게 날선 분들이 많습니다. 지치니까 짜증도 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평소 안 하던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도 생기죠. 폭염으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요. 가뭄에다가 고수온 때문에 농축수산 모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여름 함께 견디고 있는데요. 이 8월에 좀 시간 가면 입추와 처서가 있고요. 그 사이에 삼복의 마지막 복날 말복도 있습니다. 이 더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나고 얘들 대처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다 쿠팡은 다 끊었거든요.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0: 근데 뭐 배상이 나왔다고요?
1: 예, 그 개인정보가 3천만 명 이상이 유출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공적 분쟁조정기구가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50명이시고요.
0: 네.
1: 한 사람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쿠팡의 책임을 묻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 신청. 나 손해배상 신청할게.
1: 예.
0: 이거 한 사람한테 10만 원씩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쉬운 명에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내려준 건데요.
0: 네.
1: 이것도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란 결정을 했고, 그 당시 왜 쿠팡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책으로 제시했던 게 구매 이용권 5만 원.
0: 뭐 쿠폰 같은 거 여기 여러 개 줬는데 다 뭐 쓸 수도 없는 것도 꽤 있고 그랬죠.
1: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두 배 이상을 이제 주라는 결정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그때 피해 입은 이용자들과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계산하면 3조 7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기는 해요.
0: 예.
1: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위원회에서는 쿠팡 측에다가 이 결정서를 보낼 예정인데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요.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피해자들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보상을 10만 원씩 받고 싶으면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별도 신청 절차가 이제 필요한 게 아마 이후에 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만 6천여 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도
0: 네.
1: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해킹 사고가 워낙 많고 뭐 여기저기서 뭐 증권회사에서도 나오고 뭐 카드에다가 무슨 뭐 자전거 이번에 또 거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롯데카드가 있었고 고객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받았어요?
1: 네. 한 달간 영업정지에 과징금 50억 원인데요. 롯데카드가 이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는 한 달 동안 신규 회원 모집 안 되고요. 카드
0: 9월 15일까지는 한 달 반 동안이네요.
1: 예. 예. 카드 발급 안 되고 카드론 같은 일부 신규 영업은 제한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의 카드 갖고 계신 분들 잃어버렸다. 그럼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신규 카드를 추가 발급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2014년에 정부 유출 사고가 롯데카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게 반복적으로 위반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영업정지 기본 석 달에 50%를 가중한 넉 달 반의 영업정지안을 의결을 했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던 제재 사례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사후의 수습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재 수위를 낮췄어요. 그래서
0: 네.
1: 이제 한 달 반에 제재가 나오게 된 건데요. 지난 지난해 9월에 외부 해킹 때문에 200여 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가 반출된 정황이 드러났고 그때 297만 명의 신용카드, 신용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47만 명은요, 주민등록번호, 28만 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같은 결제 관련 정보까지 다 노출이 됐는데
0: 네.
1: 지난 2014년에 이제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실제 회원수가 803만 명에서 720만 명까지 줄었고 이용 그 실적 점유율도 8.1%에서 7.7%로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0: 롯데카드가?
1: 예, 그 당시 제재를 처음 받았을 때. 근데 이번에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가 좀 더 수위가 올라간 건데요. 아마 이번에도 뭐 신규로 유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도 다른 카드사들도 지금 정보 유출 때문에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 네. 물가가 또 오른다고요?
1: 아, 네.
0: 어떤 게 오르는 거예요?
1: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많이 오르는 게 오늘부터.
0: 그러니까 월급하고 성적만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1: 예. 8월 1일부터 오르는데요. 네. 뭐 라면, 뭐 빵 이런 먹거리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전 수리비까지 이제 줄줄이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농심에서는 라면과 스낵을 포함해서 43개의 브랜드 출고가를 5.8% 올리고요.
0: 예.
1: 그다음에 과자와 그 컵라면 100원 이상 인상을 합니다. 코카콜라와 뚜레쥬르의 가공식품, 베이커리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요. 그 SPA 브랜드 같은 경우는 8월 4일부터 220개 상품 가격을 올립니다.
0: SPA 브랜드가 뭐예요?
1: 그러니까 이제
0: 의류?
1: 의류. 예.
0: 아.
1: 예. 그래서 그 금세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가전제품 일부 회사도 출고가를 올리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워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랑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의류회사 같은 경우도 공장도 외국에 있고 원단도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환율이 이 정도 되니까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6월 달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2% 이상 올랐어요. 생활 물가가. 근데 이번 달에 또 이제 올리게 되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버는 돈은 사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 투자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예, 다들 좀 힘겨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뭐
1: 네.
0: 남쪽에서는 뭐 40도가 넘는다고 하던데
1: 연 사흘 동안 예, 그래가지고
0: 이 더위에 온열질환 피해가 많이 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해 주세요.
1: 예. 그 작년에 비해서 숫자 자체는 많이 늘진 않고 오히려 줄어든 측면도 있어요. 온열 질환자가. 근데 상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질환의 상태가. 폭염 전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근데 전체는 줄었는데 사망자 수는 비슷해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온열 질환 감시 체계에 집계된 환자가 1638명, 그 가운데 사망자가 12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망자 12명 중에서 6명이 지난 29일까지 나흘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779명에 비하면 1,638명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사망자 숫자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온열 질환자의 그 질환 정도가 올해 네.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기상청에서도 이 폭염이 언제 끝날지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0: 그렇죠.
1: 입장 밝힌 걸
0: 네.
1: 봤는데 당분간은 폭염이 이어질 거고 서울은 이제 월요일부터 더 더워진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질병청에서 그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최고 단계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가 현저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뭐 온열 질환은 주로 야외에서 발생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중간중간에 쉬어주시고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게 보통 본인의 몸에서 수분이 한 2% 정도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대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기간에는 물을 먹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0: 예. 이제 덥기 때문에 이제 뭐 물놀이장
1: 네.
0: 이런 곳이나 아니면 공원들도 지금 물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1: 있습니다.
0: 거기 가서 이제 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예.
0: 네, 이 감염병이 여기서 좀 생기나 봐요.
1: 네. 수족구는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경험을 많이 하시는 질병일 텐데요.
0: 네.
1: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가 지금 12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옴잖아요. 근데 5월부터 수족구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8월에 정점을 이루거든요.
0: 네.
1: 수족구 통계를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19일부터 25일까지 영유아 그러니까 만 0세부터 6세 사이에 수족구 진료 비율이 외래 환자 100명당 48.3명이었는데 이게 지난 4월 말에 1.1명이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아파트의 물놀이장도 있고 요즘 간이로 팝업처럼 기구를 빌려다가 잠깐 하고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0: 아, 풍선처럼 뭐죠? 그 네. 공기 채워가지고 뭐 놀고 네. 막 물 이런 데 있어요.
1: 그런데 네. 종종 되게 많은데요. 그 물환경 보전법에 보면 아파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법정 검사 항목이 수온, 이온, 농도, 그 다음에 탁도, 대장균, 그리고 유리잔류 염소 이런 거. 검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름에 한번 수질 검사하고 청소하고 물 교체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족구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병 질 바이러스 있는 아이가 왔다 같이 놀았다. 이제 올물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0: 예.
1: 그리고 아파트 물놀이터랑 달리 장비를 대비해서 대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관광진흥법상 기타 유원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약품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말에 딱 열었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치과 관련한 건강보험 가운데 바뀌는 게 있고요.
1: 네. 그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0: 예, 예.
1: 임플란트가 사실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에만
0: 네.
1: 평생 두 개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돼요.
0: 두 개?
1: 두 개.
0: 근데
1: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은 이 임플란트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0: 그분들은 한두 개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기도 하고요. 아예 남아있는 게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줘요.
0: 네,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 돈으로 임플란트를 하나 하세요. 뽑고. 그러면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0: 아, 예, 예. 예 그럼 예. 추가로 두 개는 받으실 수 있다 이거죠?
1: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의 그 항목을 바꿔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치약 그러시니까 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치료비 부담이 한 228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려면
0: 예.
1: 완전 틀리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0: 아, 지금까지는.
1: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완전 틀리를 지원해주는 거랑 이 임플란트랑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리고
0: 예.
1: 이제 부분 틀리도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건강보험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병원 여러 군데 다 다닐 때
1: 네.
0: 병원 갈 때마다 CT 찍고 MRI 또 찍고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연동이 돼요 이제?
1: 예. 그 불편하시기도 하고요. 비용도 진짜 많이
0: 그렇죠.
1: 들어요.
0: 그렇죠. 찍을 때마다 내니까.
1: 예. 예. 그리고 그 사본 복사하는 것도 돈 따로 내야 되잖아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비용도 들고 또 여러 번 찍어야 되니까 불편하셨던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해 12월부터는 의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환자가 원래 촬영했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0: 네.
1: 그거를 12월부터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내년이죠. 2027년 상반기까지는 환자가 스마트폰 QR로
0: 예.
1: 본인의 CT나 MRI 영상을 원하는 병원에 직접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영상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0: 아, 개인 정보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1: QR로 예. 그 30일 안 같은 질병으로 30일 안에 이제 CT를 찍었다가 다시 방문하는 환자가 94만여 명 정도 됐는데
0: 네.
1: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근데 이분들 4분의 1, 26.8% 또 CT를 찍었더래요.
0: 같은 부위를.
1: 예, 사진이 있는데 한 달 안에 또 찍는 거예요.
0: 예, 예.
1: 이렇게 중복 촬영 비율이 매년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또 그 CT 말고 MRI 같은 경우도 7명 중에 1명은 한 달 안에 재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650억이 넘어요. 건강보험에서.
0: 아, 건강보험에서 네. 나가니까. 예.
1: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일부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찍은 거 아니면 인정 안 해줘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올리려고 불필요하게 자꾸 촬영을 시킨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요거는 아마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뭐 복사비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촬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고 네.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본인의 의료 기록이니까 이건 그쵸? 본인이 이제 직접 허락하에 이제 이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내년부터 된다고 하고요. 올해 1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1: 네.
0: 알겠습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1: 네.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활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0: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성시경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24분 됐고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무더운 날씨에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올여름 가장 많은 휴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적지까지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출발하시고 안전거리 확보와 충분한 휴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정체 벌써 30km 가까이 됩니다. 덕소 3패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부근, 더 가서는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광지원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오산에서 남사 부근, 다시 천안 일대와 또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물 자주 마시고요. 시원한 곳에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양산과 김해, 부산과 창원 등 일부 경남을 중심으로는 38도 이상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 41도, 내일도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울산 동부와 밀양, 의령과 창녕, 진주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부산과 창원, 창녕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강릉 37도, 광주 38도, 대전 35도, 서울과 춘천 34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

0: 근데 오전부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번 주 장 같은 주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저는 처음이고요.
0: 예.
1: 전 세계에서도 아마 이런 기록은 드물 겁니다.
0: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코스피가 뭐 9000 기점으로 해서 쭉 빠지다가 이번 주 수목 이틀간인가요? 사이드카도 네. 아니고 서킷 브레이크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어요.
1: 그래서
0: 5200대 5000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어제는 아니 무슨 이게 개별 종목도 아니고 전체 시장이 17%가 올랐다고요?
1: 네.
0: 이게 뭡니까?
1: 주초에는 정말로 이제 검은 화요일과 수요일이었습니다. 11%, 6% 가까이 빠지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이틀 연속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 제도 1996년 제도 도입됐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지수가 5% 넘게 급락했을 때 1차 브레이크라고 하면
0: 네.
1: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전날보다 8% 넘게 급락한 상황이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20분 동안 아예 강제로

0: 했는데요.
1: 그게 거의 뭐 전쟁 나야 나는 수준인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주초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AI 과잉 투자론, 뭐 메모리 고점 논에 이어서 중국의 글로벌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 또 대박을 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이 정말 반도체 이 일부 장비, 노광 장비를 국산화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니까 반도체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은 어제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무려 1001포인트, 네 자릿수, 17.9%가 폭등을 했습니다.
1: 예.
0: 5000, 전날 55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65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승폭, 상승률 모두 사상 최고입니다. 이번 반등의 큰 배경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호실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니까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AI 피크아웃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 최태현 SK그룹 회장 계속해서 이제 주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공언해 왔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한 48억 원어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SK하이닉스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레버리지에 투자하셨던 분은 어제 수익률이 60%.
1: 하루에?
0: 인벌스에, 예, 하루에. 인벌스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60%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26% 넘게 치솟았는데요.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들, 강제 청산된 것들, 이른바 이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다. 이런 이제 저가 매수자가 이제 폭발한 건데요. 투자 주체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하루 만에 7조 넘게, 이것도 역대 최고입니다. 사자 새로 나섰고요. 개인은 이걸 또 차익 실현의 빌미를 기회로 삼았는데 8조 원 넘게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 전문가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공시에 대해서 평가도 해 주시고 뭐 얘기하시는데 다 좋은데요. 근데 이게 하루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 무슨 재난이 나와서 한 번에 떨어진다거나 재난이 일어나서 아니면 유전이 터져가지고 한 번에 오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적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반영돼서 나온 결과인데 그거 나왔다고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0: 맞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를 보면 이번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어제 1000포인트 역대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바닥 이제 다지고 상승 국면에 접어든 거냐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1: 예.
0: 단기 급락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가 맞물린 게 맞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추세 전환 여부는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번 상승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앞서 제가 AI 투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데
1: 예.
0: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
1: 네.
0: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였고 그리고 이 국내 증시의 12개월 선행 PER이 5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한 20배, 12배 이상 올랐던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이제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외국인 매도까지 겹쳐서 나타난 측면이 있어서
1: 네.
0: 이게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투자자들 지금 확인해야 될 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지금 월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개월 연속 한 달도 안 빼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린 건 한 달 남짓입니다. 7월 들어서. 그러니까 지수 조정은 됐습니다. 9000선 넘었던 게 지금 5000선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지수 조정은 됐지만 기간 조정. 14개월 올랐는데 단지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내린 거기 때문에 지수가 더는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W자형. 기간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 좀 종목별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를

0: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투자를 좀 하셨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엄청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평가도 다 좋았는데 결과로 보면은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 이게 조정인 건지 아니면 아 이제는 다 끝났고 뭐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1: 맞습니다. 실적이 확인이 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한금알을 낳는 거의 두 마리입니다. 큰형 삼성전자 석 달 만에 9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입니다. 하루에 1조 원씩 영업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 얘기는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이제 대기업을 자산 5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5일에 한 번씩 대기업을 낳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동생뻘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76%거든요. 이건 나올 수 없는 영업이익입니다. 사상 최대인데 하이닉스 역시 석 달 동안 12개 대기업을 만들어낸 꼴인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 기준 1위, 3위입니다. 그런데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SK하이닉스 298만 원까지 뛰었었거든요. 근데 130만 원까지 떨어졌었고요. 물론 주말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37만 원대에서 뭐 장중 18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느냐? 첫 번째가 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글로벌 1위 정도 탑 업체이기 때문에 높아진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76%에 달해서 경이적인 성적이지만 이 영업이익 전망치 64조 원을 밑돌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인 뭐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했는데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AI 거품론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하다 보니까 현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나섰는데요. 고객사한테 자기 돈 빌려주고 그 고객사가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방식으로 이른바 순환 금융 이 지금 매출 부풀리게 나선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겹친 겁니다.
0: 예.
1: 특히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중국 업체들입니다.

0: 이제 바탕으로 커갔는데 예. 이게 어느덧 빠르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추월했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주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다만 실적이 역대급임을 확인하고 있는데 2분기가 정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2028년까지 주문이 밀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1: 예. 그
0: 실적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 상위 종목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 좀 보니까 지난 화수 뭐 이렇게 보면은 온통 레버리지라는 거 달고 있는 ETF 그것들이 거래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0: 맞습니다.
1: 돈이 다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 주변에서는 아니 뭐 만 간다면서 그러다 갑자기 뭐 ETF가 뭐 새로 레버리지가 나온다는데 여기에 돈이 다 몰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빠지고 이게 막 그 도박 장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0: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롤러코스피를 타고 있는 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월 27일 레버리지 ETF 14개 종목 인버스 거꾸로 가는 거에 수익의 두 배를 추계하는 인버스가 두 개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요. 이 두 달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얼마를 손실을 받느냐 무려 5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받습니다. 한 달 만에 관련 상품 시가총액 60%가 증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샀다면 본주가 30% 빠졌다면
1: 예.
0: 이 레버리지에 투자했다면 60% 이상 허공으로 시가총액 자기 투자 자금이 증발된 겁니다. 물타기에 나섰던 개미들의 피해가 막심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떨어질 때가 기회다 바닥이다 더 샀는데 SK하이닉스 저가 매수했는데 평가 손실만 8조 원. 삼성전자 이제 물타기 했는데 무려 3조 5천억 원 손실을 본 겁니다.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레버리지 상품이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원금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무서운 흉기가 된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 앞에는 이 상품의 폐지를 요구하는 근조 화안이 줄지어 놓이는 등 투자가들의 항의가 거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투장고가 남아있거든요.
1: 예.
0: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레버리지발 강제청산이 실제로 미국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엄중한 경고. 미국은 사실 두 배가 아니라 세 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가 20, 30%만 빠져도 세 배 먹는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청산됩니다.
1: 그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거 없애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그냥 정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는 않았었는데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레버리지 ETF 뭐 예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치 같은 걸 취했거든요. 어제가 첫날이었다고 했는데 어제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 맞습니다. 지금 7월 한 달이 얼마나 어지러웠느냐. 사이드카가 23번. 서킷 브레이커가 6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역대급의 장세인데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지자 일단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올리는 걸 당초 8월 5일부터 시행하려다가 앞당겨서 어제 31일에 적용해봤습니다.
1: 예.
0: 그랬더니 첫날 거래 대금이 75% 급감했습니다. 전날 12조 원이 넘던 ETF 거래 대금이 레버리지 3조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날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됐던 이른바 이제 ETF가 일부 분산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다만 이날 코스피가 18%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전부로 반영됐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1: 예.
0: 왜냐? 더 큰 원인은 뭐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이었거든요. 계속해서 AI 투자라고 했다고 하니 반도체 지분 계속 수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이었고 외국인들 그동안 계속 매도하다가 뭐 어제는 7조 원대 순매수했고 여기에다가 앞서 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AI 투자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헤지펀드가 강제 청산됐습니다. 앞서

0: 두세 배 레벨을 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지수가 6일 연속 내렸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 아 이제 공매도가 청산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구나라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증시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한 건데요. 어쨌든 뭐 지금 보면 레버리지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된 건 마찬가지지만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락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과 AI 투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모르고 봐도 좋고 알면 더 많이 보이는 미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시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디로 가요? 무슨 전시가 있어요?
2: 네, 오늘 가볼 곳은 19세기 파리의 황금기라고 불린 이 벨레포크의 낭만을 품고 있는 전시입니다. 이 바로 삼성역에 위치한 마에아티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마리 로랑생 회고전인데요. 이 마리 로랑생 이름이 좀 사실 생소하시죠?
1: 아, 화가 이름이 마리 로랑생이에요?
2: 네네. 예, 예. 프랑스 여성 화가이자 이제 입체파의 성모로 불렸던 화가인데요.
1: 예.
2: 이 사실 대부분의 해외 작품 전시가 남성 화가 위주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남성 중심의 미술사 속에서 여성으로서 또 자신만의 파스텔 화풍을 개척한 마리 로랑생의 전 생애를 조명하는 대규모 전시입니다.
1: 예.
2: 근데 아직 이제 19세기 말하면은 여성의 뭐 참정권이나 투표권이 없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캔버스를 이제 그린 걸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참고로 지금 여의도 63빌딩에 새로 개관한 퐁피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리 로랑생 대표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1: 예.
2: 그래서 마에아티 뮤지엄 전시가 8월 23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1: 예. 뭘 알아야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주셨냐면 19세기 파리의 황금기 벨 에포크의 낭만을 품고 있는 전시이고 여성 화가다.
2: 네네.
1: 벨 에코프는 뭔지도 모르겠고 이때 그러면 여성 화가가 드물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활동한 화가들이 좀 많았었어요? 어땠어요?
2: 굉장히 드물었던 시기이고 예. 벨 에포크를 번역하면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인데
1: 아, 이때가?
2: 네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뭐 모네, 고흐 이런 화가들이 활동했던 문화적으로 이제 발전했던 시기였는데요.
1: 아, 예. 그건 알죠.
2: 네네네. 네, 네, 네. 자, 그 시기에 이제 마리 로랑생의 한번 기록을 살펴보면은 20살에 나는 못생겼었고 여하튼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라는 이런 서글픈 고백을 남기기도 했는데
1: 예.
2: 네, 실제 마리 로랑생이 1883년에 이 파리에서 고위 관료의 사생아로 태어나면서 출생과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존재를 부정을 당했어요.
1: 어이구.
2: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상처 때문인지 이제 마리가 평생 동안 남긴 유화 1300여 점 중에서도 남성을 그린 작품은 10여 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식어가 여성을 그린 여성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피카소와 함께 활동하면서 조금 형태를 단순한 선으로 이 해체해서 그리는 입체파 화풍이 두드러졌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때도 여성 특유의 직선 대신에 이런 곡선으로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고
1: 예.
2: 유화인데도 수채화처럼 이렇게 번지듯이 좀 맑고 몽환적으로 그리면서 또 당시 남성화가들이 잘 안 썼던 핑크색 또 연한 블루 그레이 같은 파스텔 색채가 또 특징입니다.
1: 지금 여러 가지 뭐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상황이라 그러면은 뭐 어디 미술 그림을 누구한테 직접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어떻게 유명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시 작품을 좀 알려주세요.
2: 네네. 이번 전시장에 가면은 가장 처음 마리 로랑생의 자화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1: 네.
2: 아무래도 자화상이라고 하면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 자신의 마음이 좀 진솔하게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가장 먼저 이 20살 무렵에 그래도 어떻게 미술학교에 들어갔어요.
1: 그래서 아, 들어갔긴 했어요.
2: 네네. 네, 네. 그래서 미술학교에 이제 막 입학을 했을 때 자화상이 걸려 있는데 이 새하얀 작업 가운을 이제 걸쳐 입고서 이 정면을 응시는 하고 있는데 단 이 여성 미술학도로서 좀 앞날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좀 걱정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 가득한 그 자화상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1: 예.
2: 근데 그 바로 옆에 불과 1년 뒤에 그린 자화상이 분위기가 또 180도가 달라요. 나중에 이제 훗날 이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를 창시하게 되는 조르주 브라크라는 이 화가를 이 학교에서 만났는데 같이 교류하면서 화가로 가수의 가능성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1: 네네.
2: 그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때 1년 뒤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약간 턱을 이제 치켜 들고 좀 도도하게 이제 눈썹도 이제 치켜 들면서 그 눈빛이 좀 강렬하게 그려져 있어요.
1: 학교에서 1년 배웠다 이거죠?
2: 맞아요.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1년 사이에 거만해졌네? 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두 작품 비교해서 한번 그 심리 변화를 읽어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1: 재밌겠네요. 그 뭐 피카소와 함께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2: 네네.
1: 그럼 어떤 걸 같이 한 거예요?
2: 네, 일단 이 몽마르트 언덕에서 당시에 세탁선이라고 불리던 피카소 작업실에 있었는데 이곳에 마리가 또 이제 미술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곳에 찾아가서 입체파 화가들하고 교류를 했어요.
1: 예예.
2: 근데 이 세탁선이라는 작업실이 그 유명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1: 사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예예. 그 이제 작품이 탄생한 곳인데요.
1: 참. 네. 아비뇽의 처녀들을 소개하면서 기억해 된다고 사람 많이 있는 거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게 너무 내가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근데 정확하죠.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네. 근데 이 당대 화가들이 피카소의 좀 어둡고 어두운 색채에 좀 차갑고 기하학적인 그 직선에 매료되고 있을 때 이
1: 네.
2: 마리로랑생은 이제 본인만의 좀 부드러운 곡선 또 따뜻한 색채를 지켜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비평가들로부터 입체파의 성모라는 찬사를 듣게 됩니다.
1: 예. 그럼 이번 전시회 그 피카소와 뭐 인연이 있는 그림들도 나와요?
2: 네, 네, 있어요. 그래서 마리가 직접 그린 피카소의 초상화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1: 예.
2: 사실 이 그림은 현재 이제 63빌딩 퐁피두 미술관에 가면은 전시 중인 이 마리로랑생의 예술가들의 모임이라는 그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그려본 습작이에요. 그 습작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정작 피카소는 조연처럼 사이드의 옆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1: 예.
2: 화면 중앙에는 미라보 다리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 피카소가 이 시인과 마리를 둘을 소개를 하면서
1: 네.
2: 이 둘이 연인 관계여서 이렇게 중앙에 남자친구가 들어간 구도가 나온 거죠.
1: 그럼 피카소가 주선자네.
2: 맞아요.
1: 예, 맞아요. 예.
2: 그래서 이 작품을 또 마침 당대 최고의 비평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여인이 구매를 하면서 이 사생아이자 이 화단에서 이방인이었던 마리로랑생이 완전히 미술계에 자리 잡게 된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1: 소개팅에서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2: 예, 5년간 이제 연애를 이어가게 되죠. 이제
1: 네.
2: 불타는 연애를 이어가게 되는데, 자, 이 시기에 또 탄생한 명작 대표작이 가구가 딸린 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또 마침 이 파스텔 화풍이 완전히 이 완성된 시기여서 정말 맑고 투명한 핑크색, 블루색, 회색빛이 특징인데, 그림에서 보면 왼편 창가 난간에 이 마리가 기대 서 있고요. 근데 표정이 얼굴에 굉장히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어요.
1: 네.
2: 이유가 뭐냐면 기욤과 이 5년간의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한마디로 만나면은 싸우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그야말로 이 애증의 관계였다고 해요. 그 두 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관계를 이어가다가 1911년

0: 그러면서
1: 오늘 이제 도난 사건에요?
0: 네네네. 기움이 뭐 훔쳤다 갔다 거기에 아. 같이 일조를 했다 이러면서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서 두 사람이 결국에 파국을 맞이를 하고요.
1: 어.
0: 이때 이제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홀로 남겨진 이 기움 아폴리네르가 발표한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교과서에 등장하는 명시죠. 미라보 다리. 라는 시인데요.
1: 예.
0: 잠깐 유명한 구절 첫 번째를 보면 미라보 다리 아래 생강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내린다. 네, 이런 이제 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대상이 마리 로랑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럼 이후에 둘은 어떻게 돼요?
0: 네, 이제 그 길로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마리 로랑생이 이제 그런 이별의 아픔도 채 가시기 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독일인 남작과 함께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 이때 그 1차 세계대전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돼요. 독일인 남작 오토 폰 비체라는 남성과 결혼을 해서.
1: 예, 예.
0: 근데 이 신혼여행 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구. 프랑스 국적도 잃고 이 독일인이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1: 어.
0: 적국의 이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1: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
0: 네.
1: 전쟁 그, 시기니까.
0: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프랑스 저기 스페인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또 망명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은 또 외도가 심했고 혼자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당시 이제 시를 하나 쓰는데 진정제라는 시를 써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1: 예.
0: 근데 내용이 죽는

0: 개와 고양이를 아는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스페인 시절이 우울했던 만큼 색채가 굉장히 어둡고요. 그 검은색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감옥 창살을 연상시키는 격자 무늬가 등장해서 고립감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피카소마저 이제 뭐 로랑생 한물 갔다 이렇게 혹평을 하던 시기였는데 유일하게 위로해준 이 검은 강아지 코코와 고양이가 그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그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화가의 어둠을 반영한 그림은 별로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명성도 좀 별로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잠깐 그 스페인 시기가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어둡고 좀 이렇게 저조했는데 결국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그러면서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고요. 파리로 돌아왔는데 이때 1920년대 파리는 이제 마리 로랑생한테 엄청난 영광을 안겨줍니다. 이 전쟁 직후에 이제 밤마다 축제를 벌리던 파리가 당시 광란의 1920년대로 불렸는데
1: 예.
0: 그 시절에 이 뭔가 이 파리의 심리적 공허함과 그 화려한 감성이 이 말이랑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대표작이 이제 키스가 되는데 이 키스라는 작품도 이제 두 명의 여인이 좀 몽환적인 분위기로 나와요. 이번 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인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 그 달과 육펜스로 이 유명한 소설가 서머셋 몸이 한때 이 작품을 또 소장을 했어요.
1: 네.
0: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들의 예술가로 이 마리 로랑생이 불리게 되던 시절이 또 도래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1분 정도 남았어요. 이번 전시에서 좀 그 이지한 씨가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0: 이제 아무래도 여성을 그린 여성 화가다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 인생 역작에 세 명의 젊은 여인이란 작품이 있는데요.
1: 예.
0: 앞서 말씀 이제 나눴던 우리 아비뇽의 처녀들 피카소의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세 명의 젊은 여인을 추천해 주신다.
0: 네네.
1: 알겠습니다. 요즘 전시 마이 아트 뮤지엄 삼성역에 있다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63빌딩에 있는 거는 언제부터?
0: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거기는 입체파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서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리 로랑생 회고전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1,700명.

0: 을 넘어섰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지금 아침 8시에 가까워지는데도 벌써 체감온도가 3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일부 경남을 중심으로는 38도 이상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 41도, 내일도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울산과 밀양, 의령, 창녕, 진주의 낮 기온도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이들 지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대구와 강릉은 37도, 광주 38도, 서울 34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포지션의 서머타임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이번엔 건강정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방송 중에 건강 관련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됩니다.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냉방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들어온 질문 두 개 답변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122 쓰시는 분입니다. 59세 여성입니다. 후두 신경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해야 할 운동이나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올려주셨는데 오늘 좀 답을 좀 해 주시죠.
1: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좀 답변을 받은 거고요. 보통 후두라고 하면 두 가지 신체 부위가 있죠.
0: 네.
1: 우리 기관지, 목 앞에
0: 예.
1: 소리 내는 부위가 있고 후두, 머리 뒤쪽.
0: 아, 두 가지가 예. 차이가 크네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후두 신경통이라고 하면 보통 목 뒤쪽에서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후두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되면서 뒤통수에서 이제 통증.
0: 예.
1: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확하게 그걸 좀 확인해야 돼서 이제 조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 뒤쪽부터 뒷머리까지
0: 예, 예.
1: 찌릿하게 전기가 통한 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0: 어.
1: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유가 목하고 어깨 근육이
0: 예.
1: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서 나타나는 자세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이제 자세가 거의 현대인에게 필수잖아요.
0: 핸드폰 보면서 예, 이렇게
1: 핸드폰이나 예. 이제 모니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후두 신경통이 이제 조금 이렇게 드물지 않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0: 예.
1: 후두 신경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목과 어깨 부위의 어떤 긴장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제 목이 이제 거북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긴장돼 있기 때문에 목과 어깨 이제 긴장을 낮춰주고 머리를 몸통에서 어긋나게 있지 말고 몸통에 바르게 올려주는
0: 네.
1: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정자세로 예, 앉는 게 중요하다는
1: 예, 예.
0: 거죠.
1: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턱을 이렇게 아래로 숙이지 말고
0: 네.
1: 수평으로 살짝 뒤로 당기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이 자세를 하다 보면 이게 이 견갑골.
0: 네.
1: 어깨 사이에 뭔가 이제 묵직한 통증이 오는 걸 느낄 겁니다. 대표적으로 턱을 아래로 숙이지 말고 수평으로 살짝 뒤로 당기는 턱 당기기를
0: 예.
1: 5초 동안 유지하고 풀어주는 동작을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십시오.
0: 예.
1: 더불어 이제 양쪽 날개뼈를 가볍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모으는
0: 예.
1: 동작과 천천히 이제 걷는
0: 예.
1: 운동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고정된 자세로 경직된 자세로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현대인의 어떤 생활 습관
0: 네.
1: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니터를 보는 습관에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풀어주는 게 좋은데요.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심하게 흔든다 빨리 흔든다 그러면
0: 네.
1: 통증이 굉장히 올 수가 있어요.
0: 아, 통증이 오히려 올
1: 수가 있으니까
0: 스트레칭을 하는데
1: 동작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리고
1: 휴대폰을 한 본인도 모르게 한 20분 30분 보셨다면
0: 예.
1: 잠시 이렇게 목 뒤 일어나서 어깨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거나 예, 자세를 바꾸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0: 예, 예.
1: 그 일시적으로 이제 온찜질 같은 거
0: 예.
1: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수건을 이제 물을 좀 적셔가지고 해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0: 네.
1: 해서 이제 목 뒷부분에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좀 올려줘서 이쪽에 혈류순환을 도와주면서 그다음에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 근육이 뭉쳤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담이 걸렸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씩 오잖아요.
1: 예, 예,
0: 잠자고
1: 예,
0: 일어날
1: 예,
0: 때.
1: 예, 예, 예.
0: 그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로 편하게 주로 하는 건지 파스를 붙인다거나
1: 예, 예,
0: 이제
1: 예.
0: 이런 건데 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냉 파스가 있고 온 파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근육이 뭉친다거나 잠자고 일어나서 담이 걸렸을 때 그리고 이 근육을 풀어줄 때 이럴 때는 냉 파스가 좋은 거예요, 온 파스가 좋은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갑자기 심한 통증 그러니까
0: 운동하다가 갑자기
1: 열이 나거나
0: 예, 예.
1: 부상을 입었다.
0: 예, 예.
1: 부상을 입었다. 빨갛게 됐다. 뭔가 이제 급작스러운 통증이 생겼을 때는 식혀줘야죠.
0: 그때 식혀주고.
1: 예, 냉파스가 좋을 것 같고요.
0: 예, 예.
1: 아, 이게 오랫동안 뭉친 것이다. 담이 결린 것이다.
0: 예.
1: 그래서 갑작스러운 담이 때는 오히려 이제 생파수가 맞을 것 같고.
0: 예.
1: 근데 오랫동안 이제 이게 뭉쳐있던 것 같은 경우를 풀어줄 때는 오히려 냉하게 하면 더 뭉치겠죠.
0: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는 자세가 불안해서 뭐 거북목이 생겨서 네. 오는 이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온파스가 네, 좋겠군요.
1: 그렇죠. 혈류를 그렇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 휴대전화 그 뒷번호 9009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그래요. 이러네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받으셨대요.
1: 예, 예, 예.
0: 두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답을
1: 금방,
0: 질문을 주셨
1: 금방 질문하고도 되게 유사하죠.
0: 예.
1: 우리 뒤쪽에 있는 목, 어깨, 구두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목 디스크라고 하면 경추부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제 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위 부분은 다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추에서 기인된 두통, 그래서 경추성 두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이제 척추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목 디스크를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여기에서는 아마 견인 치료라든지 이 맞게끔 재활 운동 물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0: 예.
1: 의사한테 정확하게 배우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동작을 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의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다른 어떤 정보를 찾아서 임의로 운동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0: 네.
1: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관리를 본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진료받고 있는 의사에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고 그거에 맞게끔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샵 9730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관련한 문자 보내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되고 콩 게시판은 무료로 상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냉방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대급 무더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못 살죠.
1: 네. 예, 예.
0: 근데 이제 냉방병이 또 온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럼 옛날에 냉방병 있는 게 없었겠네요.
1: 그렇죠. 옛날에 우리 냉방병은 이제 더위를 식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0: 예.
1: 생긴 질환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냉방 기술이 없었던 때는 냉방병이 없었겠죠.
0: 네. 예.
1: 그러니까 과도하게 적절하게 냉방이 아니고 오늘 우리 방송에 굉장히 중요한 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그래서 열사병, 이사병에 대한 어떤 주의들이 이야기되는데 지구는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예측했을 때는 점점 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0: 그럼 지금이 덥지만 지금이 제일 시원할 수도 있다.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산업화를 이루어가면서 지구를 점점 이렇게 덮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복수를 받고 있다.
0: 네.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우리는 이 환경의 변화에 조응해서 우리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과도하게 냉방된 공간에서 오래 생활한 뒤
0: 네.
1: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묶어 부르는 개념을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0: 네.
1: 아직까지 의학적 개념으로 이제 정립된 건 아니고요.
0: 예.
1: 우리 약간 하나의 증후군처럼 질병으로 규정되기는 전이지만 비만이 그랬거든요. 비만도 처음에는 그냥 상태였죠. 열량이 많은 상태, 지방이 많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질병들, 후유증들을 일으키니까 질환으로 이제 격상이 된 거거든요. 아마 냉방병도 이제 점차 앞으로 그런 질병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환경 자체가 과도하게 냉방된 공간에서 오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뭐 집단 생활이라든지
0: 네.
1: 뭐 직장 생활 그런 것들을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이라는

0: 질병 자체도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냉방병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냉방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몸이라는 게 점점 더
1: 적응하겠죠.
0: 예, 더 시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1: 자,
0: 그런 어떤 본인들이 점점 더 시원한 것, 냉방 환경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냉방 환경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과도하게 냉방된 환경에서 갑자기 밖에 딱 나가면 안에는 20도예요. 밖에 지금 40도잖아요.
1: 예, 예.
0: 20도와 40도의 온도 차이를 넘나들게 되면 준비가 안 된. 너무 오래 냉방된 환경에 오래 적응한 상태에서는
1: 예.
0: 몸의 적응력이 아예 사라져버려 있습니다. 그때 몸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인데.
1: 그러면 구체적으로 냉방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0: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실내와 차가운 실내, 더운 실외와 차가운 실내를 반복해서 이제 오가게 되면
1: 예.
0: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1: 온도 차이가 심해지니까 자율신경계가
0: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체온을 네. 조절하는 능력이거든요. 체온을 조절하는데 우리 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거든요.
1: 네.
0: 그 자율신경계가 또 담당하고 있는 게 소화 기능하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 기능입니다.
1: 예. 네.
0: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냉방병을 호소하시면서 오신 건 아니지만 소화가 안 된다. 명치가 너무 아프다. 최근에 가지고 있던 위염이 너무 심해졌다.
1: 네.
0: 그 설사가 생겼다. 장염이 생긴 것 같다 해서 살펴보면 물론 장염이거나 위염인 경우도 있지만
1: 예.
0: 냉방병의 증상으로 이게 심해졌거나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1: 그럴 수 있고.
0: 더불어 이제 혈액순환이 되게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다. 그다음에 온갖 관절이 아프다.
1: 관절이 아파요?
0: 예. 왜냐하면 혈액이 안 가게 되면 관절이 굳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근육도 굳거든요. 근육통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다음에 따라오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시스템 중에 하나가 면역입니다.
1: 예, 예.
0: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냉방병 증상이 가장 흔하게 오는 증상이 여름 감기처럼 와요.
1: 그렇죠.
0: 목이
1: 그렇죠.
0: 아프고 예.
1: 콧물도
0: 기침을
1: 나고
0: 하고 뭐, 콧물이 예. 나고 그래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증상에 시초가 있을 때 그 증상이 더 악화된 형태로
1: 예.
0: 나타내기도 합니다.
1: 그래서
0: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방병 자체는 하나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1: 네.
0: 우리 몸의 면역력, 자율신경 기능을 떨어뜨려서 다른 여타 질환들을 더 악화시키거나 불러올 수 있는
1: 네.
0: 시초적 어떤 상태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냉방병을 심하게 앓고 이제 여름을 지나신 분들 살펴보면 대상포진도 훨씬 많이 걸리고
1: 면역이 또 약해지니까
0: 예, 가을 감기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다음에 장염이라든지 소화불량 가지고 있던 관절염 그런 게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최근에 제가 조금 우려되는 양상은 특히 이제 고령자라든지 노약자들 사이에서 기저질환을 네. 가지고 있던 사람 분들이 이런 냉방 그 더위도 굉장히 취약하죠.
1: 예, 예.
0: 그다음에 냉방병 환경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두 가지 스트레스를 같이 받다 보니까 심내외관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받고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렇다고 해서 제가 냉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살인적인 더위잖아요.
1: 네.
0: 살인적인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더워버리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특히 아까 고령자나 노약자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방 환경을 슬기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1: 어떻게 해요?
0: 자, 그래서 아까 온도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0: 온도차를 너무 심하게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 몇 도 정도?
0: 5도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1: 40도인데 5도 예, 하면 35도잖아요.
0: 예, 쉽지가 않죠.
1: 예.
0: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실내는
1: 예.
0: 24도에서 27도 정도.
1: 24도에서 27도로 에어컨.
0: 예, 에어컨을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가끔 가보면 에어컨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이 되면서 22도, 20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 온도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견딜 수 있으면 점점 높여서 한 27도로 유지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냉방병을 부르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냉방 환경에 너무 오래 있는 겁니다.
1: 네네.
0: 자, 냉방 환경이 적절하게 되게 하는데 냉방 환경이 하나 더 문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립되는 거거든요.
1: 예.
0: 환기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환기해 주고.
0: 예, 환기를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에어컨을 틀었으면 뭐 물론 전기세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한 5분 정도는 맞바람 통풍을 좀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2시간

0: 한 번씩은 잠시 밖에 나가서 바깥 바람을 잠시라도 쐬고 들어온 게 좋아요. 물론 너무 덥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1: 네.
0: 뭐 5분 정도 나갔다 오실 수 있잖아요. 나갔다 예, 예. 들어오시고 실내에서도 자꾸 조금 걸어주시고 무엇보다 냉방병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계속 해 주시는 게 좋아요.
1: 실내에서 움직이고.
0: 예, 30분 앉아 있으면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 주자.
1: 예.
0: 뭐 앉아서 손을 틀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뒤꿈치 대기. 그것도 괜찮아요.
1: 예, 예.
0: 예. 그리고 수분 섭취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냉방병을 막아주는 데서 냉방병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지나치게 탈수가 되는 거거든요.
1: 예, 예.
0: 탈수가 되지 않게끔 하루에 1.5리터 내 수분을 먹겠다 정해놓고 물을 아침에 미리 받아놓고 뭐 한꺼번에 마시면 또 소화기관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뭐 100cc, 200cc 마시면서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게 그다음에 탈수되지 않게 녹게끔 소변 색깔의 어떤 거를 확인하면서 수분 섭취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자, 라디오 유치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을 해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되고 KBS 콩 게시판은 무료로 상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들어온 걸 좀 저희가 말씀드리죠. 아이디 OK6756님입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눈 밑이 계속 떨리네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왼쪽 눈 밑이 떨린다.
0: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쪽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뇌 신경계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지만 약간 네. 외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왼쪽 눈 밑이 떨리는 겁니다. 왼쪽 눈 밑이 떨린다는 거는 어떤 신경 이상이라기보다는
1: 네.
0: 이게 몸에서 어떤 에너지,
1: 네.
0: 그다음에 전해질의 균형.
1: 뭐 대사 이런 건가요?
0: 예, 대사.
1: 네.
0: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1: 예.
0: 과로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1: 예.
0: 뭔가 스트레스 주는 요인이 아닌지 과로하고 있는 요인이 없는지.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위에 오랫동안 탈진하고 지치다 보면 이런 증상을 최근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0: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최근에 내가 뭔가 좀 과로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있는 건 아닌지,
1: 네.
0: 그렇게 조금 되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자체가 몸에 무익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좀 풍부한 음식, 아니면 요즘에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좀 어떻게 잘 구할 수가 있거든요.
1: 마그네슘이 함유된 영양제.
0: 네. 예, 그래서 예. 마그네슘 자체가 근육의 경련을 좀 줄이고 스트레스성 어떤 신경계 과민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을 좀 섭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그런데
0: 안근경이 계속 심해지고 이분이 조절 안 되면 혹시 이제 안과적인 질환이라든지 신경과적인 질환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안과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뭐 본인이 평소 다니는 주치의병원에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스트레스성으로 생길 수 있는 대사가 안 좋아지니까 네. 왼쪽 눈 밑이 떨리는 건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좀 보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이제 주치 가셔서 예, 예, 상담 예.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근데
0: 예.
1: 궁금한 게 왜 왼쪽 밑이 떨려요? 오른쪽은 안 떨려요?
0: 그 본인에 있어서
1: 예.
0: 아마 그 저분은 왼쪽이 떨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보신 분은 네. 오른쪽이 떨렸어요.
1: 눈 밑이 떨리는 거지 왼쪽 예. 오른쪽이 중요한 건 아니죠.
0: 뭔가 지금 어떤 몸에 위기 신호라는 거죠. 나에게 뭔가 휴식을 달라, 뭔가 에너지 달라 이렇게 그 요구하는 신호니까 그럴 만한 원인이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A940277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요즘 위가 안 좋습니다. 원래 위염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름 들어서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냉방병 증상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0: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증상하고 정확하게
1: 그러네요.
0: 냉방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1: 예.
0: 여름철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그 더위죠.
1: 네.
0: 그다음에 냉방 환경에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위가 쓰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면 이제 분명히 이제 의학적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1: 네.
0: 위가 안 좋은 증상이 의학적 치료도 상당 부분 경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화 개선제라든지 위염 치료제를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여름철 너무 덥기 때문에 찬 음식을 되게 많이 먹게 돼요.

0: 그렇죠. 네.
1: 찬 음식 많이 먹게 되면 위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찬 본인의 어떤 습관을 좀 들여다보고 찬 음식 과도하게 많이 먹었다 그러면 조금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음식 좀 드시고요. 물도 좀 따뜻하게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철에 심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냉방병 그 조절하는 생활 습관 반드시 해주시는데 한 두 가지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 섭취를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끼 먹는 음식량을 좀 줄이고 좀 나눠서 드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 예.
1: 실내에서 좀 걸어주시면 위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라도 가볍게 걸어줘서 위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짧게 마지막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4609번 쓰시는 분입니다. 스쿼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무릎에서 투둑 소리가 납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같이 무릎에서 소리가 나서 계속해도 돼?
1: 아, 지금 네. 나이 그다음에 무릎 상태 네. 무릎 근육량 다 중요한데요. 스쿼트만큼 제대로 해야 되는 운동이 없습니다.
0: 네.
1: 이게 제대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무릎 관절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공신받은 그 어떤 정보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스쿼트 동작을 정확하게 알려줄 건데요.
0: 네네.
1: 본인의 스쿼트 동작이 틀린 게 아닌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릎이 절대로 앞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스쿼트 동작을 다시 복귀하시도 하고요. 지금 손상이 있을 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0: 손상이 있을 때 네. 멈추고 제대로 된 자세를 판단하고 네.
1: 그리고 뭐 정형외과 의사라든지 주치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0: 알겠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8시 25분 막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휴가 행렬이 이번 주말 절정을 맞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돼 낮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발 전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는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안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제천 쪽으로 반제터널 부근 2차로에서 역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안성분기점에서 서안성 사이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성 맞춤 휴게소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평택 쪽으로는 평택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천 부근 다시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3: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뿐 아니라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밤 최저기온 강릉이 30.4도, 경남 양산이 28.7도, 서울 27.4도에 머물렀습니다. 벌써 양산의 기온은 33.4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는 4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양산의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양산을 비롯해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김해, 울산, 밀양 등 일부 경남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강릉은 37도, 광주 38도, 대전 35도, 서울과 춘천은 34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부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다음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 시간

0: 간 마음이 자라는 교실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아들의 문해력인데요.
1: 네.
0: 그런데 왜 초등학생 문해력이 아니고 아들 문해력이에요?
1: 그 문해력에 있어서 남학생, 네. 여학생들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요. 그 부분
0: 그래요?
1: 한번 짚고 왔고요.
0: 근데 왜 남학생도 아니고 아들 문해력이에요?
1: 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남학생이지만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0: 아, 아들. 우리 아들의 문해력에 아들. 대해서 네. 좋습니다. 네.
1: 그 자 2주 전 여기 방송할 때 우리 네. 반 아이들 7명 데리고 왔었어요.
0: 네, 스튜디오에 견학시키셨어요.
1: 예, 예, 맞아요.
0: 네, 맞아요.
1: 그 뭐 방송국도 같이 구경시켜줬고요. 그때 데리고 온 7명 선정 기준이
0: 예.
1: 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잘 했는가에 따라 이제 7명까지 데려온 거였거든요.
0: 네.
1: 근데 공교롭게도 모두 다 여학생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제 대부분이 이제 글쓰기, 독서 기록, 한자 쓰기 이런 거거든요.
0: 예.
1: 이제 딱 한 명만 남학생이 선정이 됐었는데
0: 예.
1: 이제 그 친구는 그날 가족 여행이 있어서 같이 못 왔고요.
0: 아, 그날 스튜디오 견학 온 친구들이 다 여학생들이었어요?
1: 예,
0: 다?
1: 네.
0: 오.
1: 그 고학년 아이들 글쓰기를 보면 분량면이나 내용면이나 참 글 잘 쓴다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여학생이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서 정기 어린이 회장 뽑잖아요.
0: 네.
1: 근데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정교회장은 학교에 한 명이니까.
0: 네.
1: 근데 학생 자치의 담당 선생님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학생이 정교회장으로 당선되는 비율이 요즘에 남학생보다 높아요.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선거 운동하면서 이제 투표권을 가진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이 여학생들이 설득을 참 잘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공약 발표도 잘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교 사서 선생님께 또 통계를 좀 부탁드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도서 대출이 많은 학생 10위까지 남녀 비율 총 19명이 있었고요.
0: 네.
1: 동수가 있어서 이제 10위까지가 19명인데 그중에 여학생이 14명이고 남학생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3배 정도 더 많았던 거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초등 교실에서 보면 문해력 관련해서 듣기 말하기 쓰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0: 예.
1: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아들 문해력입니다. 오늘 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뭐 성별 차이를 우리가 언급하자는 건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0: 하지만 정말 수치상으로 볼거나 그러면 교실의 현장에서 봤을 때 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보겠습니다. 문해력이 쉽게 말하면 문장 이해력 이런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거 높이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는 아이들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많다. 왜 아들은 책을 안 읽어요? 왜 안 빌려요?
1: 이제 뭐 더 재밌는 게 많겠죠. 아들 중에. 그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독서 무척 중요하고요. 그 아들이랑 딸이 이게 책을 접하게 되는 길이 달라요.
0: 길이 달라요?
1: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책을 읽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취학 시기에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런데 딸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요. 그 목소리로부터 정서적으로 책을 느껴요. 이제 그 느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정서적으로 좋았던 느낌 때문에 이제 책을 스스로 집어서 읽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책을 읽어줘도 아들은 엄마 아빠 목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집중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흥미있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아니면 이제 몸을 좀 비틀기 시작하는 거죠.
0: 사건이라 집중한다는 건 관심이 가냐 안 가냐.
1: 그 책 내용에 있는 사건.
0: 예. 예.
1: 그래서 그 이때 남자아이가 몸을 비틀기 시작할 때는 행동하는 경험으로 이어주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좀 집중해서 들어봐. 방금 엄마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해? 뭐 줄거리 말해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끝인 거고요. 이게 남자아이 입장에서는 책이란 아, 내가 야단을 맞는 연결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몸을 비틀기 시작한다. 그럼 일단 잠시 멈추고요. 그 책 내용 중에 몸으로 표현하거나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요소를 꺼내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동화책

0: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주인공처럼 우리 집에 먼지를 찾아서 한번 빗자루질을 해볼까? 그리고 뭐 침대 밑이나 소파 아래 평소에 잘 손이 닿지 않는 곳 먼지들을 꺼내고 슬그 닦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책은 엄마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엄마랑 책을 읽으면 엄마가 나를 알아채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일들을 하게 하는, 바꿔 말하면 책을 통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하지 마시고요. 책을 통해서 엄마 아빠랑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이제 그 경험이 우리 아들에게 책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해주는 거죠.
1: 네. 문해력을 키우는 데는 이제 독서도 중요하고 글쓰기, 쓰기도 또 중요할 중요하죠. 것 같은데. 네. 남자 아들은 글을 잘 안 쓰나 봐요?
0: 첫 문장을 쓰는데 한 3, 40분 걸리는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그 남자애들 글쓰기 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뭐 글은 좀 못 쓰면 어떠냐.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1: 밖에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지.
0: 그런데 글씨는 좀 알아보게 좀 써주면 좋겠다. 뭐라고 썼는지조차 일단은 읽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고요.
1: 요즘 애들 글씨 참 못 쓰죠, 솔직히.
0: 네, 정말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1: 그 정도예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대왕님이라고 부르는데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버리는 이제 창의적인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아, 이거 선생님이 못 알아보겠는데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가랑비잖아요. 가랑비. 아, 이게 가짜였어. 라로 적은 줄 알았지. 이제 좀 이렇게 흘렸으면 읽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참 성격은 참 좋죠. 아, 쌤 멋있잖아요. 이제
1: 난리다. 아이고.
0: 멋있죠. 이제 무슨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아. 이제 이게 남자 아이들의 관점이에요. 글을 잘 쓰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글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글을 쓰는 행위에 집중을 해요.
1: 남자아이들이.
0: 네. 그래서 남자아이들 글쓰기 입문은 글쓰기 내용도 어떤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은 일단 연필을 잡게 하는 것부터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내용에는 행위가 없잖아요. 어떤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에는. 내용에도 행위가 있는 주제로 시작하는 게 아들에게는 더 좋아요. 우리 아이가 즐겨하는 행동이나 놀이를 소재로 뭐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규칙을 적어보게 하고요. 만들기 좋아하면 일단 만들고 싶은 것을 설계도로 그리라 하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또 작동은 어떻게 하는지 설계도와 함께 적으라고 하고요. 어떤 가설이나 원인, 논리적인 글은 좀 더 나중에 하셔도 돼요.
1: 네. 네.
0: 일단 우리 아들이 자기가 글을 쓰면서 어떤 행위가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그런 글쓰기부터 시작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뛰어난 이제 세종대왕님의 기질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글씨 쓰는 행위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책 읽기하고 글쓰기 두 가지만 봐도 아들, 남성과 여성, 딸의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0: 네, 다르죠.
1: 아예 그냥 애들이 체계가 네. 이걸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군요. 그래도 뭐 공부하려면 뭐 문제집 같은 것도 이제 풀도록 이제 방학 동안에 해야 되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 우리 아들 문제집을 좀 풀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 보면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열 정리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애들은 힘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어디서 조금 뭐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찍부터 엄마가 더 힘이 세다는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거나 크게 혼이 나거나 그래서 오늘은 몇 쪽까지 풀어 하면 이제 아들은 풀어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거나 이제 두 번째 모습은 이제 되돌아오는 습관인데요. 한 다섯 문제 풀어요. 그리고 일어나요. 화장실에 가요. 아, 왜 5분을 못 앉아 있냐고 이제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갔다 오면 아 시원하겠네. 그럼 계속 이어서 풀어봐. 즉 5분도 못 버틴 아이가 아니라 잠깐 딴짓을 했지만 다시 돌아온 아이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 그러다가 물 마시러 간다고 또 이제 물 마시고 나면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아,

0: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으쓱하죠.
1: 네.
0: 그런데 그 대단한 거 맞고요. 이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 또 30분, 40분 앉아 있다가 딴짓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30분, 40분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야. 단 이제 그때는 딴짓이 아니라 이제 학습과 쉼의 패턴이 습관처럼 생기는 거죠.
1: 예. 책을 읽어요.
0: 네.
1: 근데 줄거리를 말해보라 그러면은 못해요.
0: 네.
1: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보통 이야기가 있는 책을 읽으면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 있죠. 뭐 도입, 전개, 사건, 절정, 결말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 아들이 방금 읽었다고 쭉 머릿속에서 연결해서 말하라고 하시는 거 기대하시면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이 친구들은 책을 읽어도 자기 경험과 연관되는 어떤 것이 나오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여자애들은 줄거리의 흐름을 나름 잘 잡아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중점을 두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책을 읽었다. 책 내용 얘기해봐. 줄거리 말해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냥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채워보라고 하는 게 좋아요.
1: 객관식 주듯이?
0: 네. 그러니까 뭐 표나 뭐 그런 것처럼 만드셔도 되고 예를 들어 뭐 거기에 주인공 이름은 주인공이 곰돌이를 만난 장소는 뭐 곰돌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 시간은 곰돌이와 여행 중에 만난 첫 번째 동물은 이렇게 스토리 흐름이나 맥락에 필요한 어떤 사건과 관련된 질문들을 표나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냥 주세요. 그러면 그걸 천천히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한번 스토리를 말해보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렇게 하면 대부분 처음보다 훨씬 더 글 내용 흐름에 맞게 책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되고요.
1: 예. 자, 오늘 아들 문해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우리가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끝으로.
0: 문해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글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예.
0: 글을 읽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뭐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즉 출발점을 글, 문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접근으로 다가가면 아들 문해력이 자꾸 막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들의 문해력에서 글은 중심이 아니고요. 이제 보조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의 과학 영재 선발 시험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글쓰기를 더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런데 과학 영재 선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 예전에 이제 걱정들이 많길래 제가 예상 문제 주면서 한번 풀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들 잘해요. 이것도 서술형 답안인데도요.
1: 예.
0: 왜 그럴까? 이 시험은 서술형이지만 설계도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 옆이나 밑에 글을 보조도구 삼아서 상세히 그 기능들을 적어 내려가거든요.
1: 예.
0: 즉 아들들에게는 글을 전면으로 내서는 문해력이 아니라 글은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설계도나 어떤 조작 같은 메인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로 글을 자주 써먹게 하면
1: 네.
0: 아들 문해력 월등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아들 문해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속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탐구 그로웨이브 오혜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네.
1: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 그렇죠.
1: 오늘은 네. 이런 당사자들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
3: 네.
1: 이분들의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3: 네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네. 가족이나 지인, 동료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힘들겠네요.
3: 그렇죠.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잘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네.
3: 그냥 네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경향만 있는데요. 정작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이 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지난 시간에 그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네네. 질병일 수 있으니
3: 네네네네.
1: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3: 네네.
1: 근데 이게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3: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좀 화를 잘 낸다, 성격이 불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0: 인데요. 이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그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기준은요.
1: 예.
0: 첫째는 그 자극과 분노의 그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 아주 작은 이유로 막 식탁을 엎거나 물건을 깨부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의 경중에 맞지 않게 극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고요. 둘째는 그렇게 분노를 폭발할 때 분노 폭발에 목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1: 폭발에 목적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화를 낼 때 네. 화를 내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네. 나의 손해를 좀 막는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 이유가 있으니까
0: 그쵸?
1: 화가 나겠죠. 네.
0: 네. 그런데 그냥 내 기분이 나빴어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이득이 전혀 없는데도 충동적으로 욱하고 올라와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1: 주변 사람들 쟤 왜 저래?
0: 그렇죠. 그래갖고,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법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대인 관계적으로 손해를 입는 화낸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고요.
1: 예.
0: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빈도와 파괴성입니다. 그래서 막 고성이나 폭언 또 그다음에 뭐 신체적 재산적인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최근 3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2회 이상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1: 반복적이에요.
0: 예, 그렇죠.
1: 거죠?
0: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폭발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에 한 3회 이상 아주 심각한 폭발이 있었다. 이러면 이분은 이제 명백한 질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네.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것
0: 맞아요.
1: 같은데
0: 네.
1: 이분들도 뭔가 도움을 받거나 치료가 돼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이분들이 표현을 하세요?
0: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정말 힘드세요. 이게 이제 그 화를 폭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곳에 계시면 예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 여기가 화약고인 거예요.
1: 예, 예.
0: 전쟁터이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좌불안석인 상태가 되는 거죠. 쉼이
1: 그러니까
0: 없는
1: 직장에
0: 거죠.
1: 직장에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상사가 있어요.
0: 네네.
1: 그럼 사무실을 들어가기 계속, 싫을 거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그리고
1: 출근하기 싫을
0: 맞아요.
1: 것 같고
0: 예,
1: 벗어나고 싶을
0: 맞아요.
1: 것 같고 일을
0: 네.
1: 해야 되는데.
0: 네, 그렇죠. 예.
1: 엄청난 스트레스겠네요.
0: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만성화가 돼 있으면은 대표적인 증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적인 과경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오는 소리, 또각또각, 뭐 그다음에 숟가락을 놓는 소리, 뭐 집에서 문 닫는 소리, 뭐 벨 이렇게 문 띵 하면서 열리는 소리 이런 것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삶.
1: 네.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뇌와 몸이 쉬지를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상은 이 분들이 자신의 감정적인 마비와 자아의 상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폭언이나 그 폭발적인 화를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나 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1: 그렇죠. 더 큰 위기가 저쪽에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화나지 않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나는 뭘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번아웃 상태가 금방 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는 신체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계속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은 한계치를 넘었으면은 그 신체적으로 뭐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만성적인 어떤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1: 하긴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0: 네.
1: 내 몸도 힘들어지는
0: 몸도
1: 거겠죠.
0: 몸도 항상 긴장 상태니까.
1: 그리고요?
0: 가장 좀 나쁜 건요. 대인관계의 고립. 또 수치감인데요. 이제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또 직장 상사한테 계속 이런 일을 당한다 하면은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처음엔 사람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반복이 되면 말하기도 힘들고 나는 힘든데 사람들은 해피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고립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치감. 그러니까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부끄러워지고 점점 외딴 섬처럼 이렇게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통을 사귀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울증이나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사는데 주로 집하고 직장, 네. 학교,
0: 그렇죠.
1: 이 정도가 네. 이제 하나의 이제 네. 생활권인데 네. 그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네. 힘들다.
0: 네.
1: 정말 내가 힘든 건가? 이걸 뭐 판단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0: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한 6개 문항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꼽아보시고
1: 네.
0: 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꼽아보시면 좋겠어요.
1: 예.
0: 네, 첫 번째는 나는 늘 상대방의 기분이나 표정을 살피느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치를 본다. 두 번째,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을 숨기는 일이 당연해졌다. 세 번째, 상대의 폭발이 내가 잘못 맞춰줘서 발생한 것이라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든다. 내가 잘못한 거라는. 넷째, 집이나 특정 공간에 들어갈 때 편안함보다는 압박감, 답답함이 먼저 올라온다. 네. 다섯째, 소화불량, 불면증, 원인불명의 두통 등 신체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 여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털어놓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여섯 문항인데요.
1: 네.
0: 이 중에서 세 개 이상 해당하신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이분은 굉장히 힘드신 상태고.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예, 이분들은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하기 전에요.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긴급 처방이 필요한데요.
1: 예.
0: 혼자서 사귀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그 분노 조절을 표출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0: 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분노 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네. 타임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하는 거. 30분 정도는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피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막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고스란히 내면으로 흡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방화벽을 치셔야 돼요. 마음의 방화벽.
1: 예.
0: 그래서 저 사람이 분노가 시작될 때 내가 그 소리를 좀 차단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래서 저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괴물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좀 약간 내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1: 예.
0: 그래서 상대방의 분노가 나에 대한 공격 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의 그냥 내면에서 일어나는 발작적인 증세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그렇게 막 고스란히 화를 당한 다음에 그걸 막 되새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정의 대피소를 마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뭐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신다고 하면은 집안에 쉴 곳이 없잖아요. 그럼 집 밖에 나의 안전지대, 또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30분 정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장소, 뭐 산책로, 카페, 차 안 이런 물리적 또는 정서적인 그런 대피소를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나만의 공간.
0: 그렇죠.
1: 쉴 수 있는 공간을
0: 확보하셔야 돼요.
1: 어떻게 하든 그게 예, 완벽하지 않더라도.
0: 네. 예, 30분이라도 꼭 확보하셔서 예,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이 문자를 주셨어요. 남편이
0: 네.
1: 화만 나면 욕하고 물건도
0: 맞아요.
1: 파괴하고
0: 아이고, 네.
1: 폭력이 심합니다. 그런데
0: 네.
1: 본인이 인정을 안 해.
0: 아 그래요. 네.
1: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0: 네.
1: 데려가야 되는데
0: 네.
1: 병원을
0: 네.
1: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0: 네.
1: 그래서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보려고 말도 안 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하는 본인이나 아니면 그 옆에서 봤을 때 쟤는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치료를 해야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내가 야 너 그 내가 방송 들어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란다 야 그 정신과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0: 그렇게 얘기해서 가면은
1: 네.
0: 참 좋은데 대부분의 네. 분들은 그렇게 하면 화를 또 내시는 거예요.
1: 뭐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한테 네가 문제야, 너 정신과 가봐 이런 제 말들은 사실은 절대 금물이에요.
1: 네.
0: 대신에 그분들한테 설득을 할 때는 그렇게 분노를 낸 후에 본인이 입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1: 예.
0: 또 신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낸 후에 나타나는 피해들을 생각하게 하고
1: 예를
0: 그래서
1: 들으면.
0: 예.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고 났더니 물건이 이제 다 망가져 있다든가 그럼 예.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이제 화가 난 후에는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제 설득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예.
0: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화가 크게 났으니까 이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그 본인한테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이제 정신과를 권유할 수 있고요. 또 설득을 하시는 게 쉽지 않다면은 그 피해자 분께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 먼저 그 피폐해진 정서를 좀 돌보고 그리고 본인이 좀 뭔가 좀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내공이 좀 쌓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 분노 폭발하시는 분 옆에 있다 보면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1: 예.
0: 그래서 먼저 내공이 쌓인 다음에 그래야 설득도 먹히고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1: 그러니까 네. 앞서서 그 남편의 폭력성이 심하다고 한데 병원을 안 간다고
0: 네.
1: 해서 어떡하는지에 대한
0: 네.
1: 문의를 주셨던 우리 청취자분은 네. 남편이 병원을 안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0: 네,
1: 받는
0: 그렇죠.
1: 것보단 오히려 내가 심리
0: 네.
1: 상담을 한번
0: 네,
1: 전문가를
0: 네.
1: 통해서
0: 네.
1: 받아보시고 나서
0: 네, 네, 네.
1: 어떻게 대처를
0: 네.
1: 하거나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0: 그렇죠.
1: 그런 상담을 거기서 받아볼 수
0: 맞아요.
1: 있다는 거죠.
0: 맞아요. 예, 예.
1: 예,
0: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과 뭐 대화.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0: 그렇죠.
1: 피할 수만 없을
0: 없죠.
1: 것 같고.
0: 네, 네.
1: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끝으로 얘기해 주세요.
0: 처음에는 그 비언어적인 자극의 차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분노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언어적인 거 내용보다는 표정이나 말투, 목소리 톤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 듣다가 한숨을 확 쉰다든지 시선을 피한다든지 눈동자를 굴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상대방을 이렇게 너무 뚫어져다 보는 것도 좋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좀 부드럽게 하려면 인중 있잖아요.
1: 네.
0: 입술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 고기 눈이 아닌 인중이나 턱 근처로 두시고 목소리 톤도 좀 평소보다 다운시켜서 그리고 말도 천천히 느리게 이런 거를 해주시면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예. 같이 올라가지 마시라는 거고요. 둘째는 반사적인 그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를 낼 때 화내지 말고 말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1: 예.
0: 대신에 이제 재진술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냈을 때 담담하게 받아 쳐주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0: 네.
1: 하나 더
0: 있어요. 선택권 넘기기 전략인데요. 그 분노 조절 가진 사람들은 그 내가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얘기하지 마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10분 후에 얘기하는 게 좋을까.
1: 선택적으로 주는 것.
0: 네네.
1: 알겠습니다. 그로웨이브 오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시간이 촉박해서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나서실 때 양산과 물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어제만큼 무덥겠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에도 후텁지근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할 틈도 없이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일부 경남을 중심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양산의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 41도, 내일도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양산을 비롯해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김해, 울산, 밀양 등 일부 경남을 중심으로 낮 기온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강릉은 37도, 광주 38도, 대전 35도, 서울과 춘천 34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부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8.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각 지난달 31일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12달러로 전장보다 1.2%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67달러로 전장보다 1.3% 올랐습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주장을 부인하며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지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X에 이란 정부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거짓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민간 선박의 통항에 열려 있으며 이란은 해협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지난 4개월 동안 수천 척의 선박이 이 국제수로를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기념 촬영 후 웃으며 악수를 나눴고 이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40분부터 회담을 시작해 12시 38분 종료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경제 안보 요소에 대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전 브리핑에서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의 리튬 매장국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가까이 공석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돼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만화상인 아이스너 시상식에서 한국 만화로는 처음으로 산호작가가 그린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상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미국 코미콘 인터내셔널과 문학 동네에 따르면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에서 만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